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두 번째 식을 가지고 제가 이 4로 되어 있으니까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정리를 하면 로그 2의 x에 빼기 2인데 로그 4의 y는요. 2라고 y의 1제곱 앞으로 꺼내서 곱하기 2분의 1에 로그 2의 y로 바꿔치기 할수 있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2랑 2분의 1이랑 곱해져서 서로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로그 2의 x에다가 로그 2의 y를 뺀 로그 2의 y분의 x가 2가 되는 거예요. 로그의 성질 썼습니다. 네. 그 로그의 성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나 기억이 안 날까봐 개념을 써드리자면 밑변환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로그 a의 n제곱에 b의 m제곱은 n분의 m의 로그 a의 b다 라는 내용. 네, 그걸 여기다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y분의 x가 2의 제곱, 즉 4가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긴 하는데 해가 어차피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해는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베타분의 알파가 4라는 걸 아는데 반론에서 알파분의 베타를 물어봤으니까 이것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쓰기도 전에 이미 답이 나와버려요. 정답은 그냥 4분의 1이거든요. 네, 끝. 근데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버리면은 이 문제를 만든 선생님께서 되게 속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 원래 출제자가 의도했던 거는 x가 4와 i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자라는 의도로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밑을 2로 뭐 일치시켜놓고 계산을 한다면 2의 4y 빼기 2의 2-2y는 2.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 양변에 2의 2y 제곱을 곱해주면 2의 6y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 얘는 2 곱하기 2의 2y 제곱 이렇게 쓸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의 2y 제곱을요, t로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얘는 양수일 거고요. 그러면 얘는 t로 치환을 했을 때, t로 치환했을 때 얘는 t의 세제곱이겠죠? 네, 그래서 t의 세제곱. 얘는 t로 치환하면은 넘겨서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식이 정리될 거고, 얘는 2를 대입하게 되면 0으로 똑 떨어져요. 그래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t-2의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는 0.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식이 우리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2c 0보다 작잖아요.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t는 2.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2의 2y 제곱이 이어서, 아, y는 얼마겠구나. 얘는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알수 y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x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 그래서 알파가 2, 베타가 2분의 1이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베타 나누기 알파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 요 문항에서 알파분의 베타로 안 물어보고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여기서 그냥 싱겁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발문을 이렇게 물어본 물로 인해서 그냥 이거에 역수 취해서 바로 답이 나와버리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계산 쭉 해서 알파가 2, 베타가 2분의 1인 것까지 한번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A는요, 요 2차 부등식이 x 빼기 2, x-2가 0이하다 해서 풀리는 거니까 2 이상 6 이하가 되겠죠? 근데 전체 집합이 정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2, 3, 4, 5,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2차 부등식이에요. 우리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랑 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얘는 t가 k 마이너스 1

K보다는 크고 K+1보다는 작거든요. 근데 t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얘는 로그 2의 x가 돼요.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로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은 얘를 정리한 식은 x는 2의 k-1보다는 크고 2의 k+1보다는 작다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될 수가 있고요. 끝에서 이렇게 두 개가 될수 있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얘네들 3, 4나 4, 5나 안 되냐? k에다가 1만 대입해 보더라도 알수 있어요. 정수 k에 1을 대입해 보면 두 번째 부등식에서 2의 0제곱 x 2의 제곱이 돼요. 그럼 1과 4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미 차이가 3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만큼 또 추가적으로 가게 되면은 얘네들이 점점 더 범위가 벌어지게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네, 두 개만 포함해서 가져갈 순 없거든요. 그래서 1, 4만 됐을 때딱 정확하게 2, 3을 포함하는구나 라고 해서 2, 3 포함하는 케이스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수 K가 2일 때도 한번 따져봅시다. 2일 때 따져보면은 2의 1제곱에다가 2일 때 따져보면은 2의 3제곱이죠. 그럼 얘는 2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죠. 그럼 2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하게 돼서 두 개가 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K가 3일 때도 볼까요? K가 3일 때는 2의 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 즉 4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게 돼요. 4보다 크고 16보다 작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5, 6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6 포함하게 되는 경우는 K가 3일 때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숫자가 그 5보다 커지게 되면 8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 원소들 중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1과 3,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7번까지 같이 와봤어요. 문제 내용들은 조금 난도가 있기는 했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다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었죠? 네. 이렇게 대단원 첫 번째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삼각함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각함수는요, 수많은 학생들이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꼭꼭 복습하시고 연습해서 문제 풀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맞춤 습득강 윤리와 사상 10번째 시간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이제 스피노자와 흄, 그리고 칸트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사상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사, 이제 매시간 안 중요한 시간이 없지만, 이번 시간에 공부한 이 3명의 사상가는 정말 중요한, 정말 정말 중요한 사상가들입니다. 자,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할 때도요, 스피노자와 흄, 그리고 칸트 관련된 문항들 굉장히 또 난도가 있게, 변별력 있게,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법한 문항들로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개념 차근차근 잘 정리하시고 또 핵심적인 문항들, 대표 문항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요, 스피노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핵심을 꽉 짜서 한번 벌컥벌컥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근대의 사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사상, 우리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두 개의 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죠. 고래와 난 데스까? 하면 이성, 데스. 이성주의는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데스, 데카르트.

아니면 스토아학파나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연 법칙,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운영되는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인지를 잘 구별해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바로 정답을 이야기해 버렸네. 자, 스피노자가 신이라고 할때 신은요,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창조주로서의 신이 아니라 우리 고대의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이 보았던 그런 자연적인 그 자연 법칙, 그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 보자.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은 과연 무엇이었냐?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그렇지. 너무나 필연적인, 너무나 한치 오차도 없이 그런 필연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자연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자연은 바로 무엇이다. 오, 좋아요. 자연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에 대한 본인의 개념을 신, 즉 자연이라고 하는 아주 단단 명료한 표현으로 네, 대표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신, 즉 자연 나오면 아, 이거 스피노자네라고 금방 알수 있을 법한 대표적인 네, 그의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신은 모든 만물을 생산하는 어떤 원인이야. 내재적인 원인이자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구나.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아, 모든 만물들을 생산하는 내재적인 원인이 자연 그 자체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도, 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도, 아, 모든 만물의 원인인 건 맞아. 궁극적으로 모든 만물이 처음 생겨나게 된 원인을 그리스도교도 신에서부터 찾고, 또 스피노자도 신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신은요, 초월적인 창조자이기 때문에 아, 초월적인 원인이었어요. 하지만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 이미 그 자연 안에 다 깃들어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물을 생산하는 내재적 원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스피노자는 모든 만물의 존재의 방식을 실체와 양태로 구분합니다. 자, 실체 그리고 양태 이 구분은요, 스피노자의 사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독특한 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보자. 자, 실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실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존재의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게 실체야. 그런데 스피노자가 가만히 보니까 온 우주를 탈탈탈 털어도 실체는 딱 하나라는 거야. 자,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존재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는 게 실체인데, 그 실체는 온 우주 가운데 딱 하나더라. 바로 무엇이야? 좋았어. 그게 바로 신즉 자연이더라. 아,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신즉 자연,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자, 그러면, 신즉 자연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무엇이었어?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기억나니? 아까 그 신즉 자연, 그것이 모든 만물을 생산하는 내재적인 원인이래.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아, 이 신즉 자연, 즉 유일한 실체, 그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또 자연의 모든 존재들, 자연의 모든 사물들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자연에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 그리고 즉, 인간은 그러한 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실체인 신즉 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무엇이다? 그렇지, 양태다라고 해석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연의 모든 사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도, 그렇죠, 인간도 결코 실체가 될수 없어. 왜? 실체는 오직 신즉 자연밖에 없으니까. 아, 그러면 그 신즉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그리고 인간은 결국은 무엇이야? 좋아요. 유일한 실체인 신즉 자연이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난 신의 양태라고 해석했구나. 그렇게 내가 잘 정리해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실체가 아니야. 오직 신의 다양한 모양과 형태인 양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사실 이 실체 양태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쉽다? 양태는 모드라고 불러요.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때로는 진동 모드, 벨소리 모드, 다양한 모드가 있어. 무음 모드, 다양한 모드가 있지만, 결국 이러한 여러 모드들은 무엇이야? 유일한 실체, 즉, 알라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 거잖아. 정리해보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직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사물과 인간은 그 신직 자연, 즉 유일한 실체가 생산해낸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실체, 즉 신직 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이 무엇이다? 양태다라고 해석했다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양태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스스로 실체처럼 자기가 자기 존재 원인에 대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양태는 반드시, 그렇죠, 실체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아, 실체는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원인이 되어서 존재하지만 양태는 그렇지 않구나. 반드시 양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 신직 자연이라고 하는 실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피노자는 신직 자연을 유일한 실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신직 자연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얘들아, 그 자연은 너무나 완벽한 한치 오차도 없는 필연성,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한치 오차도 없는 그 소름 끼치는 자연의 필연성을 가리켜서 스피노자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라고 부른 거거든요. 자,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이것에는 한치 오차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냐하면 그 우주라고 하는 건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힌츠키, 힌츠키, 좋았어, 기계이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수학적 질서 대표적으로 삼각형의 그세 각의 합이 180도, 이런 거는 얘들아 한치 오차도 없는 필연적인 것이잖아. 마치 그렇게 한치 오차도 없는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이 우주이다. 자,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기계는 결코 고장나지 않는 기계야. 따라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좋아요?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얘들아, 우리 자판기라고 하는 기계를 생각해봐. 동전을 집어넣고,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넣고 딱 버튼을 누르면 그 결과, 그래, 500원짜리 물건이 나오는 건 필연적으로 산출되는 거잖아. 이처럼, 아, 자연이 그렇게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그럼 얘들아, 잘 봐봐. 결국은 이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인간이 그 필연성에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갖는 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자, 내가 인간이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필연성을 벗어나겠어. 신즉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을 내가 벗어나겠어라고 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그렇지, 이것은 불가능한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스피노자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필연성으로, 네, 해석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 아,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인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그렇죠, 유일한 실체인 신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어. 자,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인간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야. 신도 모두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신그 자체가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아, 신, 이것이 바로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이므로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역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연이나 자유의지가 들어설 곳은 없다라고 스피노자는 바라보았죠. 자, 그런데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바로 이성을 가능한 한, 그렇죠, 가장 잘 발휘해서 그런 필연적인 신직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 어때? 가장 이성적인,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그러한 이성에 따른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정념의 속박이었습니다. 자, 정념의 속박은요, 어때? 외부 원인에 휘둘리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야. 우리가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성에 따라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스피노자는 지적하면서 이런 정념의 속박을 스피노자가 해결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상황이다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스피노자는 정념, 즉 수동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질질 끌려다니는 건 인간의 무력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념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서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종종 그 정념에 질질 끌려서 나쁜 것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정념의 속박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따가 생각해 보자. 이런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 그래,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요. 쌤, 잠깐만요. 아까 전에 방금요, 스피노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아니라 신도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자유의지를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자유로운 삶을 얘기해요? 얘들아, 예리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돼. 아주 잘했어. 스피노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신조차도 어때? 자유의지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 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신적인 필연성.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들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자유의지를 다 부정하고 이성을 잘 발휘해서 수동적인 감정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자연의 필연성을 잘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정념의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자유롭게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본 거야. 아, 다시 해봐. 자,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그런 필연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오히려 정념에 속박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봤구나. 따라서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는 부정했지만 자유로운 삶은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이성을 개발해서 이성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성을 온전하게 잘 사용해서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 즉 신, 즉 자연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럼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인 신즉 자연과 그 원인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어떤 질서, 그렇지. 필연적인 인과 질서. 이것을 무엇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인식, 인식,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 이렇게 잘 인식하면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럴 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 지극한 행복, 이것을 지복이라고까지 불렀어요.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즉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피노자를 요즘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게 바로 자기 보존의 욕구야. 자, 스피노자는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즉 자기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았고요. 인간도 역시 이런 자기 보존의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 기억나니? 스피노자는 존재 방식을 실체와 양태로 구분했죠. 바로 이 양태, 모든 양태들은 다 자기 보존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태인 각 사물,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피노자는 긍정했다. 따라서 자기 건강과, 그렇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그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어떤 활기찬 그런 활력 있는 그런 활동 능력을 잘 촉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그렇죠. 이성을 완전하게 발휘해서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마음도 평안하고 또 몸의 건강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아, 자기 보존의 욕구를 긍정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는 휴의 감정 중심 윤리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이성중심의 이성주의 사상가로 공부했고요. 또 하나의 라인 기억하시죠? 경험주의 라인이 있었어. 경험주의는 베이컨과 흄 기억하지? 베이컨의 맛은 경험해봐야 알잖아. 베이컨의 맛을 경험하면 너무 기분 좋아서 흄흄흄 웃는 거 생각하면서 베이컨과 흄두 분의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가들 윤리학 사상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죠. 흄입니다. 자, 흄의 감정중심 윤리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흄은요, 경험주의 라인을 토대로 도덕의 영역도, 도덕의 영역에서도 관찰과 경험의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도덕의 영역에서도 관찰과 경험의 방법을 적용해 본 흄은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보다는 무엇이야? 감정이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흄의 사상을 감정 중심 윤리 사상, 주정주의, 감정을 주대에게 생각하는 주정주의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자, 흄은요, 감정을 중시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 흄이 감정을 도덕에서 중시했던 이유는 요두 가지야.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즉, 선악은 이성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판단돼? 어떤 사람의 무엇, 그렇죠,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그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 아, 저 사람의 행동 너무 좋다. 저 사랑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 내 마음이 참 좋다. 저런 행동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 아, 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라고 하는 시인의 감정. 혹은 부인의 감정. 나 지금 저렇게 막 나쁜 일을 저지른 저 범죄자의 행동을 저 뉴스에서 보니까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어. 부인, 나 저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나 기분 나빠졌어. 이런 식으로 다시 봐봐.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그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 즉 쾌감, 혹은 부인의 감정, 혹은 불쾌감이라고도 표현하시겠죠? 시인의 감정, 쾌감, 혹은 부인의 감정, 불쾌감을 표현한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이다. 도대체 뭔 소리야? 다시 해봐. 자, 흉은요, 무엇이 도덕적인 선이냐? 무엇이 도덕적인 악이냐? 이거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본 거야. 이거 뭐로 판단할 수 있어? 감정으로 판단한다고 본 거야. 그래서 감정을 중시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 이게 두개다 중요해.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아우 기분 좋아, 시인의 감정, 혹은 어우 기분 나빠, 부인의 감정. 이것을 바탕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면 그것이 선이고, 부인의 감정을 느끼게 하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잘 봐.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요 감정, 그걸 바탕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덕에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중시한 거예요. 그런데 삐뽀 삐뽀 잘 보자.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감정은 특정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은 아니야.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 범죄 뉴스를 보면서 어우 기분 좋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야. 그럼 어떤 감정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야. 자, 보편화가 될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감정, 즉 공평한 관찰자라고 하는 표현, 휴메에서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으로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회적인 감정으로 시인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으로 뭔가 불쾌감, 부인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해봐. 도덕적인 선과 악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구별하는 거야. 두 번째, 왜 감정을 중시했냐면요. 흉이 보기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실천의 동기도 역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야. 흉은 이야기합니다. 감정, 즉 정념은 도덕적인 실천에 직접적인 동기가 될수 있지만 무엇은 그렇지 못해. 그렇죠.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가 다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흉이 감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 도덕적인 선과 악을 구별해 주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그렇지 할수 있게 해주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흉은 감정을 중시했습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구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행위, 즉 직접적인 행위 실천의 동기가 되는 것. 여기서 더 중요한 건둘 다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그럼요. 이성은 도덕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는 거죠? 그건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 자, 흉은요, 이성의 역할도 인정은 합니다. 어떤 역할? 감정을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 감정을 잘 도와주는 그런 어떤 시녀의 역할, 요 정도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이성의 역할은 무엇이냐? 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요. 또 감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게 과연 팩트인지 그것을 체크해 주는 등 정념에, 즉 감정이 무엇하는 역할, 봉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생각해 보자.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감정이야. 하지만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도 인정은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인정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절차 이런 거 안내해 주고요. 혹은 추론도 할수 있어. 이런 것도 이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그런 진위를 변별해 주는 것은 이성이 하는 보조적인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악은 감정이 변별하지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인지 위인지는 이성이 분별하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이성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흉이 이야기한 감정이라고 하는 건한 개인의 편협한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감정이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왜냐하면 흉은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어. 결국은 흉은 이 공감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알수 있죠? 흉에게 있어서 바로 도덕의 기초, 도덕성의 기초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이 공감이었습니다. 자, 공감은 뭐야?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는 건이 공감의 능력 때문에 가능해. 자, 우리가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해서 사회적 차원의 이런 보편화될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공감 때문이고요. 이런 공감은 자연적인 성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싫어하는 건 되게 편협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관점을 극복해서 사회적으로 유익

유용한 것,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자연적 성향인 공감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는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회의주의적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우리가 단지 반복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것일 뿐, 원인과 결과의 실질적인 결합은 알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예를 들면, 까마귀가 날자, 그 결과 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했다면,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진 장면을 10번, 100번, 1000번 반복해서 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결합이 있는지는 알수 없다라고 의심을 품는 회의주의적 인식론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있구나라고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는 알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회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메의 사상은요, 우리 아까 공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차원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이후에 벤담, 밀과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네요. 자, 이번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0페이지에 있는 실전 문제 3번 같이 풀어볼게요. 근대 서양 사상가들입니다. 갑입니다. 자연에는 우연한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신의 본성의 무엇, 그렇죠.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대. 정신이 모든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안에서 우리는 감정에 대하여 더큰 능력을 가지거나 감정으로부터 더 적게 작용받게 된다. 자연의 그런 필연성, 그 자체가 바로 신이네.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해라. 그러기 위해선 이성을, 그렇죠. 가능한 온전하게 발휘해라. 누구야? 그렇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지의 어떤 활동에도 동기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방향을 정할 때 이성은 결코 감정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역할도 맡겠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감정입니다. 누구야? 그렇죠. 흄이라고 하는 건알수 있습니다. 흄은요,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인정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감정을 중시한 사상가다라고 우리 지금 공부했습니다. 자, 스피노자와 흄의 입장을 우리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할 텐데요. 친구들이 여전히 순서도 문항을 좀 보면 낯설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 차분하게 한번 푸는 방법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A는요, 스피노자가 네, 그리고 흄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B는요, 스피노자가 네, C는요, 네, 흄만 생각하면 네, 흄이 네라고 대답할 질문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도 문제, 벤다이어그램 문제 모두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갑과 을을 다 생각해 두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 실제하는 객관적인 것인가? 네. 스피노자가 생각할 때 신즉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질서는요, 진짜로 실제하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성을 발휘해서 그런 실제하는 필연적인 인과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보죠. 반면에 얘들아, 흄 기억나니? 우리 흄의 마지막에 회의주의적 인식론 이런 거 같이 공부했었잖아. 흄은요,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1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서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는 것일 뿐 그런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실제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알수 없다. 이런 회의주의적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그라에 맞아. A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니은입니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감정인가? 천천히 보자.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강조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얘들아, 결국은 스피노자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굉장히 중시하거든? 얘들아, 사랑이니까 분명히 뭐야? 감정이야. 그리고 기억하니 얘들아, 그런 신, 즉 자연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적인 필연성에 대해서 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이성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었어요. 니은은 사실 좀 어려운 선지야. 그런데 이번 기회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완전 맞지. 자, 흉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에 감정이 주인이 된다. 감정이 주도적으로
그렇죠?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았지만 이성도 분명히 보조적인 역할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실 디귿과 같은 이러한 질문요. 스피노자도 네 라고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역할을 중시했고요. 앞서서 본 것처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같은 그러한 감정도 도덕적인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러한 질문은 스피노자, 흄 그리고 심지어는 칸트 같은 사상가들도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네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시, 흉이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야 하니까 디귿도 맞다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을 볼게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얘들아, 흉이 비록 도덕에 있어서 감정을 중시한 건 맞지만 모든 감정의 지배를 다 받는 게 바람직한가? 라고 생각하진 않지, 얘들아. 막 화를 낸다든지, 막 격렬한, 막 충동에 휩싸인다든지 이런 감정은 그렇지, 그런 감정의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흉도 생각했겠죠? 모든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의 답은요. 그래요. 기억, 니은, 그리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이제는 의무론 사상가의 대표자로 꼽히는 우리 칸트의 사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칸트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상가지.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칸트는 기본적으로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와 같은 이런 입장을 비판했어. 왜냐하면 천천히 보자. 행복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칸트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도덕은 행복을 위한 혹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행복주의자들은 너가 도덕적으로 살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봄으로써 도덕을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잖아.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도덕은 결코 수단으로 취급받을 수 없어. 도덕은 언제나 그 자체로 소중하게 추구되어야 하는 목적이야. 따라서 행복주의자들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쾌락주의와 경험주의도 비판했어. 왜냐하면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 혹은 동정심 이런 것들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떤 경향성을 가져? 쾌락은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끌림인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어. 게다가 불쌍해,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이런 것도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쾌락주의 혹은 경험주의적인 이런 주장들을 하는 입장을 칸트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쌤, 잠깐만요. 그러면요, 도덕의 기반이 이런 게 될 수 없다고요? 그럼 도덕의 기반은 뭔데요? 좋아, 지금부터 좋은 질문. 여러분이 던진 그 질문에 한번 답을 칸트식으로 찾아가 볼게요. 자,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의 기반은 뭐냐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경향성도 아니었고요. 저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동정심도 아니야.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도덕의 기반은 선의지였습니다. 자, 선의지가 뭐냐. 칸트 하면 이 선의지라고 하는 세 글자가 앞으로 뚝 떠올라야 되는 칸트의 시그니처 개념이에요. 자, 선의지라고 하는 건 오직 어떤 행위가 선하다, 옳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야.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그냥 선하니까, 옳으니까. 그 옳은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야. 그걸 뭐라고 불렀어? 그래, 선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선의지라고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면 친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선을 이렇게 가리고 그냥 의지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종종 등장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러한 선의지는 무엇이냐? 경향성을 따라가지 않고 경향성의 유혹을 이겨내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옳은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칸트는 어떤 행위를 보고서 그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하는 건 행위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그렇죠, 행위의 동기인 그 의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잘 보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처음 하게 된 그 동기가 선의지에 따른 것이었으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야. 자,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행위의 동기인 무엇이었어? 의지, 즉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결과 혹은 결과적인 유용성은 전혀 고려해선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칸트는요, 모든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로서 선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선의지만이 온 우주 가운데서 무제한적으로 선한 유일한 것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선의지를 굉장히 뜨겁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흔히 칸트의 사상을 의무론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의무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 우리 아까
칸트가 이야기한 도덕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그렇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타당한 그런 도덕적인 법칙이야. 자, 그런데 그런 도덕법칙을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해. 그런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즉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이걸 칸트는 뭐라고 불렀대?

의무라고 불렀대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블라블라 하면서 내 것으로 잘 가져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간단하게 생각한 의무는 뭐야? 도덕 법칙. 그 옳은 도덕 법칙. 그것에 대한 존경심. 이런 워딩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 그것을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존경심도 결국은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칸트가 물론 이성을 계속 중시하는 그런 사상들을 이야기하지만 감정, 이런 감정도 도덕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덕 법칙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돼? 의무의 형태를 가지게 돼. 자, 도덕 법칙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해라고 하는 의무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의 유혹을 계속 받는 존재잖아. 따라서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선의지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도덕 법칙은 어때? 반드시 해야만 해라고 하는 이런 의무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죠. 반면에 얘들아,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 생각해보자. 신은요, 분명히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런데 신은 인간과 다르게, 그렇지, 완전해, 완전해. 따라서 완전한 선의지를 가지고 있어. 자, 이렇게 완전한 신은요,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이 딱 일치해. 그치, 그 자신의 법칙이 도덕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의무, 즉, 강제의 형태로 주어질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인간은 달라.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고, 경향성의 유혹을 계속 받기 때문에, 아, 우리 인간에게는 어때? 이런 도덕 법칙이 의무, 즉, 강제의 형태를 띠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부터 도덕 법칙, 도덕 법칙 하는데요. 도덕 법칙이 도대체 뭐예요? 자. 같이 한번 도덕 법칙 생각해 보자. 도덕 법칙은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을 의미하고 있어요. 얘들아, 칸트는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수립한 법칙이 바로 도덕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칸트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남들이 나한테 부여하는 그런 타율적인 명령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어떤 법칙이야? 자율적인 법칙이구나. 따라서 얘들아, 이러한 의무는 강제는 강제이지만 어때? 자율적인 강제야.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실천 이성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는 내적 강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스스로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아,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되는구나.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의무, 강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왠지 어때? 아, 칸트의 사상은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칸트의 사상은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되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명령한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여기 보니까 지금 절대적이고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도덕 법칙은요, 어때? 예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절대적인 거야.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도덕 법칙은 어떤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대? 그래,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대. 엥, 정언 명령이 도대체 뭐지? 얘들아, 정언 명령은 명령인데 조건이 없는, 좋아요. 무조건적인 명령을 뜻해.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네가 선행상을 타고 싶으면 청소를 열심히 해라. 혹은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약속을 잘 지켜라. 만약에 네가 인기가 많고 싶으면 시간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이런 명령은 가언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조건이 붙는 명령은 진정한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조건이 붙은 이러한 가언 명령은 아 도덕 법칙이 될수 없다. 그러면 어떤 명령이어야 돼? 그래. 조건이 붙지 않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야. 살인하지 말아라. 약속을 지켜라.

지켜라. 정직해라. 앞에 다른 게 없어. 뭐 네가 선행상을 타고 싶으면, 인기가 많고 싶으면 이런 조건이 없어. 아, 어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줘야 하는 그런 보편타당한 그러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칸트는 그런 정언명령, 즉 이런 도덕법칙이 갖추고 있는 정언명령의 틀, 그런 형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편주의, 두 번째는 인격주의입니다. 자, 우리 보편주의를 보편법칙의 정식 혹은 보편성 정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뭔가 보편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정해진 식,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거야. 자, 칸트는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의지의 준칙, 즉 너의 의지의 경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쌤뭔 소린가요? 얘들아, 침착하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침착하게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여기 준칙, 그리고 경률이라고 한 표현이 나왔다. 준칙, 다른 말로는 경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칸트 공부할 때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천천히 보자. 준칙이나 경률이라고 하는 건한 개인이 세운 행위 원칙이야. 어떤 개인이 세운 그 개인의 행위 원칙, 우리 그걸 준칙, 경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예를 들면 보라가 어떤 준칙을 세웠냐면, 배가 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는 준칙을 세웠어. 자, 그런데 이런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즉, 이러한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배가 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 해도 된다. 이걸 한번 전교생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번 적용해봐. 어때? 그래도 되니 안 되니? 그렇지. 배고플 때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이 없어. 왜? 전교생이 다 그렇게 배고플 때 새치기를 하면 결국은 점심시간 안에 아무도 밥을 못 먹고 급식실은 서로 싸움판이 되면서 결국은 아수라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보편화 가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칙, 즉 급식실에서 배고플 땐 새치기를 해도 된다라는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야. 반면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급식실에서는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준칙을 보라가 행위 원칙으로 세웠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렇게 급식실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준칙은 전교생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편화 적용해도 괜찮지. 아무 무리가 없지. 그러면 급식실에서는 배가 고파도 질서를 잘 지킨다라고 하는 보라의 준칙은 무엇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보편적인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성이 없으면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지만,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 준칙은 도덕법칙이 될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는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격주의, 즉 목적의 정식이라고 불리웁니다.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칸트는 모든 인간은 이렇게 실천이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의 무엇을, 그렇죠,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동시에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존엄하게 대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정리 안 한대.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인, 그렇죠,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선의지에 따른 행동은 결국은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위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 의무를 지킬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 즉 의무의식, 이것이 동기가 된 행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들아, 이러한 의무의식에 다른 행동, 즉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이러한 행동은요, 자기 자신의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스스로 수립한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행동이야. 따라서 이것은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라고도 할수 있고요. 도덕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도 할수 있겠죠? 결국 이러한 도덕법칙은 무조건적인 명령인 정언명령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들아, 여러분들이 칸트 하면 이네 개가 꼭 떠올라야 돼.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만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선생님이요, 학교에서도 계속 칸트 공부할 땐요네 개는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외우게 시키거든. 외워봐. 결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다시 해보자.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잠깐 보라쌤을 일시정지 해놓고요. 한번 5번, 10번 블라블라 하면서 내 것으로 완전하게 가져가세요. 워딩은 다르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행위인 거야. 어떤

행위야 이런 행위가 그렇죠.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위였습니다. 칸트는 도덕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 도덕과 행복은 분명히 무엇 가능해? 즉 양립 가능한 거야. 도덕적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 도덕적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될순 없어. 분명하게 칸트는 이야기하죠. 행복은 도덕의 목적이 아니다. 행복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양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도덕이 문제가 될 때는, 즉,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자신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돼. 자, 우리가 도덕을 얘기할 때는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도덕과 행복은 양립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둘이 상충한다면, 아, 행복은 전혀 고려해선 안 된다. 생각해 볼수 있네요. 자, 그는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나, 그래. 도덕은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칸트식의 의무론, 이런 의무론은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외가 없는 절대적이고, 그렇지, 무조건적인 그러한 보편타당한 법칙인 도덕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칸트식의 예외 없는 절대적인 도덕 법칙, 이것들이 두개 이상의 도덕 법칙이 서로 상충할 때는 그럼 뭘 골라야 돼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의 의무론 사상가인 로스는요, 아, 칸트식의 어떤 의무론의 계열은 이어받으면서도 칸트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조건부 의무론을 또 펼치기도 했답니다. 자,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간단하게 볼게요. 자, 로스는 이야기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래도 뭐뭐하지 않을 순 없어 정도와 같은 직관적인 의무를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이걸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 조건부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어? 조건부?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뭔가 조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네? 그러니까 칸트와 뭔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의무는 의무인데, 칸트식의 의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칸트는 언제나 예외 없는 무조건적인 정언명령을 얘기했잖아. 그런데 로스가 말하는 조건부 의무는 칸트식의 정언명령보다는 좀 느슨한 도덕 원칙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덕 원칙에 의해서 유보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도덕 원칙이 우선하는지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직관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원칙과 충돌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해? 그렇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원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라라고 하는 원칙은 그 상황에서는 아 뒤로 유보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의 의무는요, 또 다른 의무와 갈등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하고 우리는 그 의무를 따라야 해요. 하지만 의무들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뒤로 유보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직관을 통해서 더 강한 의무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을 실제적인 의무가 되도록 채택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로스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예외 없이 다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라는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 그런 건 없는 거야. 왜? 상황에 따라서 직관에 의해서 더 중요한 의무와 덜 중요한 의무는 그때그때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로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우리 문항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문제 6번입니다. 근대 서양사상가 갑과을 역시나 순서도 문항입니다. 갑부터 볼게요. 인간의 지극한 행복, 즉 인간의 지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다. 얘들아, 이성을 완전하게 할때 최고로 행복할 수 있대. 그런데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건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무엇, 그렇지, 필연성에 따라서 나오는 활동을 무엇하는 것, 인식하는 것이다. 신, 즉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좋아요.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는 자신의 본성상 목적 그 자체로서,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나라에서 스스로 법칙을 수립하는 자로서 오로지 스스로가 수립한 법칙에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실천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 인격의 주체, 그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보았던, 좋아요, 칸트가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 칸트입니다. A는요, 스피노자가 네, 칸트가 아니요. B는 스피노자가 네, C는요, 그렇죠, 칸트가 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순서도 문항은요, 항상
두 사상가를 잘 생각해서 양쪽을 다 분석해 주셔야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부재하는가? 자, 자연 법칙. 스피노자가 보기에 필연적인 신, 즉 자연의 필연성, 그것이 바로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죠. 이런 자연 법칙의 필연성에 지배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네,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칸트는 달라.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에도 지배된다라고 생각해. 칸트는 인간이 도덕 법칙과 자연 법칙에 영향을 둘다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인간, 칸트도 이러한 워딩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칸트는 인간이 자연 법칙에 지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실천 이성에 따라서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해서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보기 때문에 칸트는 부재한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따라서 그렇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네, 우리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워딩은 이런 질문은 둘다 예스라고 하겠죠. 스피노자는 어때? 이성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과 같은 감정도 도덕 행위에 기여합니다. 칸트도 이성뿐만 아니라 어때? 그렇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감정도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둘다 네라고 대답하겠네요. 인간은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인가? 네, 스피노자 핵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자, 유일한 실체는 신즉 자연입니다. 그 유일한 실체인 신의 본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모양과 형태가 양태인데 바로 인간과 모든 사물은 그런 양태였죠. 리을 보겠습니다. 도덕 법칙은 선의지를 지닌 모든 존재에게 의무로서 부과되는가? 이건 아니었지, 얘들아. 봐봐. 선의지를 가진 모든 존재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 신도 포함되죠. 모든 존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나니? 신은 그 자체가 완전한 존재로서 신의 법칙과 도덕 법칙은 일치하기 때문에 도덕 법칙은 의무, 즉, 강제로서 신에게는 부여되지 않죠. 오직 인간에게만. 유한한 인간에게만 도덕 법칙이 의무, 즉 강제로 부여가 된다라고 칸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칸트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요, 좋아요,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고요,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꾸미하게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입니다. 자, 지난 3회 때 우리 확률과 통계 문항들 꽤 어려웠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 어려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아마 손에 꼽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연산이 길기도 했었지만 그 연산 과정 자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고요.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을 딱 똑바로 집중해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복습을 좀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막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에 조금 힘이 든다면 내가 이 풀이 과정에서 중요했던 아이디어 정도만이라도 기록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회 들어갈 건데요. 오늘 사회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널이요. 난이도가 이렇게 약간 정규 분포처럼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난 3회차가 제일 어려웠고요. 4회차, 5회차는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 자, 일단 문항 분석표부터 한번 보게 되면 골고루 이제 나왔죠. 경우의 수, 확률, 통계 파트에서 한 문항씩 나왔습니다. 배점이 통계가 10점, 그다음에 확률이 10점, 그다음에 경우의 수 6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뭐 비슷합니다. 문항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도요. 뭐 크게 어렵거나 두드러지는 문제들은 없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8번 같은 경우에 독립시행 문제였는데, 이 독립시행 문제가 그냥 단계적으로만 내가 잘 쓰면, 그리고 수영도처럼 구성만 잘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에 이제 중복조합 문제기는 했는데, 이 중복조합이 뭐 대단하게 어렵거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몇개 남았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뭐 문자로 표현하기가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뭐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개의 문자 AAB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기본적으로 4개 중에 똑같은 거몇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팩토리얼. 얼마예요, 그럼? 1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요 정도는 뭐 당연히 빠르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수준이고요. 24번으로 갑니다. 서로 독립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 풀때 제가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배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독립이라고 하거나 이런 문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독립. 그죠? 그러면 독립이면 무조건 독립의 개념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얘는 P에 A는 얼마?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P에 A와 B가 PA가 된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P의 A 곱 B가 PA와 PB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이 위에 거야. 왜? 독립의 기본적인 뜻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먼저 문제를 접근하면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거기에 또 P의 B는 얼마?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 P의 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곱 B라고 처리하면 되는데, A와 B가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P의 A 곱하기 P의 B라고 적으면 되겠다.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볼게요. 얘가 얼마? 3분의 1이고요. 얘는 더하기 4분의 1이고, 얘는 2개 곱할 거니까 빼기 12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는 12분의 7일 거고요. 7에서 1뺄 거니까 6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연산 문제가 24번의 위치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23번? 그래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연산이 나올 건데, 이때는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조건들만 딱 적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 부분 파트와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파트가 있을 때 확률과 통계를 먼저 푸는 것도 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뒤로 미뤄두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문항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선별해서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풀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30문제를 풀때 1회 독을 어느 정도까지 되게끔 연습해야 될까요? 1차적인 목표는요, 여러분 50분. 100분이잖아요, 원래. 근데 1회 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빨리빨리 풀수 있는 것까지 풀어가면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얻어놓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100분 중에 절반 정도를 내가 1회 독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사실 수학 만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1등급도 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요, 1회 독이 한 40분까지도 됩니다. 그러면 이 40분 동안 내가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리고요. 남아있는 60분을 어려운 문제에 한 두세 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50분 정도를 목표로 해서 1회 독을 쭉 해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4점짜리를 내가 뭐 처음에는 한 4, 5개 정도 남겼다. 그러면서 50분 동안 1회 독 했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는 50분 정도 내가 1회 독 했는데 4점짜리가 한 4개로 줄었다. 그 다음에 또한 개씩 줄여가면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목표로 잡아야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 맞춰서 풀고 채점하고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똑같은 100분 동안, 이번 회차에는 더 많이 맞출까? 이걸 고려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24번이었고요. 25번으로 갑니다. 주머니 A에는 빨간 공 4개, 흰공 3개, 파란 공 1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빨간 공 3개,

흰 공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주머니 AB에서 각각 임의로 공을 동시에 꺼낸대요. 빨간 공이 세 개, 흰 공이 한개 나올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일단 상황에 대한 것부터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A라는 주머니가 있고요, B라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빨간 공네 개가 있고요, 흰 공 세 개, 그다음 파란 공한 개가 있고요. 그다음 B에는 빨간 공세 개, 그다음 흰 공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 두 개씩을 뽑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개? 두 개를 뽑고요. 여기서도 몇개 뽑아요? 두 개를 뽑습니다. 근데 문제가 빨간 공이 몇개 나와야 된대요? 세개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요게 나오게 되는 형태들부터 고려를 해주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빨간 공과 흰 공이 나오게 되는 위치에 대한 걸 먼저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야.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여기서 빨간색이 일단 4개까지 있으니까 2개 나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빨간색 가능하겠다. 그럼 얘는 몇개 나와요?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괜찮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빨간 거, 흰색 나올 수 있겠고, 얘는 빨간색 2개가 나올 수 있겠다. 그죠? 몇개 없잖아, 케이스가.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 자, 첫 번째. 빨간색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덟 개 중에 내가 두 개를 뽑거든요. 근데 그 중에 빨간색만 나와야 돼. 네개 중에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자, A가 나옴으로 해서 B도 거기에 나온 게 같이 합쳐져서 빨간 거세 개, 흰거 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연결할 때 뭘로 연결해야 돼? 당연히 곱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오른쪽은 몇개 중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위에는 빨간 거세개 중에 두 개를 뽑는다. 됐을까요? 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죠, 차? 빨간 거 하나만 뽑고, 그 다음 흰거 하나니까. 요렇게. 그 다음 흰색에서 한 개. 이 컨비네이션 1. 자, 밑에 거는요? 빨간색 하나, 흰색 하나. 그래서 얘는 여덟 개 중에 두 개를 뽑는데,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B에서는 빨간색 두 개만 나오면 되겠죠? 얘는 다섯 개 중에 두개 나오고요. 세개 중에 몇개 나와요? 두 개를 꺼내면 되겠다. 따라서 자, 계산을 하게 되면 7, 8에 56이니까 28분의 6 이렇게 쓰고 그다음 얘는 10이고요. 그다음 얘는 3 곱하기니까 6 이렇게 되겠다.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5에다가 3에다가 3에다가 1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70분의 얼마죠? 9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같은 방법대로 연산하면 되겠죠? 28에 요거 곱하면 10이고요. 밑에 있는 거 10이고 위에 있는 거 3이 될 거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14에 3. 얼마? 그러면 얘는 70분의 9가 될 겁니다. 괜찮죠? 따라서 70분의 얼마? 두개더 해야 돼요. 케이스 분류한 거기 때문에. 18이 되고 2로 약분하면 35분의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형태들, 빨간색이 두개 나오는 경우, 한 개와 흰색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 분류하면 되고요. 자,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부분은 요것들에 대한 개수들을 좀 처음에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빨간색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에서 빨간색 두개 나오는 경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 가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수 있습니다. 25번이었고요. 26번으로 갑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구한 뭐 평균 m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 된답니다. 그 여러분들 후배들 있죠. 여러분 후배들은 이제 모평균 말고 모비율까지 배우거든요. 그래서 모비율은 사실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고 좀 까다로워요. 응?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도 막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 나오면, 아, 난 진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는 모평균의 추정까지밖에 안 하니까. 그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신뢰 구간이고요. 이때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요걸 빼주면 되잖아. 이렇게 47.04에서 45.08을 빼줍니다. 그럼 얘는 6이 될 거고요. 9가 될 거고, 1, 1.96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47.04. 그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게 표본 평균인데, 표본 평균이 중요한 이유가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왼쪽 값이 있죠? 요거를 알려주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표본 평균을 내가 빠르게 구하고 그걸 통해 여기 뒤에 오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실내 구간의 길이로 구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들은요, 디테일하게 A 값에다가 B 값의 두 배, 아니면 뭐두 개의 모평균의 추정 실내 구간을 준 다음에 그것들끼리의 어떤 특별하게 만든 식, 그거의 결과값을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구해주고 마지막에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때 편하게 할수 있는 건이 뒷부분 있죠, 이 뒷부분. 이걸 미리 구해놓으면 좋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실내 구간의 길이 한 다음에 2로 나눠줘도 괜찮고요. 똑같아. 그래서 모평균의 추정 파트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문제 나왔다. 무조건 맞춰야 되고요.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뭐 시간 끌어봤자, 여기서 시간 끝나는 거는 공부를 조금 덜 해서 공식을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공식만 기억하면 다풀수 있는 문제 드립니다. 여기는. 좋아요. 27번으로 가보죠. 자,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확률 변수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뭐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도 있겠고, 아니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사설 업체 것들을 사가지고 풀어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죠. 이게 뭔가 수능의 난이도하고 적정선으로 유지돼서 비슷비슷하게 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난이도의 편차가 꽤클 겁니다. EBS의 모의고사들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풀게 되는 공식적인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사설 모의고사들도 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문제를 일단 100분 내에 풀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채점을 해두고요. 점수에 주목하면 안 되고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틀린 단원에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몇점 나왔다. 뭐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 점수에 대한 게 아까 말했지만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92점이 나왔고요. 어떨 때는 뭐70몇 점이 나와요. 그럼 내가 이게 어떤 실력이냐? 내 진짜 실력은 뭐지?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90점대든 70점대든 틀렸던 단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틀린 단원에 주목을 해서 이게 공통적으로 아, 내가 이 파트가 좀 약한 것 같구나. 그리고 이 파트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를 그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100분 내에 풀어보는 연습과 더불어서 내가 이걸 풀었을 때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쵸? 이걸 막 내가 요번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으니까 막 좋아하고 떨어지니까 막 낙담하고 이럴 게 아니야. 절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모의고사는요, 딱 6월이랑 9월입니다. 점수를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부족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막 기분 나쁘다고 6월 모의고사 좀잘못 보면 해설 강의도 안 보고요. 오답 정리도 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요즘 수능 자체가 6월과 9월에 출제됐던 아이디어들이 반영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문제 꼭 푸셔야 돼요. 해설 강의를 보시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왔다. 어쨌든 이산확률 변수도 어떤 문제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어떤 것도 되게 심플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다 되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는 차원으로 모의고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확률 변수가 나와 있고 이때는 지금 A하고 X에 대한 것들이 다 모르는 상태죠. 근데 X는 잊지 말아야 될게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뭘 만들면 돼요? 그렇지. 확률 분포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의 토탈 값 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3을 어디에 넣어야 돼요? 그렇지. 여기 넣어야지. 요거일 때 여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분의 얼마가 확률이에요? 3입니다. 절대값 씌우는 거예요. a는 그리고 위에 그 밑에 보니까 a는 0이 아닌 상수인 겁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 넣어야 되겠죠? 얘도 얼마야? a분의 2가 될 거야. 마이너스 1, 얼마? a분의 1이 되겠죠? 자, 1이래요. 그러면

a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지. 문제는 여기야. 2일 때는 a제곱분의 8이랍니다. 그러니까 x값을 넣는 게 없어요. 그냥 얘는 뭐야? a제곱분의 8이야. 그러면 내가 뭘 이용해서 푼다? 요 전체의 확률의 합은 얼마구나? 1이구나. 그래서 얘는 a분의 5에다가 6에다가 7이니까요. a분의 7 더하기 a제곱분의 8이고요. 얘가 1입니다. 자, 모든 수학 문제에서는요, 필요 없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뭘 보면 알수 있냐? 요거 있죠. a는 0이 아닌 상수이다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에서 뭐 0이라면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넣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친구 풀 때도요, a제곱을 곱해서 내가 처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에는,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단 하나라도 빠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그 조건 하나를 안쓴것 같아. 그럼 거기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 또 모르게 그 조건을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서 푼 경우들도 있죠, 자연스럽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a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얘는 7a가 될 거고요. 더하기 8이 될 거고, a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7a 빼기 8은 0이고요. a 빼기 8에 a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a 값 얼마 나와요? 8이고요.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에서 안 되는 a는 뭐예요? 당연히 안 되는 거 뭐야? 요거 안 돼. 왜?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다?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안 되고 얘만 되겠다. 그래서 a는 8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8. 다 넣을 거예요. 여기도 그냥 8 넣으면 8분의 1이겠죠? 먼저 씁니다. 이렇게 8분의 1. 여기는 8, 8, 8, 8. 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보자. 8에 2x 더하기 12를 구하면 되니까요. 평균 구해볼게요. 쟤는 8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겠다. 거기에 뭐가 곱해져요? 8이 곱해질 거고요. 더하기 12가 될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14. 그다음 더하기 얼마?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12. 그러니까 정답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한 가지 관찰해 봐야 될 건, 요 간격이 일정한지에 대한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간격 1, 여기 1, 여기는 얼마야 간격? 2야, 2. 그 여기 간격 얼마예요? 1이에요. 자, 간격이 동일한 상태에서 만약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확률이 대칭이라면, 그러면 뭘 쉽게 구할 수 있죠?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가운데 확률 변수 값이 평균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운데 값이 안 나오고 대칭형으로 나와요, 확률 변수가. 그럼 그 중간에 있는 평균 값이 실제 평균이 됩니다. 확률 변수의 그 가운데 있는, 정가운데 있는 평균 값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문제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유사한 게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요 정도가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냥 뭐 한편에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확률 변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1, 2, 3, 4, 5. 그냥 너무 쉬운 건데, 이건 예시가. 여기가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이러한 조건이 뭐냐? 간격이 동일해야 돼요, 일단.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해서 확률이 대칭이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도 결국 대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다 그냥? 3이더라. 근데 지금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똑같은 건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게 5분의 1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대칭형을 이룬다면 그것 또한 평균이 가운데 값이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6개예요, 6개. 그럼 이때 평균은 뭐가 된다고요? 요 가운데 있는 값. 3과 4를 절반으로 나눈 값. 그게 평균이 된다. 같은 조건 하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문제 풀때 편하게 흘러갑니다. 자, 28번입니다. 독립시행.

얘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얘를 좀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쉬운데?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여기 원점에 있는 점이 있고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이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시킨대요. 아, 그러니까 6분의 1이라면 X축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두 번째, 2 또는 3이면, 그럼 6분의 2라면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하고요. 4 또는 5 또는 6이면, 그럼 얘는 6분의 3이라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하는구나. 확률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면 요거 약분해 놓고선 하시면 됩니다. 3분의 1이고요. 여기 있는 거 2분의 1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괜찮아? 그럼 요약을 해보자. 첫 번째 건뭘 이동시켜? X. 두 번째, 세 번째는 Y를 이동시켜요. 그게 핵심이야. 이 시행을 N번 반복한 후에 점 P의 좌표. 자, 반복한 후에 P의 좌표입니다. 그러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타트를 할 건데, 여기 0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제가 더 크게 쓸 거예요. 지금 일단 상황에 대한 이해만. 한번 시행을 해요. 요게 첫 번째 시행을 했단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로 나온 게 X좌표가 X1, Y좌표가 Y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떤 거에 집중하고 있죠, 지금? Y좌표에 집중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 거야. Y1.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을 하면 뭐가 돼요? Y2. 그 다음 세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Y3. 그 다음 네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Y4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Y2와 Y3은 모두 0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요것과 요거는 0 이상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Y4는 뭐여야 되는데? 얘는 0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0이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0부터 출발해서 내가 Y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 상황에서 마지막은 또 0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얘도 단계적으로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타트.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시행의 결과를 Y1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 두 번째 Y2, 세 번째 Y3, 네 번째 Y4라고 적습니다. 자, 가능한 경우들을 다 적으시면 돼요. 일단 내가 집중해야 될건 확률이 아니라 Y좌표의 변화야. 그치? 자, Y좌표는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얘 플러스 1로 가거나 그대로 있거나. 왜? 얘는 Y는 이동을 안 했거든요. 그럼 얘는 Y좌표는 마이너스 1만큼 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것들을 먼저 꼽아보자. 처음에 어떻게 갈수 있죠? 마이너스로 갈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0으로 갈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1로 갈수 있습니다. 0은 뭐예요? 그대로 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시행을 한 거야. 요 중간 단계가.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시행했고요. 세 번째 시행했고요. 네 번째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Y2와 Y3는요, 0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에서 0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얘도 사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마이너스 1만큼 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원래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 그 다음 0이죠. 근데 나머지는 필요 없다니까. 왜?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 얘가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건 당연히 뭐가 온다? 0이 오는 거 가능하구나. 그 다음 0에서부터 또 가능한 걸 찾아야 되는데 얘0 가능하고요. 그치? 근데 얘가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0 다음에 뭐도 가능해? 1도 가능해. 그치? 왜냐면 0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1, 0, 1인데 나한테 필요한 건0 이상이라니까? 그래서 0, 1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얘는 무조건 뭐예요? 0이어야 돼. 자, 1인 상황에서 0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니까?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이거 가능한 거야. 괜찮을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0으로 갔고, 그 다음은 0, 0, 1, 0. 이렇게 간 건? 끝. 자, 0으로 갔어. 처음에 갈수 있는 거 뭐예요? 여기 Y2가 마이너스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0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최소 0이야. 알겠니? 그 다음 갈수 있는 거또 있어. 1 가능합니다. 괜찮죠? 그 다음 0일 때또 가능한 거 뭐예요? 여기 0이지. 괜찮아? 자, 그럼 0일 때또 가능한 거. 여기 1도 가능합니다. 0 이상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0이고요. 여긴 뭐예요? 그렇지. 0. 자, 근데 여기도 또 있어. 여기도, 아, 여긴 어차피 0이니까, 요건 이제 제외합시다. 0이 무조건 돼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걸로 가능하겠다. 그 다음, 1이 왔어요. 얘는 이제 좀 달라. 1이었는데, 거꾸로 가도 0이야. 그러니까 얘는 0부터 가능해. 그 다음, 그대로 있는 거 1도 가능해요. 그 다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2도 사실 되거든. 그 다음, 여기 0이에요.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건 뭐야? 0 또는 1인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0이라니까. 자, 1 다음에 올수 있는 것도 원래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되겠죠?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거 0이라니까. 얘는 2 다음에 와야 되는데 얘는 절대 0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2에서 한칸 줄어야 되는데 그럼 1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불가능. 불가능은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1에 대한 걸로 한번 가볼까요? 요 다음에 0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여기 요렇게 1도 가능합니다. 괜찮아?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다음 얘가 얼마도 또 가능해요? 2도 가능해. 이렇게. 자, 0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이면 안 되고요. 0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거 1입니다. 그럼 여기도 0이 될 거고요. 여기도 0이 되는 거 가능합니다. 자, 1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될수 있는 거 0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1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뭐도 가능해? 2도 가능하다. 자, 얘는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 하고, 얘는 0이 될수 없다. 그래서 얘는 불가능이야.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자, 2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면 물론 얘가 뭐도 가능해요? 3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씁니다. 1, 2, 3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괜찮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2는 절대 뭐가 될수 없어? 0이 될수 없어. 3도 절대 0이 될수 없어.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어차피 하나 많아요. 필요 없다. 그럼 얘만 된다. 얘는 0이 되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제가 확률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게 어떤 시행의 결과로 나왔는지를 좀 뭐랄까, 표현을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한 거는 제가 플러스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한 거는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는 건 그냥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자. 0에서 마이너스 1로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괜찮아? 자, 그 다음 여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올라간 거잖아. 플러스. 그 다음. 0에서 0으로 갔죠? 그대로야. 여기 별. 자, 0에서 1로 갔어요. 플러스. 됐지? 자, 0에서 0으로 갔어요. 이것도 뭐야? 그대로야. 자, 1에서 0으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이런 방법으로. 알겠어? 그 다음, 0에서 0으로 갔습니다. 얘 그대로고요. 0에서 0으로 갔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괜찮지? 자, 0에서 1로 갔어요. 얘 플러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도 0에서 1로 갔으니까 여기 플러스고,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자,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됐고, 0에서 0으로 갔으니까 별표. 1에서 1로 갔으니까 별표,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2로 갔으니까 플러스, 2에서 요거는 없으니까 아예 지워버리자. 헷갈리지 않게. 됐죠? 자, 얘는 1로 갔으니까 플러스고요. 그 다음, 얘는 1에서 0으로 갔으니 마이너스고, 얘는 그대로, 그대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자, 1에서 1로 갔습니다. 그대로예요. 그 다음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별표. 그대로니까. 요거 그대로 별표. 그 다음 여기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따라오고 있죠, 지금? 얘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지워. 이제, 이렇게 지워주고요. 여기 밑에도 지우자. 그럼 가능한 것만 적어보면, 여기 1.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거 1에서 2로 갔습니다. 플러스고요. 2에서 1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고요. 1에서 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같은 꼴을 지니고 있는 게좀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요약을 해서 써보면 좋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하나와 플러스 하나와 별표 두 개. 그게 지금 첫 번째 라인에 있죠. 자, 요거 1번 똑같은 거 찾아볼게요. 얘는 아니고. 별표 두 개에 뿔마. 아, 요거 하나 있다. 2번. 그 다음에 별표 두 개에 뿔마. 아, 요거 하나 있다. 3번. 그 다음에 별표 두 개에 뿔마. 얘도 4번. 됐죠?
그다음 별표 두 개의 뿔마 얘도 하나 또 있고 얘는 아니고 얘가 또 있죠. 뿔 마에다가 별표 두 개. 괜찮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의 별표 두 개. 오, 얘도 또 있다. 일곱 개 이런 식으로.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가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플러스 두 개짜리가 있잖아요. 지금 요거 하나, 요건 노란색으로 할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요건 이제 별이 무조건 들어가니까 요건 빼버리면 되겠죠? 요 안에서 찾으면 돼. 여기서 뿔마, 뿔마. 아, 여기 두 개. 그 다음, 뿔, 뿔마마. 여기 있구나. 세 개.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세 개가 있고, 얘는 아까 몇개 있었죠? 일곱 개. 그리고 하나 안한게 있습니다. 요거 요거 별 4개짜리 그대로 있는 거 이렇게 됐습니까? 각각에 대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는 한 개고 자 순서까지 고려한 게요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뭐예요? 원래 어떤 확률들을 곱하고 그 앞에 그들이 오게 되는 순서를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뒤에 확률만 곱해 주면 되겠다. 마이너스에 대한 확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에 대한 확률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 그대로 있는 건 6분의 1인데 이게 두 개니까 6분의 1짜리가 두 개. 그리고 곱하기 7이더라. 할수 있겠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니까 2분의 1짜리가 두 개, 3분의 1짜리가 두개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 얘는 그대로 있는 것만 4개니까 6분의 1짜리가 4개. 그리고 얘는 1개밖에 없더라. 다 했어요, 이제. 여기 있는 건 36에다가 6을 곱할 거니까. 근데 36에다가 그냥 36을 곱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6이 4개가 있거든. 그래서 66에 36이고, 638, 216에 1에 33은 9니까 1, 0. 그래서 얘는 1, 2, 9, 6이라고 통분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자. 1, 2, 9, 6에 얘는 6이 두 개가 있고요. 6이 하나가 있잖아. 그럼 6이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6, 7, 40이야. 얘는 1, 2, 9, 6분의 여기는 6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6두 개를 또 분모에 곱했으니까 여기는 3 곱하기 36이 되겠다. 얘는 1, 2, 9, 6분의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1, 2, 9, 6분의 자, 요거는 36 곱하기 3이니까 108인가요? 108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109에다가 더하기 42가 될 거니까 151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1296분의 151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요, 이 순서에 맞게끔 내가 이 절차를 지켜주는 게 조금 복잡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계산할 때에도요, 저처럼 이렇게 뭔가 기호를 써서 표현하는 게 헷갈리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이걸 그냥 나름대로 막 나열해서 썼다. 순서상의 형태대로. 그러면 분명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거, 빼기에 대한 거, 그대로에 대한 것들을 어떠한 기호를 쓰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됐겠죠? 좋습니다. 28번이었고요. 객관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 처리했습니다. 이제 29번으로 가야 되겠죠? 29번. 자, 29번은 또 뭐예요, 이거? 통계지, 통계. 통계는 겁먹지 말고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U와 그다음에 흰 공안개 2개가 들어있는 상자 A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U라고 하는 거 그냥 상황상 정리만 해볼게요. 여기 1, 2, 3, 4.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흰 공, 검은 공. 흰공 하나, 검은 공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B는 흰공한 개가 있고 검은 공이 다섯 개가 있더라. 아, A하고 B에는 색깔만 구별되어 있고요. U에는 숫자가 있구나. 주머니 U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데요. 그럼 뽑을 때마다 다시 원 상태에서 뽑는다는 얘기야. 확인한 수가 K 이하이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출로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뭐야? K 이하다에 대한 확률을 구성하셔야 돼요. 왜? K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K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K 이하일 때 확률 얼마? 그냥 K 이하래. 4개 중에 K 이하야. 근데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K보다 작거나 같은 건몇개 있을까요? K개야. 왜? 만약에 K가 2잖아요? 그럼 2 이하, 1, 2, 두 개야. K가 4잖아? 4 이하, 네 개야. 그러니까 K개라고 하면 그냥, 아, 4분의 K라는 확률이구나. 만약에 K를 넘는 거래요. 밑에 보면 K보다 크면 클 확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어쨌든 숫자가 나오는 걸두 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숫자 전체가 나오는 건 확률 1이야. 그러니까 1에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4분의 4-K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요 아이디어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꺼낸대요? 여기 B에서 꺼내고요. 얘는 A에서 꺼내더라. 요런 얘기야. 구조화를 잘 했고요. 이 시행을 몇번 반복했대? 1200번 반복했대요. 그럼 B에 1200번인데, 여기에 밑줄 가장 중요한 문구야. 뭐요? 흰 공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적어야 되는 확률은 내가 한번 시행했을 때 뭐가 나오는 확률이다?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다. 그러니 내가 한번 시행했다는 건 K의 이하가 나올 수 있고 또는 K 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두 가지 다 생각을 하면 돼. 잘 봐. 첫 번째다. 그러면 K 이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A에서 뽑아. 근데 A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흰 공. 그죠? 흰 공. 얼마? 3분의 1. 얘는 4분의 4-K예요. 거기에 B에서도 하나를 꺼내. 근데 흰 공이 나와야 된다니까? 6분의 1이라고요. 괜찮아? 그럼 이두 개를 더해야죠. 위에 건 12분의 K고요. 24분의 4-K입니다. 통분해요. 24분의 2K에 빼기 K니까 K 더하기 4가 될 거야. 따라서 얘는 24분의 K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아셨죠? 얘가 뭐라고? 한번 시행했을 때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야. 그래서 이흰 공이 나오는 경로가 A 경로가 있고 B 경로가 있잖아요. 그두 개에 대한 걸 구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자, 분산이 225래요. 그럼 아, 여기에서 K 값이 바로 나오겠구나. 1200 곱하기 24분의 K 더하기 4고요. 또 하나 분산은 NPQ잖아. 그러니까 24에서 이걸 뺀 거잖아요. 그럼 얼마야? 그렇지. 20-K야. 이게 얼마 나와야 된다? 225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까? 아. 자,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여기 있는 거 11을 먼저 좀 처리를 해줄게요. 100. 이렇게 가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5로 이것도 약분이 좀될것 같거든요. 4고. 여기는 25가 9개 들어가네요. 그죠? 4개에 100이잖아. 그래서 9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4하고 24하고도 좀 처리할 수 있겠다. 6. 이렇게. 그러면 12만 남았으니까 K 더하기 4에다가요. 20-K는 이렇게 곱해서 12 곱하기 9니까 얼마? 108. 자, 이거 풀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K 제곱에 요거 얼마? 플러스 16K고요. 더하면 플러스 80이야. 자, 요거 이항해가지고 처리할게요. K 제곱 마이너스 16K. 그 다음 요걸 이렇게 이항하면 얼마 나오죠? 플러스 28. 0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아요? 14,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K 빼기 14와 K 빼기 2가 될 거니까 하나는 K는 2 또는 얼마? 14가 나온다. 자, 근데 문제에 조건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K 값은 1, 2, 3이라고 했어. 그잖아. 그리고 저기 U에서 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는 아예 말도 안 된다. K는 2구나. 자, 그러면 K 값다 구했으니까 앞으로 오셔서. 자, X의 33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 이항 분포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1200에다가요. 여기에 K 값 2였으니까 4분의 1. 여기, 요거,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의 평균. 요거 곱하면 얼마? 300. 그리고 300에다가

4분의 3을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75가 되잖아. 75에 3을 곱할 거니까 25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아, 그럼 얘는 15의 제곱이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이제 표준화를 합니다. 15분의 330 빼기 300이라고 처리하면 되고요. 요거는 얼마야? 2야. 아,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돼서 요만큼이 되겠다. 그게 얼마? 0점. 0, 2, 3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괜찮아? 그래서 이 0.023에다가 지금 1000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23이 될 거고. 아까 K 값은 2가 나왔죠? 그러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해줘야 돼? K 값. 2. 정답은 25가 나옵니다. 됐을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사실 여러 단계를 섞어 놓은 것뿐입니다. 문제가 막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 뭐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요 K 이하와 K보다 클 확률에 대한 걸 정리하는 것 자체가 아마 낯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기출 문제에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이하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값을 명확히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 치고는 할 만했던, 다만 간식의 종류 때문에 좀 헷갈렸던 문제입니다. 마카롱, 젤리, 그다음 뭐예요? 초콜릿 이렇게 나오죠? 원래 선생님 젤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젤리를 먹다 보니까 또 젤리도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젤리를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 자주 먹긴 하는데. 자, 세 명의 학생 ABC에게 세 종류의 간식인 초콜릿 2개, 젤리 3개, 마카롱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아, 어쨌든 뭐 나눠주는 거구나. 중복조합 문제겠구나. 근데 모든 학생은 적어도 한 개의 마카롱을 받는데, 이게 일단 가장 크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해요? 학생이 ABC야. 제가 이거에 대한 단어를 마카롱 M, 오케이? 그 다음 젤리 J, 그 다음 초콜릿 C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 학생에게는 하나씩을 다 줬기 때문에 마카롱을 하나씩 줍니다. 이렇게. 근데 마카롱 몇개 남아 있어요? 5개였잖아. 그러니까 2개가 남아 있어. 남아 있는 거. 남은 거. 학생 A가 받은 간식의 개수는 2 이하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또 누구야? A야, A. 그래서 A가 2개 이하를 받는 경우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2개 이하니까 하나로 그냥 끝내도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추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줘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 한번 처리를 해보자. 젤리가 몇개 남아있죠, 지금? 3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 초콜릿이 몇개 남아있죠? 2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A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초콜릿과 젤리와 마카롱에 대한 것들을 중복조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각각에 대한 거 한번 써볼게요. 초콜릿에 대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를 그냥 B, 여기에 들어가는 걸 C라고 할게요. 소문자로. 근데 그게 초콜릿이든 젤리든 마카롱이든 그냥 알파벳 똑같은 걸로 구별하겠습니다.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되면 돼요? 2가 되면 될 거야. 그 다음, 젤리는 B 더하기 C가 몇 개가 되면 돼? 3개가 되면 돼. 그 다음, 마카롱은 B 더하기 C가 2개가 되면 될 거야. 2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받고 너 끝.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얼마예요? EH2. EH3이죠. 그 다음 얘는 EH2. 그럼 얘는 3개고요. 얘는 4개고요. 얘는 3개더라. 괜찮니? 두 번째. 원래 있던 마카롱 하나씩이 있고요. A, B, C야. 자, 여기에 하나를 이제 다줄 겁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마카롱 주는 경우 있겠고, 젤리 주는 경우 있겠고, 또 초콜릿 주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에 남는 것만 한번 써볼게요. 마카롱 몇개 남아요? 마카롱 두 개였었는데 하나 줬잖아. 한개 남았어. 그 다음에 나머지 젤리하고 초콜릿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할 거야. B 더하기 C가 한 개고요.

그다음 초콜릿에 대한 건 B 더하기 C 여전히 몇 개? 두 개. 젤리에 대한 거 B 더하기 C 몇 개? 세 개더라. 자, 얘 젤리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젤리에 대한 거. 원래 세 개였는데 하나 줬잖아. B 더하기 C가 몇 개면 돼? 두 개면 되고요. 마카롱에 대한 거몇 개? 두 개. B 더하기 C 두 개. 그 다음 초콜릿. 뭐예요? 초콜릿도 결국은 두 개였었는데 얘한테만 나눠주면 되잖아. B 더하기 C가 2더라. 뭐, 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 선생님, 여기는 왜 마카롱부터 쓰고, 여기는 왜 젤리부터 쓰나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걸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쓴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 초콜릿을 하나 줬다. 그럼 초콜릿이 원래 두 개였으니까, 한 개로 줄었겠죠? 그래서 요거는, 구별을 좀 밑에다가 칸을 나누면, 이렇게. 초콜릿 B 더하기 C는 1이고요. 그지? 젤리. 여전히 3개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 다음, 마카롱. 몇 개였어요? 2개였었지? B 더하기 C는 2개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가능한 경우들만 나눠주는 거. 왜냐면 A가 받은 간식의 개수가 2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거 되는 거 자체가 마카롱, 젤리, 초콜릿으로 받고 아니면 한 개짜리로만 끝내는 것. 그래서 그 크게 2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번 치고는 굉장히 그냥 케이스 분류만 잘하면 쉽게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자, 여기도 개수를 구해볼까요? 요거는 2H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2H2가 될 거니까 3개가 되고요. 얘는 2H3이니까 얼마? 4개가 될 거고요. 얘는 2H2니까 3이고 2H2, 3. 얘도 2H2는 3이더라.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 요거 여러분들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EH3은 얼마? 4가 되겠다. 그 다음 마지막 EH2가 되겠죠? 얘가 3이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남은 것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곱해주면 돼. 여기는 3 곱하기 4 곱하기 3일 거니까 36이고요. 그 다음 얘는 6 곱하기 4니까 24가 될 거고, 얘는 27이 될 거고요. 얘는 24가 될 겁니다. 그러면 24가 두개 있으니까 48에, 그 다음 27이고요. 그 다음 36이야. 그럼 이렇게 더하면 75. 자, 두개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111일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원래는 중복조합 문제는 아이디어적인 게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심플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 풀면서 느낀 게 3회차는 너무 어렵게 또 나왔고, 4회차에서 30번은 사실 30번답지 않은 난이도로 좀 출제가 됐고요. 사실 중복조합에서는 출제될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 파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단원이 어디예요? 무조건 중복조합이에요. 어려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단원은 중복조합이 일단 1순위입니다. 1순위. 물론 다른 거 나올 수 있겠지만 가능성으로 따지면 중복조합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복조합에 대한 기출 문제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 아이디어적인 거 여러분들 공부한 것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마 요 정도 수준이 나왔을 때, 뭐야? 생각보다 중복조합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빗대어 본다면, 요거보단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은 개념과 똑같은 설명을 길게 늘어뜨린 거예요. 우리 왜 확률과 통계에서는 어렵게 출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엄청 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해석하기 어렵게 하는 거. 해석하기 어려운 파트가 그럼 어딥니까? 통계? 아니요. 확률? 확률? 확률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죠. 어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중복조합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어적인 건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요 정도는 기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중복조합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어들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여러분들 내신이나 이런 것들 대비할 때 조금 사용을 한다면, 이런 것을 때 어떻게 할까요? B, C로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B 더하기 C는 E다. 그러면 여기 젤리에 대한 거는 뭐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얘는 B 2 프라임 2 프라임. 뭐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 여기에 있는 게 0부터 가능할 때 보통 이제 자연수였을 때를 B라고 표현하고, 음이 아닌 정수일 때 B'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그럼 자연수로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그럴 때 쓰는 게, 예를 들어 B에다가는 여기 옆에 작게 초콜릿이라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초 이렇게 쓰시고, 밑에는 B, 젤, 일, 젤리의 앞 글자. 얘는 B에 뭐예요? 망고였나? 아니 마카롱이었죠. 마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편하게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풀수 있으니까 해결 가능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한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B나 C 학생들 중에서 한개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 하나만 추가되면 굉장히 어려워질걸요? 왜? 만약에 C가 한개 이상을 받아야 된대요, 간식을.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걸로만 케이스 분류를 했지만, 만약에 그 조건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C가 A한테 준 거에 따라 C가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로 케이스 분류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려운 중복조합은 이렇게 나눠주는 게 다양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런 아이디어로 출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C였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에 대한 걸 조금 더 추가해서 출제하면 확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 풀고선 막, 아, 나 중복조합 잘하나 보다. 중복조합 문제 파이널 EBS 교재로 풀었는데 뭐 괜찮던데? 이러면 안 돼요. 요건 좀 방심하게끔 하는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 풀어봤고요. 오히려 사회에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는 아까 했던 2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문제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독립시행에서 중요한 건이 확률이 곱해지는 건뭐 쉬워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근데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들의 개수.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N 컴비네이션 R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뭐 이거 아니면 저거 해가지고 확률로 쉽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확률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면 A라는 확률과 B라는 확률과 C라는 확률들이 각각 몇 개씩이 존재하냐. 그거에 따라서 배치되는 게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목해서 풀면 아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3회에 비하면 좀 훨씬 수월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1등급을 노린다. 그러면 한 개까지 더 이상은 안될것 같아요. 한 개까지는 뭐 28번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29번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하니까 그 정도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2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왜냐? 지금 이 수준의 난이도에서 한 문제 빼고 나머지에 대한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거의 뭐 비슷하게 틀리는 수준이 그 밑에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공통 부분이랑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요번에 잘했구나, 아니면 아 내가 요번에 좀 많이 틀렸구나,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편차가 조금은 있어요, 회차별로. 그래도 그 회차의 그 난이도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맞췄고 어떻게 틀렸고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배웠던 연계 교재나 기출 문제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들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온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30번 문제가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했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아이디어가 새롭진 않았거든요. 그냥 배웠던 아이디어들을 막 여기저기 다 넣어놨기 때문에 복잡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다양하게 풀면서 적응력을 키우시면 돼요. 내가 실전 연습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성적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맞춰져 가는 개수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4회까지 우리 벌써 4회차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딱한 회차만 남았거든요. 근데 5회차도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끝까지 잘 풀어 오시고요. 시간 맞춰서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미적분 차윤입니다. 자, 여러분과 모의고사 강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강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시험으로 수학 실력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그 수능 시험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형태를 집중 훈련해야 되는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배워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문제풀이 중심으로 물론 강의를 진행을 하겠지만 문제풀이 이외에도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지 특히 이제 미적분 과목에서 좀 다른 과목과는 차별화된 약간의 그 걱정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쌤이랑 총 5강에 걸쳐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전 모의고사가 총 5회분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공통과목, 선택과목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구구절절히 이번 회차 시험에 뭐 난이도가 어떻다, 방향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강의가 좀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매 강의마다 임팩트 있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꾹꾹 눌러 담아서 딱 하나씩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회고 첫 강의인데 뭐 당연하게도 모의고사는 다 풀어보고 강의 들었을 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의 과목이 어떤 특징상, 편제상 후반부의 문제를 풀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총 23번부터 30번까지 8문제를 매시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통과목 문제를 풀고 후반부의 미적분 문제를 풀기 때문에 미적분 문제를 풀 때 마음가짐이나 상황이 공통과

과목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줄까요? 좋습니다. 우선은 몇 시간 이렇게 앞에 한 5분 정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요,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서 시험을 보죠. 왜냐면 충분히 앞에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좀 굳은 각오로 1번부터 많은 시간, 100분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5번, 뭐 14번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 때의 마음가짐은 시간 많이 남았어. 그리고 내 컨디션 아직 괜찮아. 시험 시작한 지 앞으로 뭐 지난 10분, 20분밖에 안 지났어. 이런 느낌인데 미적분을 풀고 있어. 미적분이 이제 총 문항이 23번부터 30번까지 진행이 되고요. 23번은 2점짜리고요. 24번부터 27번까지가 3점짜리고요. 그 다음 28번부터 30번까지가 4점짜리. 그래서 문항의 배점이 2점, 3점, 4점 총 8문제가 있어서 26점이 배점입니다. 근데 이제 요걸 풀때 어떠냐? 뭐 23번은 좀 쉬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24번에서 27번에 가까워져 갈수록 여러분의 상태는 시험의 후반부예요, 후반부. 시험의 중반부도 아니고요. 중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일단 초반에 그 어떤 굳은 각오나 이런 것들이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간도 뭐 30분,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이 돼서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저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에 그냥 매끄럽게 공통 과목을 잘푼 경우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공통 과목을 풀때또 시간 낭비가 있고 안 풀리는 문제가 많으면 이미 마음속에 짐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28, 29, 30번 같은 문제를 풀때 여러분의 상태는 좀 뭐랄까, 많이 지쳐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같은 난이도고 같은 어떤 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처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요, 좀 많이 버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이 강좌의 목표인 거야. 선생님이 문항을 전부 다 같이 꼼꼼하게 풀겠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좋은 문제를 풀어도요, 수능 시험에는 똑같이 안 나옵니다.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차별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좀 다른 부분이고, 자, 어쨌든 요런 상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딱 여러분에게 전략적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어. 매 시간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 지금처럼 모의고사를 좀 우리가 파헤쳐가는 뭔가 전략적인 걸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문제풀이 순서를 결정하고, 글씨가 너무 작습니까? 그냥 읽어줄게요. 문제풀이 순서 결정하기. 문제를 풀때 1번부터 30번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쫙 푸는데, 학생들이 처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수준, 그리고 내가 훈련했던 방식에 따라서 문제풀이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게요. 내가 100점 만점 목표고 고난도 문제도 쑥쑥 잘 풀어. 이러면 그냥 1번부터 30번까지 순차적으로 풀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 넘어가면서 체크하면서 푸는 게 가장 표준화된 방법이고, 뭐 상위권, 최상위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그게 아니라 목표가 2등급이야. 원점수 80점이 목표야. 그래서 평소에는 60점에서 80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험 볼때 컨디션이 좋으면 80점 가까이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2등급이 목표야.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점짜리 문제들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80점 받는다 하더라도 4점짜리 5개를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점짜리 중에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틀리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15번, 22번, 뭐 21번, 28, 29, 30, 뭐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보면은 2점짜리 문제가 3문제가 나오고요. 3점짜리 문제가 14문제가 나오고요. 4점짜리 문제가 13문제가 나오고, 배점이 52점이고, 이거는 6점이고, 이거는 42점인가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런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아, 내가 4점짜리 문제 중에서 절반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야. 2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그 대신 이거를 완벽하게 풀기만 하면은 여기서 몇 개는 풀어내고 몇 개는 또 운이 좋으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등급에 안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 순서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풀긴 푸는데
기본적으로 2점짜리, 3점짜리를 먼저 쭉 풀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시험 기준은 1번부터 8번까지가 2, 3점짜리 문제잖아요. 1번부터 8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9번부터 15번은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26번부터 또 3점짜리 풀고, 그 다음 선택 과목으로 넘어와서 또 3점짜리, 2점짜리 먼저 풀고, 그 다음 마지막에 4점짜리를 쭉 풀어나가면서 풀수 있는 거 풀고, 좀 어려운 것들은 넘어가고, 이러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게, 시험 당일날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면서 시간을 재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거를 1년 동안 훈련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요 방법은 뭐 쌤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수능이 지금 30년이 훌쩍 넘게 진행해 오면서 정말 많은 뭐 흔히 말하는 고수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정말 많은 수능 전문가들 그리고 수능을 봤던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해왔던 방식이고, 물론 이제 요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방금처럼 넘어가고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아예 전략적으로 미적분 3점짜리 먼저 풀어. 2, 3점짜리.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1번부터 쫙 풀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습니다. 문제풀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뭐잘 모르겠으면 이 방법도 한번 해보고, 2회는 이 방법으로 풀어보고, 3회는 이 방법으로 풀어보고 한 다음에 그 중에 나하고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연습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파이널 모의고사 지금부터 해설 강의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때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2점짜리나 3점짜리 문항들은 좀 풀만한 경우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목표가 강의 다 듣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 내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뽑아먹고, 그 다음에 약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의 모든 문제를 풀었는데 몇 문제가 잘안 풀려. 이런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그 해당하는 문제들만 골라가지고 푸는 게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 그게 아니라 기본기가 좀 부족해. 좀 많이 부족해. 전문항을 다 들으면서 풀이를 좀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은 꼼꼼하게 모든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게더 좋죠. 됐습니까? 그럼 쌤은 어떻게 강의 진행할 거냐?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풀 것이냐, 그런 속도로 빠르게 쭉쭉쭉 진행을 할 거고요. 특히나 미적분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전에 쓰는 풀이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회 시작합니다. 1회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기출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은 상당히 풀만한 시험이었는데, 시험의 어떤 편제는 최근 수능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문항 번호나 문항의 내용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대신 그 다루는 주제들이 수능 기출 문제에 나왔던 어떤 유사한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그런 시험. 근데 수능이 어떻냐? 기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23번부터 진행을 하고요. 자, 따라오세요. 23번부터 1회 시작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1시간 동안 다룰 문제가 총 8문제밖에 안 돼요. 앞에 2점짜리 1문제, 3점짜리 4문제, 4점짜리 3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들은 거의 10초 만에 풀 거고요. 요 3점짜리 중에 한 두세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30초 만에 풀 겁니다. 그러면은 설명은 어디서 할 거냐? 이거를 할 때, 이 마지막 한 문제랑 요거, 27, 28, 29, 30을 풀 때, 쌤이 집중해서 이 강의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알겠죠? 자, 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e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ln 1 더하기 6x의 값은? 이게 만약에 개념 강의였으면, 쌤이 어떻게 강의 진행할 거냐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e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2x 곱하기 또 6x ln 1 더하기 6x 곱하기 6x가 있으니까 6x, 2x를 곱했으니까 2x 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거는 약분하고 나면 3이기 때문에 정답은 3입니다. 이렇게 개념 강의였으면 이렇게 풀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전에서 2점짜리 문제잖아요. 쌤이 모르긴 몰라도, 쌤의 예상으로는 대한민국 수험생 중에 뭐 절반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2, 6, 2분의 6 정답.

마찬가지로 리미트X가 0으로 갈 때, 또 AX, 2의 BX제곱 마이너스 1.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서 이게 A분의 B가 됩니다. 뭐 공식은 더 많지만 요두 가지만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선생님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 강의 진행할 때 이거 이야기 다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는 순간 정답은 2분의 6, 3이다. 한 3초 컷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지는 곡선이 6분의 파이가, t가 6분의 파이일 때 dy dx,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민법의 공식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dy dx는 dy dt, dx dt야. 그러니까 y를 t로 미분하게 되고 x를 t로 미분하게 되는 걸 쓰는 겁니다. 자, y를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t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코사인 t 사인 t가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코사인 t 합성함수 미분의 사인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도 역시 미분하게 되면은 1 플러스 2 코사인 2t가 됩니다. 자, 미분하는 건 간단한 계산이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모의고사 강좌니까. 자, 이래놓고 여기다가 6분의 파이 대입하면 답이에요. 자, 6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분모는 1 더하기 1이어서 2가 되고, 여기다 6분의 파이 대입하면 2분의 루트 3, 2분의 1 하니까 4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네. 아, 마이너스 3이군요. 루트 3이 있으니까. 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분모에 2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는 4분의 3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미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 30초 컷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없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다음 문제 25번. 그림과 같이, 아, 예, 그림과 같이. 그림과 같이 그림 볼게요. 부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1회 모의고사는 최근 수능 트렌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요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해주면은, 최근 수능, 2022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 미적분 체계여서 2022, 2023, 2024, 2020, 2022, 2023, 2024, 2025, 2026 수능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서 지금 요 23번 같은 뭐 간단한 극한 계산 문제가 보통 2점짜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꼭 매개변수 미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의 계산 문제가 3점짜리 하나로 거의 매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에 활용해서 부피 구하는 문제가 한 번인가 빼고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도요. 거의 수능의 출제 빈도가 뭐 80%가 넘는 형태예요. 뭐 뒤에도 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1회는 좀 그런 거고요. 자, y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둘러싸인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다. x축의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다. 이게 약간 식빵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부피를 구하십시오.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인테그럴. 내가 적분하고 싶은 x축에 대해서 루트의 e-1분의 루트의 e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의 넓이. 그러니까 적분화하고자 하는 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부피가 됩니다. 이거는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미적분 교육 과정에 부피 구하는 건딱 이거 하나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게 x축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수직으로 자른 단면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뭐 선적분 같은 거 하면서 배우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되겠죠. 넓이가. 여기 넓이를 쓰는 거니까.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뭡니까? 요겁니다. 그럼 제곱하게 되면은 x ln x제곱 플러스 1. 네,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되겠고요. 요건 딱 보는 순간 무슨 적분하면 되겠어요? 치환적분하면 되겠죠. 뭐 아마 치환적분 한 다음에 부분적분 하겠지만 내가 수험생이라고 하면은 부분적분 안할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설명할게요. 우선 치환적분부터 하겠습니다. 치환하고자 하는 걸 미분한, 요걸 치환했다고 했을 때 미분하면 2x인데 여기 앞에 x가 있죠. 그러니까 치환적분하면 유리합니다. x제곱 플러스 1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양변의 x로 미분하면 2x는 dt dx가 되고, 다시 말하면 x dx 자리에
XDX 자리에

2분의 1 dt를 집어넣는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이 식은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인테그럴의 dt, 여기는 ln t,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t로 치환하게 되면은 ln t, x dx 자리에 2분의 1 dt를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그래, 적분하는, 치환 적분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치환한다. 두 번째, 적분 변수를 바꾼다. dx를 dt로. 세 번째, 적분 구간을 바꾼다. 여기서 지금 x가 루트 2-1이야. 그러면 t가 뭡니까? 자, 루트 2-1을 제곱하게 되면 2-1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요. 같은 방법 여기가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요거를 적분하면 되는데, 당연히 부분 적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 강의 진행을 할 때, ln x의 적분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라고 했습니다. 외웠습니까? 아마 이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수능 시험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내가 ln x 적분을 못 외웠다. 그러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리를 알아야 돼요. 수학에서 원리를 모르고 답만 외우는 거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원리를 아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야. 시험을 보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원리의 최종 결과를 실전에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결과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요걸 외우셔야 되죠. x ln x 마이너스 x를 외워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1 곱하기 ln x로 본 다음에 이걸 부분 적분한 거거든요. 근데 원리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이제 놓친 학생들은 선생님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 해당 부분, 선생님 수능 개념이 조금 더 볼륨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거는 2분의 1 앞에 붙어 있고, t ln t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요. 2부터 2의 제곱이 됩니다. 자, 2분의 1로 묶어내면 2의 제곱 하면 이건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고요. 요 대입하면 2 빼기 2니까 0이네, 그냥. 이거 안 쓸, 괄호 쓸 필요 없네요. 이렇게 돼서 2분의 2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좀 설명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실전에 그냥 딱 보는 순간 인테그럴 적분 치환 적분 조금 시간이 걸리네. 부분 적분 외웠어. 바로 답. 이렇게. 자, 좋습니다. 벌써 미적분을 네 번째 문제, 여덟 문제 중에서 절반 풀어 갑니다. 절반 풀어 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거 풀고 나서 선생님이 한마디 해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요거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보통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고요. 수열의 극한에서 보통 4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급수 말고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나오는 4점짜리 문제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보통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물론 3점짜리 문제긴 합니다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R의 n제곱 형태예요. 7분의 x긴 하지만 이걸 R의 n제곱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총 4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4가지로. 요거는 교과서나 그다음에 뭐 수능 특강 책이나 이런 거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어떻게 4가지 나누냐? 절대값 7분의 x가 지금 이 R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게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7분의 x가 1보다 클 때, 그다음에 7분의 x가 1일 때, 그다음 7분의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R의 n제곱에서 R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해하겠니? 근데 이 문제는 0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음수일 순 없죠. 이럴 순 없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x가 양수기 때문에 7분의 x가 1보다 작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값 7분의 1보다 작단 말은 7분의 x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7분의 x가 1보다는 크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7분의 x가 1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고, 이 문제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리밋 x가 무한대로 갈때 7분의 x의 n제곱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1분의 2니까 fx는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근데 이 식은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분모를 7분의 x의 n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예, 7분의 x의 n제곱 분의 2가 되고, 여기는 7분의 x가 되고, 여기는 또 7분의 x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되게 뭐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아니, 왜 이렇게 바꿨느냐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7분의 x의 n제곱은 무한대로 가지만 7분의 x의 n제곱 분의 1은 0으로 가고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암산할 수 있죠. 여기서 그냥 아 이거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이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7분의 x분의 4만 남는 거구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분자분모 7을 곱하게 되면 이거는 fx가 x분의 7428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건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상태에서 바로 암산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1이야. 1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2니까 fx는 네, 3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fk는 2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요게 2가 되거나 이게 2가 되거나 이게 2가 되면 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죠. 요건 2가 될 수가 있네. x가 얼마일 때? 14일 때. 요거는 그냥 항상 2니까 7분의 x가 0하고 1 사이, 다시 말하면 x가 1, 2, 3, 4, 5, 6이 되면 되겠네. 문제가 모든 자연수니까. 그래서 요 모든 자연수의 합은, 요게 여기 원하는 K죠. 네, 그래서 요거 만족하게 되는 것의 합이니까 1부터 6까지 더하면 21, 거기다가 14 더하면은 3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풀었어요. 쌤이 20여 분 동안 모의고사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문제도 풀었는데, 벌써 8문제 중에 4문제를 풀었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약간 뭐 좀 속된 말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인데 그냥 아예 모르고 수능 보러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었어. 자, 공통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1번부터 22번까지가 있고, 선택 과목, 우리가 선택 과목 미적분이죠. 이게 지금 23번부터 30번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가 23번, 24번부터 20, 쓸게 그냥. 26, 27, 28, 29, 30. 이렇게 총 8문제가 있습니다. 반듯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렇게 푼 거야. 자, 문항 배점이 2점, 요렇게가, 아이고, 요렇게가 3점, 요렇게가 4점이에요. 당연하게도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미적분 다 맞고 싶죠. 완벽하게 풀어내고 싶어. 그런데 아까 불편한 진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수능에서 트렌드, 미적분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정답률과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나타내냐. EBS 홈페이지에 가면은 매번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그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정답률, 가채점 기준으로 예상 정답률, 오답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고 나면은 한 번씩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미적분이 다른 과목과 달라요. 확률과 통계란 거 다르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 있는 문제란 거 다른데, 28, 29, 30번의 4점짜리 문제가 셋 다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거를 쌤이 좀 순화해가지고 오답률이 높다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거의 다 틀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뭐 30번 문제는 알죠? 30번 문제는 보통 오답률이 9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등급 받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학생들, 그러니까 1등급 중에서의 대부분이 30번을 틀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험생의 대부분이 아니라 1등급 받는 학생들이 보통 원점수 기준으로 88점에서 좀 시험이 쉬우면 92점까지 올라가고 좀 어려우면 84점, 85점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보통 한 3문제 정도 틀리면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틀리는 3문제 중에 30번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 3등급인 학생들은 30번을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근데 29번은

하느냐? 29번도 비슷합니다. 29번도 비슷해요. 선생님, 그러면 28번 학생들이 많이 풀지 않습니까? 28번은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인데, 선생님이 이제 매년 EBS에서 뭐 미적분 강의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수능 당일날 해설 강의도 진행을 하면서, 이 문항들을 보면은, 29번은 약간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30번에 비해서는 풀만해. 근데 28번은요, 대부분의 시험에서 30번하고 뭐 비슷합니다. 물론 30번이 조금 더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28번 문제가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뭐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은 수능 기준으로는 30번 제일 어렵고, 그 다음 28번이고, 그 다음 29번인 수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 28번도 풀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보통 2등급인 학생들도 28번 틀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포기란 뜻이냐? 그게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잖아요. 여러분이 28, 29, 30번을 풀때 28번도 어려워, 29번도 잘안 풀려, 30번도 어려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시험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미적분을 보는 집단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확률과 통계나 기하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28번, 29번, 30번이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무언가 하나라도 풀어낼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27번은 3점짜리입니다. 그런데 미적분 27번은요, 확률과 통계 27번이나 기하 27번에 비해서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수능의 미적분 27번 같은 경우는 웬만한 4점짜리보다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또 뭐야? 아, 내가 공부를 충분히 했어도 이네 문제는 만만치 않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반해서 뭐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네 문제는요, 절대 틀리면 안 돼. 내가 3등급이건 4등급이건 몇 등급이건 상관없이 그냥 이 문제는 틀리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다 맞추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라도 더풀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27번의 포지션이 3점짜리 문제지만 만만치 않다. 자, 선생님 이렇게 1강에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게 모의고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우리 1회 27번은요, 방금 설명했던 최근 수능의 트렌드를 따라서 출제가 됐습니다. 만만치 않은 27번이에요. 자, 구간 0보다 크다에서 정의된 함수 fx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 f'x, fx, x제곱, ex제곱.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선생님 식변형 하나를 할 건데, 그 식변형은 꼭 외웠으면 좋겠고요. 뭐 수능에서는 사실 이 식변형의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봤으면 좋겠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f2분의 x 역함수는 gx이다. 그리고 요것을 구하십시오. 자, 우선은 요 나버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f2분의 x 역함수는 gx. 어떤 함수 역함수가 gx야? 그럼 뭐예요? 요 둘을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gx랑 그 x자리에 f2분의 x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f의 2분의 x에서 그 x자리에 gx를 대입한, 다시 말하면 합성을 한게 항등함수인 x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 나번을 지배하는 식이고요. 요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질문이 뭐냐? f(ln)이가 3ln이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ln 3까지 요것을 적분 계산하십시오인데 딱 보는 순간 g'fx가 보이죠? 그러니까 아, 요거랑 관계 있는 식이구나.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뭐 방법은 g'fx니까 x에다가 아무 숫자는 집어넣어야 돼도 되니까 2분의 x자리에다가 t를 대입할 거예요. 자, 2분의 x자리에다 t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주어진 식은 g ft. 그러면 x자리에는 et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g'fx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t로 미분하게 되면은 G 프라임 FT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 프라임 T는 2라고 쓸수 있고요. 그래서 요 식을 지금 계산하는 문제니까 인테그럴 1부터 ln 3까지 그 다음에 G 프라임 FX 분의 1
G' Fx 분의 1은 2분의 F'X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네, Fx분의 2.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분하면은 Fx분의 F'X를 적분하는 문제고요. 뭐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치환 적분해야 되지만 실제는 시험 볼때 이걸 치환 적분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뭐를 미분하면 Fx분의 F'X가 될까? 보입니까? 당연하죠. ln Fx입니다. 이 ln Fx를 미분하게 되면은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Fx분의 F'X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앞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0보다 크다의 정의가 되어 있고 뭐또 나중에 계산해 보면 양수인 게 나오긴 하는데 뭐잘 모르겠으면 절대값 그냥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1부터 ln 3 한마디로 이거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여기다가 ln 3 대입하고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ln f ln 3 마이너스 ln F1 이렇게 되고요. 항상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요건 나중에 이제 뭐 숫자 같은 걸 나중에 함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식변형 하나가 끝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거 가번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FLN 3과 F2를 구해야 되는데, 뭐 이게 FLN 2가 있습니다. 오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번식을 이용하는데 여기다 그러면 2를 대입하거나 LN 3을 대입하려고 하더라도 F 프라임 모르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X F 프라임 X 플러스 FX가 뭐 EX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FX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물어보잖아? 그러면 수투 수준에서 학생들이 답을 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왜 그러느냐? 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요게 되는지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능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고, 선생님 두 가지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 뭘 미분하면 요게 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겁니다. XFX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적분하면 요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적분하게 되면 x 제곱이 되고 뭐 상수항 c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네.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f(x) 다항함수라고 하면 c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이렇게 넘겨 보시면은요, xf'x가 되고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에서 x제곱에 2의 x제곱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을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여기 될까? 잘안 보이지. 잘안 보여요. 근데 여기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뭐 이거 어떻게 안 보여.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이너스인 형태가 있어. 그게 뭐냐? 자, 여러분들 x분의 fx를요. 두 가지 외우라는 게 이겁니다. 여기 주어진 식을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의 제곱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쓰고요.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게 됩니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 노란색으로 쓴두 가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식은요. x제곱 이렇게 나누시면은 x제곱분의 xf'x 마이너스 fx가 여기 있는 형태랑 똑같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나누게 되면은 x제곱분의 x프라임x 마이너스 fx는 2x제곱이야. 그럼 그걸 적분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x분의 fx는 2의 x제곱 플러스 c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좌변을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을 미분하게 되면 2x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걸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c를 결정하기 위해서 FLN 2가 3LN 2인 걸 이용합니다. 여기다가 LN 1 집어넣고 그러면은 LN 2분의 FLN 2가 3LN 2에요. LN 2는 2의 LN 2 제곱 플러스 C가 되는데 요거는 약분하면 3이 되고요. 2의 LN 2 제곱 요거는 2죠. 2. 요거는 2니까 C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C가 1이에요. 자, 따라서 FX가 뭐가 되느냐?
x2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f(x)는 0,0을 지나. 그리고 문제에서 뭐 역함수 존재하고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보다 컸을 때 x 값도 양수, y 값도 양수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 양수니까 절대값을 아까 선생님 없애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해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ln3을 집어넣게 되면은 ln 4ln3이에요. 오, 이렇게 되나? 그렇네. 그렇죠? 2의 ln 3제곱은 3이니까 3ln 3 더하기 ln 3이니까 4ln 3. 마이너스 F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ln 2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ln 2 플러스 1분의 4ln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벌써 3점짜리 문제인데 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약간은 뭐랄까 좀 뭐 수능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요 부분 너무 중요해. 역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역함수의 민법의 그 원리를 활용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둥 4점짜리 문제를 풉니다. 28, 29, 30. 자, 우선 최근 수능 트렌드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최근 수능 트렌드에서 28, 29, 30번 문제가 보통 하나는 미분 문제, 하나는 적분 문제, 하나는 수열역학 문제. 자, 보통 우리가 1단원, 미적분 1단원이 수열역학이잖아요. 2단원이 미분이고요. 3단원이 적분이야. 근데 여기에서 28, 29, 30번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게 최근 트렌드. 이거는 거의 뭐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바뀌지 않아.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수열의 칸이 볼륨이 좀 작아. 볼륨이 작고, 심지어는 과거에 4점짜리도 도형 문제를 빼고는 안 나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2022년 이전에는 이게 문과 교육 과정이어서 지금하고는 또 교육 과정 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두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게 최근 3, 4년 동안 수능에 전부 다 29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28, 29, 30인데, 30이 가장 어렵고, 28번이 거의 30번스럽게 어렵고, 29번 조금 풀만하다. 그런데 29번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29번을 많이 틀리게 됩니다. 29번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중에 하나가 28, 30, 뭐 30, 28 이렇게 나오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모릅니다.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쌤 개인적인 추천.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28, 29, 30을 다못 풀었어. 딱 하나 풀어야 돼. 그러면 쌤은 28번을 풀것 같아요. 아, 미안해. 29번이요. 수열역학 문제를 풀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28번 적분 문제구나. 이거 수열역학 문제구나. 이거는 아마 미분 문제 같아.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떡하지? 아, 다 풀면 좋은데, 다 풀면 좋은데 하면서 여기서 한 1, 2분 끌적끌적, 여기서 1, 2분 끌적끌적 하면은 이거 다못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푸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뭐 법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전에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그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한다. 일단은 뭐 요건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알겠다. 왜냐하면 사인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인 함수가. 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인 함수가. 근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걸 뒤집어 가지고 뭐 아래다 쓸까요? 네. 뒤집어 가지고 요렇게 생긴 함수야. 물론 이제 a나 b에 따라서 주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제 이게 y는 b죠, 이게. y는 b란 직선이죠. 0, b를 지나고 여기 0이에요. 0, b를 지나고 아래 위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거든요. 근데 요렇게 생긴 함수랑 이 함수를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 붙여놓은 거야. 그랬을 때 질문이 fx-ft의 절대값이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그런데 요게 요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fx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문제에서. 근데 거기다가 ft를 빼도 미분 가능합니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절대값 안쪽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야?

fx가 ft가 되는, 요게 바로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게 되면,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생긴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요걸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이 1에서 연속이고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여기다 1 대입할게요. 0이네요. 여기다 1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에 a분의 파이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b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에 a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 하나 나왔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식 하나만 더 얻으면 되는데, 요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림은 좀 이따가 사용하시고. 왜냐면 1에서 요 그래프가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미분하게 되고, 미분하게 되면은, 자, 해볼게요. 여기는, 함수의 몫의 미분에 의해서 분모 제곱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e ln x 곱하기 x분의 1인데 분모를 곱하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니까 ln x 전체의 제곱 하시면 x의 제곱에 ln x 괄호 열고 e-ln x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x가 1이 되면 11111 오, 0입니다. 0. 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 이것도 역시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0인 점은,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1인 거야. 뭐, 여기가 1일지, 여기가 1일지, 여기가 1일지, 여기가 1일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 절대값을 씌운 게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 이거 당연히 그래프를 사용하면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 문제는 마지막에 적분 문제지만, 지금처럼 함수의 몫의 미분이라든지 그래프를 이용한 미분의 과정이 훨씬 더 많이 포함된 문제고요. 이거 쌤이 수능 개념이라든지 수능 특강에서 꼼꼼하게 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쌤 수능 개념 교재에 x분의 ln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좀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부터 할 텐데 어려운 학생이고 참고를 하시고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ln x 전체의 제곱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극값을 알고요. 두 번째, 극한을 알면 되는데,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요 1회에서는 28번과 30번 둘다 필요해. 그래서 둘다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아까 미분하니까, 이거 나왔었잖아요. x제곱분의 ln x. 그 다음에 e-ln x.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이 x가 1일 때하고 x가 뭐가 됩니까? 2의 제곱일 때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1, 2의 제곱, 그리고 y축 이렇게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값을 구하게 되면은 1, 얼마를 지나냐? 1,0을 지납니다. 1,0을 지나요. 2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2의 제곱분의 4. 그래서 뭐 양수 값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극한을 구합니다. 극한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x가 0으로 갈 때, 0 플러스,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요 차를 살펴보는데,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도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값은 0으로 가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인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으로 가게 되면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0분의 무한대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걸 그리는 건 필수야. 수능 개념 체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생긴 부분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다가 이제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이 사인 함수를 접붙여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접붙여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요 보이죠? 요것만 이렇게 쌤이 가져와 볼게요. 가져와 볼게요. 그럼 처음에 이 그래프는 y축에 있으면은 여기를 1이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여기가 2라고 치면 이 그래프가 사인 함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극대값이 똑같고 이렇게 극소값이 똑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X축, Y축이 있다고 치면은 이 앞부분 똑같아. 이렇게 똑같습니다. 1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극소값이 이렇게 되게. 자, 요런 그래프. 물론 이제 지금 말했던 요 숫자 1이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스타일상 요런 형태 아니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절대값 fx-ft,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접어 올렸을 때 그게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1보다 큰 t의 최소값이 3이라고 나왔습니다. 요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이 제일 중요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x가 t일 때 당연히 이 안쪽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x축이 되는 거니까 t가 뭐 여기 있을 때는 x축 이렇게 있는 거고요. t가 여기 있다고 치면 x축 여기 있는 거고요. t가 여기 있다고 치면 x축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아래쪽을 접어서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 예를 들자면 여기가 t라고 치면은 이거를 접어서 올리면 그냥 이 자체가 다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없죠. 그렇죠? 그다음 만약에 이런 점이 t라고 하면은 이때는 여기가 x축입니다.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엄청 많아요. 자, 이게 만약에 t라고 하면은 요게 x축이 되죠. 지금은 이제 요게 x축이긴 하지만 이 그래프는 이제 fx 빼기 ft라는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게 x축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걸 접어서 올리면 여기가 미분 불가능하게 되면서 미분 포인트 하나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경우는요, 만약에 여기가 t라고 치면은 여기를 갖다가 평행이동해 가지고 x축을 만들었다고 했을 땐 접어서 올리면 미분 가능해 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선생님, 여기가 t가 되면은 여기가 x축이 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되지. 근데 문제가 뭡니까? t가 1보다 크다고 했거든. 여기 지금 1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여기, 선생님, 이해가 되면은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가 안 되고, 이 그래프가 되고, 그걸 만족하는 t의 최소값 3이란 말은 여기가 3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기가 얼마입니까? 네, 주기가, 여기서부터 이 사인 함수 주기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주기가 4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인 함수에서 주기가 뭡니까? 이 사인 함수에서 주기가 뭡니까? a분의 파이 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이 없어지고 a가 2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a가 2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넘어가면은 b가 1인 거를 알수 있고 정의 해석이 끝났습니다. 자, 됐습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마지막 질문을 답을 내고 28번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요건 다 지우고 A가 2이고 B가 1이에요. A가 2이고 B가 1입니다. 인테그럴 2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5까지 fx dx의 값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그럴 2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1까지는 요거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ln x 전체 제곱 dx. 인테그럴 1부터 그 다음에 5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저 사인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사인 함수는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5가 되겠지. 그러면 요 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그냥 그래프를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요거 잘라붙여서 여기다가, 이거 잘라붙여서 여기다가, 이거 잘라붙여서 여기다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변은 1부터 5니까 4. 높이는 여기가 y는 b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y는 b에 해당하는 게 아까 b가 1은 1입니다. 여기가 뒤에 거는 적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 4가 나오고, 요것도 적분을 굳이 할 필요 없죠. 뭐를 미분하면 x분의 ln x 제곱입니까? 원래 치환 적분 해야 되지만 문제 호흡이 엄청 길기 때문에 치환 적분하지 마시고, 이 식은, 3분의 1
ln x 전체의 세제곱.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3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없어지고 ln x 제곱이 되고 합성하면서 미분해서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 제곱 1. 네,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게 되면 여기는 3분의 1. 아, 0이군요. 3분의 1. 네, 3분의 0이고요. 그 다음에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인데 아래 끝에 마이너스니까 3분의 1이 되고 더하기 4가 돼서 3분의 13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만합니까? 만만치 않죠. 28번. 자, 이제 그 다음.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29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다음 조건 만족한다. 자, 요, AN의 수열 A에는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비를 R이라고 놓고요. 수열 B에는 첫 번째 항을 B라고 놓고 공비를 S라고 놓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3A1은 B1이다. 그러니까 3A가 B이다. 두 번째, A5, B4, A4, B5니까 나누고 나누시면은 잠깐만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누면은 A4분의 A5는 B4분의 B5 곱하기 2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콤비 R이고요. 이게 뭡니까? 콤비 S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R은 ES라고 쓸수 있네요. 모르는 문자가 A 몰라, B 몰라, R 몰라, S 몰라, 총 4개 모르는데, 식이 지금 2개를 얻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식.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고, 요게 성립한다. 세 번째 식. 그 다음에 A2 더하기 B2가 2분의 5이다. 네 번째 식. 문제 되게 어려워 보여. 되게 복잡해 보여.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29번이 가장 풀만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모르는 문자 A 몰라, R 몰라, A 몰라, B 몰라, R 몰라, S 몰라, 식 4개. 그래서 풀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모두 수렴하고, 이건 수렴하는 무슨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의 사이라는 뜻이죠. 모든 항의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등비급수가 동시에 1-r분의 첫 번째 항. 그다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 1-s분의 첫 번째 항. 이게 4a이다. 요거지요. 그런데 방금 했던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해 볼까요? b 자리에 3a, s 자리에 2분의 r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식은요. 1-r분의 a 더하기 2분의 1에 1-2분의 r, b 자리에는 3a. 이렇게. 는 4a. 이렇게 되고, 얼핏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A가 약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도요, 2랑 1 빼기 2분의 R가 곱하게 되면 요거 뭐가 되는 겁니까? 2-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냥 통분해서 계산, 통분, 아, 뭐, 양변에 1 빼기 R과 2 빼기 R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주어진 식은요, 2-R은 3R 더하기 3-3R. 이렇게 되고요. equal 여기는 4의 괄호 열고 1 빼기 R과 2 빼기 R 곱하기 되면 R의 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2. 정리하면 4R 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R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풀어볼게요. 이거 정리하면은 4R 제곱 마이너스 12R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R이 되고요. 8하고 5니까 플러스 3이 돼서 는 0이 됩니다. 인수분이 됩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가 아니라 마이너스 8 돼서 따라서 R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은 공비가 2분의 3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R은 2분의 1이고요. 여기 대입하면은 S는 4분의 1이고요. 이제 A랑 B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A2 더하기 B2가 2분의 5야. A2 더하기 B2는 AR 더하기 BS야. 그런데 R이 방금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A이고, 그 다음 S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3A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 값은 4분의로 통분하게 되면은 5A가 되고요. 요게 문제에서 방금 2분의 5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A가 2가 되고 B는 6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인 1부터 무한대까지 ANBN을 구하십시오. 자, ANBN은 했을게요. ANBN

0: 번째 항은 A 곱하기 B고 공비가 뭡니까? RS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얼마입니까? 10이야, 12. 10이고요. R 곱하기 S가 8분의 1이야. 따라서 첫 번째 항이 12, 공비가 8분의 1인 등비급수기,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등비급수기 때문에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1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분자분모에다 8을 곱하면은 7분의 96이 되어서 P 더하기 Q는 10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풀었고요. 30번 문제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같이 진행을 할 텐데, 다음 시간도 이번 시간처럼 모의고사를 풀 때 주의할 점, 좀 신경 쓸 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첫 강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차별로 어떤 트렌드, 최근 수능 트렌드하고의 비교,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풀 30번 같은 경우는 미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프를 알고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다음 강의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 쌤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진짜 딱 다섯 강 남았거든요. 이번 시간에 우리 내신 빈출 필수 문제부터 또 다시 공부해 볼 건데요. 이미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다섯 문항은 풀어드렸고요. 남은 문항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해결해 볼 겁니다. 이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시그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수열의 귀납작 정의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분 사실은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공부량도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 뭐 학교 시험에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수능장에서도 이 부분이 약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남은 다섯 강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여기서 강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좀 다양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아 이렇게 구조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렇게 대수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문항 하나하나를 통해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내신 빈출 필수 문제 6번 문항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 숫자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계산해서 다 더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조를 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구조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식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두 개의 각각의 항들이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9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뒷부분은 3, 7, 11, 35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열은요 자연수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확률과 통계를 배우잖아요. 미리 뭐 우리가 경우의수에서도 배웠지만 확률과 통계는 보통 음이 아닌 정수의 세계거든요. 0을 포함하고 자연수, 0 또는 자연수의 세계고 수열은 자연수의 세계입니다. 즉 1, 2, 3, 4, 5, 6과 같은 그러한 세계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앞부분을 보면 1의 제곱이 있고 2의 제곱이 있고 3의 제곱이 있어. 그죠? 앞부분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9의 제곱까지 나타나 있거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제곱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n에다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9대입하면 n제곱이 맞죠. 자,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3이 있고 7이 있고 11이 있고 그리고 35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을 자연수 입장에서 표현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3, 7, 11, 35와 같은 아이들은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선생님,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에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고 거기에 첫째항이 얼마입니까? 3인 상황이죠.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고 첫째항이 3일 때 여러분이 물론 첫째항 3에다가 n-1에다가 공차 4를 곱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은요. n에 관한 1차식인데 그 앞에 n의 개수는 공차입니다. 그래서 4n에서 그냥 출발해 주시면 돼요. 4n에서 우리가 이렇게 출발할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얘네들을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 첫째항이 지금 3이어야 돼. 그럼 얘네다 1 대입하면 3이어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할 수 있음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봐야 되겠지. 따라서 얘네들은 n제곱의 모습이고 얘네들은 4n-1인데 그 n이 1에서부터 얼마까지 변신하는 거야? 9까지 변신하는 거야. 1 대입해 볼게요. 3 맞죠? 2 대입해 볼게요. 7 맞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다면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n제곱의 4n-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곱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4n3제곱 마이너스 n제곱으로 쓸 수 있게 됐고 얘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공식으로 우리 쓸 수 있죠. 자, 4는 실수배예요. 그래서 앞으로 4가 나갈 겁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9까지 n3제곱이 남아있고요. 마이너스 n은 1부터 9까지 n제곱. 이거 우리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4 곱하기 n3제곱은 뭐가 됩니까? 2분의 9 곱하기 10
몽땅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2구 18 더하기 1을 하면 19가 되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먼저 막 급해서 약분하지 마시고요. 얘가 2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분자는 9 곱하기 10 몽땅의 제곱이 되어서 얘네들은 누가 사라져 버리냐면 요 4가 약분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10 몽땅의 제곱이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게 90의 몽땅의 제곱이 되는구나. 99, 81, 00.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얘는 3, 3은 9, 3, 2는 6, 여기는 5. 이렇게 되겠지? 3 곱하기 5 곱하기 19를 계산하면 3, 5, 15, 19, 9, 5, 45, 9, 1, 9, 1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85를 빼주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서 얘는 7,800. 15가 되어요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계산할 때 다소 숫자가 좀큰 편이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묶어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공통 부분들을 잘 찾아서 문제 해결하면 충분히 또 문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6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6번 문제는 우리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걸 여러분이 좀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6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또 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정말 내신 빈출 필수 문제죠.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부분 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분 분수 한 번만 더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A 곱하기 B 분의 뭐, 분자가 이렇게 숫자든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얘네들의 부분인 b-a분의 a에다가 a분의 1-b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얘네들이 같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통분을 해볼게요. 통분을 하면 ab분의 b-a가 될 것이고 앞에 그래서 뭐가 곱해지면 b-a분의 a가 곱해지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ab분의 a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뒤에 있는 i가 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합에 대한 것을 계산할 때는 훨씬 더 간단해지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보면은 k에 k 플러스 1분의 2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 얼마가 남아? 1. 1분의 2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요. 얘가 시그마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럼 2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2를 시그마 앞으로 보내고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 k에다가 얼마부터 대입한다? 1부터 대입한다. 그러면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어서 n 대입하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고, 여기서 얘네들 사라지죠? 얘네들 사라지죠? 여기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게 되는데, 물론 여기서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하나만 더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얘네들을 통분하고 나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n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은 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n 플러스 1분의 분자가 얘보다 하나 적은 요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요런 모습은 여러분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이 값이 8분의 1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반대로 보내면 n 플러스 1분의 n이 16분의 15인 거야. 하나 차이 나잖아. 하나 차이 나잖아. n이 얼마가 된다? 15. 이렇게도 볼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일부러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해결해 드립니다. 이게 고난도 교재고 강의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아,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구조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 기억하고, 사실은 1-n 플러스 1분의 1로 놓고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의 어떤 팁으로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7번 문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문항입니다. 지금 첫 장이 4이고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에 첫 장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할 때, 여기에 있는 이 SN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첫 장이 4고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에 첫 장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 SN을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알려드릴 겁니다. 두개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SN은 등차수열의 합이니 분모는 2가 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n개죠. 그 다음에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으니 2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 게첫 번째 방법이야. 맞죠? 자, 이렇게 되면 분자를 한번 보면 8 플러스 8n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여기가 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SN은 뭐가 되냐면 4n 제곱이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알면 정말 편하게 쓸수 있거든. 원래 우리가 SN이라는 i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2분의 n에다가 2a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로 써요 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2a1 플러스 얘네들 dn 마이너스 d가 되죠. 여기에 누가 곱해지는 모습이냐면 2분의 n이 곱해지는 모습이거든. 그럼 2분의 n이랑 n을 먼저 곱해볼게요.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d의 n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남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쓸 거냐면 2a1-d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뭔것 같아요? SN이라는 i는 an이 등차수열일 때 n에 관한 몇 차함수야? 2차함수예요. n에 관한 2차함수인데 어떤 모습이냐면 2분의 dn제곱 더하기 얼마의 뭐를 곱한 모습이야? n에 관한 1차를 곱한 모습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SN이라는 i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이라는 i는 2분의 공차의 n제곱에다가 얼마의 n을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얼마는 뭐가 돼야 돼요? S1이랑 뭐랑 같아? A1이랑 같아.

풀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등차수열의 합 공식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지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SN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님,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루트에 SK, S에 K 플러스 2 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SK는 뭐가 됩니까? 4K 제곱이죠. S에 K 플러스 2는 뭐가 되지? 4에 K 플러스 2 몽땅의 제곱입니다. 맞죠? 그대로 다시 대입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자, 양의 제곱근이는 루트에 SK는 4K 제곱. S에 K 플러스 2는 4에 K 플러스 2 몽땅의 제곱으로 쓸수 있어요. K가 자연수잖아. 그러면 K 제곱이랑 K 플러스 2의 제곱에 있는 K와 K 플러스 2도 자연수야. 즉 0보다 커요. 다 양수야. 그러면 루트 4, 루트 4니까 얘는 얼마? 4분의 1이죠. 시그마 앞으로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K는 1부터 12까지 얘는 K에 K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뭐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냐면 K에 K 플러스 2 분의 1을 우리가 부분 분수로 만들어 볼게요. K 플러스 2에서 K를 빼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2분의 1은 실수배라 또다시 앞으로 나가면 8분의 1이 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또 1부터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지. 1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아직 안 지워지네.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아, 이제 좀 지워지는 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서 12를 대입하지 말고 그 바로 앞에 있는 11부터 대입하는 겁니다. 자, 1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11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13분의 1이고요. 12를 대입하면 12분의 1 마이너스 14분의 1이 되어서 지우는 방법을 선생님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두칸 띄우고 지워져요. 마이너스 4분의 1두칸 띄우고 지워지죠. 그럼 여러분 땡땡땡이 없이 다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5분의 1두칸 띄우고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6분의 1두칸 띄우고 사라져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틀릴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8분의 1이 될 거고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3분의 1 마이너스 14분의 1을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험난하네. 8분의 1입니다. 자, 얘는 우리가 통분을 해버리자. 13 곱하기 14로.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13 곱하기 14가 되겠지. 2분의 1이니까 얘는 13 곱하기 7이 될 거야. 얘는 마이너스 14, 얘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면은 13이 있어서 잘 봐. 14 있고요. 7도 있어요. 그 여기 13이 있어서 빼기 1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렇게 되면 얘는 13 곱하기 얼마가 돼? 20이 돼요. 그래서 얘는 260이 됩니다. 260에서 14를 빼면 6이고, 5에서 1을 빼서 4. 246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246이고요. 이제 우리 약분할 수 있으면 다 약분해 버리도록 할게요. 근데 약분이 별로 안 되더라고. 얘가 4가 될 거고, 얘는 123입니다. 약분이 안 돼. 그래서 13 곱하기 14 곱하기 4를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분모가 728이 됩니다. 728에다가 분자는 123.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계산할 수 있고요. 어찌됐든 계산 같은 거할때 이렇게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면 그나마 좀 쉽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고요. 부분 분수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도 알려드렸으니까 나올 때마다 좀잘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면
선생님이 두 번째 알려드린 방법이 훨씬 더 계산할 때 편할 거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여덟 번째 문항 해결해 봤습니다. 9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K가 1부터 24까지 루트 AK 더하기 루트의 AK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관점입니다. SN이 N에 관한 2차 식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상수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8번에서 했던 것처럼 AN이 뭐였길래?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얘가 SN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N에 관한 2차인데 상수항이 없는 모습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SN이 뭐였냐면 2분의 DN의 제곱 더하기 뭐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강력한 정보가 뭐예요? 바로 공차입니다. N제곱의 개수가 1이었거든. 2분의 D가 1인 거야. 그러니까 D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알아? 공차 2가 되었다라는 걸 알아. 얘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은 아, A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나는 A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면 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도 역시도 이 N에 관한 1차식인 거야. 그러면 뒤에 얼마가 더해졌지? 이건 어디서 나타나면 돼? 여기에서 A1이랑 S1이랑 같아야 되잖아. N에다 1 대입하면 2가 돼야 돼요. N에다 1 대입하면 2가 돼야 된대. 끝났어. 요렇게. 됐죠? 이게 여러분, AN을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야. 물론 여러분이 AN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SN-SN-1을 이용해서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N-1의 제곱 마이너스 N-1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A1이랑 S1이 같음을 이용해서 아, 얘는 첫 번째 항부터 2n이에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자? 공차를 알고 있으니 얘는 등차 수열이야. 이 n에 관한 1차야. 첫째 항이 같아져야 돼. 그냥 2n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점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근호나 아니면 유리식으로 나와 있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수열이 무슨 수열일 때? 등차 수열일 때는 등차 수열을 가장 마지막에 활용합니다. 다만,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건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공차의 특징입니다. 공차가 A의 K 플러스 1번째 항에서 A의 K번째 항을 뺀 건데 얘가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 수열이었지.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유리화부터 합니다. 유리화를 하려면 우리가 한번 보자. K는 1부터 24까지고요. 루트 AK 더하기 루트의 A의 K 플러스 1분의 1이면 얘 유리화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거를 빼기로 바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의 AK 마이너스 루트의 A의 K 플러스 1이야. 그럼 분자는 루트의 AK 마이너스 루트의 A의 K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는 AK 마이너스 A의 K 플러스 1인 거야. 내가 이걸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로 묶어버려요. 그럼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죠. 그래서 얘가 2니까 얘는 분모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던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시그마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24까지 루트의 AK 마이너스 루트의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 쓰지 않을 거야. 얘 먼저 볼게요. 1부터 대입하면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2 대입하면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3 대입하면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4가 되어서 예쁘게 소거되는 모습이죠. 그럼 24를 대입하면 루트의 A24 마이너스 루트의 A25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 소거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면 훨씬 더 계산이 편해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AN을 알고 있어, 이제. N에다 1 대입하면 얼마야? 2죠. 루트 2예요. 빼기. 루트에 25 대입해봐요. 50이죠. 요렇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고요. 루트 50은 5루트 2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약분하고 나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유리식이나 무리식으로 표현된 수열의 합에서 등차 수열이 등장해. 그러면 등차 수열은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즉 일반항을 마지막에 사용해. 다만 중간 과정에서 누가 나올 수 있다? 공차는 나올 수 있으니 공차는 꼭 기억하자. 그리고 그 이전에 SN이라는 i가 n에 관한 2차 함수의 꼴로 표현되어 있는데 상수항이 얼마면? 0이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그때 공차는 n제곱의 개수에다가 얼마를 해주면 돼?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자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문제 풀 때 과정, 시간이 굉장히 많이 세이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9번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딱 보면 보이는 게 하나 있다. 자,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은 30이고요. 그리고 N이 1부터 시작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4래. 그때 수열의 합이 0일 때의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얼마라는 걸 알아버렸어?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모든 수열에 대해서 뒷항에서 앞항을 뺐으니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인 거야.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 3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 N번째 항까지의 합이구나. 등차수열의 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방법. 2분의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M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첫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 요렇게 여러분이 아마 구했을 거야.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 거야? 0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60-4M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걸 막 약분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양변에 1을 곱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 M은 자연수죠. 양변에 M을 나눠줘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분자가 64-4M이었기 때문에 4M이 64가 되어서 M은 16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구했더니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마이너스 4야.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임을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SN을 뭐라고 그냥 바로 쓰냐면 공차를 2로 나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N제곱으로 바로 씁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에 N을 곱한 모습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서 찾는다? S1에서 찾는다. S1은 A1과 같은데 얘가 3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네모였다니까.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았어? 32가 된다. 그러면 SN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SM이 그러면 마이너스 2M 제곱 더하기 32M이 얼마가 됐대? 0이 되었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마이너스 2M으로 묶어내면 N-16이야. M은 자연수니까 0이 될 수 없고 M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선생님이 다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서 사용된 이 개념 자체, N에 관한 2차 함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고난도 문항에서 워낙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두 가지 모두 알려드렸으니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항입니다. 여러분은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뒷항에서 앞항을 나눴어. 뒷항에서 앞항을 나눴어. 갓대. 이거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쉬운 건 그래서 공비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야. 다만 바로 위에 봤더니 모든 항이 양수래. 첫 번째 항이 양수야. 그러면 공비도 뭐보다 커야 될까? 0보다 커야 되겠지. 자, 그런데 로그 2의 A9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A9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야. 그런데 첫 번째 항을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8, 즉 2의 3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A9번째 항에서 A 첫 번째 항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에서 2의 3제곱을 나눠주는 거야. 즉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 얘 4제곱분의 1이야. 누가? 아래 8제곱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래 8제곱이 이렇게 쓸까? 2의 4제곱분의 1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이제 r을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죠. 물론 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a의 뭐를 물어보냐면 17번째 항을 물어봤고요. 나는 a의 9번째 항을 알고 있어. 얘랑 얘랑 얼마 차이에요? 17이랑 9랑 8 차이지. 그러니까 얘는 r의 8제곱을 해주면 a9가 2분의 1이고요. r의 8제곱은 2의 4제곱, 즉 16분의 1이라서 32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문제를 풀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거 r의 8제곱이 2의 4제곱분의 1이고, 원래 r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8제곱근 2의 4제곱분의 1이 되잖아. 그러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고, 아, 이거 유리수지수를 어떻게 바꾸지? 어차피 8제곱 할 건데. 그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내가 꼭 필요할 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제대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11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12번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입니다. 수열 AN이 A1은 60이고요. A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3분의 n 곱하기 AN으로 표현이 되었대요. 그때 다섯 번째 항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까요? 진짜 중요해. 꼭 들어야 돼. 이런 거 배운 적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건 뭐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걸 뭔가 배웠나? 아니요.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수열의 귀납작 정의야. 그럼 이거는 하나하나 해결하면 돼요. n에다가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a1이 우선 60이었어. n에다가 다1 대입하면 a2는 4분의 1 a1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들어가? 60이 들어가. 4분의 1 곱하기 60이야. 얼마 되죠? 15가 됩니다. 그 다음 a3은요. n에다 2 대입한 거지. n에다 2. 2 더하기 3은 5분의 2 a2야.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 15가 들어가.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15. 얘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됐어? 6이 됐어요. 자, 이제 얘네다가 3 대입하면 A4가 될 거고, 3 더하기 3, 6분의 3에 A3이 됐고, A3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A4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요거 약분된 거잖아. 대방에 A5. n에다가 4 대입하면 a5가 됩니다. n에다 4 대입했으니 7분의 4a4가 된 거야.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7분의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끝!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2번 문제 역시도 뭐 우리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수열의 귀납작 정의 문제는 그리 막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고 있으니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뒤에서 이제 나올 거잖아. 그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때 다시 한번 추론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우리 수열의 귀납작,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빈칸 추론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글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읽다가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읽다가 지치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스르륵 넘어가 버리는 거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이거를 다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물론 이해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해하지 못해도 돼. 이 문제는 전적으로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빈칸에 들어가는 값을 찾아서 걔네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래서 나는 목표를 뭘로 잡는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근데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는 항상 그 앞편에 뭐, 뭐뭐이므로,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가 있는 거야? 등호가 있는 거야. 등호가 있다는 건 이식과 이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같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가 뭔지를 알아내면 같으니까 충분히 다도 구해낼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가부터 찾아야 되는데, 가는, 앞에 등호가 아니야. 그럼 그 앞으로 가서 뭐라고 써져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임으로 보이죠. 자, 봐봐. n이 k일 때 별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5. 그래서 k 곱하기 2k-1은

6분의 K에 K 플러스 1, 4K 마이너스 1, 임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써볼게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해서 K 곱하기 2K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냐면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4K 마이너스 1, 임으로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느껴지는데 이제 봐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대. 나 그대로 얘쓸 거야. 자, 볼게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3, 3 곱하기 5 해가지고서는 k 곱하기 2k 마이너스 1까지 있고 거기에 뭐를 더해야 된대. 뭐를 더해야 될까? 우리는 이 식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야 되지. 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어. 그럼 k 플러스 1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k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는 k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두 배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k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2k 더하기 1이 더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 얘가 원래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4k 마이너스 1이 있었잖아. 얘가 어디랑 어디랑 같은 거야? 이만큼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럼 내 맘대로 얼마를 더 더해준 거야? k 플러스 1에 2k 더하기 1을 더 더해준 거랑 똑같게 되는 거야. 자, 어찌됐든 우리는 가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얘가 가야, 얘가. 그리고 얘를 썼더니 여기까지 나오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봐봐요. 나 조건이 이제 나에 들어갈 게 뭔지 찾으려고 했더니 얘랑 얘랑 같으대. 근데 분모는 얼마로 되어 있어? 6으로 되어 있죠. 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초록색 대신에 원래 대로 데리고 오면 얼마로 묶어낼 수 있어? 분모 6으로 묶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 K 플러스 1로 분자를 묶으래. K 플러스 1이 분자에 다 있나? 와, 여기 K 플러스 1 있고 여기 K 플러스 1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K 플러스 1로 묶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건 4K 제곱 마이너스 K고 얘는요. K 플러스 1이 묶여 나갔고 분모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돼? 6을 곱해야 돼. 그러면 12K 플러스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K 제곱이지 더하면 11K지 더하기 6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서 얘는 다시 한번 써볼게. 6분의 K 플러스 1에다가 4K 제곱 플러스 11K 플러스 6이 되네요.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 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나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음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다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보자. 여기까지 왔어. 가에는 지금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냐면, 자, 보자. 가에는 뭐였어요? 가에는 K 플러스 1에 써줄게요. 2K 플러스 1이었어. 자, 나에는 그러면 뭐가? 아, 얘가 나가 아니네.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보자. 4K 제곱 더하기 나야. 그럼 선생님 여기를 몽땅을 나라고 하면 안 되네. 4K 제곱은 빼래. 아이코. 4K 제곱 빼래.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나였고요.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찌됐든 나는 쓸 거야. 자, 나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11K 더하기 6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11K 더하기 6까지 이제 우리가 넣어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얘랑 얘랑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항상 여러분 등호가 있을 때는 꼭 예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6이랑 6이랑 같아.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같아.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만큼이랑 여기 있는 이만큼이 같아지면 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쳐다보면 4K 제곱 플러스 11K 플러스 6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힌트야. K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대. 그럼 4K 제곱인데 K가 나왔으니까 4K만 남아있겠지. 그럼 얘가 6이었어. 얘가 2야. 그럼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지.

그러면 확인하자. 얘랑 곱하면 4K 제곱, 3K 더하기 8K, 11K, 6. 맞죠? 그래서 다에는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냈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위 가나의 알맞은 식을 각각 FK, GK, 그리고 다의 알맞은 수를 A라고 했을 때, FA 더하기 GA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지금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그러니까 F3 더하기 G3의 값을 구하면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더하기 1, 4. 2 곱하기 3, 6 더하기 1, 7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3 더하면 33 더하기 6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28이고요. 6, 3, 18, 6, 3, 18.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되게 되고, 얘네들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한 거야? 야, 39죠? 네, 39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수 있냐면, 77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이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자, 67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빈칸 추론 문제들은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만 잘 확인하면 돼. 그런데 얘네들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타날 때는 보통은 어떤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냐면 n이 1일 때,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문제를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이 좀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문제였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수능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가 꼭 수학적 귀납법이나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빈칸 추론 문제를 다루는 이 유형 자체가 시험에 수능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기본적으로 내신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7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야. 이렇게 생긴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가 어떤 것을 대입해도 7의 배수가 되어야 된대.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처음부터 증명하려면 증명 못하지.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적인 요소는 사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함수로 보는 거야. 그래서 n이 1일 때 만족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n이 k일 때 7의 배수라고 뭐를 한 거죠? 가정을 한 거죠. 그럼 나는 언제가 궁금해? k 플러스 1일 때가 궁금해. 그래서 f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겁니다. 즉, fn 자리에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봐봐. k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k 플러스 3. 두 배. k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서 2k 플러스 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2K 플러스 3이 이렇게 등장한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가 아니라,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 곱하기 FK, 빼기 가 곱하기 3의 2K 플러스 1 더하기 3의 2K 플러스 3인 거야. 자, 우선은 그러면 우리가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내가 궁금한 건 2의 K 플러스 3 더하기 3의 2K 플러스 3이 가에다가 FK를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됐대. 그런데 FK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자. FK는 지금 뭐라 그랬어? FN이 2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의 2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여기다 K를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2의 K 플러스 2 더하기 3의 2K 플러스 1이겠지. 이만큼이 뭐였던 거야? FK인 거야.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될까라는 거야. 얘랑 같아지려면. 얘랑 얼마 차이에요? 지수가 1 차이. 얘랑도 지수가 얼마가 차이나? 얘는 2가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뭘 곱하지? 라는 거야. 자, 뭘 곱해야 될까라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다시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가에다가 뭐를 곱하래? 3에 2k 플러스 1을 곱하고, 더하기 얼마가 있대? 3에 2k 더하기 3이 있었던 거야. 자, 뭔가 좀 수상해. 얘가 3에 2k 더하기 3이야. 그죠? 근데 3에 2k 더하기 3이 있는데 얘가 그대로 3에 2k 더하기 3이 더해져 있는 모습이야. 근데 나는 여기에 3에 2k 더하기 1이 필요해. 그럼 여기를 어디를 봐도 누가 없어. 얘가 더 이상은 없어. 그럼 2에 k 더하기 3제곱이 있는데 2에 k 플러스 2제곱이 있어. 얼마 차이 납니까? 이만큼 차이 나죠.

그럼 우리가 곱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 부분 계산하면 얘랑 얘랑 계산하면 2에 k 플러스 세제곱이고 2 곱하기 3에 2k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더한 만큼 얼마가 돼야 돼? 빼야 되겠지. 왜?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 곱하기 3에 2k 플러스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비교해 봤더니만 여기도 가, 여기도 간데 똑같은 숫자가 맞고 가에는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한 거야. 2가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양변을 똑같이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찌됐든 같다라고 놓고 해결을 하면 돼. 그럼 여기도 가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나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똑같잖아. 얘랑 똑같아. 그러면 어떤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요렇게 돼서 들어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여기 하필 왜 7을 곱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것도 어쩌면 수학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 2k 플러스 1이 있고 더하기 3에 2k 더하기 3이 있는데 얘가 정리되어서 이렇게 7 곱하기 나의 꼴이잖아. 선생님이 지수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지수가 작은 애로 묶어내세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룰이야. 그러면 얘는 3에 2k 플러스 1제곱으로 묶어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남아있죠. 3에 2k 플러스 3인데 3에 2k 플러스 1제곱이 나갔어. 그럼 3의 제곱이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9 곱하기 3에 2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아이고, 9 마이너스 2니까 7. 그죠? 7. 따라서, 나에는 누가 들어가면 돼? 3에 2k 플러스 1제곱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봐봐. 위의 가에 알맞은 수를 A래. A가 2였어요. 나의 알맞은 식을 GK라고 했습니다. 얘는 3의 2K 플러스 1제곱이야. 이때 GA, 즉 GE의 값을 구하래요. 여기다 2 대입하면 3의 2는 4 더하기 1이니까 5제곱이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야. 24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건 아, 2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의 2n 플러스 1제곱이 7의 배수야가 아니야. 그거 몰라도 좋아요. 몰라도 좋고. 나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확인하는데, 얘네들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n이 1일 때 성립함을 확인하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걸 보이면 우리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네들이 성립해.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빈칸 추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빈칸 추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앞에 뭐뭐 임으로, 뭐뭐 때문에 라는 말, 또는 이렇게 등호로 연결된 식들이 나오는데, 등호로 연결된 식들은 오히려 좋아요. 정리해서 밑에 거랑 같아지면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그냥 식을 정리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갔지만 잘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자신감 갖고 문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계산을 할 때는요. 항상 지수가 작은 걸로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계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좀 지수 계산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내신 빈출 필수 문제 1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남은 빈칸 추론 문제들과 그리고 서술형 문제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문항일수록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고 틀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또는 왜 틀렸는지를 알아내는 게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기에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는데 안 돼요. 여기까지 했는데 안 돼요. 선생님 왜 저렇게 풀지?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자꾸 기억을 하면서 선생님은 왜 저렇게 풀까를 비교하면 반드시 여러분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문제 먼저 반드시 풀어보고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부족한 부분들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푸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고득점 1등급 대신 고득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평균의 추정 파트 해봤고요.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포에 대한 얘기 한 문항 정도 풀어봤는데 오늘도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 해볼 거고요. 특히나 공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 한 문제 풀긴 했지만 공식에 대한 언급 한번 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꿈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꿈은요, 요겁니다. 관광학부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행자의 취향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여정 설계자. 여러분 그 여행 관련 플랫폼 있죠? 그 플랫폼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학생들은 잘 안 들어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 때 어디 여행을 가야겠다 그럼 이제 자주 보거든요. 그럼 플랫폼도 보고 항공사도 보고 다양한 사이트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매일매일 항공료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숙박료도 달라져요. 근데 그걸 조절하는 게 그 업체에서 뭔가 매일 아 오늘은 이 가격으로 해야지 오늘은 조금 비싸게 올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걸 조정하는 건 수학적인 프로그램을 짜놓고요. 시기별로 어떤 때는 환불이 많아지는 시기니까 요때는 가격을 좀 뭐 비싸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 임박한 예를 들어 얼마 안 남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취소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비용을 뭐 낮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이렇게 사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화송 분포 곡선 같은 경우도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관광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어떤 시기에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어떤 장소에 많이 모이는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그걸 통해 내가 어떤 사업 프로그램들을 짜야지만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관광학부에 가시더라도 확률과 통계에 대한 공부는 조금 해 놓으셔야 내가 나중에 어떤 뭐 사업을 열 거야. 그러면 그걸 열 때 어쨌든 나는 이득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에 어떤 상품으로 준비해야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한 학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행 너무 가고 싶죠? 저도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매번 가고 싶은데 항공료 때문에 약간 선뜻 예약을 못해요. 여기 신기한 게 어떤 시기에는 정말 싸고요. 대신 취소를 못해. 취소 수수료를 다 가져가요. 근데 어떤 때는 항공료가 비싸요. 근데 그거는 취소를 뭐 며칠까지도 가능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돼서 적당한 시기를 찾기가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 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대학교 때 제가 유일하게 배낭여행으로 갔던 게 홍콩이었습니다. 혼자 진짜 내가 돈 모아가지고요. 1인으로 내가 여행을 가야겠다. 근데 후보군이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 홍콩을 선택했던 이유가 이제 치안이 좋다고 해서 대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가 돈 모아서 처음으로 가는 여행인데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를 낮추려면 치안이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비행기도 오래 타는 게 좀 피곤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래 타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그때는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갔으면 약간 맛있는 데나 좀 좋은 관광지, 좀 오래 머무르면서 좀 여유도 즐기고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요. 모든 게 다 돈이었어요. 돈으로. 아, 이거 비싸니까 내가 못 먹겠다 해서 이제 햄버거 막. 대부분의 끼니를 햄버거와 그 로컬 음식들로 채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여행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제일 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면 꼭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돈을 모아서 계획 짠 다음에 한번 혼자 떠나보세요. 그럼 되게 얻는 것들이 많아요. 자, 이제 37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표본 비율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요. 표본 비율에 대한 건 요거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 N분의 PQ가 되더라. 근데 이게 나오게 된 원리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저하고 쭉 지금 올림포스 고난도 같이 한 친구들이라면 한번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그냥 문제로만 들어왔다. 그런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나왔죠. 이항분포에서 나온 겁니다. 왜요? 우리가 P-hat이라고 하는 거는 N분의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이
사건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비율이니까. 어떤 특징을 갖는 개수가 X개라고 하면 N분의 X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P 해시야. 이게 표본 비율이야. 그죠? 그러면 얘는 N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 이게 뭐예요? 이항 분포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항 분포로 끌고 갈수 있는데, 이항 분포는 B에 N,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에서 평균이 어떻게 돼요? NP야, NP. 그러니까 NP라는 게 평균이고, 이때 이 NP와 요 자체에 대한 평균, 다시 말하면 E에 P햇은 E에 N분의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평균은 n분의 1이라는 게 이렇게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렇게 넣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 p가 되더라. 맞죠? 마찬가지예요. 분산도 npq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npq도 어떻게 돼? 원래 여기에 있는 걸로 내가 분산을 구한다. v의 p햇이다. 그럼 얘는 v의 n분의 x예요. 그럼 얘는 n제곱분의 1의 v의 x야. 그럼 이 vx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는 n분의 뭐가 돼요? pq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값 자체가 v의 p햇이라고 둘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신뢰도나 신뢰 구간이나 이런 거는 뒤에 또 해볼 거니까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를 이제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어느 지역의 청소년 중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청소년은 전체의 40%다. 자, 근데 이 전체의 40%라는 건이 청소년들 중에서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모비율이야. 0.4가 되겠다. 됐습니까? 이 지역에서 임의 추출한 N명의 청소년 중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하는 청소년의 비율, 다행인 건뭐 3회 이상 2회 미만 뭐 2회 이하 뭐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어쨌든 운동하는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청소년의 비율이 37% 이상일 확률, 요 얘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P에 일단 확률을 구하는 건 맞고, P햇이 될 겁니다. 이 P햇은 따지고 보면 N명 중에 몇 명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얘가 몇 퍼센트 이상? 37%. 그러니까 0.37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그러한 확률이 얼마래요? 0.93이래요. 이걸 수식으로 바꾼 거야.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때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지. 왜 0.5를 넘잖아?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얘가 0이고 뭐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걔가 0.5를 넘어. 그러니까 왼쪽에 와야 되고 이 경계값보다 크거나 같은 요 영역이 얼마가 된다? 0.93이 된다.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얼마야? 0.43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야 되겠죠? 오른쪽은 0.5일 거니까. 그럼 0.43을 가져가도록 하는 경계값은 요 중에 어떤 거? 그렇지. 1.5가 될 거야. 그러니 얘를 제트로 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아, 이제 그러면 이제 표준화만 하면 돼. 해보자. P에. 요거는 Z로 바꿔주고요. 자, 얘 공식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pq. 루트 n. n은 얼마? 모르니까 그냥 n이라고 넣어요. 그 다음, p 값 얼마? 0.4. 곱하기 얼마? 0.6이죠. q 값. 됐어? 그 다음에 p의 0.37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뭘 빼줘야 돼? 당연히 모비율 0.4를 빼줘야 되겠다. 근데 얘가 확률이 0.93이더라.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건 요거죠, 요거. 이건 어차피 문제에서 그냥 나와 있는 정보고, 여기에 있는 것만 딱 찾으면 돼.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1.5가 되도록. 이렇게. 그래서 관계식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좀 처리를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0.03이 됩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여기 곱하면 100분의 24가 되잖아요. 그럼 100이라는 걸 앞으로 꺼내. 그럼 얼마?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이고, 루트에 n분의 24.
사가 될 겁니다. 뭐 분수하고 소수하고 섞여서 나오긴 하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편하게 빠르게만 잘하면 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1.5가 될 겁니다. 할수 있겠죠? 플러스로 바꿔요. 이렇게. 얼마가 들어갈까? 얘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얘들을 놔두고 얘만 옮기고요. 그다음에 얘만 위로 옮겨도 괜찮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얘가 두 개가 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3과 150 약분해서 얼마예요? 50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돼? 10분의 1을 곱해. 50 곱하기 10분의 1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여전히 분모에 있어. n분의 24가 되고 위에는 1이 되겠다. 자, 약분해요. 이렇게 5. 됐어? 그러면 루트 n분의 24는 5분의 1이라고 둘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근호 씌워가지고 요거랑 맞춰보면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루트 25분의 1이라고 두시면 돼요. 그럼 따라서 n분의 24는 25분의 1이 될 거고요. n은 24 곱하기 25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잘 봐. 이것도 그냥 뭐 바로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 대로 24 곱하기 25 해도 되는데 좀 눈에 익혀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뭐 여러분들이 막 자꾸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계산에 대한 어떤 연산들이 눈에 이렇게 묶여서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가끔 실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인지하기 시작하면 계산들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얘도 보세요. 25라고 하는 건 100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가 필요하죠? 4개. 왜냐면 25하고 100하고는 되게 관계가 깊잖아. 그치? 그러면 25에다가 4를 곱하면 뭐가 되겠구나? 100이 되겠구나. 그럼 얘도 4 곱하기로 나눠보는 거야. 6 곱하기. 4 곱하기 얼마예요? 25야. 이러면 좀 편해지지 않나?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100. 얘 곱하면 얼마? 6, 100. 그래서 n은 600이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또 k에 대한 걸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n 값은 나왔으니까 k에 대한 식을 여기 이쪽에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자. 이 지역에서 임의 추출한 4n명의 청소년 중에 뭐 여기 운동하는 건 똑같아요. 청소년의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일 확률? 38% 이상일 확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도 식으로 세워요. p의 p햇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대요? 38%. 그러니까 100분의 38이 돼야 되는 거야. 뭐 0.38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럼 얘가 확률이 k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k라고 두면 돼. 자, 그럼 이제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p의 z로 바뀌겠죠? 자, 밑에 있는 건 루트에 이제 n이 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면 4n을 추출을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루트에 얼마가 와야 돼? 4n. 이렇게 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건0.4 곱하기 0.625고 일단 식으로만 표현하고요. 아까 n 구한 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긴 해요. 자, 위에 있는 건 얼마? 0.38이라고 합시다. 빼기 얼마? 0.4를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자, K에 대한 건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결과값이고, 나는 그냥 요 경계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얘들만 좀 빨리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 4를 이렇게 처리하면 얼마예요? 0.1이고요. 0.1.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600으로 이렇게 남겨요. 아까 n 구했잖아. 곱하기 0.6이야. 그럼 여기도 이렇게 약분해요. 괜찮지? 그럼 얘는 얼마? 100의 제곱분의 1이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호가 씌워져 있는 거죠. 따라서 얼마가 돼야 돼? 100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0.02가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100분의 1분의 0.02가 될 거니까 처리하면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부호만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당연히 여기죠. 0.48. 따라서 K에 해당하는 거는 0.48 더하기 얼마 해주면 돼? 0.5니까 0.98을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또 n이랑 또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0.98에 곱하기 600을 해주자. 그럼 100을 곱하면 얼마? 98이잖아요. 그래서 98 곱하기 여기다 쓸까요? 그냥 98 곱하기 6 하게 되면 48이고 58일 거니까 정답은 58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37%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뭐를 찾아냈어요? n을 찾아냈고 그 n을 이용해서 내가 4n명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통해 다시 한번 표준화를 하고요. 그걸 통해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 그리고 나서 또 n하고 k를 곱하래요. 그러니까 뭐 k만 구하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n까지 곱하라고 한거 보면 어쨌든 여기는 좀 길게 계산을 좀 최대한 늘어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단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38번. 모비율이 5분의 4인 모집단에서, 여긴 뭐 정확하게 모비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헷갈릴 게 없을 거야.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을 p-hat이라고 합니다. 근데 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원래 표준화했던 식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별개로 우리 앞에 배웠던 x 빼기. 요렇게. 그지? 이게 뭐예요? z잖아. 그래서 이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x 빼기 m. 이렇게 두고 뭐 요게 뭐 5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이거에는 뭐가 필요해? 표준 편차가 필요해. 그러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요? 표준 편차로 나눴지.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랑 똑같습니다. 왜요? Z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 그럼 요 위에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p-hat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빼기 뭘 했는데 이 5분의 4가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모비율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에 p-hat 빼기 p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냥 문자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k보다 작거나 같구나. 근데 얘가 0.8664래요. 자, 두 번째 이걸 보지 말고요. 여기를 한번 보자. 얘는 지금 절대값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푼다면 p햇 빼기 p라고 하는 게 k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정규분포 곡선이라면 대칭형으로 확률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를 뭐 하면 돼? 2로 나눠보면 돼. 그럼 그게 얼마? 0.4332가 되거든요. 많이 보던 거잖아. 찾아. 여기 있네. 그럼 무슨 얘기야? 0.4332가 한쪽이 됐단 얘기는 얘를 표준화한 경계값이 얼마였단 얘기? 1.5였단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 내가 경계를 일단 찾고요. 그런 다음에 그 경계가 되도록 내가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주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얘잖아. p의 절대값에 p햇 빼기 p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뭐가 와야 돼? 루트 n분의 p 곱하기 q가 오겠구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도 루트 n분의 p 곱하기 q가 오고요. k가 이렇게 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가 돼요? 이 자체가. 이 자체가 z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경계가 된다. 근데 그 경계가 얼마여야 된다? 1.5여야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럼 다한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계산만 잘 하시면 돼요. 해보자. n은 100이라고 했습니다. 100. 그다음 위에 있는 건 5분의 4가 p가 되고요. 그다음 q는 얼마? 5분의 1이 될 거야. 이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줘야 분모가 이제 좀 간단해지잖아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4부터 이렇게 하면 얘가 25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번분수하게 되면 25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25의 제곱분의 1이야. 근데 요게 근원에 있어. 그러니까 요거 풀면 얼마? 25분의 1이라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25, k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5가 돼야 된다.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죠? 저기 있는 거 아까 경계니까 그냥 1.5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자, k라고 하는 것은 25분의 1.5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그냥 4를 곱할게요. 그럼 100으로 금방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것도 4 곱하면 얼마야? 6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 0.06. 확률은 0.06이구나. 아, 확률이 아니라 그 경계값이. 그러니까 여기서의 k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경계고요. 내가 확률을 이용해서 정확히 구한 요 값은 z에 대한 경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확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k가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 자, 볼까? 얘는요. 표준화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아까 말했듯이 1.5예요. 여기도 당연히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딱 0.8664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0.8664야. 근데 이거보다 얘가 더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 자, 크다는 건이 경계가 어떻게 돼야 돼?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늘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렇게 늘어나면 되겠구나. 그럼 생각을 해보면 원래 더 정확히 식을 세운다면 이런 거야. 루트 n분의 pq 분의 k라고 하는 값이 요게 되는 거고요.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값이 아까 얼마였어? 25였나요? 이 친구가? 그쵸, 25.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걸 이제 역수로 취했을 때 25가 되는 거잖아. 25분의 1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25분의 1.5보다 k라는 값이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러면 이 k는 얘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이때의 최솟값은 요걸로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경계라고요, 경계. 그게 얼마다? 0.06이었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문제가요, 어떤 범위가 나오고 저게 등으로 안 나오고 부등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경계야, 경계. 거기에 대한 것만 판단을 잘 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만약에 최댓값과 최솟값을 뭔가 어렵게 바꿔가지고 출제할 수 있을까? 물론 제한을 좀 걸어두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일정하게 보여져 있는 그 넓이는 얘가 문제 자체에서 그냥 최대와 최소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최소값? 그럼 최대값이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만족시키는 경계값을 찾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해요. 좋습니다. 이제 39번으로 가보죠. 39번. 아, 계산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거기 문제의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는 좀 문제도 좀 짧고요. 거기 앞에 그 배치되어 있는 거 보면 거의 6개씩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봐봐요. 한번 지금 우리 하고 있는 페이지 보면 72쪽 보면 거의 공간이 한 두세 줄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화내지 말고. 왜? 이 여유를 늘리면 여러분들 그 교재비가 더 비싸져요. 종이 양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EBS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알차게 제공하려고 한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푸세요. 태블릿에다가 풀어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좀 차근차근히 푸셔야 됩니다. 막 대각선으로 풀고, 막 밑으로 쓰다, 위로 쓰다, 동그라미 치고, 막 세모 치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산할 때 힘들어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신을 갖고 한번 풀어서 끝내면 뭐 상관이 없겠어. 근데

조사에 따르면 어느 지역의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4%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64%. 더될 거예요. 실제로는. 예전에는 사교육 조사를 학교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도 좀 제가 이제 담임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교육 현황 검사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사교육 체크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모르잖아, 사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실제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계로 잡히는 게요 정도라는 얘기인 거지. 뭐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뭐안 하는데 한다고 체크한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저거를 넘습니다, 실제로는.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로 나타냈대요. 실제 그래요. 학교에서 조사해봐도. 이 지역에서 이미 추출한 중학생 400명 중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70% 이상일 확률과. 자, 이건 좀 색을 구분을 해볼게요. 얘는 중학생이야. 그리고 요 중학생에 대한 거. 그리고 고등학생. 여기를 색으로 좀 구분해볼까? N명 중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70% 이하일 확률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지금 400명이 딱 정해져 있고, 고등학생은 N명으로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건 모비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좀 구분해서 구조화를 좀 해볼게요. 모비율은 중학생은 얼마? 64니까 0.64예요. 요게 P야. 고등학생은 0.8이 될 겁니다. 요게 P. 그 다음, 뽑는 표본의 크기는 중학생은 몇 명? 400명. 고등학생은 몰라요. N명이. 자, 그리고 얘는 중학생은 P 해시라고 하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P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몇 퍼센트 이상? 0.7 이상이 되는 확률. 자, 그 다음에 밑에 건 P해시인데 얘는 고등학생이니까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몇 퍼센트 이하? 0.7 이하. 자, 이게 어떻대요? 두 개가? 같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요약되는 게 지금 엄청 길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이긴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구조화를 딱 해놓은 다음에 계산식만 정확하게 투입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건 정보가 다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확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통해 얘가 같다. 그러면 나는 결국 뭘 구해야 돼? 요걸 구해야지, 요거. 얘가 모르는 거니까. 자, 얘부터 한번 해봅니다. P에 Z로 바꿔야 되고요. 루트 N 얼마? 400. 여기다 일단 쓰고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0.64예요. 그럼 0.64 곱하기 얼마? 0.36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는 건0.7 빼기 모 비율이 와야 됩니다. 얼마? 0.64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 자,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요약을 해보려고 했는데, 64와 36은 땡큐죠. 왜? 8과 6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만 좀 길게 한번 차근차근히 써보면, 4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64가 있겠고, 얘는 100분의 36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번분수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얘 이렇게 돼. 얘는 20의 제곱이야. 얘는 100의 제곱이야. 이렇게. 맞죠? 얘는 8의 제곱이야. 얘는 6의 제곱이야. 왜 그래요? 근호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근호 씌우면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제곱만 다 없애면 됩니다. 20 곱하기 100.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8에 6이 이렇게 오겠구나. 약분할 거 약분하셔야 돼요. 5가 있겠고, 2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렇게 해서 얼마? 50이 되겠고, 여기는 1이 되겠구나. 그럼 250분의 얼마예요? 6이야. 또 약분할까요? 125분의 얼마? 3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는 게다 보니까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해도 돼. 여기는 400이니까, 아, 얘는 20분의 1이 먼저 나가겠구나. 그리고 루트에, 요거는 번분수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100분의 64, 100분의
36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100으로 나가. 그지? 그럼 얼마야? 20 곱하기 100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근호 풀어질 거니까 어떻게 나가요? 8과 6으로 나가겠구나. 바로바로 해도 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도 괜찮고요. 자, 어쨌든 위에 있는 것도 처리하면 얼마야? 0.06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것도 조금 계산을 미리 해놓지 말자. 왜? 어차피 약분되는 게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있는 건 지금 이거잖아요. 125분의 3분의 0.06이라는 거야. 이것만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생에 대한 걸로 처리를 해봐야 되겠죠? 저건 어떻게 될까? 경계값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보세요. 얘가 부등으로 보면 0.7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얘는요, 0.7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근데 그두 개가 같대. 이것만 따로 써보면 이런 거죠. p hat 1이 0.7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p에 p hat 2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0.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를 표준화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거다 표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봐. 이렇게. 그러면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요 영역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확률이 같으려면 반대로 가는 건데 얘가 반대로 갔을 때 여기 경계가 되잖아.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다? 아, 평균에 대하여 대칭 관계구나.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로 된다. 자, 따라서 저거를 일단 풀어보긴 하는데 p의 2가 되고요. 0.7이야. 표준화 해줘야 돼요. 자, 얘는 z로 바뀔 거고요. 여기 들어오는 거 루트에. 자, 고등학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n은 모르죠. 근데 고등학생의 모비율이 얼마였냐면 0.8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0.8 곱하기 0.2가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위에 오는 건 p햇이 얼마? 0.7이었고요. 빼기 모비율이 0.8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하고 구조는 똑같고 여기는 고등학생에 대한 거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정보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얘를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얘는 그냥 루트 n으로 꺼내줄게요. 루트 n분의 1로 꺼내주고 그다음 얘는 100분의 16이잖아요. 그냥 요 위에 있는 것만 처리하면 그러면 근호가 벗겨지게 되면 10분의 얼마? 4가 되겠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0.1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요것만 한번 따로 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게10 루트 n분의 4가 될 거고, 위에 마이너스 0.1이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5분의 2가 될 거고요. 자, 요것도 한번 처리를 해보자. 2분의, 요렇게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0.5의 루트 n이 될 겁니다. 됐을까요? 얘가 뭐더 이상 약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같다라고 놓는 거랑 같이 해도 되고요. 얘가 고등학교 사교육에 대한 경계값인데, 아까 말했지만 얘는 대칭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에 대한 것과 여기에서 나온 것 부호만 다르지 크긴 똑같아. 그래서 이 친구는 뭐랑 똑같다? 저기 왼쪽에 있는 125분의 3분의 0.06과 같아야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먼저 처리해요. 0.02가 될 거야. 그럼 125 곱하기 0.02가 될 거니까 여기 곱해서 처리하게 되면 얼마예요? 2.5가 될 겁니다. 그럼 2.5는 부호는 바꿔줘야 돼요. 아까 크기가 같다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빼버릴 겁니다. 얼마? 2분의 0.5의 루트 n이라고 해야 되겠죠. 됐어요? 5는 0.5 루트 n일 거니까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0.5분의 50 아니, 0.5분의 5니까, 요거 처리하게 되면 루트 n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10이야, 10. 따라서 n 얼마 나온다? 100이 나온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중학교 것도 따로 다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것도 따로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두 개가 같다라고 나와야 돼. 그 사실, 만약에 그냥 기본적인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였으면, 이 정도까지 계산이 길어지지 않는데, 얘가 당연히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두개 문제가 한 문제로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각각 하나하나 빈출로 했을 때 대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걸두 개로 다 나눠가지고 해놓은 거다. 자, 4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0번도 제가 이거 풀면서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구분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조립제법이나 아니면 인수정리나 이런 걸로 고1 때 인수분해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거기에서는 나올 법해. 왜냐면 복잡한 문제로는 그렇게 고1 때는 계산식을 늘릴 수밖에 없어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모비율이 10분의 A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이 이렇게 된대요. 오른쪽 편정기 분모표를 이용하여 구한 게 이렇게 된대. 그럼 어쨌든 얘를 모아라. 얘를 표준화 과정을 거쳐줘라. 그죠? 그러면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서 내가 정보를 빼내야 되잖아. 써요. 모비율. 얼마? 10분의 A다. A가 자연수라는 건큰 의미 안 두셔도 되는 게요. 어차피 10을 넘지 않을 거고, 어차피 0이 아닐 거고, 그지?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얘는 크기가 400이라고 했습니다. N이 400이야. 괜찮지? 그러면 얘의 값이 나와 있네. 0.1587이에요. 자, 확률이 나와 있을 땐이 확률을 보고 경계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표준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 얘가 0이고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야. Z로 바꿔도 당연히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0.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왼쪽에 있겠구나. 그리고 얘는 요만큼이겠구나. 얘가 여기야. 그러면 여기는 거꾸로 얼마가 돼야 돼요? 0.3413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도록 하는 경계값 지금 여기 찾았죠?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대한 넓이를 구했다. 요런 얘긴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건요 경계잖아요. 결국 얘를 표준화해서 뭐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식을 써봅니다. 루트에 n 400이야. 그 다음에 모비율은 10분의 a 곱하기 10분의 10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건 모비율 얼마에서? 아니죠. 요 위에 있는 요거에서 얼마? 0.18에서 뭘 빼야 돼? 모비율을 빼야 돼. 10분의 A. 얘가 얼마 나오더라?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만 또 따로 정리를 할 거예요. 20분의 1 그냥 나와요. 바로 꺼내자. 그 다음 얘는 100분의 A에 10-A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 10분의고 여기 10분의잖아. 앞에 있는 그 근호를 나가려면 여기 있는 게 뭘로 나가면 돼? 10으로 나가면 돼요. 따라서 얘는 200분의 1이고요. 근호 A에 10-A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 위에 있는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100으로 바꿔요. 그러면 100분의 18이 될 거고 그다음 얘도 100으로 바꿔야 돼. 그럼 얼마? 빼기 10 곱했으니까 10A가 될 겁니다. 자, 합쳐볼게요. 200분의 루트 A에 10-A가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얼마가 있다? 100분의 18 빼기 10A가 있더라. 됐어요? 그 다음 이렇게 약분을 또 하고 이 친구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경계값?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다. 자,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야? 36 빼기 20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안에 있는 건 원래 어디로 가야 돼? 분모로 가야 되겠지? 근데 분모로 가서 이쪽으로 옮겨.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루트 A에 10-A가 되겠구나. 됐습니까? 뭐 하셔야 돼요? 제곱해야 돼. 제곱해야 돼요. 따라서 얘를 제곱하고요. 얘를 또 제곱을 합니다. 자, 그럼 앞에 거 제곱하게 되면 얘 요거 이거 순서만 바꿔가지고 제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제곱하고 여기 있는 거 제곱하고 두개 곱한 다음에 두배 해주면 되겠죠. 얘는 400에 A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0에 36에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얼마예요? 요거 36에 제곱을 이렇게 하자.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곱하면 그냥 풀어질 거니까 A에 10-A라고 쓰겠습니다.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오른쪽은 a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그 다음 요거는 더하기 10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다 이항을 시키시면 돼요. 그럼 요 중간에 있는 것들만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36 곱하기, 그 다음에 40을 해볼까요? 그럼 요렇게 될 거고, 24가 될 거니까, 4, 32, 1440. 그럼 얘는 옮겼으니까, 401에 a 제곱에 마이너스 144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옮겼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빼기 10a가 또 있겠죠? 그 1450 더하기, 자, 36의 제곱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36일 거고 2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1296 이렇게 됩니다. 얘가 0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이 천의 단위의 숫자들은요, 인수분해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 솔직히 말하면 401이죠. 그럼 이건 소수거든.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걸로 여러분들이 뭐 원래 최고차항에 이런 게 있잖아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 거기에 뿔마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근데 이 값을 찾아내기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 먼저 넣어봐요. 제일 대표적인 거. 1 넣었더니 안 돼. 자, 2를 넣어봅니다. 그럼 401에다가요. 4를 곱해볼게요. 그럼 4가 될 거고 4, 4, 16이니까 1604고요. 1, 4, 50에다가 2를 곱하면 0이고, 이렇게 될 거고, 4, 2, 8, 9가 될 거고요. 2니까 2가 될 거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900에다가, 자, 저기는 1296이잖아요. 요렇게 해. 그럼 요거 더하면 0이고, 요것도 넘어가니까 0이고, 또 요거 이렇게 내려오니까 9고, 이렇게 더하니까 2가 될 거야. 그럼 여기는 2900, 여기는 마이너스 2900에서 0이 되죠. 따라서 얘는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 a 빼기 2라는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 뭐 쓰셔야 돼요? 조립제법 써야 돼.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2라는 걸로 이미 a가 나왔죠. 그리고 얘가 2차예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뭐 조립제법을 완전히 해보면 알겠지만, a라고 하는 건 자연수에다가 10분의 a라는 모비율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절대 나오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은 해오긴 했는데, 여기 있는 게 401 A에다가 빼기 648. 조립제법 하시면 돼요. 어떻게? 401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50에, 그 다음 뒤에 1296. 이렇게 해서 2 넣어서 이렇게 조립제법 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기에 있는 이 A 값이 2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한데, A의 값만 구하라고 했고 A 값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2가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쭉 풀어봐서 알겠지만 계산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소수점에 대한 처리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난도 교재라서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연산해서 많이 힘들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공식에서 새로운 걸쓴게단 하나도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뭐 경계 찾던 거, 원래 했던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뒤에서 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나오면 시험장에선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약간 조금 너무 어려운 형태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41번을 보긴 보는데 여기도 계산이 좀 길어서 제가 문제에 대한 요약만 좀 간단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좀 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율에 대한 얘긴데, 봐봐요.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얘가 선호도가 A, B였어.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라는 거예요. 10분의 6과 10분의 4라고 하는 게 각각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모비율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의 모임이 이제 모 비율로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A 아니면 B다라는 거예요. 이 끝에 보시면 단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두 과목 A, B 중에 한 과목만 선호한다고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싫다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A나 B 중에 둘중 하나를 했기 때문에 A에 대한 모 비율은 10분의 6이 될 거고 B에 대한 모 비율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보다 A를 선호하는 학생의 비율, P에 대한 신뢰도를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 비율을 우리가 추정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모 비율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비율을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 평균 추정하듯이 가운데는 P가 와야 돼. 그런 다음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 모 평균 추정할 때는 표본 평균에 대한 걸로 공식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얘는 P-hat, P-hat 이렇게 똑같이 옵니다. 그런 다음 구조도 똑같아요. 여기가 K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뒤에 오는 거모 평균에 추정해서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근데 그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였는지 아세요?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였어요. 결국은 표준 편차가 들어갔었단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데 루트 n분의 원래는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 비율을 추정하는데 이걸 알 리가 있나요? 이거 추정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나왔으면. 모 평균이랑은 좀 달라요. 모 평균은 몰라. 하지만 모 표준 편차는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모 표준 편차를 넣을 수 있는 건데 얘는 표본 비율이 아니라 이건 모 비율이잖아. 근데 모 비율을 추정하는데 모 비율을 여기다 넣는다는 건 아예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알게 된게 여기에 표본 비율을 넣으면 근사값으로 가능하구나. 그래서 여기는 표본 비율, 그리고 1에서 뺀 표본 비율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K의 루트 n분의 p-hat 곱하기 q-hat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기본적인 우리 모평균 추정이랑 구조는 좀 비슷한데 안에 있는 디테일이 좀 다르죠. 왜 이쪽 파트가 계산이 어렵겠어요, 당연히. 근호 때문이야. 근데 그나마 나은 건 여기 추정하는 파트에서는 근호가 이제 잘 풀리는 걸로만 대부분 나와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내가 집단을 두 개를 따로 조사를 하고 그 안에서 추정을 했을 때는 루트에 대한 걸로 관계식을 만들 수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신뢰도 요 길이는 당연히 요 부분이 n 값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그나마 앞에보다는 조금 수월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요 전반적인 모비율 파트 자체가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모평균은 놔두고 모비율은 왜 빠졌냐? 왜? 모비율이 계산이 너무 긴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내용 자체는 너무 적고, 오히려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좀 학습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모비율이 빠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새로 들어오긴 했으니까, 여러분들 교육 과정은, 하셔야죠.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계산을 좀더 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뒤에 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퀴즈 푸실 때도 좀 정리 잘 하셔서 답안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 원두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

때에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네, 오늘은 3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엄마랑 많이 노는 편인데 이제 친구가 엄마이고 남편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뭐 하자고 제안하는 쪽은 항상 접니다. 예, 엄마는 제가 바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자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령 엄마 내일을 뭐 점심 어디 밖에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제도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피곤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내일이 됐어요. 근데 제가 나가기 귀찮은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 갈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가자 그래도 괜찮다, 좋다라고 말하고, 또 그걸 취소해도 괜찮아, 좋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건 이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많은 어른들이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오프닝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엄마한테 그리고 시부모님들한테도 이 괜찮다는 얘기를 뭘 해도 다 괜찮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닥 정말 일어나면 너무 괴로운 일들 빼고는 뭐 누가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 빼고는 사실은 다 괜찮은 게 맞는 것 같아. 즉 뭐냐면 이 시험을 보는 것도 말이죠. 아, 잘 봐야지 맞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험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에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한 5과목씩, 6과목씩 그리고 1년에 4번씩 그럼 모두 몇 과목을 보는 겁니까? 그 중에서 매번 잘 볼 수가 없겠지. 잘 못 볼 때도 당연히 있겠지.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목, 잘 보면 어떤 과목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야 되고 잘할 때도 좋아서 괜찮은 거고 네 못할 때도 그게 그렇게 또 인생의 큰일은 아닌 거야. 그래서 괜찮다. 다음에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크더라고. 제가 주말에 또 친구 딸을 만나고 주말이 아니죠. 예, 뭐 저녁에 며칠 전 저녁에 친구 딸을 만나고 왔는데 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더라고.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막 하는 거야. 너무 압박감이 큰 거야. 근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과목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실수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바로 3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어떤 학생들은 진짜 막 슈퍼맨 같아가지고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올 1등급으로 막 1등으로 쭉쭉쭉쭉 찍는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진짜 대단하지. 내가 봐도 부럽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또 그렇게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다독이고 괜찮다고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이번 시간 3단원 08 문화의 이해 이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에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건 여기도 두 문제.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문화의 이해 파트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야. 뭐냐면 문화의 의미. 그래서 뭐 있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의 속성. 속성이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학공, 전축, 변해서 다섯 가지 문화의 속성이 있지.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말해보자면 그냥 외워야 되는데 총비상! 예, 비상이야 비상! 총비상! 이렇게 해주세요. 네.

각각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관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즉, 문화의 태도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있지. 너무나 잘 아는 거. 통합사에서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화 상대주의,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렇지, 예지. 100%. 수능에선 태도. 얘 100%지. 학교 시험은 어떻게 써? 당연히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의미도 따로 한 문제.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범위가 뭐 거의 막 많긴 해서 1학기 때한 2단원까지 할 것이고 2학기 때 거의 전범 아니 1학기가 아니라 1차 시험에 1학기 1차 시험에 한 절반 정도 할 것이고 2단원 정도까지 예, 그다음에 2차 시험에 거의 한권다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범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다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가지고도 단독으로 한 문제 낼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기본 문제나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관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안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서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후보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문제를 아니, 하나씩 가볼 겁니다. 학습 목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지 보면서 할 겁니다.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그냥 선지로 너무 많이 나와요. 문화의 속성, 관점, 태도. 그렇죠? 그러면 문화의 의미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예, 문화의 의미. 문화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써. 문화상품권, 문화생활 좀 하자 좀. 예, 문화인. 이건 바로 다 고상하고 문화예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우고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문화. 그렇게 의미가 쓰였을 때는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에 비해서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으로서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우리가 명절을 지내고 김장김치를 만들어 먹고 이런 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말할 때 한국 문화, 대중 문화, 청소년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말할 때그 문화가 뭐예요? 넓은 의미다. 어려운 내용이 없겠습니다.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미추친 기역,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 학교 시험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낼 거야. 지역 문화, 제주도 지역의 문화 하면 세련되고 특별하고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양식의 총체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생활 좀 누리자. 한 시민단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문화는 뭔가 문화예술 뭐 이런. 그래서 여기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냐면 좁은 의미의 문화는 고상하고 세련되고 특별한 뭔가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예, 볼까요? 기억. 넓은 의미다. 그렇죠? 예. 니은에서의 문화는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총체. 어디? 기억이지. 그치? 네, 틀렸습니다. 기역에서의 문화와 달리 니은에서의 문화는 세련되거나 고급스러운, 그렇죠. 뭔가 평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에서의 문화와 달리 기역에서의 문화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화권, 저 문화권, 어떤 지역 문화권 또는 이러한, 이거 뭐야. 문화 생활할 때이 문화권, 문화 생활할 때 좁은 의미의 문화권, 문화의 속성 자체가 뭐야? 학습성이야. 그래서 한국 문화, 하면 설날에 만나서 세배하고 이런 거다 배운 거잖아. 그렇지. 젓가락질 쓰고 막 이런 거다 배운 거잖아. 따라서 이 문화권, 저 문화권 간에 문화의 속성 자체로 학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써보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다라고 말해도 틀린 거예요. 네, 사회적 행동이 바로 여기도 이렇게 썼잖아. 사회적 생활 양식이 문화가 되는 것이고, 모든 행동? 다시 말하면 이건 문화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의미 살펴봤고, 이제 문화의 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속성, 문화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화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이야.
이 다섯 가지가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 학공, 전축, 변하고 다섯 가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화는 하품, 이런 거 문화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인간의 모든 생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가 아닙니다. 사회적 행동이 문화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배운 거. 배운 거. 그래서 선천적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한 거. 그래서 이걸 바로 학습성이라고 한다. 문화를 학습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끝. 뭐 어려운 거 없고. 두 번째, 문화는요, 다수가 공통적으로 누려야지 문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그런 건 문화라고 하지 않는 거야. 다수가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공유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공유성은 출제가 많이 되죠. 바로 어디? 여기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즉,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도 되게 많잖아. 다시 말하면 뭐 밥을 먹을 때 어떤 상차림이 나오든 김치가 올라가 있어. 그래서 김치 먹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반찬을 딱 차려놓는데, 김치 없어? 왜 김치 안 올라왔지?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김치 없으면.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게 동질성,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온돌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바닥이 뜨뜻해. 예, 자꾸 냉기가 올라오고 막 이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잘 생활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한겨울에도 양말 신기 귀찮은데, 잠깐 마트 갔다 오고 편의점 갔다 오는 건데, 그래서 슬리퍼 신고 패딩만 걸치고 막 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 외국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대요. 아니, 패딩 입었으면서 왜 양말 안 신고 저 맨발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왜냐면 항상 바닥이 따끈따끈한 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말을 안 신고 있어. 신발을 벗을 뿐만 아니라 양말도 안 신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해서 누구나 슬리퍼 신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어. 쟤 집에서 뛰어나갔구나. 외국 사람들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해. 쟤네 왜 저래가 아니야. 예측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여기 키워드 할게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지. 김치 먹는다라고 하는 문화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 사계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랑도 관련이 있는 거야. 쌀을 주식으로 하면 거기에 반찬을 같이, 채소 반찬을 곁들여 먹어야 영양분이 풍부한 식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동남아처럼 사계절 내내 채소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겨울에 어떻게 채소 반찬 먹지?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겨울 내내 먹자. 이렇게 된 거라고. 따라서 김치라고 하는 그 문화는 그냥 동떨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문화, 계절, 이런 것과 다 이렇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전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이 바뀌면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모든 게 전자상거래도 하고 전자상거래라니까 또 택배업이 발달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문화는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죠. 그렇죠?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좀 상상도 안 되지만 우리 할머니 시절에는 사진 보고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보고 결혼식 처음 만난 거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 잘생겨가지고 딱 그날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결혼 문화 없잖아. 그래서 문화는 고정불변하지 않고 변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뭐예요? 네, 학공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그래서 세대 간 정승되면서 여기에다가

표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 이건 바로 문화를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축적성의 대가입니다. 정말. 네. 외국에서 피자 들어왔잖아. 외국에서 피자 들어왔는데 피자가 그냥 무슨 불고기 피자, 거기 뭐, 무슨 토핑을 그렇게 많이. 저는 그냥 오리지널 이게 좋던데 끝에 빵이 맛없다고 거기다 막 고구마도 넣고 막 이게 축적성입니다. 고구마 넣은 것보다 저는 그냥 빵이 맛있던데. 치킨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치킨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치킨 미국에서 들어온 건가? 어쨌든 치킨도 우리는 막 짜장 소스도 바르고 막 치즈도 뿌리고 거기다 요즘은 치킨하고 그게 느끼하니까 떡볶이를 같이 판매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축적성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 축적성의 대가야. 세대 간 전승되면서 다른 요소를 계속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점점 풍부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축적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승될 때는 언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전승되죠. 그렇죠? 상징 체계를 통해서 세대 간 전승되면서 문화가 발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문화의 속성은 문제 여러 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도 출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을 퀴즈처럼 어렵게 하면,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서술형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문화의 속성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별이나 연령,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진짜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시원해, 시원해, 탕에 들어 시원해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이걸 시원하다라고 하는 건 배운 겁니다. 그렇잖아. 예,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는데 분명히 뜨거운 콩나물국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먹어보니까 아, 이 감정을 시원하다고 하는 거구나. 목욕탕에 가서 이러면서 막 아빠랑 막 엄마랑 막더 시원해. 아, 이거 시원하다. 개운한 뭔가 이런 느낌을 시원하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학습성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강조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는 문화의 속성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떤 문화의 속성으로 낼지를 딱 판단할 수 있게 줍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야. 외국인들은 너네 거짓말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즉, 뭐야, 이거. 외국인들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주머니, 시원해. 라고 하면, 들지도 않아.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목욕탕에 갔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지.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건 공유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설 명절에 가래떡을 먹는 문화는 벼농사가 발달하고 가래떡을 먹는 문화가 있어. 그런데 이건 벼농사가 발달하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경제 문화 및 음식 문화, 한 집에 모여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중시하는 친족 문화, 무병장수를 기용하는 민간 신앙 등과 함께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도 키워드 바로 줍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 이 동떨어져서 얘가 딱 나타난 게 아니야. 가래떡 먹은 게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병장수를 바라는 뭐 이런 민간 신앙과도 연결되어 있고, 연결.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성인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준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이상하다. 이게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공유성이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선지들. 우리 교재에 이제 문화의 속성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겹치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이게 뭐예요? 문화는? 그렇지. 선천적인 거 아니다. 했습니다. 학습성. 두 번째,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대요. 그렇죠. 변동성이죠. 문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렇죠, 여기,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해할 수 있어. 한겨울에 패딩 입고 맨발로 나가는 걸.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공유성.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쟤네 왜 저래? 이러는 거고. 다음 가볼게요. 문화는, 여기 있죠? 세대 간 전승돼요.

그러면서 점차 종류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져요. 그렇지, 축적성. 문화가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각 부분이 있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 전체성. 다른 부분과 연결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의 문화의 차이에 따른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우리 수능특강에 나온 거야. 오해가 발생.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저거 뜨거운 걸 보고 시원하다고 해?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바로 공유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오, 시원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뜨거운 데 있으면서. 이게 바로 공유성. 우리나라가 뭐 됐냐면 공업화가 됐어. 공업화가 되면서 가족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즉,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때 공업화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왜? 얘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전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에 의해 나타나는 인간 행동이 문화가 아님을 설명하는 데에는 뭐가 적합하겠어요? 그렇죠. 본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문화가 아니야.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건 문화가 아닙니다. 눈 깜빡깜빡 이런 거다 문화 아닙니다. 뭐예요? 학습성. 한 사회 구성원들 간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 제가 우리 집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겠구나. 뭐 예측도 안 하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들어. 저 어디서 예전에 막 그런 프로 많이 볼 때,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는 거뭐 미치겠어. 그렇죠.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건 공유성.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이 여기 두개 있네. 네, 공통적인 거 뭔가 찾아야 되겠네요. 가보겠습니다. 가쁘게서는 어느 집에 가더라도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직접 만든 전통주를 한잔 따라주는 풍습이 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한잔 따라주는 풍습이 있다. 뭔지 딱 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각 가정은 자기 나름의 전통주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은요, 시어머니를 통해 며느리에게만 전수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조금 다릅니다. 뭐가 나타나 있어요? 술을 만드는 그 기술. 그게 문화지. 그게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또 가르쳐 주고. 그렇지. 학습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습성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뭐겠어? 그렇지. 봐. 어느 집에 가도 전통주를 만들어, 그 나라는. 그거 바로 공유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유성과 학습성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외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폭죽놀이를 즐긴다. 이것도 되네요. 외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폭죽놀이를 한다. 이걸 공유하고 있는 거네. A가 공유성이겠네.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설날이 되면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놀라지 않게 미리 창문을 닫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새해 첫날에 폭죽놀이를 하는 것은 요란한 소리를 통해 나쁜 기운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민간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폭죽을 막 터뜨리는 문화가 민간신앙과 관련, 연결되어 있다. 뭐겠어요? 맞아, 전체성이지. 수능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요. 이게, 분명히 안 나타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뭐 축적성 있습니까? 문화가 변동했다. 그런 거 없잖아. 예. 따라서, 이게 어느 집에 가더라도, 또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폭죽놀이를 즐긴다라고 하는 건다 공유성을 이렇게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A는 공유성이고, B 학습성, C가 전체성, 이렇게 하고 풀면 되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지.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문화 요소에 분류인데요. 이거 너무 선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면, 문화의 요소에는 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물질문화인지 비물질문화인지 물어보는 거 정말 선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물질문화는 뭐냐면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도구,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물질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도 물질문화고 우리나라 한옥도 물질문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옷도 물질문화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거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나가면 편집 기술, 기술이니까 기술도 물질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비물질문화는 뭐겠어요? 예, 각종 제도 또는 규범 또는 문화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물질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통주 제조 기술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물질문화지. 그치?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민간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종교와, 아니 종교? 뭐, 암튼 민간 신앙? 뭐냐면 비물질문화인 거지. 그쵸? 그래서 물질문화, 비물질문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번이 틀렸네. 그렇지? 두 번째 가볼게요. A는 후천적으로 학습, 아니지, B지? 틀렸어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B는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아니야, 학습성이야. 예,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를 이룬다. 예,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이건 C. 그래서 틀렸고, 다음. 외국의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가운데 물질문화만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와,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 전체성의 예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성의 예로 이거야. 세탁기가 발명됐어. 뭐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밥솥, 뭐 청소기, 막 이런 게 발명됐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명이 돼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누군가 한 명은 가사 일을 전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준비를 해. 그리고 일하러 나갈 사람 반일, 든일로 일하러 나가면 그다음부터 그거 설거지해야 돼. 그리고 나서 빨래하고, 예, 뭐 혹은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점심 준비를 해. 그러면 점심 그걸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뭐 집안 청소건 빨래건 또 하고 또 저녁 준비를 해.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이걸 전담해야 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그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드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전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지. 어떻게 해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합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는 여자가 그냥 집안일을 전담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해서 바깥일은 남자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그냥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양성, 평등, 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볼게요. 이 세탁기가 뭐야? 세탁기가 바로 이거지.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 이게 물질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양성평등 의식이라고 돼 있어. 이게 비물질문화지. 어떤 한 나라가 외국에서 세탁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의식은 난안 받아들일래.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야. 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체성이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전체성은 문화 요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문화의 변동이 비물질문화의 변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따라서 전체성으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중 물질문화만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이것만 가져올 거야. 이건 안 받아들이겠어. 그거 안 된다고. 응. 따라서 이게 틀린 거죠. 아주 좋은 선지입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 공유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A가 적합하다. 공유성.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이제 다음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문제 유형을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 유형. 또 하나는 이런 거. 밑줄 그어놓고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 봐, 선지를 보면 첫 번째 선지는 문화의 의미가 나왔어. 두 번째 선지는 문화의 태도가 나왔어. 세 번째는 관점이 나왔어. 네 번째는 바로 문화의 속성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태도도 안 하고 관점도 안 했지만 할수 있다고 이런 문제 유형. 한번 해볼까? A국에 유학을 간 B국 국민 갑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현지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갑은 A국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손님 접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는데, 현지 친구가 가만, 방에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는 거야.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죠? 너 방에 있어. 그리고 우리끼리 먹어. 그래서 A국은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진짜 이 나라는 다르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후 하숙집에 돌아온 갑은 A국의 손님 접대 문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A국 사람들이 처한 맥락에서, A국 사람들이 처한 맥락에서 그 문화가 갖는 의미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식량을 구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A국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갈때그 집에 괜히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식사 안 한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권하지 않게 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서의 문화는 손님 접대 문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손님 접대 문화라고 할때이 문화는 좁은 거야, 넓은 거야? 그렇지, 생활 양식의 총체지.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그렇죠,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 뭐라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문화예술 특별한 거 평가적 의미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 니은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지? 문화를 평가하는 거야. 아직 이제 그 다음번에 할 거지만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열을 평가하는 거야. 우리 문화는 우월하고 니네 거 열등해. 이렇게 평가해야 돼. 여러분 여기 봐봐. 와, 진짜 독특한 문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대. 이게 우리 건 우월한데 쟤네 열등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진짜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평가해서 열등해.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인한다라고 하면 안 돼. 그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그 사회의 입장에서 탐구해봤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 연구의 관점. 이게 바로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맞아요. 최근에 수능의 문제 유형은 문화 연구의 관점이 출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선지 하나로 쭉 들어가면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에 가볼까요? 네, 마지막에. 오케이. 리을에는 특정 개인만 갖는 생활 양식이 문화가 아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개인만 갖는 건 문화가 아니야. 그럼 문화는 뭐 해야 돼? 어떤 개인이 갖는 건 문화가 아니야. 다수가 공통적으로 향유해야 돼. 즉, 여기 공유성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공유성 드러나요? 드러나지. 뭐야? 집주인이 내 친구가 식사를 권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멋졌고, 괜히 왔다. 막 이러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5번 고르시면 되겠고, 문화의 속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전형적인 패턴. 그리고 이것처럼 선지 여러 개 섞는 거. 미리 살펴봤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제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뭐가 있다고 했지? 그렇지. 먼저 크게 써봐. 총, 비, 상. 그렇지? 이건 총체론적 관점. 얘는 비교론적 관점. 지금 벌써 나왔어요.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바라볼 때왜 총체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문화가 총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총체성 안 배웠는데요? 이 총체성이 전체성이야. 전체성이 뭐라고?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전체성을 가지고 있고 총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를 바라볼 때도, 문화를 연구할 때도 다른 부분과 연결석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는 또 어때? 보편성을 가졌고 어느 사회에서나 장래 문화가 있어. 그런데 나라마다 달라. 그래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나라마다 결혼식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건또 다양해. 이걸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문화는 원체 다양해요. 앞에도 봤지. 손님이 왔는데, 너 방에 기다리고 있어.

우리나라 사계절, 그다음에 우리나라 식문화 또는 불교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 김치 먹는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전체성, 같은 말로 총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문화를 연구할 때는 다른 부분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거지. 그치? 바로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갖는 의미를 다른 문화 요소 및 전체와의 유기적인 뭐? 관련 속에서 보는 거야. 기후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식문화랑은 어떤 관련이 있지? 그래서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화는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살펴봐야지 어떤 부분만 보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론적 관점 하고 나왔어. 지금 말한 것처럼 비교론적 관점은 왜 나타났어? 그렇지.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뭐 해보자? 문화를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수를 먹는다. 보편적이야. 어떻게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수를 먹는 방식은 너무 달라. 찬 국수도 있고, 비벼 먹는 국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재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가 가진 공통점. 과 차이점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뭐? 자기 문화를 더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예, 비교해 보면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알수 있잖아. 비교해 보면 내 성격이 어떤지 뭐 등등.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수 있다.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해당 사회를 향유하는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자. 예,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자.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문화는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하면 안 돼. 어떻게 저래? 손님 데려다 놓고서는 혼자만 방에 있으라 그러고 진짜 이상하다. 진짜 열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화는 뭐가? 평가가 아니야. 진짜 열등하다. 예의가 없네. 이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갑은 A국과 B국의 인간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시하는 상황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두 나라 모두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연과 혈연을 중시하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 추구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A국은 연령을 중시하고 그리고 B국은 능력을 중시한다. 얘가 모두 이게 보편적이고 얘가 뭐예요?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무슨 관점? 비교론적 관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단독 문제 봐야 돼. 예. 왜냐면 학교 시험이니까. 문제 딱 주어집니다. 뭐라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A, B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지. 비교론적 관점인지, 총체론적 관점인지, 상대론적 관점인지 생각하고 키워드 딱 찾아봐야지. 갑은 높은 산과 깊은 강을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상호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부족 간에 공통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왔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했다. 뭐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지.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거지. 그렇지.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네. 을은 장래 문화를 통해 어떤 부족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싶어서 이에 을은 장래 문화의 유래, 정치적 의미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종교, 신분제, 수렵 중심의 경제 문화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관련 이거죠. 그렇죠?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추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해볼까? A는 문화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 아니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걸 전제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고. B는 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편협한 이해를 방지하죠. 그렇죠? 어떤 부분만 보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장래 문화와 유래 이런 거, 이 부족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전체 속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협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다음, A는 B와 달리 우열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예, 우열 비교하는 건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다음, B는 A에 비해서 그렇죠. 문화의 전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도 보고 신분제도 보고 수렵 뭐 이런 거다 보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 거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 이해의 태도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 유형을 좀 까다롭게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 안 해야지. 문화 이해의 태도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열.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다. 이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평가하는 입장이 있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평가하는 입장에 우리나라 문화가 우월해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 문화가 우월해 이게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평가하지 않고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이게 상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바로 모든 문화가 그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 주는 거지. 그쵸? 예. 네. 사실 뭐 이게 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평가했네.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자문화 중심주의. 그래서 뭐에 빠져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죠? 그쵸?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국수주의야.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께 순수한 그 자체야. 우리께 우월해. 국제적 고립 초래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상실할 수 있겠어요? 우리 문화는 열등해. 그렇지. 자문화의 정체성, 주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우리 문자 이상해. 다른 나라 문자나 언어가 훨씬 좋아. 그럼 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문화를 우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 문화를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얘가 바로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나 앞에서 봤던 상대론적 관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문화는 각각의 해당 사회 맥락에서 존재 이유가 있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안 돼? 저 나라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가족들이 죽인대. 명예가 중요한가 봐. 그럴 수 있지.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극단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치우칠 경우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경계해야 되는 거지. 그쵸? 여기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고요.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요 문제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다 봤던 선지들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각각은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하나입니다. 확인 학습 문제는 뭐냐면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할 때 이거예요. 나머지 두 태도와 다른 응답을 하는 태도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건 어떤 거지? 그렇지, 사대주의지. 그렇지, 사대주의. 사대주의만 예라고 대답하겠지. 다른 나머지 두 개와 다른 태도, 예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A가 A라고 적었는데 교사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사대주의가 아닌 거네. 그렇지? 그다음에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바로 여기는 맞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는 건 누구겠어요? 저. 다른 나라 문화 우월합니다. 우린 열등하죠. 우리나라 문화 우월합니다. 다른 문화 열등하죠. 둘이 예라고 할 거예요. 나머지 두 태도와 다른 응답을 얘만 하겠죠. 뭐라고? 아니요. 문화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상대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고 상대주의 C 맞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한 거죠.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가 C가 되고 A가 사대주의가 되면 여기도 맞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사대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A가 자문화 중심주의고 B가 사대주의가 되겠네. 그렇지?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도록 할게요. 문화의 다양성. 어떤 거? 그렇지. 문화 상대주의가 됩니다. 모든 문화가 각각의 해당 구성원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아니라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문화 사대주의야.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큰 건데. 네, 틀렸고요. 국수주의 나왔네요. 네, 다 체크할 부분들 나왔습니다. 국수주의는 나라, 국, 순수할 수. 그래서 우리께 가장 순수한 그 자체야.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어. 어떤 거지?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죠.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기억에 대한 응답. 자문화 중심주의의 기억에 대한 응답은 뭐지? 자문화 중심주의가 기억에 대해서는 외부 문화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가? 아니요. No. 라고 얘기하겠지. 그다음에 니은.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자문화 중심주의 뭐라고 그래? 그쵸. Ye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둘의 응답은 어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틀린 거죠. 마지막 가볼게요. 가에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문화 상대주의지. 그치? 또 어디? 맞아. 자문화 중심주의도 우리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만약에 가에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가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너 우리는 아니야. 자기 문화 가치 없어라고 해서 얘가 뭐가 돼? 사대주의가 됩니다. 비사대주의야. 그럼 교사의 채점이 이게 맞음이 돼 버려야 돼. 이해돼? 따라서 얘는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얘가 들어가면 여기 맞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문화의 이해 파트, 문화의 의미, 그리고 문화의 속성, 그리고 문화 연구의 관점, 태도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위 문화하고 대중문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2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정말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오는 파트를 쌤이랑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출제 시그널 먼저 쌤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의 조절. 이것이 표 해석으로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데, 이때 오페론의 구조, 그리고 우리는 특히 저당 오페론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 저당 오페론의 전사 조절 원리, 그리고 돌연변이가 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쌤이 A부터 G까지 모두 다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원핵생물 배웠으니까 진핵생물도 이제 함께 배우도록 할 건데, 조절 단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사 개시 방법이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쌤이랑 함께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원핵생물부터 쌤이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대표적인 생물이 무엇이냐면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에너지원으로 씁니까? 라고 한다면 포도당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이제 무엇을 사용할 수도 있냐면 얘가 포도당이 고갈되게 된다면 저당이 있을 때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포도당과 저당이 함께 있다 그러면은 포도당을 먼저 쓰고 포도당이 고갈되면 저당을 쓰게 돼요. 그러면 포도당이 있을 때는 저당을 쓰지 않다가 어떻게 이제 포도당이 없어지게 되면 저당을 사용할 수 있지? 그 저당을 분해하는 효소, 이것을 이제 합성해가지고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원리를 이제 한번 저당 오페론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페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 오페론이라는 것은 이제 원핵생물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 단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된 것을 오페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페론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당 오페론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저당 오페론에 지금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가 포함된다라는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그림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어떠한 순서로 있느냐,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프, 작, 구, 이게 순서이고 저당 오페론의 구성 요소는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저당 오페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조절 유전자가 프로모터의 앞쪽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가려놓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이 저당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조프, 작구 순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저당 오페론에 해당하는 것은 푸작구이다. 조절 유전자는 우리가 함께 순서를 기억해야 되긴 하지만 저당 오페론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잘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각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기능을 물어볼 수 있겠죠? 조절 유전자라는 것은요, 이제 조절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다 라는 것이에요. 그 조절 단백질에 억제 단백질도 있고 촉진 단백질도 있는 것인데 저당 오페론에서는 억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의 정보가 있는 유전자, 이 부분이 조절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이 조절 유전자가 발현이 되게 된다면 얘는 억제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프로모터라는 건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하고 왔어요. 이것은 이제 바로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부위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동 부위 같은 것이, 작동 부위라는 것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잖아. 그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구조 유전자가 실질적으로 저당분해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1, 2, 3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저당 오페론의 구조 유전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당분해 합성 효소도,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이제 저당을 투과시키는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종류의 효소에 대한 내용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구조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우선 순서가 중요하다. 조프 작구 이거인데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당 오페론이 그 원핵 대장균에서 이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았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쌤이 아까 대장균은 포도당을 에너지 원으로 이용하는데, 포도당이 없어지고 이제 저당이 있으면 저당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 따른 대장균 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여기 상황은 포도당과 저당이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먼저 얘네들은 대장균 수의 개체 수를 쭉 늘려나가는데, 누구를 먼저 이용한다라는 것이냐면 포도당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당을 이용해서 쭉 대장균 수를 늘려나가다 보니까 포도당이 고갈될 수 있죠. 포도당이 고갈되게 되면 대장균 수의 개체 수가 일정해지죠. 더 이상 이제 수를 늘려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그 저당 오페론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왜냐하면 저당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당 오페론을 작동시켜가지고 이제 저당을 분해하면서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면 대장균 수를 늘려나갈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요 그래프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한번 조금 있다가 빈출픽 문제에서도 같이 한번 볼 거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저당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저당 분해 효소가 합성이 되기도 하고 합성되지 않기도 하는지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조절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암모화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조절 유전자가 mRNA로 전사가 되고, 이 mRNA로부터 번역이 일어나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이 조절 유전자는 항상 발현한다라는 거, always, 항상 발현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항상 발현된다. 그래서 mRNA로 전사가 되고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 어디라고 했습니까? 작동 부위라고 얘기를 했었고, 작동 부위에 가서 얘가 결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되면 RNA 중화효소가 원래는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쭉 전사시켜야 되는데, RNA 중화효소가 결합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구조 유전자에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저당 분해 효소의 합성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 억제 단백질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당이 없을 때는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가 합성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당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더니, 억제 단백질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항상 always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항상 발현돼서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대. 저당이 있을 때는 저당이 저당 유도체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저당 유도체의 일부가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얘네의 구조를 변형시켜 버려요. 그러면 얘가 작동 부위에 가서 원래는 결합해야 되는데 결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없으니까 이제 누가 와서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 있냐면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에 와서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제 DNA를 쭉 정보를 읽으면서 mRNA를 전사시키는 것이죠. 그럼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고 번역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당 이용에 관련된 세 가지 효소들이 모두 이렇게 합성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이 있을 때는 이 저당 유도체하고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한다.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그 저당 오페론의 조절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표 해석하기 위해서 돌연변이 문제를 정말 잘 내거든요. 자, 그래서 쌤이랑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에 이제 대장균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실 부위를 한번 나타내 줘 봤는데, 지금 대장균 1 같은 경우에는 결실 부위가 없는 야생형이에요. 정상이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도 봤지만 저당이 있을 때는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했나요? 얘네들 합성했습니다. 왜냐? 저당 유도체가 그 억제 단백질에 결합을 했고, 그러면 RNA 중화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해서 얘네들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당이 없을 때는 저당 분해 효소 합성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조절 유전자를 결실시킨 상황입니다. 그럼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발현되는 억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이제 그 작동 부위의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못하니까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적당히 있든지 없든지 다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적당 분해소의 합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모터가 결실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우리 쌤이 아까 적당 오페론을 구성하는 건 푸작구라고 얘기했었고 그 앞에 조절 유전자가 있어서 조푸작구 순이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프로모터 부분이 결실이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RNA 중화표소가 여기에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적당히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얘네들은 어차피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못하니까 전사가 못 일어나. 전사가 못 일어난다라는 건 구조 유전자로부터 적당 분해효소의 합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얘네들 둘은 모두 X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것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함나의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결실 부위가 없는 야생형, 정상 같은 경우에는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 어떻게 되는지, 프로모터와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어떻게 되고, 적당 분해효소의 합성 또는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적당히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존재하죠. 정상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적당히 없을 때는 얘네들 억제 단백질이 어디에 가서 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작동 부위에 가서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이 이뤄지는 것이죠. 그치? 그리고 그렇게 되면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적당 분해효소의 생성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적당히 있을 때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적당히 있을 때는 적당 유도체가 억제 단백질과 결합해서 구조를 변형시켜버려. 그러면 작동 부위에 가서 결합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은 X예요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서 적당 분해효소의 생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죠. 얘가 되면 얘네들이 안 되는 것이고 얘가 안 되면 얘네들이 되는 것이다. 정상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한 줄을 채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선 적당 오페론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를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을 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절 유전자가 결실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억제 단백질의 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의 발현이 안 되는데 작동 부위하고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적당히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얘네들은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하고 결합을 안 하고 있으니까 RNA 중화표소가 옳다쿠니 하고서는 프로모터하고 결합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이 일어날 것이고 얘네들이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적당 분해효소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작동 부위의 결실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작동 부위가 이번에는 결실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되든 안 되든 작동 부위의 억제 단백질은 이제 항상 발현이 될 텐데 작동 부위가 결실됐으니까 작동 부위하고 결합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가 결합할 것이고 적당 분해효소가 생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리고 프로모터 결실은 아까 쌤이랑 여기서 봤어요. 적당 분해효소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RNA 중화표소의 결합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억제 단백질은 작동 부위의 결합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의 결합은 적당히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맞아?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 정상처럼 똑같이 얘는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돼서 작동 부위와 결합하겠지만 얘는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됐는데 적당히 있을 때는 적당 유도체가 결합하니까 결합을 못할 거예요. 정상 때랑 같을 거지만 이때가 달라지는 거죠. 프로모터가 결실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합을 못하게 되면 적당 분해효소의 생성은 될 수가 없다. 적당히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구조 유전자 결실 가보도록 합시다. 자, 구조 유전자가 결실이 된다고 하면 우선 결론적으로 적당 분해 효소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구조 유전자의 억제 단백질 작동 부위 결합은 누구랑 똑같겠어? 얘 구조 유전자만 결실됐으니까 정상이랑 똑같겠죠. OX 이것도 정상이랑 똑같을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저당 오페론의 돌연변이까지 다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료 해석하는 거 빈출 핏께서 한 번 더 쌤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원핵 생물에서 진핵 생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그림에 진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이 나와져 있는데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진핵 생물인 거 알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핵막이 존재해. 그리고 핵공이 그려져 있어요. 아, 핵막이 존재하면 진핵 생물이다 라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 핵 안쪽에서 전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핵 바깥쪽에서 번역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핵막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전사와 번역이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단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 여러 단계마다 정교하게 조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여기 전사 전 조절, 전사가 되기 전에 염색질이 응축이 풀려야 된다. 응축되어져 있던 염색질이 탈응축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얘네들 이제 전사 인자라든지 그 다음에 RNA 중합효소가 붙어가지고 얘네들의 전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 조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 단계를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전사 조절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사 조절 단계에서 전사를 개시할 때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요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지만 전사가 조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쌤이랑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한번 했었죠. 전사 후 조절이라고 해가지고 성숙한 mRNA를 만들어야지만 이제 얘네들이 핵공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전사 후 조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봤었던 RNA 가공 바로 인트론을 제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백질을 비암호화하는 부위, 인트론을 제거해서 엑손만 남겨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 바깥으로 빼게 되면 이제 번역이 일어날 건데 번역이 일어날 때도 조절이 돼요. 요 mRNA를 분해하는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번역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계마다 조절이 이렇게 정교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쌤이 여기에서 전사개시 복합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진핵생물의 전사개시 같은 경우에는요. 전사인자라는 말과 조절부위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사인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핵생물에서 전사에 관여하는 조절단백질을 전사인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핵생물에서의 조절단백질도 우리가 배우고 왔거든요. 우리가 원핵생물에서 저당 오페론만 배웠지만 조절 유전자로부터 저당 오페론에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조절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진핵생물에도 당연히 조절 단백질이 존재할 텐데 그거를 뭐라고 부를 거다? 전사인자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전사인자가 한 종류밖에 없냐?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전자마다 그 전사인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조합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유전자의 그 발현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절 부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사인자는 DNA에 가서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의 부위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DNA가 나와져 있는데 원래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한다.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진핵생물에서는 RNA 중합효소가 그냥 단독으로 와서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얘네들을 이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필요한 전사인자가 모두 있어야지만 이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붙어서 얘네들이 전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사인자하고 RNA 중합효소가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모터 외에도 DNA에는 조절 부위가 존재한다고 했죠?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부위가 존재하는데 이 프로모터에 가까우면 근거리 조절 부위, 그 다음에 멀면 원거리 조절 부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전사인자 원거리에도 붙고 근거리에도 붙어서 전사개시 복합체를 형성해야 되니까 DNA가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도 있다. 휘어져가지고 전사계시 복합체를 형성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이 쭉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전사인자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되지 않으면 이 전사가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네. 이것도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계이다라는 것이고, 진핵생물에서는 이 단계가 가장 핵심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예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의 예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에 지금 어떠한 유전자 두 개가 예시로 나와 있냐면, 알부민 유전자와 인슐린 유전자가 나와 있어요. 이 인슐린 유전자는 이자 세포에서, 알부민 유전자는 이제 간 세포에서 발현이 되는 유전자인데, 얘네들 각각에 가지고 있는 조절 부위의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해서 조절 부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원거리 조절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거리 조절 부위에 붙는 전사 인자의 종류도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간세포하고 이자세포에서 간세포에 알부민 유전자도 있고요. 인슐린 유전자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알부민 유전자만 전사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세포에서는 여기 이 알부민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 인자의 조합이 존재하지만, 인슐린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그 전사 인자 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로 이자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 인자들이 존재하지만, 알부민 유전자를 전사시키기 위한 전사 인자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사가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간세포든지 간에, 이자 세포 든지 간에 우리 몸의 체세포란 말이에요. 그쵸? 이 체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은 모두 똑같다. 그쵸? 유전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수정체로부터 만들어진 이 체세포들은 모두 같은 유전체를 가진다. 유전 정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 세포들마다 각각이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이 전사 인자의 조합이 다르거나 또는 조절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전자마다 조절 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 발현 조절이 진핵생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함께 예시까지 함께 살펴봤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쌤이랑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픽 첫 번째는요, 2점 테스트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쌤이 골라봤어요. 지금 무엇이 나와 있는 건가요? 젖당 5페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림은 어떤 야생형 대장균의 젖당 5페론과 젖당 5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역리엔 디귿이, 쌤이 그냥 함축해서 읽을게요.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조절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떠올리셔야 됩니다. 무엇을 떠올려야 돼? 쌤이 말해줬던 순서, 조, 프, 작, 구,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프로모터 나와 있대. 요거 하나 힌트로 기역리엔 디귿을 골라야 되는 것인데, 기역이 뭐겠다? 그렇지. 프로모터 앞에 있는 조절 유전자. 그리고 조프 작구니까 니은이 작동 부위. 그 다음에 디귿은 구조 유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가볼게요. 기억은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각 부위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조절 유전자는 젖당 5페론에서는 억제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거를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보기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기 니은에서, 니은에는 작동 부위에는 젖당 5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작동 부위가 바로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부위를 가지고 있는 부위죠. 그래서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보기 디귿. 디귿에는 구조 유전자에는 젖당분해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 얘네들 이제 이 구조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즉 mRNA로 전사가 되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로 발현이 되게 된다면, 번역까지 일어나게 된다면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젖당분해 효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젖당 투과 효소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젖당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 이 말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 리엔, 디귿 다 맞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보기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런 거잘 물어본다 그랬죠? 기역은 젖당 5페론에 포함되느냐 물어봤는데, 쌤이 젖당 5페론에 포함되는 것은 푸작구 부분이었다. 그래서 조절 유전자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기역은 포함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미음. 니은에 결합한 억제 단백질에 의해 디귿의 전사가 촉진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니은이 작동 부위고요. 여기에 억제 단백질이 와서 결합을 하게 된다면 RNA 중합 효소가 여기에 가서 결합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전사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전사가 촉진된다라는 것은 틀린 보기로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나요? 좋습니다. 다음 빈출픽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돌연변이를 나타낸 그 표가 되겠는데요. 표는 저당 오페론 중에 구조 유전자를 제외한 부위에서라고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조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잖아요. 저당 오페론 중에서라 그랬어. 그러면 푸, 작, 구. 이게 저당 오페론이죠. 조절 유전자는 들어가지 않아. 거기에서 구조 유전자를 제외한 이 부위에서 결실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났거나 작동 부위의 결실이 일어났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절 유전자의 결실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같은 수의 A와 B를 대장균 A와 B를 포도당은 없고요. 저당은 있는 배지. 에서 각각 배양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양 후 경과된 시간이 t일 때 a와 b 중 하나의 개체수는 나머지의 개체수보다 많다. 그럼 개체수를 묻는 보기 선지도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저당 오페론의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결합을 못한대요. 그럼 누가 결실된 걸까? 당연히 프로모터가 결실되면 RNA 중화표소가 결합을 못하겠죠? 아, 이 대장균 A는 프로모터의 결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아까 A하고 B는 둘 중에 하나를 했잖아. 프로모터 아니면 작동부의 결실. 이 B는 작동부의 결실이겠네. 그래서 한번 현상을 읽어볼게요. 작동부위의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 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그냥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위에 결합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작동 부위가 결실되었으니까. 그치? 그랬을 때 결과를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가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기에서 물어보게 될 건데,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저당분해 요소가 합성되지 않는다는 기역에 해당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저당분해 요소가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RNA 중화표소가 구조 유전자를 전사시켜야 됩니다. 근데 RNA 중화표소가 지금 프로모터 결실돼서 결합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구조 유전자의 전사가 안 일어날 것이고, 전사가 안 일어나면 저당분해 효소도 합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에 해당한다? 맞네요. 다음. 보기 니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니은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작동 부위가 결실됐습니다. 그러면 조절 유전자는 지금 이상이 없잖아요. 조절 유전자에서는 항상 억제 단백질이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억제 단백질은 합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작동 부위가 결실돼서 결합하지 못할 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경과된 시간이 t일 때 개체수는 a가 b보다 많냐라고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에너지 원이 있어야지 얘네들의 개체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저당분해 요소가 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개체수를 늘려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작동 부위에 그 억제 단백질이 결합 못했으니까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서 저당분해 요소를 합성했겠죠. 맞아? 아, 그러니까 B가 개체수가 많을 것이고 A가 적을 거야. 근데 A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만 이렇게 맞다라고 고를 수 있는 것이고,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까 그 개념 줌에서 그래프가 잘 나온다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쵸? 자,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시간에 따른 대장균 수의 변화 이거였는데, 자, 문제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림은 젖당과 포도당이 있는 배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젖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어. 이러한 소리죠. 자, 그랬을 때 야생형 대장균을 배양했을 때 젖당과 포도당의 농도 및 대장균 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럼 당연히 ABC가 대장균 수, 젖당 농도, 포도당 농도 이게 될 것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둘다 이렇게 줄어들게 하지만 먼저 줄어드는 애가 포도당이냐 젖당이냐라는 걸 먼저 골라내야 돼요. 누구를 먼저 사용한다고요? 포도당을 먼저 사용한다. 그래서 B가 포도당의 농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A는 젖당의 농도 이렇게 되겠네요. 대장균의 개체수는 얘네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늘려나가게 될 거니까 대장균 수가 늘어나는 C는 여기
그래프에서 올라가는 C가 바로 대장

평균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해석을 해보면 포도당이 이제 거의 고갈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개체수를 늘려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저당분해 요소를 합성하게 되면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다시 개체수를 늘려나간다. 이러한 그래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기 기억을 봐볼게요. A는 대장균수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C가 대장균수였어. 틀렸다. 그리고 배진의 포도당 농도는 배양 후 2시간이 지났을 때와 4시간이 지났을 때가 같다. 이게 같을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 2시간이 지났을 때와 4시간이 지났을 때 보면 당연히 포도당 농도는 감소했어. 같을 수는 없겠네. 다음 디귿. 대장균에서 단위 시간당 분해되는 저당의 양은 배양 후 6시간이 지났을 때가 2시간이 지났을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거를 보면 여기 지금 분해되는 저당의 양을 물어봤어요. 얘는 지금 저당이 줄어들고 그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대장균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 시점이 6시간 지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분해되는 저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 지났을 때는 여기에서 얘네들은 포도당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하지 않겠죠. 그치? 그러니까 분해되는 저당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6시간이 지났을 때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귿이 맞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살짝 변형을 줘가지고 이러한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쌤이 아까 강조했었던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 기억은요, 포도당 아니면 저당 중에 하나야라고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똑같은 상황에서 포도당이 이용이 돼가지고 포도당이 고갈이 되면 얘네들이 개체수를 늘려나가지 못하다가 이제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하기 시작해서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면 다시 개체수를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포도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보기의 리을은 기억은 저당이다. 틀린 것이죠. 틀린 거. 포도당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배지의 저당 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당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럼 여기 3 구간에서는 대장균수의 개체수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저당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당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2는 아직 저당이 남아있는 거잖아. 아직 분해되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구간 2에서가 높다라고 하면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비읍. 단위 시간당 저당 분해 효소의 생성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적다. 그러면 얘를 생각해봐요. 분해 효소의 생성량을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1에서는 포도당을 열심히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당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그럼 저당 분해 효소의 생성량이 거의 없겠죠. 근데 구간 1에서가 적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구간 1에서는 저당 분해 효소의 생성이 거의 없는데, 구간 3에서는 저당 분해 효소 생성을 하고 있으니까, 1에서가 적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으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능특강 124쪽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이긴 한데, 지금 mRNA와 저당 분해 효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A하고 B가 구조 유전자로부터 전사된 mRNA와 저당 분해 효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조건이 무엇이냐면 원래 포도당과 저당이 둘다 없는 배지였어. 그러다가 저당을 추가해줬습니다. 그럼 포도당은 없고 저당만 추가했으니까 이 저당 분해 효소를 합성해가지고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누가 먼저 증가할까요? 당연히 구조 유전자에 mRNA가 전사되고 이게 번역이 돼서 따라서 증가하는 이 A가 바로 효소예요. 저당 분해 효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유전자의 발현 순서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자, 그래서 A, B를 골라냈어. 그럼 보기 기억 가봅시다. A는 저당 분해 효소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맞고요. 다음에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한 대장균의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이 만약에 결합했다라고 한다면 RNA 프로모터에 DNA의 프로모터에 RNA 중화 표소가 붙질 못하죠. 그러니까 저당 분해 효소가 합성이 될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T1일 때랑 T2일 때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T2일 때는 저당 분해 효소가 합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당이 있어서 이 억제 단백질을 구조를 변

형성시켰을 것이고 작동 부위에 결합 못하겠을 겁니다. 그러면 억제 단백질과 작동 부위에 결합한 대장균의 비율은 어느 때 높아요? T1일 때 높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때는 저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것이고. 다음, T3일 때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의 전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한다면 조절 유전자는 쌤이 뭐라 그랬어?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였어. 얘네들은 always, 항상 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얘네들 조절 유전자에 문제가 없다면 얘네들은 항상 발현되고 전사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3일 때도 전사는 일어난다 라고 해줘야 되고 X 골라주셔야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다섯 번째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쌤이랑 연습했었던 그 돌연변이 그 해석 문제입니다. 표는 돌연변이 대장균 ABC에서 결실된 부위와 그 다음에 ABC를 포도당은 없고 저당이 있는 배지에서 각각 배양했을 때 특징을 나타낸 거래요. 아, 포도당은 없고 저당이 있는 배지구나. 이걸 알수 있고.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 프로모터, 구조 유전자, 조절 유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여기 기억 니은 디귿이. 그러면 셋 중에 하나씩이 결실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쌤이랑 얘네들 지금 X 있고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뭔가 좀 표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쌤이랑 여기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조절 유전자 결실됐을 때. 자, 결실이 조절 유전자에서 일어났을 때와 그다음에 프로모터 구조 유전자의 결실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었던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과 저당 유도체의 결합이에요. 그치? 즉, 억제 단백질과 저당 유도체의 결합. 쌤은 요렇게만 쓰도록 할게요. 그치? 그리고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 자,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조절 유전자, 우리 조푸자쿠, 이렇게 푸자쿠가 저당 오페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조절 유전자가 결실이 된다면 얘네들은 억제 단백질이 발현이 안 되죠. 그럼 억제 단백질이 저당하고 당연히 결합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방해받는 애가 없으니까 프로모터가 RNA 중화표소에 가서 결합할 수, RNA 중화표소가 프로모터에 가서 결합할 수 있겠다. 동그라미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만약에 결실됐다. 그러면 당연히 프로모터가 결실됐으니까 RNA 중화표소는 결합하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프로모터가 결실되더라고 하더라도 조절 유전자는 제대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은 제대로 발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저당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당하고 억제 단백질의 결합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되더라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되더라도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은 발현이 될 것이고 이 억제 단백질은 저당이 있으니까 둘의 결합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구조 유전자의 결실이 일어나더라도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가 어떤지 묻는다면 얘네들도 프로모터가 제대로 있고 RNA 중화표소가 존재하니까 결합을 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네를 여기 표에다가 그대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구조 유전자가 결실됐을 때는 이 둘이 모두 다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XX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 결합함 해놓고 여기가 구조 유전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였어요. 자, 조절 유전자가 결실되었을 때. 그때 프로모터하고 RNA 중화표소의 결합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프로모터에 결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과 저당의 결합은 일어나는데 프로모터가 결실됐으니 RNA 중화표소하고의 결합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됐어.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봅시다. 기억에 저당분해 요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억이 뭐였어요? 구조 유전자. 구조 유전자에 저당분해 요소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A는 결합함이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맞고요. 보기 디귿.
씨를 그 포도당이 있는 배지에서 배양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황을 바꿨어요. 원래는 포도당이 없고 저 땅이 있는 배지에서 키웠는데 포도당이 있는 배지에다가 얘네들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배양 후에 개체수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인데, 얘네들 지금 프로모터 결실되더라도 포도당이라는 다른 에너지원이 있으면 걔네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개체수를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배양 후에 개체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니까 디귿이 맞는 선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 모두 맞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빈출 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이제 그림하고 그래프를 같이 함께 생각하면 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가 했던 거를 충분히 합쳐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가는 야생형 대장균의 저당 오페론과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를 나타냈대요. 그럼 순서를 조프 작구라는 순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기억이 조절 부위이고 조절 유전자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프로모터다. 그리고 작동 부위 조프 작구. 그래서 구조 유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은 프로모터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조절 유전자 중에 조절 유전자다.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는요, 대장균 A와 B를 포도당은 없고, 그리고 저당은 있는 배지에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A하고 B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가 결실된 대장균과 야생형 대장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대장균 수가 이렇게 올라갔어. 대장균의 수가, 개체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구조 유전자가 제대로 전사 번역이 일어났다. 발현이 제대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B는 대장균 수가 그대로야. 그럼 개체 수를 늘려나가지 못했으니까, 아, 저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했네. 그러면 구조 유전자의 전사 번역이 제대로 안 일어났다. 그렇다라는 것은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났을 것이다. 프로모터의 결실이 일어나면 RNA 중화표소가 결합하지 못하고 구조유전자를 전사시키지 못하잖아. 아, 그래서 B가 프로모터 결실입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야생형이라고 했으니까 A는 야생형 되겠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보기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절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억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위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것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것이고, B는 니은이 결실된 대장균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는 프로모터인 니은이 결실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디귿. 구간 1에서 배진의 저당의 양은 A를 배양한 배지에서가 B를 배양한 배지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구간 1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저당의 양을 물어봤는데, A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저당을 분해해서 개체수를 늘려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A를 배양한 배지에서는 저당의 양이 줄었겠네요. 그러면 B는 프로모터 결실돼서 저당을 분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A에서 저당의 양이 적은 거야. 근데 여기 A를 배양한 배지에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플러스 보기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구간 1에서 야생형 대장균은 저당 오페론을 조절하는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간 1에서 얘네들이 저당분해 효소를 합성하고 있지만 조절 유전자에서 그 억제 단백질은 계속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맞는 보기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됐고, 다음에 빈출 픽 일곱 번째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폴리펩타이드 X가 이렇게 유전자 발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요 A는 엑손과 인트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핵생물의 그 유전자 발현 조절을 나타낸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전사가 일어나기 전에 응축된 염색질이 탈응축이 돼가지고 풀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야지 전사 인자랑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전사를 원활하게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그림이 이제 그 단계가 1번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RNA가 만들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서 전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한 mRNA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RNA의
가공이 일어나겠네요. RNA의 가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다? 인트론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거된 요 A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트론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성숙한 mRNA가 번역 과정을 거쳐서 폴리펩타이드 X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보기 기억 가볼게요. A는 인트론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 맞고요. D은 과정 2와 3은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장소를 물어봤는데 여기 2하고 3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이 달라요.

X의 양이 감소된대요. 이 폴리펩타이드의 양이 감소할까요? 아니죠. 과정 1이 일어나게 된다면 전사가 잘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감소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 플러스 보기를 보면 과정 3에서 전사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된대요. 과정 3은 번역인데요. 전사가 일어날 때 전사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A가 제거되는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또 장소를 물어봤는데 인트론의 제거. RNA의 가공도 핵 안에서 일어나야죠. 세포질이 아닙니다. 과정 3은 번역이니까 리보솜이 관여한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유전자 X가 전사될 때 형성되는 전사개시 복합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A와 B는 전사 인자 와 RNA 중화 표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의 결합 부위가 있으니까 요 전사 인자의 결합 부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조절 부위를 나타낸 거예요. 이 조절 부위에 결합하는 애들이 전사 인자라고 얘기했으니까 A가 전사 인자, A와 B 중 하나는 이제 RNA 중화 표소라고 했으니까 B가 RNA 중화 표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X가 프로모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전사인자하고 RNA 중화표소가 이렇게 세트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는 전사개시 복합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이제 보기 기억해서 A의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유전 정보는 A 결합 부위에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요 A의 그 A라는 전사인자가 그 단백질인데 아미노산 서열에 대한 유전 정보가 결합 부위에 되어 있나요? 아니죠. 이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의 특정 부위가 이 A 결합 부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그 X, 요게 프로모터죠. 요 대문자로 쓴 게. 그 다음에 요 스몰 X가 이제 유전자, 그 전사시켜야 되는 유전자가 될 것인데 이게 하나의 오페론을 구성한대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오페론이라는 것은 진핵생물에는 없다. 이거는 전사계시 복합체를 형성하는 진핵생물에 대한 그림이죠. 사람의 세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 B가 RNA 중화표소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이 기억을 이렇게 플러스 보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A 결합 부위가 발현되어 A가 생성된다.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프라이머의 말단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하여 RNA를 합성한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RNA 중화표소는 전사개시할 때요 프라이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NA 복제할 때 나왔던 내용과 헷갈리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X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까지 함께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유전자 발현에 관련해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유전자 발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만점 생유너들 다른 친구들과의 격차를 만드는 내 내신 만점을 위한 경쟁력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위한 책상 세팅 해보고 갈게요. 과학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 파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핵심을 짚어서 잘 구성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가 권위와 정당성 파트에서 시민 불복종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정리해보고 나서 이 과학기술과 정보사회 윤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책상 세팅해 주시고 자료 챙겨주시고요.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해내는 이 시간, 승희쌤이랑 같이 시너지를 내는 이 시간이 앞으로 나의 실수를 줄여줄 수 있고 돌아가는 시간들을 줄여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좋은 점수도 만들어주고 시간도 아껴주게 되는 걸 거야. 똑똑한 생각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시간도 열심히 달려봐요. 그럼 시민 불복종부터 키리노트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논의하게 될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잠깐만 내려자극해 볼까요? 우리는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우리들의 중요한 책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국가의 법이 너무너무 정의롭지 못해요. 그래도 지켜야 되나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지키는 게 저의 의무일까요? 라고 했을 때, 아예 지키세요. 정의고 뭐고 지키세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역사적인 사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간디가 소금법을 어기고 소금 행진했었던 건요? 또 마틴 루터 킹이 다른 사람들과 했었던 평화적인 그 시위는 짐크로우법의 부당성을 주장한 거였거든요. 그럼 당시에 국가의 법을 비판하거나 어겼었던, 그러면서 그걸 실천으로 보여줬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위법 행동인 건 맞는데, 왜 그런 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이거인 것 같아요. 만약 정의롭지 못한 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행위로서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거예요. 이 법은 너무 불의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라는 걸다 함께 비폭력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그 불의한 법이 개선됨으로써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 단, 이건 매우 신중하고 정당성을 지켜줄 수 있는 조건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우 불의한 법이라면 불복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에 정당성의 조건을 더해주는 철학자들이 혹은 학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소로라는 분은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고요. 싱어는 공리의 원리를, 로이스는 심각하게 불의한 법에 대해서 공유된 정의감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핵심을 설명드린 셈인데 이 핵심을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롤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롤스에게서 이 내용들은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텍스트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롤스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직을 해봤습니다. 가볼게요. 롤스는 우리가 앞에서 분배적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합의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들이 합의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곳이에요. 그러니 시민 다수가 공유한 정의의 원칙 혹은 공동의 정의관, 다수의 혹은 공유된 정의관 내 근거에서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받아왔다면 우리는 그러한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봐요. 그런데요, 이때 이 법을 바라봤을 때이 법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줄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긴 하지만 단그 법이 완벽하게 정의롭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런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낼 절차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 완벽하게 정의로운 법을 만들어낼 절차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몰세 기본 입장이에요. 그러니 다소 불의한 면이 있는 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그 법이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면서도 우리에게 이익을 줘왔다면 우리는 그 다소 불의한 법에 부담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자연적 의무예요. 라고 롤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불의한 법도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떤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부터 갑니다. 지금 말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다수의 공유된 정의 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예요. 이걸 Nearly Just Society라고 해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표현하는 거에는 이런 의도가 있겠죠? 만약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정의로운 사회라면 불의한 법도 없을 거고, 불의한 법도 없는데 불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또 만약 심각하게, 너무너무나 심각하게 불의한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예요. 즉, 이 말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의 공유된 정의 간에 의한 질서 유지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그 체제 자체가 뭐 비민주적이거나 독재적인 것과 같은 예의, 그 체제 자체가 너무나 심각하게 불의하다. 그렇게 불의한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민불복종의 효과가 빛을 발하지도 못한 채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할 가능성이 큰 곳, 오히려 좀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이어야 그 사회 불의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롤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아마 불필요하겠죠. 또 심각하게 불의한 체제의 사회라면 시민불복종으로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가 어려운 지경의 사회일 겁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로 명명되고 그건 앞에서 이야기한 다수의 정의 간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어떤 것이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냐? 바로 불의의 심각성이 매우 높은 법이에요. 일부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적었어요. 이 사회가 무엇에 의해서 질서 유지가 된다고요? 정의의 원칙, 다수의 공유된 정의관. 그것에 근거해서 봤을 때 어떤 일부의 법이나 정책이 불의한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다면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불복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는 그 해당 법의 불의의 심각성 정도입니다. 단 이때 차등의 원칙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체 문제는 제외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평등한 자유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 등의 원칙에 위배됐느냐, 그 위배된 정도가 심각하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합의한 정의 원칙에 너무 심각하게 불이한 위배되는 법이어서, 위배되는 심각한 불의의 법이어서, 우린 이걸 지켜서는 안 된다고 봐. 오히려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불의한 법을 개선하고, 사회를 좀더 정의롭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 그거 오히려 시민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사회 위협이 되는데요? 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면, 로이 선생님 시작에서는 아니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러한 법들을 잘못 세우거나 집행하는 것들에 대한 훈계가 되는 겁니다.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불복종이 혹여 초래할 수 있는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이 가담할 수 있는 범위나 한계 등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좀더 합당하게 설계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러시아의 기본적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때의 시민 불복종은 크게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 모두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직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는 그법 자체를 어기는 거예요. 직접적 불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간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되는 그법 자체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을 어김으로써 문제가 되는 그 법에 대한 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접적인 불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불복종 모두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직접적인 불복종이 만약 너무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거나, 그 파장상 이로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법을 어겨서 문제가 되는 그 법의 부당함을, 불의함을 표현할 수 있는 차원이에요. 자, 그 다음.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법을 어기는 행위므로 위법행위라는 건 기본적 입장이에요. 불법, 위법행위입니다.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하지만 시민불복종의 핵심적인 조건은 처벌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경계선 바깥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성심을 갖는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비록 내가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만 이 사회의 법 체제가 나에게 주는 처벌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다수자로 하여금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소수자들이 공동의 정의감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숙고해 주세요. 라는 정치적 목소리와 의사표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스의 입장에서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훈계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의 이 내용과 7번의 내용도 연관시켜 설명해 보시면 시민불복종의 기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의해서 세워진 사회와 법 체계이지만 그 중에 매우 매우 심각하게 불이한 법이나 정책이 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려는 이론이다라고 로스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론의 체계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의 근거에 의해서 시민불복종이 성립될 수 있다입니다. 다음, 피터 싱어로 가보겠습니다. 싱어에게서는 특히 평관에서 출제된 내용이 그의 텍스트에 기반하여 선지들이 많이 꾸며졌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기반해서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그 내용이 많이 출제되는 페이지에 두 번이나 언급되는 부분은 그대로 두 번을 실었어요. 한번 가보시죠. 싱어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라고 비판적인 관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닙니다. 시민불복종은 다수를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게 아니고요. 다수에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려는 시도예요. 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요? 동그라미 2번이요. 우리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그 불의한 법이나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원들한테 알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하거나 위협하려는 거 아닙니다. 알리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만약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불의한 법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이 모두 다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시민불복종이 마지막 방법으로 적합한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롤스도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조건이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보다가 되지 않았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잖아요. 그러한 큰 맥락 안에서 싱어도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의 실현의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시민불복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알리려는 시도 혹은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우리의 심각한 생각을 전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비폭력적으로 행위한다. 또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인다. 처벌을 피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항의의 진지성,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걸 명백히 하면서도 불이한 법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민불복종을 통해서 그것을 복원시키려는 시도가 될수 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더욱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자인 그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 시민불복종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순간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중단시키고 해결해야 되는 불의, 악이 있겠죠. 그것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너무 불의하고 너무 악이야. 그래서 저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민불복종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됐을 때, 혹여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같은 것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저울질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서 만약 반작용을 일으켜와.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수도 있을 가능성까지도 모두 고려해봐서 그런 위험들, 존중심을 깎아낼 수 있는 위험 요소들까지도 모두 비용들에 포함을 한다면 그 비용들 대비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는 이 혜택이 예상된다면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을 통해 혜택이 더클 때에는 시민불복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이 실패 시 우리가 초래되는 부담과 그 반대 사례의 이익, 민주사회 질서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해결해야 할 악,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의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요. 이걸 반드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보고 분석해라.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은 사회일수록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그 체제가 민주적인 체제, 사회, 그런 사회 구성원일수록 오히려 더, 너무 불리한 법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시민불복종이라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행위가 오히려 더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은 사회. 더욱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이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잘 공유되고 설득되고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재 체제와 같은 곳이라면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이 쉽게 등장하기 어렵겠죠. 그러니 11번이라고 하는 것도 싱어의 입장에서는 그의 텍스트에서 주장된 내용인데 이제 최근에 선지로도까지 나와서 한번 포함시켜 보았습니다. 이게 싱어예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고요. 그런 싱어는 만약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할 수 없다면, 그것이 불의의 여지를 갖고 있다면, 그거 역시도 불복종의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입장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롤스 자체는 정의의 원칙은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근거예요. 라고 근거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 그래서 이두 가지가 대비되는 면도 있어요. 다음, 소로예요. 소로는요, 나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정의로운 인간이 되어야 돼. 그래서 법에 대한 충성심, 존경심 자체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 법이 나에게 불의를 자행하게끔 한다면 나는 그 법을 즉각적으로 거부해서 불복종하는 것이 정의라고 봐요. 그럼 이때에는 정말, 이건 잘못됐는데? 나 이거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는데? 바로 거부해야 되겠는데? 이걸 판단하려면 뭐가 작동해야 되겠습니까? 나 개인의 양심이에요. 그 양심의 근거에 봐서
옳지 않은 법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불복종한다. 이게 소로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시민불복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핵심들을 잘 짚어봤습니다. 복습해서 꼭 문제 맞춰주시고요. 이제 과학과 윤리 파트에서 과학기술과 윤리 그리고 정보사회와 윤리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학교 시험에서 이 부분을 아주 깊게 다루기는 좀 태생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만점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는데 그 핵심들이 무엇인지 혼자 공부하면 버거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기술과 윤리의 다양한 관점들부터 짚어볼게요. 갑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낙관적인 관점인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에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하는 건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야,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어. AI로 인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뭘로? 과학기술로 다 해결 가능해. 라고 보는 입장. 그럼 이 입장의 문제점은 과학기술이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한 우리의 반성적인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이 경계점 없이 반성 없이 계속 발전되기만 했을 때에는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까? 어떤 비윤리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라는 걸 숙고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이 또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믿고 가 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관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죠.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은 비인간적이야. 그 안에 비윤리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이렇게 많아 라고 부각하는 관점이야. 이것도 건강한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분명 가져다준 혜택과 성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부정한다라고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분명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준 혜택과 성과가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고 그것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이라면 윤리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강조하면서 비관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모두 다 양극단으로 치우쳐진 건강하지 못한 시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지 않게 한 번쯤은 언급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과 맥락을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윤리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됐나? 아니다! 라고 하는 두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두 관점은 과학기술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먼저 1단계로 과학기술의 도덕적인 가치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니? 라는 질문에 아니, 개입되지 않아. 개입돼선 안 돼. 라는 중립적 입장. 그 이유는 첫 번째, 과학기술 자체를 한번 생각해봐. 과학기술 그 자체로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거야.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객관적인 관찰, 실험,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내는 거지. 과학적인 지식과 진리를 얻어내는 거야. 여기에 어떻게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치면서 뭐 실험군과 대조군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이것을 이론으로 입증하고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인 입증의 과정인 건데 여기에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으네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네요. 와 같은 주관적인 가치가 어떻게 개입이 되겠니?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사실을 다루는 영역이야. 윤리는 가치를 다루는 영역이야. 엄격히 구분해야 돼. 그래서 과학기술에
윤리적인 규제나 평가를 함부로 들이대지 않는 것. 과학기술의

자유로운 영역을,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의 객관적인 입증을 하고 지식을 찾아내는 그 영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옳아. 만약 과학기술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규제하려고 들면 과학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게 될 거야. 왜곡하게 될 거야. 옳지 않아.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보는 과학기술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이야. 반면에, 아니야. 과학기술이 객관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입증하는 건 맞는데, 가치가 아예 개입 안 된다고는 못해. 왜 그러냐면, 1번. 과학기술의 정당화 과정. 이 정당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학적인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관찰, 실험, 논리적인 사고를 거치는 거예요. 이 정당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물론 중요해요. 근데 만약 애초에 과학자가 무엇을 연구할까라고 연구 대상을 선정하거나 그 연구의 결과 나온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자 자체에 혹은 그 당시 사회에, 국가에 혹은 기업에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 과학기술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 정당화의 의무, 또 객관적으로 진리를 입증해야 되는 의무, 뭐또 윤리, 연구 윤리를 지켜야 되는 의무 등과 같이 윤리적인 책임도 뒤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과학기술을 윤리와 분리해서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만 해선 안 돼. 책임이 뒤따라야 돼. 4번, 과학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자.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이 뭘 원할까?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 아니겠어?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윤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과도 같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과학기술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행복, 존엄의 실현, 복지 실현, 삶의 질 향상. 이 목표는 윤리와 다르지 않으니 윤리와 과학기술을 엄격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앞에서 논의했었던 중립적인 관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할 수 없다. 과학기술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윤리적인 성찰을 꼭 해야 한다. 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 가치 판단 필요라는 두 가지 관점을 봤는데 이걸 과학기술의 책임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초성인트 안 뚫어놨죠? 읽어보시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서요. 단, 아예 안 읽어보면 낯설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라는 의미로 한번 설명합니다. 과학기술의 책임에 있어서 내적 책임, 외적 책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내적 책임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구윤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연구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연구 윤리 같은 것은 3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실험 대상을 윤리적으로 대우한다, 연구 결과를 완전하게 공표한다,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연구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한다와 같은 다양한 항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적인 차원의 책임이다라는 것으로 연구 윤리, 자신의 연구가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윤리적인 절차를 따라갔는지, 윤리적인 원칙과 행동 양식,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 책임 있는 연구를 강조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내적 책임을 지키되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책임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수 있어 라는 건데요. 1번,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자가 가장 잘알수 있잖아. 그러니 그걸 미리 숙고해 보고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방지책을 마련하거나와 같은 책임 있는 역할도

과학기술자에게 요구될 수 있어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방적인 조치. 또한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역할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의도로 시작된 연구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더 적극적인 책임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외적 책임의 영역이야. 이러한 내용은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라는 사상가에게서 적용돼서 잘 출제가 되는데요. 야스퍼스는 과학기술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고 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야. 그러나 인간의 목적 설정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어 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내야 되는 그의 의도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다 뿐만이 아니라 단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적용되었느냐에는 부정, 긍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윤리적인 숙고,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자체는 중립적일지라도. 반면, 하이데거는 그러한 시선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접근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인 도구다라고만 봐선 안 된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알레테이아 혹은 탈은폐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그의 관점에서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걸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만 보게 되면 오히려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위험도 있다. 그러니 과학기술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윤리적으로 숙고해야 된다 해요. 그래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대한 워딩은 좀 다를지라도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의 적용, 활용 부분에 대한 긍정, 부정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숙고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과 윤리 부분에서 책임윤리라는 요나스의 이론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그럼 과학기술자에게 책임이 요구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잖아요. 내적 차원의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차원의 책임도 이야기했는데, 요나스는 우리 인류가 이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오면서 기존의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시키거나 아니면 과거에 했었던 행위에 대해서 현재 책임지는 전통적인 윤리를 강조해왔던 관점으로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시킨 수많은 새로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통적 윤리로는 그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겠는데 새로운 윤리가 필요해. 그래서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 책임 부과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윤리학, 위에서 말한 과거에 있었던 행위를 사후에 책임지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책임 윤리를 제시합니다. 이때 이 책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존재만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당 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요나스는 주장하면서 인류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요청을 근거로 해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인류의 지금 현세대는 미래 세대의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책임져야,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이것을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을 해서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라 라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생태학적인 정언 명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호혜적인 책임이 아니라 일방적인 책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 라는 요나스의 입장입니다. 그런 요나스의 입장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앞에서 말한 제시문의 내용이 그대로 더 같죠. 그 요나스가 기업범, 기술 개발의 결과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검토해야죠. 또,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자신이 가진 권력에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과 과학기술이 발달될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더욱 높아져야 된다라는 의무이므로 니은 번은 맞지 않죠. 디귿번,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 현세대가 미래세대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진다 그랬죠. 서로에 대해서 호혜적으로 지는 책임이 아닌 거예요. 리을범, 새로운 윤리학은 기술에 대한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거 포인트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전적, 미리 책임지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긍정과 낙관이 아니라 위험과 공포에 주목해서 그 책임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스에게서는 리을번이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어요. 기역과 리을이 들어가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꼭 한번 문제를 복습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정보사회와 윤리 들어가 볼게요. 핵심적인 이슈가 되거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대표적인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사생활 침해 문제예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인 정보가 악용될 수도 있고요. 개인이 통제당하거나 억압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거대한 국가 권력이 이런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생겨나는 개인의 자유 침해,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문제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유통될 때 개개인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결정하는 것, 또내 정보에 대해 통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 부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이칠 권리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치 판옵티콘과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오히려 통제당하거나 감시당하는 형태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칠 권리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뒤에 한번 적어봤어요. 알 권리와 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시민들이 시민사회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면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관점이 알 권리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정치,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라는 알 권리. 하지만 그것이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개개인이 그 정보의 유통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한 통제권을 갖고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칠 권리라고 하는 것이 알 권리와 대비돼서 정보 자기결정권으로 강조되기도 합니다. 이런 구도를 첫 번째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돼서 내용 정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지적 산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인격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정보의 창작물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정보들이 모여서 또 다른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더 발전되어 갈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보에 의한 산물은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배타적인 재산권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산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는 두 가지 입장이 대비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정보 공유를 강조하는 입장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라는 입장은 정보 생산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겠죠. 비용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야 창작 의욕이 더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더 높은 질의 지적 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에게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해서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포격. 그 사용료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게 되니까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를 방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와 같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정보는 사회적 공유물이에요. 라는 입장입니다. 저작물은 인류가 생산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구성된 공공재이잖아요. 이러한 공공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의 논의처럼 저작물에 대해서 과도한 권리 행사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고 그것이 자유롭게 교류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면 새로운 창작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정보 격차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불평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 정보 공유를 강조하다 보면 창작자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창작물의 수준이 오히려 질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의 기본적인 입장과 그러한 입장들에 가해질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까지 좀 균형 있게 정리해 봤어요. 다음, 사이버 폭력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하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 문제죠. 방지되고 없애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면 왜이 사이버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보면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폭력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징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적인 요소로 작용되는 그 해당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그냥 복제해버리는 거, 그리고 이걸 유포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광범위하고 매우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확산된 정보를 삭제한다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회수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 그런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는 직접 보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내가 직접 목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건데, 얼만큼 이게 심각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면, 아,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기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은 이 단원에서 꼭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사회와 윤리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기본 문제에 있는 건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거예요. 인터넷 게시판 화면이고 밑줄 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댓글만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용해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갑번, 복제가 쉬워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어요. 앞에서 짚어본 특징 맞습니다. 두 번째, 을. 시공간의 제약이 커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첫 번째 항목이 그대로 선지화되었다는 걸알수 있네요. 디귿번, 유포된 정부의 회수가 쉬워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아니죠. 유포된 정보의 회수도 어렵고, 그것을 삭제하기도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1번, 가해자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내용들이네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이버 폭력의 마지막 항목이었었죠. 그래서 이 내용 근거로 보니까 1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에 방금 짚었던 사이버 폭력의 핵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억 리을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문제죠. 만약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럼 이건 실수하지 말고 딱 득점해야 되는 요소거든요. 그럼 그 실수를 줄여주고 시간을 줄여주려면 이 정도의 개념 학습을 해두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 만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린 이 시간. 당연히 여러분들의 추복습으로 꼭 만점을 만들어서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과학기술 정보사회 윤리 클리어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0강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주제, 같이 확인해 볼 주제는 기후변화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반드시 필요한 개념, 우리가 공부했어야 되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마스터 키 볼게요. 자,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아마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렵게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서 외적 요인을 가장 어렵게 문제를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실력과 지구온난화 관련된 문항을 좀 더 어렵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있죠.

그다음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 중에 내적 요인, 인위적 요인도 문항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제 요 정도의 문항이라고 하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이 보통 구성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외적 요인, 특히나 좌전축 경사각 변화, 그다음에 경사 방향의 변화, 그다음에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 그래서 어떻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지, 특히나 북위 30도, 남위 3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보통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기온이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제 요거거든요.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기후변화 영향을 지구 온난화와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달아야 되고, 주어진 자료들을 잘 보셔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했어요? 딱 보는 순간 고기 연구 방법은 뭐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체크 하시는 거고,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면 개념 공부 다시 들어오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우리 대표 유형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1번. 자, 고기후 연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게요. 다음은 고기후 연구 방법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학생이 빙하 시춤을 분석을 통해 과거 대기 성분을 유추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자, 빙하 시춤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 분자를 연구합니다. 물 분자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비 질량수가 18인, 질량수가 16인 이 산소 동위원소비를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분석하냐면 대기 조성을, 특히나 공기방울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함량을 좀 많이 분석을 한다. 아셨죠? 그리고 요 빙하 시춘물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연구를 한다라는 거죠. 분석을 한다. 뭐 화산재나 꽃가루 같은 것들, 이런 걸 가지고 과거 기후를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빙하 시춘물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과거 대기의 성분을 유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를 활용하여 과거의 강수량 변화와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 나무의 나이테 간격. 자, 따뜻하고 습하면 나무가 성장을 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무 나이테 간격이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는 춥거나 아니면 성장이 좀 저해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나무 나이테 간격이 좁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를 활용하여 과거의 강수량 변화와 기온 변화를 알 수가 있어. 역시나 맞는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화석을 활용한 연구보다 더 오래된 시기의 기온 변화를 알수 있어라고 했는데, 자, 이 화석을 활용한 연구, 주로 우리가 고기후를 연구함에 있어서 화석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시상화석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시상화석을 활용한다고 하면 이제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이 과거의 기후까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나무의 나이테 연구는 언제? 신생대 최근. 비교적 가까운 지질시대, 신생대 최근의 어떤 기후 연구에만 나무 나이테 연구가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 연구보다 화석을 활용한 연구가 더 오래된 과거의 기후를 추정하는데 좀더 적절하다. 아셨죠? 아주 오래된 나무, 지질시대, 고생대, 중생대 나무가 지금까지 있느냐? 그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할 수가 있느냐?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무의 화석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고생대 나이테 나무 화석을 갖고 있는, 나이테 화석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고생대 번성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시상화석을 통한 연구가 훨씬 더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조금 더 적절하다. 아셨죠? 그러면 넌 틀렸어. 됐죠? 그래서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 우리는 AP,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얘기해 볼수 있는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자, 기역에는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 비 연구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통해 성칸브리아 시대의 기후를 추정할 수 있다. 디귿으로는 주로 표준화석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넣어보겠다. 자, 기역은요, 여기 빙하 시춤을 분석 넣고요.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무의 나이테 이렇게 넣어보고요. 디귿은 여기에 이 화석을 디귿으로 잡아보겠다. 자, 보겠습니다. 기역에는 물 분자 산소 동위원소 비 연구가 포함된다. 빙하 시춤을 분석. 빙하 시춤물 안에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물 분자 속에 산소 동위원소 비를

구성한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빙하 시추물에서 고기유 연구에 이용되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정리하는 겁니다. 물 분자 속의 산소 동위 원소 비를 연구한다. 아셨죠? 일반적으로 산소 동위 원소 비가 클수록 10차 이렇게 해볼게요. 질량수가 18인 산소, 질량수가 16인 산소. 요것 산소 동위 원소 비가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온난한 기후. 아셨죠? 그 시기에 얘가 만들어질 시기에 온난한 기후. 요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연구하는 거 공기방울. 여기 안에 들어 있는 공기 조성. 공기방울, 공기 조성. 요걸 연구하는 거고, 그 공기 조성 중에서 특히나 이산화탄소의 함량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한다.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은 시기, 빙하 시추물 층에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은 시기, 그 시기는 보통 온난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빙하 시추물에서 또 연구할 수 있는 거, 불순물 연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화산재나 꽃가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기요 연구 방법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몇 가지, 자료 제시 유형, 그 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그림 가와나는 각각 과거 어느 시기와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와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현재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다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가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볼게요. 가에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지금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이 북반구 요 지점을 수직으로 비추고 있어요. 요 지점이 남중고도 최대인 지점이야.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요 지점을 비추고 있어요. 요 지점이 지금 남중고도가 최대인 지점. 그러면 가에서는 북반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름, 남반구가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여름이 됩니다. 가에서는 맞죠? 나에서 볼게요. 나에서는 지금 보면 지구가 전체 이 지구의 공전 궤도상 중심에 대하여 태양이 약간 이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근일점 부근인 거고,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지금 요 시기에 겨울, 이렇게 되는 거고, 남반구가 요 시기에 여름. 됐죠? 자, 원일점 부근에 위치합니다. 태양이 제일 수직으로 지금 많이 햇빛을 주고 있는 곳은 북반구죠. 요 지점이 지금 남중고도가 90도인 지점이에요.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 그 다음에 남반구가 겨울, 이렇게 되고 있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 방향을 고려할 때 현재는 지구가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얘가 현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얘가 현재의 모습이 되는 거고 얘가 과거 어느 시기의 모습. 됐죠? 둘 중에서 보면 공전 궤도가 얘가 조금 더 납작하죠? 납작하다고 하면 이심률이 더큰 거. 그러니까 과거 요 시기는 현재보다 이심률이 더 크다. 요거 볼 수가 있는 거고, 경사 방향을 보면 지금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현재는 태양의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남반구가 제일 뜨거운데 가 시기는 경사 방향이 나 시기와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경사 방향까지 지금 바뀐 어떠한 특정한 시기. 요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자료 볼게요. 지구의 공전 궤도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지금 공전 궤도에서 볼게요. 둘다 공전 궤도에서 요게 긴 지름이에요. 요만큼이 긴 지름. 긴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 긴 지름의 절반이 긴 반지름인데, 자, 긴 지름이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긴 지름이 똑같고, 그럼 그거의 절반인 긴 반지름 역시 똑같다. 아셨죠? 지금 여기에 축적 나와 있죠? 0.5AU라고? 그러면 긴 지름은 모두 다두 칸씩이기 때문에 1AU 정도. 됐죠? 지구의 공전궤도 긴 반지름은 가와 나가 같다. 맞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 공전궤도가 납작할수록 이심률이 큰 거예요. 납작하죠? 이심률이 더큰 거.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가는요.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고, 원일점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가 겨울이니까
굉장히 차가운 겨울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지금 나는 현재는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가 겨울이니까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고, 원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가 여름이니까 비교적 시원한 여름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온의 연교차가 좀 작지.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작다가 아니라 제가 더큰 거예요. 그럼 틀린 거 맞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 거고, 선생님이 여기에 추가 선지 가져왔습니다. 볼게요. 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 자, 우리나라 대신에 30도 N, 30도 S, 30도 S는 남반구 중위도, 30도 N은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여기는 가까이 있는 여름, 멀리 있는 겨울이니까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연교차가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30도 S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여름철 평균 기온입니다. 지금 여기는 남반구 겨울, 여기가 남반구 여름이에요. 시원한 여름이야. 멀리 있죠. 근데 여기는 보면 근일전 부근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남반구 여름이니까 지금 얘는 굉장히 뜨거운 여름. 그러면 여름철 평균 기온은 가보다 나가 높겠네. 그죠? 가가 나보다 높다가 아니라 지금 나가 더 높다고요. 넌 틀렸어. 가가 나보다 낮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구가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다. 현재 지구가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는 겨울철이다. 너 틀렸구나. 됐죠?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선지, 리을만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 지점과 Q 지점의 여름철 평균 기온 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P 지점과 Q 지점이 없죠? 선생님이 P 지점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P 지점은 30도 N. 이렇게. Q 지점은 30도 S라고 하면, 여름철 평균 기온 차, 지금 30도 N과 30도 S의 여름철 평균 기온 차 하면, 여기서는 여름철 굉장히 뜨겁고, 여기서는 여름철이 좀 시원해요. 차이가 꽤 큰데, 여기는 요 여름철과 북반구 여름철과 남반구 여름철의 차이가 이때보다는 좀 작지. 그러니까 여기가 차이가 더 크다. 아셨죠? 거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와 나에서 30도 N의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를 비교하면 최대 남중고도는 자전축 경사각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요 문제에서 경사각은 동일하기 때문에 남중고도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셨죠? 남중고도는 똑같다. 아셨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 구성 문제 봤고요. 자, 이제 대표용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용 3번 볼게요. 자,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몇 가지 요인을 지금 더해놓은 꼴이고요. 자, 표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X년 전과 Y년 후 지구 공전궤도 이십률,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X년 전은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했고요. Y년 후는 우리나라의 기온의 연교차는 모르겠지만 공전궤도 이십률이 작아졌다? 경사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그려주는 거야. 지금 여기에다가 태양을 놓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현재 지구의 모습, 자전축 경사 방향의 모습을 준다. 근일전 부근에 위치할 때 남반구가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X년 전 지구의 공전궤도 이십률이 현재와 같다면,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은 현재보다 작다. 지금 기온의 연교차가,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이 시원해지고 겨울철이 따뜻해져야 돼. 여름철이 시원해지려면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태양빛을 최대로 받는 요 지점이 북반구 중위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죠. 남반구가 가까워지겠지. 맞죠? 겨울철에서 자전축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 맞죠? 그러니까 경사각이 작아져야지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는 기온의 연교차가 감소할 수가 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증가는 기역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구 공전궤도 이십률이 감소합니다. 이십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 공전궤도에서 근일점 거리는 멀어지고 원일점 거리는 가까워진다는 거야. 공전궤도가 원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 여름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져요.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져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요. 증가는 기역에 해당한다. 자, Y년 후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30도 S, 남반구 중위도를 보는 건데, Y년 후에 공전궤도 이십률이 작아지니까 얘가

가까워집니다. 남반구 겨울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야. 남반구 여름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지는 거야? 그럼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 이렇게 가야 되겠지. 현재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됐죠?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진 요겁니다.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 변화 주기는 약 2만 6천 년이다. 요 숫자 우리가 많이 다루거든요. 자전축 경사각 변화 주기는 2만 6천 년, 2만 6천 년은 세차 운동 주기예요. 경사 방향의 변화 주기이기 때문에 넌 틀렸어. 자, 공전궤도 20률이 커질수록 원일점 거리는 멀어진다. 공전궤도 20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궤도가 더 납작해진다? 납작해진다는 건 원일점 거리가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20률이 커질수록 원일점 거리는 멀어진다가 맞는 거.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이거 정리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낮의 길이도 변할 수 있다. 자전축 경사각이 변하면 남중고도가 변할 수 있어요? 낮의 길이가 변할 수 있어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름철 남중고도 커져요. 그리고 낮의 길이도 길어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가 선지, 미음, 비읍,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가봅니다. 자, 니은이 감소라면 디귿은 감소가 적절하다.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니은을 놓고 여기다 디귿을 놓겠습니다. 얘가 감소래. 감소. 공전 궤도 20률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얘가 멀어지고 얘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북반구 중위도 뜨거워지고 여름철에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에 차가워져요. 연교차가 커질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커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교차가 감소래. 그러면 이 감소를 만들어낸 요인은 자전축 경사가 얘가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아셨죠? 맞는 얘기고요. 지구의 공전궤도 20률이 현재보다 증가하면 공전궤도 20률이 현재보다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원일점 거리가 멀어져요,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져요, 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0도N과 30도S에서의 기온의 연교차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자, 북반구 갑니다. 북반구 지금 여기가 겨울철이죠. 북반구가 겨울철인데 겨울철이 더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지는 겨울철. 북반구 여름철인데 멀어지니까 시원해지는 거. 그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지고요. 남반구는 여름철인데 가까워지니까 뜨거워져요. 남반구는 겨울철인데 멀어지니까 차가워져요. 남반구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는 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3번 봤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자, 근일점에서의 지구의 기후 변화. 자, 요 그림 볼게요. 그림은 지구가 공전궤도상 근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와 A, B 시기의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공전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자전축의 방향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여기 있고 공전궤도상 지구는 근일점에 위치하고 자전축 경사 방향은 태양의 반대 방향인 상황. 요걸 요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릴 거야.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태양이 여기 있는 거고 태양이 여기 있고요. 지금 근일점 부근에 지구가 위치한다. 지구가 현재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경사 방향은 요거예요. 아셨죠? 남반구가 여름이라고, 북반구가 겨울. 자, 여기가 원일점 부근입니다. 여기 위치할 때 경사 방향이 요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아셨죠? 현재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 그 다음에 남반구가 겨울인 상황이 현재 상황. 됐죠? 그런데 A 시기와 B 시기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면 요걸 밑으로 쭉 그려보겠습니다. 쭉 그리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태양, 여기 태양은 그대로 똑같은 위치라 하겠습니다. A 시기와 B 시기는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인 상황. 그런데 A 시기보다 B 시기가 경사각이 작은 상황이라고 하면 자, A 시기를 여기다 그려주면요. A 시기는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A 시기는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A 시기야. 아셨죠? B 시기는 경사 방향은 똑같은데 경사각이 작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죠. 이게 지금 B 시기. 됐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 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지금 겨울철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 지금 여기가 북반구 중위도 겨울철이죠? 그죠? 요 상태와 A 시기라고 하면 북반구 중위도의 겨울철 요거야. 그러니까 현재는 근일점 부근에서 겨울인데 A 시기는 원일점 부근에서 겨울이니까 A 시기가 더 추워. 맞죠? A 시기가 더 춥다고. A 시기가 현재보다 낮은 거예요. 틀린 거. 그 다음에 30도 N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낮의 길이

는 뭐랑 관련 있다? 자전축 경사각이랑 관련 있다.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자, 자전축 경사각.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자전축 경사각이 크다. 얘가 지금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느냐? 여름철, 남중고도가 커요. 여름철, 남중고도가 커요. 그리고 남중고도가 크다는 얘기는 높게 떠서 진다는 거기 때문에 여름철 낮의 길이가 길어요. 또 겨울철은 남중고도가 낮고 낮의 길이가 짧아요. 이게 다 자전축 경사각이 컸을 때 나타나는 변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이런 거지.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에서 여름철은 남중고도 높고 낮의 길이 길고, 겨울철은 남중고도 낮고 낮의 길이 짧고, 아, 여름철은 더 뜨겁고 겨울철은 더 차갑네. 아, 기온의 연교차가 커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고. 됐죠? 그러면 갈게요. 30도 N에서 겨울철 낮의 길이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A 시기와 B 시기를 비교하면 자전축 경사각이 A 시기가 더 커. A 시기가 자전축 경사각이 더 커? 그럼 여름철은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철은 낮의 길이가 짧다고. 그러니까 겨울철 낮의 길이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짧다? 맞는 거.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 시기가 현재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30도 S입니다. 이제 남반구 중위도를 보는 거야. 자, 현재는 남반구 중위도를 보면 근일점 부근에서 여름이야. 엄청 뜨겁고 원일점 부근에서 겨울이니까 엄청 추워요. 그게 현재야. 그런데 비시기로 갑니다. 비시기로 가면 지금 원일점 부근에서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시원해. 그리고 겨울철 부근은 겨울철은 근일점 부근에 있을 때니까 따뜻하다는 거지.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남반구 중위도는 더 크다. 거기에 더해서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가 더 커요. 자전축 경사각이 클수록 연교차가 더 커진다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더해봤을 때 비시기가 현재보다 작다 또는 현재가 비시기보다 크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맞다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선지 볼게요. 추가선지는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는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여름철 최대 남중고도는 뭐랑 관련 있어요? 경사각이랑 관련 있어요. 경사각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크다고. 자, 그러면 여름철 남중고도는 A시기와 B시기 중에 A시기가 경사각이 더 크니까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원일점에 위치할 때 30도 S에서 평균 기온은 현재가 A시기보다 낮다. 지금 원일점에 위치할 때니까 여기를 비교하는 건데 현재와 A를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30도 S라고 했죠? 남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 여기는 여름이네. 남반구 중위도 여기는 겨울이네. 그러면 여름인 요 시기가 더 덥겠네. 온도가 높겠네. 맞죠? 그러면 현재가 A 시기보다 낮다. 그렇죠. 맞는 거죠. 또는 A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 30도 N과 30도 S의 평균 기온 차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근일점 부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를 체크하라고 하는 건데 A 시기와 B 시기에서 30도 N과 30도 S의 평균 기온 차래요. 자, 볼게요. 지금 여기는 태양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받는 곳이 30도 N 부근이야. 여긴 엄청 뜨거울 거고, 30도 S는 이 지점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차가워. 온도 차가 커. 그런데 B 시기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받는 요 지점이 굉장히 저위도로 이동한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30도 N도 이때보다는 적게 에너지를 받는 거. 30도 S 이때보다는 좀 많이 받는 거. 그러면 이때가 30도 N과 30도 S의 기온 차가 더 크겠지. A 시기가 B 시기보다 기온 차가 더 크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만약에 자전축 경사각이 완전히 공전 궤도면의 수직으로 이렇게 자전축 경사각이 0도다라고 하면 이때는 30도 N과 30도 S의 기온 차가 안 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 경사각이 완만할수록 북반구, 남반구 중위도의 기온 차는 거의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경사각이 클수록 기온차가 크겠구나. 그래서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됐죠? 그러면 추가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갑니다.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중고도는 P 지점이 Q 지점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선생님 PQ를 표시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P 지점은 30도 N, 그 다음에 Q 지점은 30도 S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근일점에 위치할 때 남중고도는 30도 N, 30도 S, 어디가 더 높아요?

30도 S, 남반구가 여름철. 아셨죠? 30도 S가 더 높다.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 아셨죠?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때 현재 지구에서 30도 N과 30도 S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하면 30도 S는 남반구는요, 가까울 때 여름, 멀때 겨울 연교차가 굉장히 크지만 30도 N, 북반구는요, 멀때 여름, 가까울 때 겨울이니까 연교차가 작다. 그러니까 30도 S가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대표용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 공전계도 20일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느냐가 이 문항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시기 지구에 도달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위도별 편차. 나는 지구 자전축 경사각과 공전계도 20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밑줄 그을 부분은 가는 기역과 니은 중한 시기의 차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요 시기가 됐을 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뜨거워졌네? 요 시기가 됐을 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차가워졌네? 이런 거지. 근데 요 시기라고 하는 요 시기는 5, 6, 7, 8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름철이거든. 여름철에 북반구가 더 뜨거워졌네? 그럼 남반구는 겨울철이거든. 근데 겨울철에 남반구도 뜨거워졌네? 요 시기는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 겨울철입니다. 북반구 겨울철 차가워졌네? 요 시기는 남반구로 보면 여름철이에요. 남반구 여름철도 차가워졌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지. 아, 지금 이 기후변화, 이러한 어떤 기후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북반구와 남반구의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작용되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태양을 그리고 여기다가 근일전 부근의 지구, 원일전 부근의 지구를 그리겠습니다. 자전축 방향은 요 방향으로, 자전축 방향은 요 방향으로, 맞죠? 원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 계절이 뭐냐면 여름이라고, 북반구 계절이 여름이고 남반구 계절이 뭐냐면 겨울이라고, 맞죠? 그 시기가 월로 따지면 요 즈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즈음 될때 북반구나 남반구나 모두 다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근일점 부근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인데 그 시기가 요 즈음 된다고요. 요 즈음 됐더니 지금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도가 다 내려간다고. 도달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는 건, 여긴 에너지가 줄어들고 여긴 에너지가 많아져? 아, 이런 거구나. 얘가 접근, 얘가 후퇴를 하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면, 가까워지니까 북반구, 남반구 모두 다 뜨거워지고, 멀어지니까 북반구, 남반구 모두 다 차가워지고. 즉, 가까워지면 태양에너지 도달량이 많아지는 거고, 멀어지면 태양에너지 도달량이 적어지는 거고. 아, 지금 요 변화는 20률이 감소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겠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고, 그걸 여기서 보면,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 중에 20률의 감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거. 현재가 여기니까. 20률의 감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건 니은 시기라는 거죠. 기역 시기는 20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20률이 증가한다? 얘가 멀어지는 거고, 얘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20률이 증가하면 얘가 멀어지면 요 시기에 도달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아, 너는 니은 시기에 대한 자료구나. 20률이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20률이 작아진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20률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원일점 거리 가까워졌어요? 근일점 거리 멀어졌어요? 요거 문제 볼게요. 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가의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의 시기라고 하는 건 지금 20률이 작아져서 접근하고 얘는 멀어진 상황. 또는 자료를 봐도 좋습니다. 자, 연교차 볼게요. 지금 30도엔 북반구 중위도죠? 여름철 뜨거워졌네. 겨울철 차가워졌네. 그러면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졌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요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까워지면 북반구 뜨거워지지. 멀어지면 북반구 차가워지지. 기온의 연교차가 커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30도 S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가을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30도 S죠? 그러면 남반구 중위도를 볼 건데, 겨울철 평균 기온. 여기를 보는 거지. 겨울철 평균 기온이 높아졌다. 그러면 가을 시기가 현재보다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접근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남반구 겨울이거든, 중위도. 접근하면 뜨거워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가는 니은 시기의 자료이다. 맞죠? 그래서 원래 문항 기역년 디귿 다 맞다.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 여기에 추가로 구성한 거. 자, 가의 시기에 30도 N에서 겨울철 태양의 최대 남중 고도는 현재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죠. 최대 남중 고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겨울철. 그러면 자전축 경사각을 보라는 거지. 지금 가의 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이 어때요? 현재랑
똑같은

자전주 경사각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남중고도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다. 자, 그다음에 가을 시기에 30도 S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높다. 가을 시기에 30도 S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어떤 상태? 낮아진 상태.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30도 S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기역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기역 시기입니다. 기역 시기. 기역 시기는 보면 현재보다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어요. 자전축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철 남중고도 커지고 겨울철 남중고도 작아지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커져. 그래서 현재보다 커져. 라고 볼 수도 있고. 거기 하나 더 더해요. 기역 시기는 20률이 더 커졌지. 20률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원일점 거리가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졌어. 남반구는요, 근일점일 때 여름철인데 얘가 가까워지면 더 뜨거워지는 거야. 원일점일 때 겨울인데 멀어지면 더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커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됐죠? 비음만 맞는 거 골라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디귿 시기보다 크다. 여기에 디귿 시기를 선생님이 임의로 한번 찍어 볼게요. 요 시기를 디귿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디귿 시기. 자, 20률은 작아졌고 자전축 경사각은 커. 현재보다. 아셨죠? 요 시기를 디귿 시기라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북반구 중위도. 그러면 20률이 작아진 시기니까 얘가 접근, 얘가 후퇴. 북반구 중위도 여름인데 가까워졌어. 뜨거워. 겨울인데 멀어져서 차가워. 그러니까 기온의 연교차는 디귿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 또는 현재가 디귿 시기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디귿 시기는 자전축 경사각이 커졌잖아. 현재보다. 그러면 자전축 경사각이 커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높고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으니까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귿 시기가 더 크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에 각각 지구로 유입되는 원일점에서의 태양복사 에너지양, 근일점에서의 태양복사 에너지양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질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원일점에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양을 알파라고 하면 근일점에서 들어온 태양복사 에너지양은 알파 플러스 베타. 에너지양이 더 많겠죠. 근일점은 가까우니까. 맞죠? 그런 상태인데, 자, 그런 상태에서 기역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기역시기라고 하면 기역시기는 20률이 커졌어. 원일점 거리가 멀어진 거고 근일점 거리가 가까워진 거야. 그러면 분자가 원래보다 커지는 거. 분모는 원래보다 작아지는 거. 니은 시기는 20률이 작아진 거예요. 20률이 작아진 건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근일점 거리가 멀어진 거니까 분자가 작아지는 거고 분모가 커지는 거야. 맞죠? 그렇다고 하면 기역 시기가 더 크겠네. 됐죠?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 유형 5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 유형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6번. 볼게요. 이제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 가는 겁니다. 자,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 가나다를 나타낸 것이다. 수륙 분포 변화, 빙하 면적 감소, 온실기체 증가. 이제 바로 이제 문제로 볼 수 있는 거. 자, 가로 인해 해류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수륙 분포가 변해서 만약에 이렇게 뭉쳐져 있던 대륙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게 되면 흩어지는 과정에서 요 사이사이에 해류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맞는 겁니다. 나는 지구 지표면에 태양복사 에너지 반사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빙하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반사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빙하 면적이 감소한다?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녀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반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다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온실기체, 그죠?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사용이 온실기체 증가를 많이 유발하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산불이 발생할 때, 자연적인 산불이 발생을 할 때 이런 온실기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모두 맞는 거. 됐죠? 원래 문항, 기억년, 디귿 다 맞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가는 판해 운동에 의해 나타날 수가 있다. 수륙 분포의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대륙의 이동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대륙의 이동은 판의 이동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빙하는 숲이나 토양에 비해 반사율이 높다. 그렇죠? 빙하는 눈 또는 눈이 쌓여서 생긴 얼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빙하는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반사시킨다.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얼음덩어리나 눈은 아주 순수한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얼음덩어리나 눈은 굉장히 햇빛을 많이 반사시켜서 우리가 눈이 많이 내린 날 밖에 나가면 눈이 엄청 부시잖아요. 눈이 이렇게 부신다는 얘기는 반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 빙하는 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빙하였던 지역이 빙하가 다 녹아서
토양이나 숲이나 풀이 드러나면 굉장히 반사율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구는 더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 이제 이런 맥락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산 폭발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지구 내적 요인에 해당한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출물이 생길 것이고, 특히나 화산재 같은 것들이 빵 분출해서 성층권에 오랫동안 머물면 햇빛을 차단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줄수 있어야 된다. 맞는 겁니다. 자, 모두 다 맞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은 기역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기역을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기역을 여기다 체크할게요. 자, 요 녀석들은 온실기체에 해당하는가? 맞다. 수증기도 온실기체입니다. 체크하시고요.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자, 인위적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인간 활동에 의한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화석연료의 사용,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도시화. 그 다음에 에어로졸의 배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6번 봤고요. 이제 대표유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평형과 열수지. 그림 가와 나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와 화성의 열수지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복사평형 상태를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건 들어온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은 상태예요. 복사로 들어온 것과 복사로 나가는 게 똑같은 상태. 지금 가를 보면 340 중에 100은 튕겨 나간 겁니다. 그럼 들어오는 건 얼마예요? 240이 들어왔어. 흡수가 됐어. 그런데 나간 것도 240이야. 그래서 복사평형인 거예요. 자, 나도 보면 148 중에 38은 튕겨 나간 거야. 들어온 게 얼마냐면 110이야. 나간 것도 110이야. 그러니까 복사평형. 둘다 복사평형인데 둘 중에 하나가 지구고 둘 중에 하나가 화성이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죠. 가는 보면 에너지 단위가 굉장히 커.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야. 지구와 화성 중에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양을 고려해 봤을 때더 많이 들어오는 거? 지구와 화성 중에 태양과 가까이 있는 석이 누구? 지구죠. 그러니까 얘가 지구. 얘가 화성.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게 보여요. 여기에서는, 가에서는, 나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지. 이런 것들. 이런 거. 특히나 수문열. 이 수문열이라고 하는 건 물이 상태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용되는 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의 상태 변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 행성이야? 지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가는 지구의 열수지이다. 맞는 거고요. 기역은 345이다. 기역이 누구니? 얘가 기역이네요. 자, 우리가 이러한 값을 따져볼 때는 항상 에너지 평형 관점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합은 같다. 들어오는 에너지 165 플러스 기역은 들어오는 에너지, 나가는 에너지 112 플러스 378 플러스 20을 계산을 해주면 기역은 얼마가 나와? 345. 그래서 맞다. 자,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분의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이건 따져보는 겁니다. 일단 복사 에너지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총 에너지 평형 관점으로만 봐볼게요. 자, 가랑 나를 비교해 볼게. 나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말고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나는요. 방출되는 거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방출되는 거 따져보면 33 플러스 90 분의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오는 거. 요거죠, 요거. 27. 이게 나야.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화성 같은 경우는 물의 상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전부가 다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 분의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요것분의 요거. 됐죠? 그 다음에 가를 볼게요. 가는 들어오는 에너지 총량. 지표에서, 아니, 다시요. 지표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 따지면 요거. 요거? 요거죠. 그러면 112 플러스 나가는 거378 플러스 나가는 거20 분의 대기에서 다시 들어온 값이 얼마예요? 기역이죠. 근데 기역이 아까 얼마? 345. 345. 이게 나가는 거 총량, 들어오는 거 총량이에요. 맞죠? 지표에서 나가는 거 총량, 들어오는 거 총량. 근데 이 중에서 복사와 복사만 따진다고 하면 대류전도 수문열은 복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볼 것은 요거지. 요거. 그러면 이 값과 이값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 값을 우리가 대략 따져보면 거의 1에 가깝다. 그런데 얘는 123분의 27이니까 굉장히 값이 작다라는 거지. 그러면 값은 얘가 더 크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이렇게 체크
됐죠? 기역, 리언, 디귿 모두 다 맞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0: 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지구가 화성보다 높다. 맞는 겁니다. 에너지 단위 자체가 크죠. 그럼 온도가 높은 거예요. 자, 흡수하는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양 분해, 방출하는 행성 복사 에너지 양은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사 평형 상태에서는 흡수한 것만큼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상태. 아셨죠? 이것 분해 이거가 1로 똑같은 상태라고. 그러니까 넌 틀렸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 온실효과는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 단위가 굉장히 커졌다. 요만큼만 들어왔는데, 태양 에너지를 요만큼만 줬는데, 실제 지구에선 요만큼의 에너지를, 요 안에서, 지표에선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은 온실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의 행성이 나의 행성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거 맞는 거.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니은은 주로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니은을 누구로 체크할 거냐면 수문율로 체크하겠습니다. 수문열은 물의 상태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가에서 C와 F는 각각 주로 어떤 파장대의 복사에 해당하는가? 가에서 C,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흡수합니다. 요건 주로 어떠한 상태? 가시광선의 형태. 그 다음 F는 대기가 주는 복사 에너지엔 주로 어떤 형태? 적외선의 형태까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항.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7번 봤습니다.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기후변화 영향. 이런 식으로 빙하가 녹거나 아니면 빙하의 면적이 확대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영향에서 많이 다루는 건데, 그림은 1979년부터 2024년까지 서로 다른 네 시기에 관측한 북극 부근의 월 평균 해빙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빙 부피라고 했을 때이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이니까 추운 시기에 해빙이 많이 만들어진다? 따뜻한 시기에 해빙이 적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보면 3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다른 계절보다 3월이 해빙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3월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북반구에 생각해 볼 때, 겨울 직후야. 겨울 직후. 겨울 직후라고 하는 건 뭐예요? 3월까지는 해빙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녹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해빙 부피가 제일 적은 시기가 9월이죠. 9월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름 직후라고 생각을 해야 돼. 여름 직후. 즉, 3월 직후부터 녹기 시작한다. 제일 많이 녹으면 9월. 여름이 끝나는 거. 9월 이후부터는 다시 해빙이 만들어져서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 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본다고. 아셨죠? 그래서 얘는 여름 직후, 얘는 겨울 직후. 됐죠? 그렇게 놓고 자료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관측 기간 동안 해빙 부피는 3월이 6월보다 크다. 3월이 6월. 6월 어딨죠? 6월은 요거. 3월과 6월. 누가 더 커요? 3월이 더 크다고. 왜냐면 3월이 겨울 직후. 계속 해빙이 커져. 늘어나, 늘어나, 늘어나. 그 한계 지점까지가 이제 3월인 거고, 3월 이후부터는 따뜻해지면서 녹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이 6월보다 크다. 맞는 거고. 1979년에서 2024년 요 사이 해빙 부피는 대체로 감소하였다. 보겠습니다. 2024, 2019, 2014. 쭉 넘어갑니다. 1979, 1984.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3월 달에도, 6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9월 달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해빙 부피가 감소하고 있죠. 이쪽으로 가면 증가, 이쪽으로 가면 감소니까 감소하고 있다. 자, 이 자료를 통해 북극 지역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해빙 부피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잘 녹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는 거, 기역년 티긋 다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이런 거. 해빙 부피는 평균 기온이 높은 시기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평균 기온이 높은데 해빙 부피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보면 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시기는 6월일 텐데 6월이 제일 크냐? 아니잖아. 3월이 제일 크잖아. 관측 기간 동안 북극의 부근의 일사량은 6월이 12월보다 많다. 6월이 12월보다 당연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12월은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북극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거의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6월이 더 일사량이 크다. 6월이 일사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빙 부피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뭐예요? 3월부터 녹기 시작하니까 아직 많이 안 녹은 거야. 이렇게 보는 거지. 자, 북극 부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6월이 12월보다 크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빙하 부피가 큰 시기. 6월이 12월보다 빙하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사율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12월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반사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0이야, 0. 아셨죠? 그렇게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미음, 비읍, 이렇게 추가 선지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것들. 남극 부근의 월 평균 해빙 면적은 3월이 9월보다 넓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북반구랑 남반구는 반대예요. 북반구가 3월이 넓었어? 그러면 남반구는 9월이 넓은 거야. 아셨죠? 계절이 반대기 때문에 넓었을 것이다. 틀린 거고. 해빙이 형성되는 해역에서 표층에서의 밀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해빙이 형성됩니다. 물이 얼죠? 그러면 얼지 않고 남은 염류가 주변 해역에 공급이 되죠? 염분이 증가하죠? 염분이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밀도가 증가합니다. 무거워진다. 라고 하는 거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용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 내신 만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것은 세차 운동과 관련해서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뀔 때 계절이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정궤도 20률이 변할 때 자전축 경사각이 변할 때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요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 더 가보겠습니다. 자, 에어로졸, 화산 폭발 같은 이러한 내적 요인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될수록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니 특히나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우리나라 주요 작물지 어떻게 변하니 이런 것들까지 나올 수가 있다. 따뜻해지면 밑에서 길러지던 것들, 저위도에서 길러지는 것들이 점점 중위도, 고위도 올라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후변화 주제 한번 다 확인을 해봤고요. 내신 만점 OX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질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적극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가 영어 독해한 수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여러분 숨 가쁘게 잘 달려오고 계시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내신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의 완전한 지문 위에 내신이라고 하는 깊이를 한층 더 더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내서 오늘은 또 좀 의미 있는 게 우리 계속 뭐 빈칸, 함축, 의미추론 반복적으로 봐왔는데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하는 교재 5강까지 6문제나 같이 살펴볼 거랍니다. 이 유형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가를 보는 새로운 재미도 있겠지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빈칸 추론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재 51쪽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자, 봅니다. 선거제도. 아, 이거 되게 어려웠습니다. 선거제도의 유형에 관한 글이었는데 선거제도는 국가마다 달라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대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선거제도를 분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류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였습니까? 결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영어 단어로 output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비례적 결과를 만드는 제도와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제도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두 제도의 목표 차이는 크게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성인가? 안정적 정보 형성인가? 라는 차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선거제도는 결과 기준으로 비례제와 비례적이지 않은 비례제로 구분되며 각각 대표성과 정부 안정성을 추구를 하더라. 요약문 이어서 바로 가봅니다. 자, 선거제도를 갖다가 electoral systems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선거제도는 very widely, 매우 다양해요. But, 그렇지만 they can be broadly classified,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By their outcomes. Outcomes, 우리 지문에서는 산출물에 해당하는 output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는데 지문에 또 등장한 단어가 outcome도 있습니다. 두 단어 다 쓰일 수가 있겠어요. 자, 결과를 기준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proportional systems. 아, 비례적인 제도를 갖다가 propor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요. And 두 번째는 non-proportional systems, 비례적이지 않은 제도 되겠습니다. 영어 표현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한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aim to 부정사는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니까 뭐와 뭐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까? 좌석수, 즉 의석수와 득표수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한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엔 이런 동사를 썼네요. prioritize, 우선시합니다. 더 중시합니다. 뭐를 만드는 거? 안정적인 다수 정보를 만드는 거. 지금 각각의 제도가 목표로 하는 바, 우리 앞에서는 우리말로 살펴봤지만 지금은 영어로 표현된 내용을 살펴준 겁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서술형 픽은요. 3번 문장 굉장히 길었는데 그 안에서도 한 단어짜리 빈칸을 감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output, 산출물에 해당하는 단어 되겠는데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볼게요. 한 가지 선택지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A classification of the system, 글쎄, 그 제도 분류의 근거를 두는 것인데 in terms of their output, 뭐의 면에서? 산출물의 면에서. 다시 말해서 뭐와 관련해서? 자, 우리 실제 빈칸에서 물어봤던 구간은 이 구간이죠. 과정인데 어떤 과정인가? 아하, translating votes into seats라고 해서 득표수를 의석수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치? 아하,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제도 분류의 근거를 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즉 이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between 나오면서요. 뭐와 뭐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시스템입니다. 즉 비례적인 결과를 가지는 시스템과 those with non-proportional outcomes, 비례적이지 않은 결과를 가지는 여기서 얘들아 outcomes라고 해서 결과에 해당하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그치? 자, 요 구간은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단어짜리이기 때문에 같이 잘 챙겨가 주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업법 갑니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많이 만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때그때 자연스러운 해석 챙겨갑시다. given이라고 해서요. 자, 해석 어떻게 한답니까? 고려할 때, 무언가를 고려하면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선거제도 사이에 있는 차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자, 이것은요. makes life quite difficult. 자, make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 나왔습니까?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 왔습니다. 앞에 있는 quite는 뭡니까? 꽤라는 뜻을 가진 부사죠. 이때의 부사는 뒤에 나오는 difficult라고 하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덩어리가 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삶을 꽤 어렵게 상당히 힘들게 만든답니다. 자, 누구의 삶, 그러니까 누구를 힘들게 만드는 건가 봤더니 the analyst, 분석가입니다. 근데 이 분석가는 어떤 분석가? ing가 이끄는 현재 분석 덩어리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seek to 부정사는 뭐뭐 하고자 하다란 뜻이에요. 아하. 뭔가 받아들일만한 typology, 유형분류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seek to 부정사를 쓰는데 앞에 나왔었던 analyst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ing 형태를 썼다. 꽤 복잡한 문법이었습니다.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기타 출제픽으로 서술형 갑니다.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웠기에 우리말 서술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비례적 선거제도와 비례적 선거제도의 목표 차이는 무엇인지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자, 비례제는 의석수가 득표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목표이고 비례제는 한 정당이 명확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중시한다. 자,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문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전체 내용 구조, 요약문, 그 다음에 다양한 문장들과 이 서술형을 통해서도 복습해왔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전체 지문 해설 들으면서 선생님의 예시도 잘 들어주니까 거기로 이해를 좀 도와가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함께 하셨고요. 이제 이어서 4강의 11번 빈칸 추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멜로디의 정의와 특성이라고 해서 얘 또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멜로디는 절대적인 음높이가 아니라 음 사이의 관계 패턴으로 정의된다. 음 사이의 관계 패턴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다른 키로 연주해도 같은 멜로디로 인식이 가능하고 많은 멜로디는 특정 시작음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Happy Birthday라고 하는 예시가 등장합니다. 그치? 멜로디는 변형이 있어도 정체성을 유지하는 청각적 대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볼륨 변화, 즉 음량의 변화라든지 절대적인 음높이 값의 변화에도 같은 노래로 인식을 하더라.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부르든지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부르든지 같은 노래로 인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사이의 관계 패턴이 달라지면 같은 노래로 인식이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일 축하합니다. 얘는 생일 축하 노래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 같은 노래라고 인식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음 사이의 관계 패턴이거든요. 이해를 조금 더 도와가셔요. 좋습니다. 자, 우리말 한 줄 요약 가겠습니다. 멜로디는 절대적인 음높이가 아니라 음 사이의 상대적 관계로 인식된다. 영어로 표현 가겠습니다. A melody is recognized. 멜로디는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됩니다. 자, 어떤 구문 쓰일지는 예측하셨죠? 나데이 법비 구문 쓸 겁니다.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음높이 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by the pattern of relationships, 관계 패턴에 의해서 인식이 되는데 뭐 간의 successive pitches, 연속적인 음높이 값의 어떤 관계입니다. 관계. 즉 음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죠. 그것에 의해서 멜로디가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를 가능하게 하냐면 정체성을 메인테인,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심지어 키라든지 음높이 값이 변화했다라고 할지라도 즉 조변화나 음높이 값이 변화했다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끔 한다고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Happy Birthday, 생일 축하 노래의 예시로 조금 더 이해를 도와가셔요. 좋습니다. 자, 빈칸 서술형 필근 우리 1번 문장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에서 방금 봤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멜로디는 정의가 되는데 나레이 법이 또 나오죠?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음의 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정의가 된답니까? The pattern relation of successive pitches across time, 시간에 걸친 연속적인 successive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successful, 성공적인이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쵸? 연속적인 음높이의 패턴 또는 관계에 의해 정의가 되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답니다. 멜로디를 인식함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높은 혹은 더 낮은 조로 연주되는 그 멜로디를 인식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왜? 절대적인 음높이 값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속적인 음높이의 패턴 또는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 가겠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 해석까지 같이 매끄럽게 챙겨가셔요. The same holds for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같은 현상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더라. 다시 같은 현상이 여기에도 적용되더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The same holds for라고 해석해 그 영어로 표현해 주시고요. 이때 번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아하. 자, 똑같은 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노래의 절대적인 음높이 값의 변화에도 적용이 되는데 근데 그 음높이 값은 변화할 수 있답니다. 뭐 하는 한? 자, so long as 얘도 중요하지요. 조건 나타낼 거예요. 자, 뒤에 주어 나오고요. 동사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 간의 거리가 똑같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same holds for so long as 두 개의 표현과 해석까지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삽입 예측 갑니다. 여섯 번째 문장인데요. So for example.

뭐 도움받을 수 있는 연결어가 두 개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듣습니다. 연주가 되는 노래인데,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더 크게 연주되는 노래를 듣는다 할지라도, you still identify it. 그것은 인식이 될 겁니다. As the same song. 같은 노래로 인식이 될 거랍니다.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멜로디의 정체성이 변형에도 유지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얘를 예시로 구체화하는 거죠. So, for example, 예시로 구체화하고, 이 뒤에는 또 어떠한 사례가 이어지냐면, 높이 값의 변화 사례가 또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뒤 맥락을 살폈을 때, 이 문장의 위치가 딱 여기일 수밖에 없구나. 챙겨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4강의 마지막 문제인 함축음이추론 넘어올 겁니다. 이제 이걸로 우리 빈칸 함축음이추론은 빠이빠이 하고 또 새로운 유형 만나러 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셔서요. 독자 참여형 뉴스 모델입니다. 내용이 좀 많았나 봅니다. 독자 참여형 저널리즘이 등장을 합니다. 기자는 전통적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와 관계를 맺도록 기대가 된답니다. 이때 기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취재 과정, 프로젝트를 독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거고요. 독자에게 질문도 하고 도움이나 전문 지식을 요청하기도 한답니다. 독자가 기사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순한 댓글이 아닌 기여라고 불리는 contributions로 토론도 관리를 하고요. 독자의 정보를 기사에 반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은 다른 주류 언론에서도 일부 활용이 되고 있다더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독자 참여형 뉴스 모델에서는 독자들이 기사 내용과 방향을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것이 독자 참여형 모델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지어 가보겠습니다. 독자 참여형 모델에서는 and the reader participatory news model, journalist 기자들이죠. 이 기자들은요, do not simply deliver information to readers 독자들한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합니까? involve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참여시킵니다. 아하, 독자들을 참여시킵니다. 기사를 만들어내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독자들을 참여시킵니다. 하, 그리고, 자, with을 활용한 분사구문으로 내용 더해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때때로 뭐 합니까? contributing, 기여하는 거죠? 기여한답니다.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여한다고요.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 독자의 기여. 요두 가지 특징을 가진 모델이 독자 참여형 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서술형 픽으로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네덜란드에 한 뉴스 사이트가 있어요. 이곳에 was born with, 탄생했습니다. 어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탄생을 했습니까? 자, 요 질문의 핵심이지요. Incorporating, 뭐 하는 거예요? 포함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Active readers, 적극적인 독자들을 처음부터 포함시키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적극적인 독자를 처음부터 incorporating, 포함시키자. 포함시키자. 내용 확인해 주십니다. 이어서 어법 픽 갑니다. 3번 문장입니다. Expectations are that. 기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그러면 that 이하는 지금 무슨 자리에 온 겁니까? 주격 보어 자리에 온 겁니다. 뭐 하는 거 하고 있어요. 기대의 내용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격 보어 자리에 놓임으로써 주어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that은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that이기 때문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접속사입니다.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쓰였구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들여다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공유하는 겁니다. Share A with B의 구조로 A를 B와 공유하는 거겠지요. 그치? 자, 무엇을? What they are working on까지 괄호 닫아줄게요. What they are working on. 그들이 작업하는 것을 누구랑 공유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과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때 what의 쓰임도 챙겨볼 겁니다. 지금 what이 끄는 덩어리는 무슨 위치에 쓰였습니까? 공유하다 share의 목적어 위치에 쓰였습니다. 그치? share의 목적어 덩어리를 이끌고 있으면서 뒤에 봤더니 work on은 뭐뭐에 대해 작업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뒤에 불완전한 자리 따라왔기 때문에 what이 쓸수 있는 자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치? 주격 보어절을 이끄는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기자들이 어떻게 기대되는가, 뭐 하도록 기대되는가, radically different relationships,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데, 즉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통적인 언론에서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계를 맺도록 기대가 되더라. 어떤 관계였습니까? 독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독자가 계속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관계였지요. 그치? Different, 다른에 해당하는 어휘도요. 여기에 반이어에 해당하는 same이라든지 similar라든지 그런 어휘로 바꾼 채로 적절성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5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얘부터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 5강의 1번 문제는 어법 유형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도 들어가 볼 건데 실제로 수능특강 교재 푸실 때에는 어법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소홀히 보셨을 거예요. 이 시간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새롭게 알려진 돌고래의 행동 특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최근 연구는 돌고래의 인지, 감정, 의식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돌고래는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겨졌던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언어 능력, 구문과 의미와 어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지 능력, 거울 속에서의 자아를 인식하고 몸의 지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능력, 시각과 반향 정의로 동일한 대상을 인식할 수가 있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문화적인 행동도 돌고래가 보여주고 있지요. 범고래의 방언이라든지 일부 큰 돌고래의 도구 사용이라든지 예시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증거까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새롭게 알려진 돌고래에 대한 발견은 돌고래가 언어, 인지, 지각, 문화 능력을 가진 매우 지능적인 동물임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엄청 거대한 질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그대로 영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Recent discoveries about dolphins, 돌고래에 대한 최근 연구는 reveal that, 보여줍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바. They possess, 돌고래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Advanced intelligence.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지능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abilities, 능력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능력은 뭐와 관련된 능력이냐면 언어, 인지, 지각,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능력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가볍게만 봐주시고요. 자, 1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 new millennium has brought discoveries. 자, 새천년은 발견을 가져다 줬대. 그러니까 새천년에 들어서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요 소리겠지요. 그치? 자, 뭐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돌고래의 인지, 감정, 의식에 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Creating a bridge. 비유적 표현이겠죠. 다리를 만들었어요.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냐면, 즉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알려진 것을 잇는 거니까 기존에 알려진 것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을 했잖아요. 기존의 발견과 이어서 그 발견을 더 의미 있게 만든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어디로 이어지는 다리를 갖다가 만들었냐면 What is known about dolphin behavior? 돌고래 행동에 대해 알려진 거. 거기에 새로운 발견을 더해준 것입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요? Communication, 소통에 강조점을 두고요. 자, 엄청 거대한 내용이 있는 첫 번째 문장은 아니었지만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 발견을 했고 그것이 어디를 잇는 다리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bridge에 해당하는 비유적 표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어법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고요. 자, new data on dolphin intelligence. 자, 지금 주어의 핵이 뭡니까? 돌고래 지능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는 이라고 해서 얘가 주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많이 모르는 게 있던데 이때 data라고 하는 거는 복수 형태의 명사입니다. 우리 얘 단수 형태는 datum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단수 형태고 data는 복수 형태의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 자리에 뭐 왔어요? allow라고 해서 s가 붙지 않은 동사가 왔습니다. 그치? 돌고래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자료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해주었습니까?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 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까? obtain, 얻는 거지요. 돌고래의 내적인 삶에 대해 더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게끔 해주었다고요. 지금 주어동사의 수일치 속에서 data라고 하는 명사가 복수 형태구나. 그 다음에 allow라고 하는 동사의 오형식 쓰임입니다.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잠깐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타 출제 픽으로 문장 삽입 한번 가볼게요.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re is evidence that dolphins have culture. 증거가 있어요. 돌고래에게 문화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기준으로 뒷부분에는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증거에 대한 어떤 설명, 예시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범고래의 방언 사용, 일부 큰 돌고래의 도구 사용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이를 통해 문화라는 주제를 도입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 삽입으로 예측 한번 해봤습니다. 자, 5강의 두 번째 문제는 주제 추론이었습니다. 주제 추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주제는 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점검하는 느낌으로 기술 중심적 해결책에 대한 맹목적 신뢰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술을 생태 문제 해결책으로 믿어요. 기술은 실제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기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인구 소비 증가를 기술이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소비도 계속 증가하는데 기술이 보완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술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기술 중심적인 사고가 소비 감소의 필요성을 무시해버립니다. 기술이 다 해결해줄 거야. 나는 계속 소비해야지, 계속 쓰레기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따라서 기술 중심체계 자체가 문제의 원인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술을 해결책으로 믿습니다. 잘못된 믿음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었는데 즉 기술은 생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살필게요.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It cannot solve them alone. 그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들어내지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실패한답니다. 근본적인 필요예요. 소비를 줄일 근본적인 필요성을 뭐합니까? 다루지 못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술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자, 빈칸 서술형 피구로 여섯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Then more of that cause. 그 원인의 더 많은 부분이 can only be perceived, 인식될 수 있을 뿐인데 점점 더 필사적으로 부인하면서 뭐라고 인식될 수 있을 뿐이라고요? 유일한 해결책으로.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기술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기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그러는 기술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이 사실은 문제의 원인인데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질문의 뒷부분에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빈칸이지만 막상 여기에다가 실제 빈칸을 뚫고 여러분들한테 객관식 또는 서술형 문제로 물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어법 갑니다. And it's true that 이라고 해서 it is true that 많이 배웠던 구문입니다. 이때 it은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뭐가 사실입니까? 적절하고 청정하며 적당한 가격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뭐 할 수 있는 역할?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덩어리는 앞에 나오는 role,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죠.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데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생태위기를 해결하는 데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기술은 할 수가 있다고요. 그치? 그러나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 이것은요, 뭐는 감당할 수 없습니까? 풍요로운 꿈의 무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 소비의 계속적인 증가, 이것까지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문제점이 뒷부분에 제시가 되겠지요. 좋습니다. 자, 기타 픽으로 순서 문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 생태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기술이 다 해결해주는 거는 아니야가 3번 문장 자리에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4번 문장이지요. 예를 들어서 기술은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점점 더 비싸지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시가 되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점, 그러한 해결책을 이것을 무시하기도 한다더라. 라고 하는 점점 더 문제가 심화되는 구조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 문제 예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인데요. 얘는 제목 추론이었습니다. 방금 봤던 주제 추론과 마찬가지로 내용이해 잘 하고 오셨을 거예요. 동물복지 법률에 대한 상충되는 견해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동물보호 법률이 존재해 왔어요. 법은 도살, 실험 규제, 동물 학대 방지가 목적인데,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법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하더라. 논쟁의 두 입장은 동물복지인가 동물권리인가인데요. 동물복지 입장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법을 강화하자. 인간의 동물 이용 자체를 인정한다. 요게 핵심이었고, 동물권리 입장 같은 경우에는 복지법은 충분하지 않다. 동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확연히 다른 두 입장의 논쟁이 중심 소재인 그러한 질문이었지요. 그쵸? 가보겠습니다. 동물복지는 고통 감소를 주장하지만 동물권리는 인간의 동물 이용 자체를 문제로 본다. 영어 요약문 가겠습니다. The debate, 논쟁입니다. 논쟁.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에 대한 논쟁이냐면 동물 관련 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지금. 이 논쟁 같은 경우에는 contrast라고 해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대비시킨답니다. 얘랑 얘를 대비를 시킨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한 The Animal Welfare View, 동물 복지 관점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자 하냐면 줄이고자 합니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자 할 거예요. 얘와 대비되는 두 번째 관점, The Animal Rights View, 동물 권리 관점 같은 경우에는 which opposes, 반대한답니다. 반대한대요. 아하, 인간에 의한 동물 사용을 완전히 반대하는 관점이 얘구나. 지금 각 입장에서 핵심이 되는 동사 두 개를 요약문 빈칸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빈칸 예측해 볼게요. 3번 문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법률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whether라고 하는 단어 쓰면서 이러한 종류의 법률이 adequate, 적절한지의 여부는 주요 논쟁의 핵심에 남아 있습니다. 논쟁.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이 동물 관련 법이 적절한가, 충분한가의 여부라고요. adequate이라고 하는 형용사 더 주의 깊게 챙겨주시고요. 근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 사이의 논쟁입니까? 법적인 맥락에서 동물 복지. 동물 복지 증진의 찬성론을 펴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찬성론을 펴낸 동물 권리 증진에 대해 찬성론을 펴낸 동물 복지 측과 동물 권리 측이두 측의 논쟁,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이다? 이 법률이 적절한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쵸? 자, 여기서 엇법 갑니다. 8번 문장 한번 볼게요. The problem therefore, 따라서 문제는 is not one but instead one이라고 해서 나래의 법이 금리 쓰였습니다. 얘가 아니라 얘다. instead까지 추가로 써서 대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치? 자, 여기에서의 원은요, 대명사입니다. 자, 지금 뭐를 대신해서 원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쓴 거지요? 문제입니다. 문제.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살려내 주시면 a problem이 되겠어요. 다시 가보겠습니다. 문제는 따라서 어떤 문제가 아니라 동물을 비인도적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동물을 인간의 자원으로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 사전 예측 갑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고요. 요 문장인데, Animal Rights Advocates, 동물 권리 옹호자들은 maintain, maintain은 무슨 뜻이 있냐면 주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동물 권리 옹호자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is welfare legislation, 이러한 복지 법률이 does not go far enough,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길래 문장 삽입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앞에는 동물 권리 옹호자들과 대비되는 복지 입장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기준으로 뒷부분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권리 입장의 근본적 주장 설명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장에 어떤 대비의 연결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대비와 대조의 연결사가 쓰이지 않았지만 내용만

공간으로 흐름 전환을 이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요 포인트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법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어법, 문제 풀 때는 내용 중심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확실히 보십니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교육의 특징은 교사와 학생 간 개인적 관계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 교육 방식은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개인 또는 소규모 지도를 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학습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었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교육에는 정서적인 유대도 중요한 요소이고 플라톤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를 했더라. 그리고 학습은 주로 문서나 글보다는 대면, 구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자, 요약합니다. 고대 그리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개인적 관계와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요약문 보겠습니다. Education in ancient Greece. 고대 그리스에서의 교육은 centered on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냐면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관계. 얘가 중요한 거야.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은 발생했는데 주로 무엇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났냐면 direct interaction and dialogue, 대화입니다. 구두적인 상호작용이죠. 그치? 그러니까 written materials, 글로 쓰인 자료, 쓰인 글보다는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 담아서 요약문을 만들어준 것이에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빈칸 예측가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사실 요 질문에서 가장 핵심을 잡고 있는 문장이 요 첫 번째 문장이었거든요. 교사와 학생 간의 개인적인 관계. 관계 맥락에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자, 어법 서술형 픽 가보겠습니다. Additionally, 아울러. 지금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동사는 딱 보니까 예예요. 그럼 주어가 이렇게 괄호로 묶여지겠습니다. 딱 보니까 ing가 이끄는 동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온 것이죠. 따라서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단수 비동사 was를 써준 거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교사와 학생을 학습 공동체로 모으는 것은 또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자, 접근법이다라고 할 때 뭐뭐로의 접근법. 이때 to는 전치사거든요. 따라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의 성격을 가진 아이가 와야 되기 때문에 creat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가 등장한 것이다. 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하는 또 다른 접근법이었다. 사회적인 학습 맥락을 만드는 접근법이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아카데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 후대의 조직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픽으로는 어휘의 적절성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요 단어요. essential, 명사로도 쓰입니다. 필수적인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볼게요. 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뭐라고 여겨졌다?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여기에서도 계속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5번 문장에서도 다이알로그에서 플레이토, 플라톤은요. 즉, 이 대화편에서 플라톤은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지지를 했습니다. The active engagement of students in learning. 뭐 해야 된다고? 학습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렇지? 플라톤이 지지했구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했구나. 라고 해서 두 단어 다 중요하니까 어휘 적절성 대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5번 질문은요. 또 새롭게 보는 유형입니다. 무관한 문장에 해당하는 질문인데 당연히 우리가 무관한 문장으로 골라줬던 그 번호는 뺐습니다. 빼고 내용 정리하는 거지요. 그쵸? 가볼게요. 지나친 인정욕구의 원인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린 시절 보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인정을 추구합니다. 인정에 해당하는 단어? 중요하죠? Approval. 인정입니다. 인정. 이러한 인정욕구는 성인이 되어서 지속이 되는데 특히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인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해요. 자기 독립성이나 능력에 확신이 없으면 과도한 인정욕구로 변합니다. 이 과도한 인정욕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건전하지 못한 욕구겠지요.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다? 사랑이 철회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이는 어린 시절 충분한 무조건적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경험과

0: 연결된 것이고요. 그 결과 스스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더라. 인정 욕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는 어린 시절 충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영어 요약 문 갈게요. The desire for others' approval,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욕구는 시작합니다. 언제? 어린 시절에 시작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써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으로써 어린 시절에 시작이 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인정 욕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An unhealthy dependence, 건전하지 못한 의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사람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독립성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서 feel unworthy,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느낄 때 이러한 인정 욕구는 건전하지 못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다 담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핑크 앤 픽은 첫 번째 문장 바로 갑니다. 인정을 구하는 일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을 잡아주는 시작 문장이죠. 이 문장 전체를 뚫어놓고 빈칸 문제 낼 수가 있겠습니다. The search for approval, 인정을 구하는 일은 has its own challenges, 어려움에 해당하는 단어죠. 이 뒤에는 그 어려움에 해당하는 내용이 쭉 설명되고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어퍼픽으로는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 또 질문이 들지, 얘들아. 이 두려움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접속사 대신입니다. 자, 이 뒤에는 완전한 절이 따라왔을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 첫 번째, The other's love will be withdrawn. 다른 사람의 사랑이 철회될 것이다. 는 두려움이에요. 엔드가 뭘 연결합니까? 두 번째 동격의 접속사 대체를 연결하면서 두려움의 내용을 2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두려움? You will be left helpless and alone. 여러분이 무력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로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동격의 접속사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제 픽은 순서 예측가입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시간의 흐름대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아까 첫 번째 문장은 빈칸 추론에서도 예측했던 문장인가 기억하시죠?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 다름에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In the formative period of childhood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의 형성기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형성기는 어릴 때 어떤 자아와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를 가리키는 건데 이 형성기의 아이는요, 보호자의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사랑을 확보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요. 형성기 이야기 꺼내지요, 그치? 그러면서 이것이 뭐로 전환될 수 있어? 불건전하고 과도한 인정 욕구로 전환될 수 있어 라고 하지요, 그치? 그리고 그 내용 또 이어받으면서 이것은 물론 무엇의 연장? 어린 시절 패턴의 연장일 수 있어. 지금 계속 내용을 끊임없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으니까 이 순서로 내용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5강의 여섯 번째 지문이었는데, 이거는 원래 유형이 글의 순서였습니다. 글의 순서가 원래 유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논리적 관계가 굉장히 탄탄한 지문이었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삽입으로 바꾸기도 참 좋을 겁니다. 그 유형 변형은 당연하게 예측을 하시고요. 우리 내용 다시 들여다보러 갑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연구글이었습니다. 동기부여. motivation이라고 지문 속에서는 포함되고 있었죠. 이것은 학문적으로 오래 연구된 주제랍니다. 자, 클락 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에 연구를 하는데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노력이 증가하더라. 실험을 언급하면서 미로 속 쥐가 먹이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더라. 근데 이 원리는 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인간. 인간의 목표 추구 설명에도 적용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현대의 동기 연구도 이 원리를 기반으로 발전한 것이다. 사례를 들어주는데 총 3개의 사례를 들어줍니다. 쥐의 사례 말고요. 인간 행동에 적용한 추가적인 체계의 사례가 등장해요. 첫 번째 소비자 행동 사례입니다. 무료 커피 카드 끝에 가까워질수록 소비자들의 구매가 증가하더라. 두 번째, 스포츠에서의 사례입니다. 경기 막판의 선수들이 마지막 힘을 내더라. 그리고 운동에서의 사례입니다. 운동 마지막 단계에서 노력이 증가하더라. 라는 이해 가능한 일상적인 사례를 들어주면서 동기는 뭐와 밀접해요? 성공과 밀접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에서 연구되는 주제이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지요. 좋습니다. 자,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뭐가 강해져요? 동기부여가 강해져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노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문 한번 써볼게요. Research on motivation,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는 보여줍니다. Effort tends to increase, 노력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Increase,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할수록 Individuals approach their goals, 개인이 목표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노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이 패턴은요. 처음에는 누구한테서? 쥐와 같은 동물한테서 관찰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confirmed,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간 행동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의 구매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선수의 수행도 있겠습니다. 그치? 소비자 구매. 운동 수행, 아까 전체 구조에서 다 짚어줬던 사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처럼 인간 행동에서도 나중에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핵심 어휘 확인해 주시고요. 빈칸 예측 갑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Some of the earliest work on this topic was by Clark Hall. 자, 이 소재에 대한 가장 초기의 연구 중 몇몇은 클라크 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관찰을 했답니다. 관찰 내용, 이 질문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effort, 노력이에요. invested in, 투입된 노력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투입된 노력이 increases, 증가하더라. 뭐 할수록 증가하더라? Goal attainment becomes more likely. 자, 지금 goal attainment라고 하는 건 목표 도달 가능성이거든요. 목표 도달 가능성이 더 높아질수록 거기에 투입되는 노력이 증가하더라. 사실상 주제문입니다. 지금 이 질문 속 등장한 학자가 관찰한 바이기도 하면서 질문의 주제에 해당하는 두 번째 문장 상당히 중요해요. 빈칸 추론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법 보겠습니다. 스포츠 상황 속에서 여섯 번째 문장이거든요. 운동선수들은 흔히 관찰이 된답니다. 이게 one last push라고 해서 마지막 전력 투구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경기를 마칠 때, 즉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전력 투구를 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또한 특징이기도 하답니다. feature라고 해서 이거는 특징이란 뜻을 가진 명사거든요. 근데 both가 쓰였습니다. both는 A and B의 구조로 A와 B 둘 다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두 개의 전치사 of 덩어리를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of는 어디에 연결되는 거? 앞서 나왔었던 feature라고 하는 특징에 연결되는 거. 특징에 연결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선수 자신의 자기 대화 둘 다의 특징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병렬 구조를 챙겨주시는데 both A and B의 구조로 연결이 된 거였고요. 앞에 등장했던 a feature라고 하는 명사와의 연결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피로에도 불구하고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their own self-talk, 운동선수 자기 자신의 대화, 자기 대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져가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기타 출제 픽으로 마지막 서술형 가는데요. 이거는 조금 길게 쓰는 논술형까지도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까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본문에 근거하여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노력이 증가한다는 현상을 보여주는 인간 행동의 사례 한 가지를 우리말로 서술하시오. 자, 한 가지를 서술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치? 답변 가능한 후보군입니다. 먼저 소비 행동 사례예요. 무료 커피를 받을 수 있는 고객 카드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소비자가 커피 구매 속도를 높인다. 두 번째, 스포츠에서의 사례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힘을 내어 더 노력한다. 세 번째, 운동 사례입니다. 운동 루틴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더 많은 노력을 키우린다. 자, 이거는 내가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시고요. 지금 이 답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써보셔요. 지문 보면서 나만의 언어로 우리말 해석을 갖고 가보시고 내가 쓴 답이랑 비교를 하면서 혹시 놓친 키워드가 없는가. 사실상 서술형 채점은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내가 놓친 핵심 단어가 없는가를 비교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접 우리말로 써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6과 함께 하셨습니다. 새로운 유형들의 지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OX 퀴즈 나갑니다. 내용 쭉 살펴보시고 O인지 X인지 스카우 게시판에 바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정답을 댓글로 알려줄 테이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내용의 질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질문들도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 질문들도 예습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로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유빈입니다. 우와, 네, 완성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죠? 수능 완성은 제가 어차피 딱 확률과 통계만 하잖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실전 모의고사도 해요, 여러분들. 속지 말아요. 요만큼만이라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뒤에 실전 모의고사도 있더라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요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완성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모아서 호다닥 끝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일부러 그 강의에다가 제목을 뭐 하루 한 장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 약간 초등학교 때 어린이 시절에 엄마가 숙제를 내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하루 한 장 정도의 느낌으로다가 완성을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 갖고 그렇게 넣어보기도 했는데, 뭐 수원, 수투, 확통을 이렇게 하나씩 하시든, 아니면 지금은 다 섞어서 하셔도 되니까요, 그죠? 아니면 확통을 좀 몰아서 쭉 하시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완성이. 근데 곳곳에 가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평소에 보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들, 좀 참신한 유형의 문제들도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볼 거고, 개념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이제 월이 지나가고 수능이 다가올수록 개념의 범위에 비해서 공부 양이, 문제풀이의 양이 이제 좀씩 비중이 넓어지잖아. 그치? 그걸 좀 느끼게 될 거예요. 알았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세포의 참견부터. 아, 요번에 컨셉은. 강의의 뭐 컨셉이라는 게 있냐면은, 최근에 제가 즐겁게 본 드라마가, 오랜만에, 예, 그, 유미가 세포들과 함께 있는 내 드라마를 엄청 즐겁게 봤어요. 저는 원래 그거 웹툰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웹툰을 원래 잘 안 봐요. 만화책도 어렸을 때도 안 봤었고. 내가 좋아하면 진짜 좋아한 건데, 그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나는 그런 세포들이 실제로 일을 한다고 믿거든. 내 머리 안에 있는 그 있잖아요. 인사이드가 아웃되는 그 영화랑 비슷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세포들, 또는 막 그 지방세포들. 그런 세포들의 이야기잖아.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살짝 귀엽게 꾸며 보았습니다. 너무 이제 수능이 다가온다, 얘들아 열심히 공부만 해야 돼 이러면 너무 슬프고요. 좀 즐거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념을 이야기할 때에는 개념 세포를 좀 도입을 시켜 보았습니다. 알았죠? 저도 여러분들을 간만에 만나서 약간 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업된 상태라고. 원래 교재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 텐션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 개념 세포의 참견입니다. 원순열인데요. 나 보기 드물게 내 세포에 코를 그려주셨어.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코가 있는 나의 쌀떡이 세포. 어쨌든 원순열인데, 자, 원순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두 가지 방법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순열은 어려울 게 없어요. N명을 원탁에. 이게 기본이야, 그죠? N명을 원탁에 앉힐 겁니다. 원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가 기본이에요. 그쵸? 그래서 일단 저는 N개를 그릴 순 없으니까. 오! 네 개만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오호. 자, 네 개가 있어요. 자, 원탁에 앉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겹치느냐 생각해 보시면 네 명을 원탁에 앉히게 되는 경우 A가 여기 앉고 알파벳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B, C, D가 앉았다고 해볼게요. 이걸 90도만 딸깍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A가 여기 오고, B가 여기 오고, C가 여기 오고, D가 여기 옵니다. 하얀색으로 쓴 것과 빨간색으로 쓴 것은 배열이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빨강을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 회전하면 하얀색 배열과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A의 옆에 뭐 A가 앉았을 때 왼쪽으로 B가 앉고 오른쪽으로 D가 앉았고 이런 배열만 달라져야 다른 배열이 되는 거지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들은 같은 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순열에서 여러분들 가디순으로 넘어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일단 N명을 우리가 그냥 다른 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첫 번째 오는 친구 N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친구 N-1가지 이렇게 곱해 나가던 거 기억하시죠? 줄 세우기, 그쵸? 그러면 N명을 그냥 줄 세운다라고 하셨을 때 N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야.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겹쳐서 센 경우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겹쳐서 센 경우. 겹쳐서 몇 번씩 세었을까요?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요렇게. 그 비어있는 네 자리에 A가 어디를 앉을지를 결정하는 방법마다 나머지 배열은 그냥 시계 방향으로 BCD가 앉는다라고 하면 되니까 네 번씩 겹쳐지게 되죠? 그러면 N형의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N번씩 겹쳐지게 되겠죠. 그게 다예요. 그죠? 그게 다다 보니까 어떻게?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N-1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냥 N-1 팩토리얼만 외우고 있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물론 쉬운 문제는 저렇게 풀 거기는 하지만 왜 N-1 팩토리얼이 되었는가? 겹치는 경우들, 내가 똑같은 것을 여러 번 세어줬기 때문에 그걸 나눠줘야 됩니다. 자, 요 방법이 가장 기본이라면 하나 더 있죠. 두 번째 방법. 똑같은 풀이를 약간 다르게. 이거는 다시 재활용할 거예요. 다시 잘 그릴 방법이 없으니까, 알았지? 자, 솔루션 2로 갑니다. 이 솔루션 2는 언제 유용하냐? 문제가 좀 어려울 때. 네. 아주 쉽게 그냥 뭐 4명을 원탁에 앉혀요. 5명을 원탁에 앉아요. 7명을 원탁에 앉혀요.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를 제외해서 팩토리얼 붙이면 끝입니다. 되게 쉬운데 상황이 막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게 들어갑니다. 뭐 누가 누구 옆에는 안 앉아야 되고 뭐 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임의의 한 명을 앉혀라. 먼저 앉히기. 앉히기. 야, 여기서 내가 맞춤법을 틀리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임의의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N명 중에서 임의의 한 명을 고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네요. 임의의 한 명이.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번 친구를 고르든 2번 친구를 고르든 3번 친구를 고르든 상관없어요. 아무나 한 명을 눈 감고 붙잡고 아무 자리에나 앉히는 겁니다. 아무 한 명을 아무 자리에 일단 먼저 앉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의 수는? 아무나 아무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예요. 누가 됐건 상관없어. 아무나 아무 자리에 일단 앉혀요. 그럼 A, B, C, D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이라면 4명이라면 아무나 한명 골랐는데 그게

A였어. A를 어딘가에 앉혔어요. 이 자리에 앉혔네. 이렇게 앉히는 방법의 수는 그냥 한 가지예요. 왜? 현재 시점 다 똑같은 자리거든. 배열이 회전하면 겹치잖아. 그냥 다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 자리에나 A가 가서 그냥 앉으면 됩니다. 이게 한 가지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한 명이 먼저 앉는 순간 정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원순열의 가장 문제점이 다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였잖아요. 아무나 한 명이 가서 앉는 순간 다 다른 자리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을 앉히면 그 후는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ABC, A니까 BCD는 서로 다른 세 명을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니까 그냥 3팩토리알이 되겠죠. N명 중에서라고 하면 N명 중에 아무나 붙잡고 아무 자리에나 앉혔습니다. 남은 몇 명? N-1명을 각각 다 다른 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그냥 줄 세우기랑 똑같이 해결을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똑같은 풀이지. 똑같은 풀인데 결과가 N-1팩토리알이 되는 건 당연히 똑같겠지만 상황마다 여러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 아주 간단한 문제일 때는 위의 방법으로,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았죠? 그죠? 뭐 수염 이게 다예요? 그 다음은 이제 문제의 상황 안에서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마주보는 친구가 어떻게 앉아라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치? 그 문제를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유형 1번으로 오도록 할게요. 여기서 좋은 건 필수 유형들이 여러분들 기출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또 약간의 잔소리를 하자면 우리가 기출을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지금까지 수특을 풀다가 왔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아직 다못 끝냈는데 선생님 또 수능 완성이 나와가지고 또 기출을 풀 시간이 없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기출은요 여러분 물론 기출만 모아놓은 문제집 풀어보셔야죠. 그쵸? 당연히 중요한데 너무 부담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는 게 최신 문제의 경우에는 저랑 같이 했던 수능 개념에 들어가 있고요. 작년 문제 다 넣어놨거든. 그리고 수능 특강에도 여러분들 기출 베이스로 녹여 있고요. 수능 완성의 필수 유형 아예 기출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고 있다면 기출은 당연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그쵸? 그래서 기출도 같이 봅니다, 여러분. 천천히 봐봐요. 다섯 명을. 여기 살짝 기대려고 했는데, 왜 놀랐냐면, 테이블이 약간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왜 이렇게 내려가다가, 뭔지 알죠? 잘못 디딘 느낌으로 약간 확 열이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1강이라 그래요, 아직 1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자, 다섯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와, 5명의 남학생, 3명의 여학생, 총 8명이 있는 거죠. 그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앉히겠네.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8명 중에서 잘 읽어요.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포함해서 내가 5명을 선택을 할 거고요. 선택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그들을 그냥 앉히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선택하고, 배열할게요. 그죠? 8명 중에 어떻게 5명을 구성하면 되느냐면 4명 이상의 남학생이에요. 수학 문제에서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게더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4명 이상의 남학생이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지.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1명이거나 아니면요. 남학생만 5명을 뽑거나 끝이에요. 그럼 선택하는 방법은? 자, 남학생 4명을 뽑을게요. 남학생은 5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거든요. 5명 중에 4명을 뽑습니다. 5시 4예요. 어디가 어렵냐는 거지. 자, 여학생 1명을 뽑는 방법은 3시 1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곱해야 되겠죠? 왜 곱해요? 근본적으로 가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곱해야 될때왜 곱해야 되는지가 헷갈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생각을 해봐요. 남학생 4명도 뽑고 엔드 여학생 한 명도 뽑아야 내가 그 구성을 완성합니다. 한 경우를 완성하죠. 그럴 때 우리는 곱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남학생 4명 뽑고 여학생 3명 중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자, 남학생만 5명 뽑는 방법은 뭐 굳이 OCO라고 쓸 필요 없는데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택을 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배열할 거거든. 선택하는 방법은 여기만 계산해 보면 5, 3, 15. 1. 둘이 더하니까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16가지예요. 한꺼번에 썼어요. 왜냐? 자,
다섯 명이, 뭐 남학생 네 명의 여학생 한 명이건 남학생 다섯 명이건 일단 선택만 되고 나면 그냥 다섯 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겠어요? 4팩토리얼이지. 어차피 배열은 4팩토리얼이에요. 선택 후 배열까지 해야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한 경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곱해야 되겠죠. 16 곱하기 24로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어주겠습니다. 괜찮아. 정답은 1번 384가 되겠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원순열로 나온 건데 원순열은 여기밖에 안 쓰였어. 그쵸? 근데 이제 약간 차이점은 선택하고 배열하고 선택하고 배열해서 더했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아예 그냥 5명을 구성하는 방법 16가지를 골랐는데 그걸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 일단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을 먼저 하고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을 먼저 해. 각각. 그 다음에 더 하게 되면 계산의 양이 조금 더 느는 것 같겠지. 그래봐요, 여러분. 15 곱하기 24 더하기 24 하나. 16 곱하기 24 하나. 그게 그거예요. 큰 차이는 없어. 풀이가 여러 가지 나온다고 해도 얘는 큰 차이가 없는 거라서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사실은 얘는 진짜 진짜 어렵지 않은 게 여러분들. 어떻게든 내가 구성만 하고 나면 배열하면 끝나는 거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 얘는 뭐 새로운 문제 풀이가 딱히 없어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1번은 왕별표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게 헷갈리면 원순열이 흔들린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려운 문제여서 별이 아니고요. 써놓을까? 이게 헷갈리면 원순열이 통째로 흔들린다. 원순열 흔들.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거지. 흔들린다. 이렇게 약간 무섭게 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뭔 소리지? 하는 타이밍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문제예요. 자, 서로 다른 6개의 접시를 원 모양의 탁자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야. 그런 다음에 6개의 음식을 이제 거기다가 담을 겁니다. 그죠? 자, 탁자의 중심부에 한 개의 접시를 놓고 나머지 5개의 접시는 일정한 간격으로 원형으로 둘 거예요. 접시를 두고 난 다음에 그 접시 위에 6개의 음식을 각각 하나씩 담을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질 거고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되게 쉬운 문제거든요. 일단, 접시를 먼저 놓을게요. 접시를 배열할 거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을 그 위에 놓을게요. 어차피 접시를 놓고 음식까지 놓아야 한 경우를 완성하니까 두 가지를 구해서 곱해줄 거기는 하지, 그치? 자, 접시를 놓는 방법은? 일단, 가운데에 놓을 접시를 골라볼까요? 오케이, 여섯 가지. 그 다음에는? 남은 다섯 접시의 경우에는 어떻냐면, 빈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다섯 개의 나머지 접시를 원탁에 놓는 방법. 원순열이 여기 적용이 되었죠. 맞아? 그 다음에는요? 여섯 개의 음식이잖아. 여섯 종류의 음식이니까 똑같이 가운데에 놓을 여섯 개의 음식, 그죠? 어디다가 가운데에 놓을 음식을 고른 다음에요. 음식 네 개가 원탁에 배열이 되니까 4팩토리알이라고 쓰셨다면 완전히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차이냐는 거지. 그치? 자, 원순열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요. 이 말은 뭐냐면,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가 있었어. 그지?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개의 접시를 배열을 하는데 어떻게 했죠? 5로 나누어 준 상황인 거예요. 물론 가운데에 들어가는 자리는 다른 자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접시만 먼저 골라주시고 남은 다섯 자리는 어때요? 회전하여 겹치는 빈 자리들이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남은 다섯 개의 접시를 배열할 때에는 원순열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미 어때요? 뭐, 이렇게 생긴 접시,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저렇게 다 다른 접시가 여섯 자리에 배열이 되었습니다. 접시가 배열이 되고 나면요. 음식을 놓는 때가 되면은 이미 어떻게? 여섯 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이미 되어진 거예요. 이미 다 다른 자리로 변신이 되었다고. 다 다른 자리가 되었어. 다 다른 자리가 되었는 거에 다 다른 음식 6가지를 놓는 방법이니까 그냥 몇 가지겠어요? 네, 6팩토리알이에요. 이렇게 하셨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K값은 접시를 대여라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24 곱하기 6이니까 144겠죠. 여기, 그러니까 접시를 배열하는 상황과 음식을 놓을 때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라는 건 접시를 놓을 때까지의 이야기였고, 접시가 가서 앉는 순간 다 다른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솔루션 2를 기억하라고 한 게, 원순열에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를 깨는 방법입니다. 가서 앉는 순간 다 다른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 얘가 앉았을 때까지는 회전하면 겹치는 경우였어. 근데 접시들이 배열되는 순간 어때요? 뭐 A 접시, B 접시, C 접시 다 다른 자리가 된 거잖아.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음식은 여기 6팩토리얼만 곱하면 되는 겁니다. 한 줄짜리 풀인데 되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살짝 다르게 쓰자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접시 배열하는 방법. 그냥 여섯 자리에 여섯 개의 접시를 배열하니까 6팩토리얼이에요. 다만 A, B, C, D, E. A, B, C, D, E. A, B, C, D. A, B, C, D. A, B, C, D. 어때요? 다섯 번씩은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가 생기거든. 해서 여기를 전체 5로 나누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6 곱하기 5팩인데 5로 나누니까 4팩토리얼 되잖아. 아까랑 똑같아요. 원순열이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풀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배열하고,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를 나누어준 거지. 다섯 번씩 똑같은 게 겹치니까 그 겹치는 경우로 나누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한 문제에 정답만 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 좀 분석하는 게 필요해. 사실, 그죠? 재밌었습니다. 사실, 보통 원순열 문제들 되게 되게 쉽게 나오는데 요번에 이앞 페이지가 여러분 1, 2, 3, 4가 다좀 재밌어. 그러니까 수능 완성이 분명히 수능 특강보다는 좀 쉬웠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수능 특강은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 어렵잖아. 레벨 2, 3로 가는 순간. 근데 완성은 대충 한 레벨 1, 2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더 쉽다고 느끼는데 이게 섞여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2번은 오랜만에 등장을 했거든요. 다각형 수능.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형을 모르면 당황할 수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요거의 경우에는 좀 쉽게 등장을 했습니다. 다각형 순열이 궁금하거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약간 소름이 끼치거나 나는 좀 무섭다 이런 문제 유형이 하는 생각이 드시면 수능 개념에 선생님 강의로 얼른 가서 다각형 순열만 보세요. 10분 안짝으로 여러분들 해결이 됩니다. 알았죠? 10분만 이제 드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 찜찜한 느낌을 더 끌고 가면 안 돼. 시간이 지나서 11월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뭔가 내가 딱 어떤 유형을 만났는데 이 유형이 되게 찝찝하고 불안하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뭐 수능 개념이라든지 특강에서라든지 얼른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딱 워딩이 되어 있잖아. 수능 개념에 있어요. 가서 보세요. 알았죠? 자, 갑니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배열된 8개의 의자에 자, 1학년이 3명 있고 2학년이 2명 있고 3학년이 3명 있다. 저는 이 글씨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매번.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전 항상 정리해요. 1학년이 3명 있고, 2학년이 몇명 있냐면, 2명 있고, 3학년이 3명 있어.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 그럼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2학년 2명은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의 같은 변에 앉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2명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변에 앉을 건지가 궁금해지지. 일단 기다려보자. 원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려고. 자, 1학년끼리, 3학년끼리는 같은 변에 있는 의자에는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해석을 좀 잘해야 돼. 이 말은. 그렇지. 1, 3학년이 세트로 움직이겠다. 얘네 둘이 짝꿍. 1, 3학년 두 번째가 짝꿍. 또 1, 3학년 세 번째가 짝꿍 이런 식으로 앉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그림을 그대로 들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요 변에 앉는 건데 제가 요 그림을 살짝 바꿀게요. 이렇게 탁자에 정사각형이야.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이 앉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저두 명씩의 짝꿍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2학년 짝꿍, 1, 3학년 짝꿍, 1, 3학년 짝꿍 두 번째 세트, 1, 3학년 짝꿍 세 번째 세트, 요렇게 네 명의 짝꿍, 그러니까 네 팀의 짝꿍 세트가 내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찬찬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이러한 세트를 먼저 만들어 봅시다. 짝꿍 만들기. 짝꿍 만드는 방법은 어때요? 2학년 두 명은 이미 끝났어요. 너네들끼리 짝꿍이야. 자, 1학년들아, 너네 줄 서봐. 1학년 A, 1학년 B, 1학년 C가 앉아 있어. 그럼 3학년들아, 너네 가가지고 짝꿍 골라. 얘랑 짝꿍 할 사람 3명. 2명, 1명이죠? 여기다 줄 세우기랑 똑같습니다. 3팩토리아. 이게 짝꿍 만들기예요. 그죠? 1학년들 줄 세워놓고 3학년에 뭐 A가 갈래, 3학년에 C가 갈래, 3학년에 B가 갈래를 줄만 세우면 얘네끼리 짝꿍을 하기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짝꿍 만들기가 일단 끝났어요. 자, 짝꿍 만들었으면 이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배열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자, 4명을 내 자리에 배열하는데 회전할 때마다 겹칩니다. 그죠? 내가 정사각형으로 그렸지만 탁자가 동그라미여도 어때요? 어때요? 똑같아요. 90도마다 회전할 때마다 겹치니까. 그러면 그냥 4명을 원탁이랑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3팩토리얼. 원탁에 앉히기. 정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원탁이랑 똑같잖아. 그치? 모양만 다를 뿐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니까 여기서 원탁의 배열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끝나면 안 되지. 누가 있지? 봐봐요. 2학년이 여기 앉기로 했어. 1학년, 3학년 하나, 1학년, 3학년 하나, 1학년, 3학년 하나가 앉기로 했다면 2학년 두 명이 다른 사람이잖아. 이렇게 앉을까, 저렇게 앉을까. 1, 3학년 이렇게 앉을까, 저렇게. 이렇게 앉을까, 저렇게. 이렇게 앉을까, 저렇게. 각각 어때요? 2의 4제곱이 곱해줘야 되겠죠. 짝꿍끼리 짝꿍 안 배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끝. 괜찮아. 짝꿍을 만들어준 다음에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어주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계산하시면 576. 끝. 이렇게 되죠. 네.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대단히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을 하나하나만 정리를 해줘도 훨씬 편안해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똑같은데 다른 방법. 왜냐하면 2학년들은 좀 편안했잖아. 제가 그랬죠. 먼저 앉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2학년들을 앉힐게. 자, 2학년들은 이쪽 변에 갈까, 저쪽 변에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를 고를까요? 지금 다 비어 있다 보니까 여기 두 자리에서 딸깍해도 여기 두 자리고요, 딸깍해도 여기 두 자리고요, 딸깍해도 여기 두 자리예요. 그지? 사실상 여기는 짝꿍에 대한 게 정해지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을 원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각형 순열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사실상 다각형 순열의 내용이 쓰이지 않았어요. 이거 원순열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지? 자, 2학년들은 이 변에 앉을까, 저 변에 앉을까, 거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를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변에 앉기로 먼저 앉히기로 결정을 할게요. 다만 2학년 두 명이니까 2학년 A가 여기 앉을까, B가 여기 앉을까를 골라야 되겠죠? 두 가지 하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는 자, 하나, 둘, 세 자리가 있는데, 세 자리가 있는데 1학년들을 가서 앉히도록 할게요. 1학년들을 가서 앉게 만드는 거예요. 1학년들을 가서 앉아봐. 그러면 1학년을 어느 자리에 고를지를 먼저 정해볼까요? 여기가 1학년, 여기가 1학년, 이런 식으로. 1학년 자리들을 먼저 선택할게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면 1학년들을 어디에 앉을지를 고르고 자리만 결정. 1학년 자리를 결정하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1학년 3명을 가서 앉히면 됩니다. 이미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는 깨졌어요. 2학년이 먼저 앉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학년 3명아, 너네 가서 앉아라. 1학년 A, 뭐 1학년 B가 여기 앉고 1학년 C가 앉는 방법에서는 3팩토리얼. 그다음 뭐겠어요? 빈세 자리에 3학년이 가서 앉으면 됩니다. 1학년들 가서 앉고 3학년들 가서 앉아요. 원순열이라는 느낌을 거의 적용하지 않았죠. 왜? 먼저 앉히기만 해가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먼저 2학년에 가서 앉히게 되니까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오늘의 세포는 이렇게 확통마을에 있는 네, 세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처음에 세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세포를 1강이라 까먹었어요. 2강 때 다시 시작할 때 저의 세포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랑세포가 여기 마을의 프라임세포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확통마을에서는 사랑세포가 별로 프라임세포가 아닐 것 같지만 명대사를 하나 갖고 오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 유미가 주인공인 세상 안에서는 유미는 프라임세포가 사랑세포더라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죠? 나도 너도 그죠? 우리 너무 공부만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근데 그 프라임세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 나를 만났다면 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나는 이미 당신을, 너를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미 사랑세포를 만나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고 뭐 이렇고 그거를 유미야, 네가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너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곡에 있거든. 그러니까 사랑과 전혀 관계없이 이 얘기만 끌고 오려고 제가 사랑세포 잠깐 데리고 왔는데, 유미의 세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궁금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불안감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시기거든요. 이 날이 따뜻해지는 시기, 더워지는 시기가 되는 순간,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게 되는 시기.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확답을 말하고 싶으면서 시험 성적이 잘안 나왔을 때는 하지만 나는 평상시에는 잘하고 있다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 난 아직까지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걸 느끼는 그두 개가 막 충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다가 난 너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막 얘기했다가 내가 어떻게든 남들한테는 난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주려고 했어 포장도 했다가 나 혼자 내 앞에서는 막 무너졌다가 요런 때거든요.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을 거라고 저도 믿어요. 근데 그게 성적으로 발현이 되지 않았거나 뭔가 나한테 보여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든 애써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프라임 세포는 저니까요. 사랑 세포는 그냥 하는 이야기였고, 아, 나잖아. 그지? 나랑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아, 애써 증명하려고 막 그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노력은 알고 있고요. 안 노력한 부분도 알고 있어요.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셨던 부분들도 저는 사실 알고 있다, 얘들아.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진짜 제대로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드를 올리고 포장하는데 시간 쓰지 마세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못했어. 나 지금까지 이런 것도 못했고 저런 것도 못했어. 라고 오히려 드러내는 게더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안 해왔고 못 해왔는지를 한번 오늘은 낱낱이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래야 발전을 할수 있으니까. 잘해왔다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렇게 증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노력한 건 너무나 알아요. 근데 막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우리 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알았습니까? 네, 렛츠고. 3번으로 갈 건데요. 3번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 길어. 그림도 있고요. 길고 그림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만 잘 잡으면 돼요. 자,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 원모양의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 원모양의 카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내접하는 정육각형에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 6개의 꼭지점과 원의 중심에 하나씩 놓을 겁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1, 2, 3, 4, 5, 6, 7을 어떻게 여기 꼭지점에 각각 놓겠다는 거야. 그리고 원의 중심에까지. 7자리에다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중요해. 대각선 중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세 개의 대각선에 대하여 대각선 위에 놓여 있는 세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모든 숫자의 합이 서로 같아야 돼.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중심에 놓을 숫자를 정하시면 돼요. 중심에 놓을 숫자가 누구일까? 4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중심에 있거든요. 4가 가운데에 오게 되면 1, 7 세트, 2, 6 세트,
3호 세트가 되어서 그들만 배열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1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른 것도 있나 봅니다. 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중심에 4만 올수 있을까? 중심에 4만 오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숫자는 물론 당연히 4 있지만 1도 돼요. 왜? 1이 중심에 오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렇지. 2, 7, 3, 6, 4, 5가 되잖아요. 2, 7 세트, 3, 6 세트, 4, 5 세트로 그들이 나머지 꼭지점에 각각 마주보면서 놓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중심에 놓을 숫자를 결정하고 나면 세트 세트끼리 마주보는 숫자들만 결정을 해주시면 합이 무조건 갖게 될거 아니에요. 7도 되겠지? 그죠? 네, 왜? 7을 맨 끝에 오게 되면 1, 7, 아니, 맨 가운데에 오게 되면 1, 7, 2, 5, 3, 4가 될거 아니야. 되네, 되네. 자, 이런 식으로 놓게 될 거야. 맞네, 맞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해봐야 되겠네. 자, 일단 중심에다가 4를 놓게 되면 1, 7을 어디에 놓을까요? 봐. 이게 어떻게 그림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두 줄, 세 줄에다가 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번 줄, 2번 줄, 3번 줄 중에 1, 7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골라보세요. 지금은 4만 앉아 있습니다. 고르는 방법의 수가 없어야 되지. 없어야 돼. 왜요? 1에 앉히어야지, 만약에 1, 7을 이라고 했을 때, 딸깍 돌리면 2가 되고요. 딸깍 돌리면 3이 됩니다.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1과 7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방법은 일단 한 가지예요. 먼저 앉히기입니다. 먼저 앉히기. 1, 7을 먼저 앉히기로 할게요. 그래서 1과 7을 이렇게 앉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1, 7인 거랑요. 7, 1인 거랑요, 그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라고 하게 되잖아. 그치? 지금 1과 7을 앉히는 순간 잘 봐요. 난 1, 7만 먼저 앉힐 거야. 봐요. 1, 7 먼저 앉히기를 해보자. 1, 7 앉히기. 앉히기. 그지? 그럼 봐요. 여기 1이 앉고, 여기 7이 앉았습니다. 회전해봐요. 7, 1. 그지? 다른 자리가 돼? 아니야. 같은 것들에서 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전하여 겹치는 경우도 없어. 그러니까 1과 7이 바꿀 필요도 없다고. 1과 7이 앉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더 쉽게 할까요? 아무 자리에나 1을 앉혀볼래요? 이거 고르는 방법 정해집니까? 없어요. 한 가지예요. 자, 그러면 마주보는 자리에 그냥 7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끝났어요. 자, 1과 7을 앉히는 방법 그냥 한 가지예요. 끝. 여긴 4가 앉아있고요. 자, 두 번째는 2랑 6을 앉혀볼까요? 이제는 얘네가 앉았기 때문에 다른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를 어디에 앉힐지를 골라볼까요? 2야, 너 가서 앉아봐라. 네 가지. 그치? 2가 가서 앉았어, 아무데나. 이네 가지 중에. 그러면 6은 여기 앉아야만 하겠죠, 자연스럽게. 자, 3, 5는 어때요, 이제? 3이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를 결정하는 두 가지만 고르고 나면 5가 알아서 넘어가는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죠? 3이 앉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요. 몇 가지? 8가지. 되었어? 그 8가지가 있는 데에다가 여러분들 봐요. 중심이 1이 오게 되어도 어차피 짝꿍의 이름만 바뀌었지 배열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8가지가 중심이 4일 때, 중심이 1일 때, 중심이 7일 때다 오겠죠? 그래서 4, 3 곱하기 8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 24로 끝나는 거예요. 원순열에서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요소를 아예 제외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면 먼저 앉히기 기술만 사용했어요. 먼저 앉히기 기술만 사용했어. 오히려 여러분들이 원순열과 관련된 무언가를 생각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단 말이죠. 알겠어? 다시. 1, 7이 어디 앉을지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보니까 마주 보는 자리는 결정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짝꿍 중에 한 명이 가서 앉기만 하면 되네. 그거 포인트예요. 그래서 빈자리에 아무 데나 1이 앉는 방법 한 가지. 마주보는 자리에 7이 무조건 앉아야 되니까 끝. 자, 남은 네 자리 중에서 2가 가서 어딘가에 앉아주면 6은 알아서 결정이 됩니다. 남은 두 자리 중에서 3이 어디 가서 앉아주면 남은 5는 알아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1과 2와 3만 선택을 시킨 거예요, 저는. 1이 앉으면 7은 알아서 가고, 2가 앉으면 6은 알아서 가고, 3이 앉으면 오늘 알아서 가는 그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알았어. 이 문제는 마주보는 그 값이 정해지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주보는 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먼저 앉히기가 여러분들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게 문제를 풀수 있어. 안 그럼 뭔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막 헷갈리고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거든요. 자, 원순열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중복순열에 대한 것도 볼 건데 저 밑줄은 뭐죠? 중복순열은 사실 내용이 없어.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 밑에만 살짝 써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파이라는 기호는 기억나? 또 이게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n파이 r이라고 써볼게요. 뭘 뜻하는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가능하게 하여 r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할 거니까 나는 r자리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중복 가능하게 n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 n 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수 있는 것도 몇 가지? 다시 태어났어. n 가지. n 가지. n 가지. n 가지. n 가지. n 가지. 주르륵 n 가지. 이거 뭐예요? n의 r제곱이지. 그래서 파이를 사용해서 제가 문제 풀 일은 없고요. 없지만 알아는 둬야 되니까 드린 거고요. 중복순열이라 쓰고 곱의 법칙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열심히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해 나갈 거예요. 괜찮아? 아, 그쵸,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물어볼게요. 3PE 이런 거할 때는 무조건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택해서 나열하니까 앞에 있는 n이 r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했거든요. 여기는요. r이 더 커도 OK예요. 상관없지. 어차피 그냥 세 종류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10개를 배열하는 것도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 그렇지. 파이는 요게 단데요. 실제로는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은 문제로 바로 갈 거예요. 수능 문제고요.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나오면 진짜 단순하게 누가 봐도 중복순열이라는 느낌이 들게 등장을 시키고요. 어렵게 나오면 꽤나 복잡한 상황들을 들고 가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합니다.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4,000 이상인 홀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뭐 하면 되냐면 네 개를 택해서 네 자리 자연수니까 자리를 만드세요. 배열할 준비. 그죠? 그 다음에 홀수라니까 끝에 올수 있는 거 1의 자리에는 1 또는 3 또는 5가 와야 하네. 맞죠? 응. 4,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000의 자리에는 4, 5만 가능하지. 어차피 어때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럼 각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를 써볼까요? 천의 자리에 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4 또는 5두 가지. 100의 자리는? 프리예요, 프리.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둘 다. 1, 2, 3, 4, 5 다섯 가지. 1, 2, 3, 4, 5 다섯 가지. 1, 3, 5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곱의 법칙. 각 자리에 들어갈 것들이 결정이 되어야 네 자리 자연수라는 한 경우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면 끝나는 거죠. 끝! 그래서 정답 몇이에요? 150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더 대단하게 풀 방법이 없어요.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딱딱딱딱 정해지고요.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싹다 곱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쉽게 나왔으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하나는 풀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의 라스트 문제로 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줄밖에 되지 않는데 대체 어디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귀찮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경우의 수가 33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할수 있어. 다 구해도 하나하나 세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풀이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세 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일일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도 할수 있어,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치?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기는 하되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진짜 일일이 나열 있잖아, 왜? 1, 뭐, 그러니까 천의 자리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하셔도 충분히 셀수 있어요. 근데 그 풀은 제가 안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하잖아, 그치? 그렇게는 안 할게. 자. 3의 배수가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 맞지?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될수 있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합이 3인 경우, 6, 합이 6인 경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인 경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경우까지 가겠습니다. 왜? 어차피 최대 12까지밖에 안 되잖아. 444면 12니까, 그치? 합이 12인 경우.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할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2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 444밖에 없지, 444. 그래서 한 가지입니다. 킵. 아, 이렇게 진짜 다 세겠다고요? 네. 자, 합이 3인 구성만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 풀이는 구성하고 배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아? 자, 합이 3이 되는 경우면 300도 가능하겠고요. 맨 앞에 제일 큰 것부터 시작해야지. 구성만 먼저 해봐. 210도 되겠지. 111도 되겠네. 자, 그럼 배열하는 방법으로 바로 가볼까요? 여기는 무조건 맨 앞자리가 3이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요. 한 가지. 자, 여기는 어때요?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는 1, 0이 자리를 바꿀 수 있을 거고,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는 2랑 0이 자리를 바꿀 수 있을 테니까 네 가지. 괜찮아? 자, 여기는 무조건 111이니까 배열이 한 가지겠죠?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6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풀수 있느냐? 객관식 보기가 최대 42까지니까 내가 직접 세도 셀만 하겠다. 이렇게 간 거예요. 자,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최대가 지금 4까지 가니까 4부터 생각해봐. 4, 2, 0. 이렇게, 그치? 4, 1, 1. 요거부터 시작. 가장 큰 수가 4인 경우. 가장 큰 수가 3인 경우로 가면요. 3, 3, 0. 3, 2, 1. 더 없죠? 가장 큰 수가 2인 경우로 가면 2, 2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한 번씩 배열해 볼게요. 4, 2, 0의 경우에는 맨 앞이 4가 오거나 맨 앞이 2가 오거나에 따라 달라요. 맨 앞이 4가 오는 경우 둘이 바꾸는 두 가지. 맨 앞이 2가 오는 경우 두 가지에서 총네 가지. 여기는요. 이거는. 4를 맨 앞에 넣을까, 가운데 넣을까, 끝에 넣을까? 세 가지겠지. 여기는 어때요? 3은 무조건 맨 앞에 있어야 되네. 0, 3을 할까, 3, 0을 할까? 두 가지만 가능하겠네. 요거는 이제 배열이니까 3팩토리얼 6가지. 222는 고정되어 있죠? 한 가지. 이들을 싹다 더해줄까요? 그러면 15에다가 16, 16가지. 이렇게. 가장 큰 범위를 이미 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합이 9가 되려면 4, 4, 1 가능하겠고. 4, 3, 2 가능하겠고. 더는 없죠? 그죠? 맨 앞이 제일 큰 수가. 그럼 3, 3, 3 가능하겠고. 가장 큰 수가 4인 경우, 3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배열이 어때요? 4가 맨 앞에 올까, 1이 맨 앞에 올까 다 가능하니까 1을 어디에 집어넣을지 결정하는 세 가지로 갈까요? 여기는요. 3팩토리알이죠? 6가지. 333볼거 없죠? 한 가지. 그래서 10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 1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게 되게 복잡할 것 같아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 그치? 자, 싹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22, 32, 33. 정답은 33이 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진짜 하나하나 써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로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너무 그렇고요.
그 각자리 숫자의 합을 기준으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인 경우, 6인 경우, 9인 경우 이렇게 풀수 있어요.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했다라고 할수 있는데 너무 별거 없는 3개의 숫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일이 세기라는 방법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최선의 풀이일까요? 아니죠. 제가 보통 두 가지 풀이를 드리거나 세 가지 풀이를 드리면 최선의 풀이는 나중에 사용합니다.

0: 알겠죠? 자, 그럼 최선의 풀이는 제가 여기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4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오도록 하세요. 알았죠? 자,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랑은 다음 시간에 4번의 두 번째 풀이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복습 잘하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코스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행의 의미, 특히 이 시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의 주인들이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인간 조건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대접해주면서 생긴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마침 결혼잔치가 한창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것도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사이의 유일한 자식인 딸 헤르미온의 그리고 메넬라우스가 하녀에게서 얻은 서자 메가펜테스가 각각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 이것은 이 스파르타 왕가에는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를 방문할 것을 권했던 네스토르조차 이 겹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이 잔치에 메넬라우스의 친지와 이웃이 참석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속성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 중 하나가 되죠. 스파르타는 혹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은 아닐까요? 저세상으로서의 스파르타의 특징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결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석가들의 통념대로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곳이라면 성현 텔레마코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웅들의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 장면에서 그 많은 실수와 결례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파르타를 저세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이상한 점들은 곧바로 시인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의 결과로 바뀌게 돼요.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우스의 시종은 이들을 즉시 맞아들이질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메넬라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정말 안으로 들여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라빈들의 손님 접대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 시종의 어색한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영역에 다가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손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근거를 또 한번 보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축을 몰고 오거나 음식을 직접 들고 올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마차를 타고 낯선 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의 속성 또는 원격성은 저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세상에서는 외부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드물어요. 칼립소의 섬은 신들도 인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알키노스가 다스리는 파이아케스인들도 남들과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세계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억류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 다시 들리기를 거부하는데 네스토르가 자기를 붙들어둘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스파르타에서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느닷없이 한가로운 스파르타 관광을 제안합니다.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잠재적인 위험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예고가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메넬라우스는 그를 이타카가 아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정주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예 도시를 하나 통째로 비워내서 오디세우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이타카에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겪은 환상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외 없이 이 억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각의 열매인 로토스를 먹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로부터 귀향의 의지를 빼앗아 버려서 그들을 머물게 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오디세우스 본인조차도 티르케의 섬에서 쾌락에 빠진 채 1년간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귀향 자체를 잊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세이레는 어떤가요? 노래로 손님을 유혹해서 초대한 다음 백골로 변하더라도 놓아주질 않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만들고자 그 오규기아 섬에 7년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저 세상의 접대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요. 손님을 그 뜻에 거슬러서 영원히 또는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억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를 왜 저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디세우스를 구해내고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오디세우스는 왜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지체되는 까닭은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즉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죠.

여기서 포세이돈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지나는 거의 모든 길목마다 파괴적으로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불운한 영웅은 동료들의 목숨과 또 물자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분노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을 끝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상한 일입니다. 포세이돈과 이 시에서 짝으로 놓을 만한 헬리오스, 즉 태양신을 예를 들어보죠. 이 신의 분노의 원인은 가축의 손실입니다. 트리나키아 섬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소떼의 일부를 잡아먹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만 포세이돈의 분노의 원인인 아들의 실명보다는 좀 덜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남은 동료 모두를 단번에 몰살시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포세이돈의 마지막 보복치고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이란 것은 그 정도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그 풍랑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몇 번이나 죽음을 예감할 만큼 이 파도와 물결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어떤 치명상 하나 없이 스케리아에 상륙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마침내 포세이돈이 분노를 거두었음을 그 신의 독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제우스가 길러낸 사람들에게 가서 섞일 때까지 몹쓸 일을 많이 당해가며 바다를 따라 떠돌지어다. 바라건대 네게 닥친 재앙을 너 결코 없인 여기진 못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광포한 신의 분노라는 모티브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신이 분노를 거두기 직전에 텔레마코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제사, 헤카톰베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에서 가장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참석 인원, 재물의 종류와 숫자, 색깔, 그리고 제사의 순서가 이처럼 상세하게 기술되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동시에 호메로스의 시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나 낯선 손님이 즉흥적으로 헤카톰베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텔레마코스는 단순 참석 자체를 넘어서 결정적인 역할까지 담당하죠. 그들은 네스토르에 의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바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호메로스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 중에서 이 집전자에 의해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이 장대한 제사의 목적은 아테네의 기도와 이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텔레마코스의 기도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대지를 뒤흔드는 분이시여,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저희에게 원한을 품지 마소서. 텔레마코스와 저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희는 그 일로 인해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리로 왔나이다. 여기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향해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이 일, 그 일이 과연 뭘까요? 아테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끔찍이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대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포세이돈과 맞서지 않고 회유라든가 타협 등 다른 우회의 방법들을 모색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여기에서 헤카톰베로 실현이 되죠.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그리고 아테네와 텔레마코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헤카톰베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포세이돈의 면모가 마치 저 세상의 신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포세이돈에게 바쳐지는 재물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은 소들입니다. 이 검은색 동물들은요, 보통 하계의 신들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호메로스 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검은 동물들을 재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오디세우스를 가두고 있는 신으로서의 포세이돈의 이미지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이어가게 되고

그 명성은 가객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이자 완전한 죽음이고, 이러한 인간의 현존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텔레마코스가 해낸 일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지워져 버린 이 기억을 복원해 낸 겁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소환해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전사요, 지략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명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계략과 판단력을 두루두루 칭찬하고,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각각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트로이아를 정탐한 일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리면서 목마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이들은 그의 전우들이지만 그를 기억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일리아스도 오디세이아도 영웅의 부재로 시작해서 영웅이 자기 운명, 곧 죽음을 자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이 시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왜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이 시의 처음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애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설령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승원전까지 감행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이를 히라보로 하면 텔레마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맞아요. 대입화학 문제. 선생님은 대입화학 문제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뭐 이 파트 그렇게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그냥 문제만 풀고 문풀만 할 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파트를 잘 해야 빈칸 추론도 잘 하실 수 있고 글의 흐름을 잘 잡아서 풀어야 되는 순서나 삽입 문제 유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2026 대수능에서 영어 대수능에서 이제 어려웠죠. 그런데 그 40번 문제 요약문 완성 문제가 이 탑5 안에 들었거든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에 들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입화학 문제를 좀 내실 있게 잘 다루어야 여러분들의 그 독해 실력이 탄탄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시작이 바로 오늘과 같은 주장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적찾기 같은 경우에는 편집글이니까 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주장찾기부터는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학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가 진짜 찐이다. 볼게요. Roots grow deeper in the storm. 뿌리가요. 나무의 뿌리, 식물의 뿌리가 폭풍의 속에서 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기후 조건이 정말 잘 자라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굳이 뿌리를 밑에까지 깊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그치. 좀 힘든 혹독한 환경에서 뿌리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나중에 뭔가 힘든 상황이 펼쳐졌을 때 뿌리를 단단하게 내린 식물들은 쉽게 휩쓸려가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그런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하는 선생님의 소망,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오늘 유형 분석, 똑똑 유형 분석, 똑똑해지는 독해, 주장찾기는 어떻게 푼다? 맞아요. 일단은 중요한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소재 정도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소재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그 소재에 대한 방향을 뒤에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후반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앞부분의 내용과 중간에 바뀌어서 뒷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준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둘 다 후반부에 무게중심이 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꼭 앞부분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봤을 때 강약 조절을 늘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해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읽으셔야 그 주제문과 밑에 있는 선택지와 연결했을 때 헷갈리는 선지를 잘 지워나갈 수 있다. 오답을 제거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의무 당위적인 내용이 바로 주장, 해야 돼!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나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지? 맞아. 중요해, 필요해, 필수적이야, 불가피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핵심 소재는 반드시 선택지 안에 들어가

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표시해왔어? 무슨 표시? 뭐 이러면 안 돼. 중요한 소재, 그리고 특히 주제문. 필자의 마음이 담긴 주제문 찾는다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앞부분에서 이런 핵심 소재가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 하고 싶은 진짜 찐의 말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후반부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먼저 소재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Showing up late for work. 일자리 일터에 늦게 나타나는 거래요. 지각하는 거죠, 뭐. 그죠? 지각을 하거나 and using abusive language. abusive라는 단어가 원래 abuse가 남용하다라는 뜻인데요. abusive라고 하면 얘는 어떤 그 폭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폭력적인 언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그냥 abusive language라고 우리가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 알아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속어라든가 아니면 욕설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사용하고, 그리고 지각하고, 직장에 지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are the kinds of problems, 문제 유형들입니다. 어떤 문제 유형? That every business wants to eliminate. 모든 기업들이 eliminate이 뭐예요? 그렇지,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모르시면 안 되죠. 자, 제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적인 유형들이죠. 그치. 어떤 직원들이 굉장히 입이 막 거칠고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좀 품격이 떨어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늦게 온다라는 건 성실하지 못한 거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모든 기업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Business leaders. 그렇다면 이 기업체를 이끄는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Looking to achieve this. 이것을 달성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달성하기를 원하는 이런 그 기업의 지도자들. 이걸 달성한다는 건 이런 문제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often focus on. 자주 어디에 집중을 해요? Focus on finding and focus on punishing. Focus on은 어디에 집중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찾아내서 punishing them. 그들을 그렇지 처벌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가 잘못했어? 너야? 그럼 너 처벌. 이렇게 지도자들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뭘 찾아낼까요? Bad apples who break their rules. 그들의 규칙을 어기는 나쁜 사과들. 이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Bad apples라는 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직원들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나쁜 행동을 하는 직원들을 찾아내서, 그리고 그들을 그런 다음에 처벌을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나쁜가? 충분히 리즈너블하지 않아요? 그죠? 하는 사람들만 찾아내서 그 사람들만 처벌하면 되잖아요. 자, let's assume that. 이것은요, 가정하고 추정을 합니다. 자, that the bad apples,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직원들이 are acting badly on purpose. 뭐라고 가정을 해요? On purpose.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잘못된 행동했어? 그럼 처벌해야지. 너 알고도 했지? 의도적이지?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In fact라는 표현은요, 사실이라는 뜻이죠. 사실이라는 표현을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말, 정말 현실적으로는 사실은이라고 해서, 현실에서는이라는 의미로 부연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야, 네가 이렇게 알고 있지? 근데 있지? 사실은? 이라고 하면 반대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래서 이 in fact라는 건 사실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맥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상황과 맥을 다르게 바꿀 수도 있는 연결어예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In fact, 실제로는요, one common reason that employees give for breaking rules,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give, 주는, 제시하는, 직원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흔한 이유가, 제가 왜 잘못했냐면요, 라고 말하는 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is that they were unaware their behavior was undesirable. 그들이 unaware,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그들의 행동이 was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걸 몰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는 그 기업의 지도자들은 너 의도적으로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이지 않고 모르고 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 물론 모르고 했어도 잘못한 건 맞는데, 그저 알고 한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알려줘야 되겠지. 먼저 사전에 알려주는 게 맞겠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리더로서는 bad apples, 나쁜 행동을 하는, 즉 규정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을 없애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직원들을 없애거나 혹은 미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There are some actors. 어떤 행위자들도 물론 있습니까? Who knowingly act against policy. 그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knowingly, 알고도 하는, 즉, on purpose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행위자들도 있지만, 하지만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은요, are unintentional failing. 사실 의도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이때 failing이라는 건 사실은 실수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즉 모르고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인 걸 감안해서 unaware,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bad behavior 한다라는 걸 전제해서 그럼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걸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죠? If businesses, 만약 기업들이 want better employees, 더 나은 직원들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those businesses, 그러한 기업들은요.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해야만 합니다. 필자의 주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야 된다. 라는 주장 확실하게 나타난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Create. Clear standards. 분명한 맞아요. 기준, 표준이란 뜻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and educate, 교육해야 된대요.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들을 교육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뭐에 대해서? How to follow them. 어떻게 그러한 기준들을 따라야 하는지. 그러니까 일단 뭘 정해? 우리의 회사의 방침, 기준은 이거야. 그리고 이 기준은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그 방식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 제시와 교육. Without these standards, 이러한 표준이 없이는 there would be no way,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할 방법?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분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누구와 누구를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Not apples, 나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merely uninformed apples, 단지 uninformed,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않은 그런 apples. 이땐 직원들이 되겠죠. 그런 사과를 감별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기준 명확하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두 가지의 이 해결책을 반드시 선택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bad apples를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규정을 어기는 직원들. 혹은 더 나은 직원, 규정을 어기는 직원들을 없애거나. 아니면 더 나은 직원들을 기르거나 육성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애를 일단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나와줘야 되니까요. 두 가지 어디 쓸까? 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에 관련된 거 아니고 보상에 관련된 거 아니고 비윤리적인 행위 예방을 위해 기업은 상벌 규정 관련없고요. 행동 수칙에 대한 뭐 규정 clear standards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어떻게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bad apples가 없어진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 이 정도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선생님 1번은 왜 안 돼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성 향상이 여기서 목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직원 윤리 교육. 교육은 나왔지만 윤리적으로 교육을 해야 생산이 올라갑니다. 두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항상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인지,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큰 소재와 큰 소재에 대한 향해 있는 방향들을 잘 감별해내셔야 이런 오답들은 바로바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말 선택지 주장이나 요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선택지가 왜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보통 더 쉽게 아셔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도 갈 텐데 3번 문제 선생님이 왜 안 넘길까? 그래, 맞아. 여러분들 혹시 단서 찾지 않았으면 단서 한번 표시하고 선생님이랑 봤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주제문 찾았으면 그 주제문 찾았어요. 자, 그럼 선생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요? Feeling worried and uncertain situations가 나옵니다.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뭘 하는 거? Feeling worried.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어떤 학과를 가야 될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있잖아.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걱정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뭐래? 정상적인 거래.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찾은 주제문은 뭐예요? 예시가 나오면서 however까지 나옵니다. 그럼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부분에 좀더 무게중심이 실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렇기는 하나, 이렇다라고 하면서 뒷부분에 중심, 주제문이 있을 겁니다. 걔가 뭐예요? 아, 맞아요. 선생님이 찾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It is worth ing. 뭐뭐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뭐 하는 게 가치가 있다? Making a conscious effort.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인 노력? 어떤 노력? To stop worrying. 걱정을 멈추는 겁니다. 어떤 걱정을 멈춰? Endlessly. 끊임없이 걱정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계속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걱정해, 걱정해, 걱정해. 걱정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또 걱정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것을 멈추는 거, 의식적으로 멈추게 하는 거,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그것도 about events you may not experience. 여러분들이 사실 경험하지 않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 그건 그만하는 게 좋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부분에 그럼 어떤 내용이야? Worrying 하는 거, 걱정하는 거, worrying about uncertain situations.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건 사실은 뭐 나쁘지 않아. 너무 당연한 거야. 허나 일어나지 않을,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거, 그것도 어떤 일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에 계속 걱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멈춰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쭉쭉 해석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흐름을 잡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 To respond to danger. 위험에 대응하고 반응하는 우리의 능력은요. 뭐, 포식자가 쫓아와.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 달려서 도망가야죠. 그죠? 아니면 무기를 들고 대치를 하거나. 그래서 이런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은 has been important. 중요해 왔습니다.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요. 따라서 걱정을 하는 거. 불안한 상황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is normal. 정말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Feeling of worry. 걱정하는 그런 감정은요. 우려하는 그런 감정은 바로 이 감정들은 are.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는 feelings이고 동사는 are.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걱정하는 감정은 바로 뭔데? Are activated. 활성화가 됩니다. 어디에서? In anticipation of future events. 미래 사건에 대한 어떤 기대, 예상, 상에서, 예상을 하면서 이것은 활성화가 되는데, 내가 여기 가다가 갑자기 뭔가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하면서 우려하는 걱정, 근심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are often experienced, 종종 겪어집니다. In everyday situations, 많은 일반적인, 일상적인 상황에서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우리가 뭐 어떤 걸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준비를 하는데, 그냥 그 일을 단순히 어떻게 해야지라는 그 준비만이 아니라, 만에 하나 뭔가가 안 됐을 때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걸 자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까지는 어떻다? Worrying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노멀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그러면 당연하게 걱정을 하는 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례가 나오겠죠? 자, we may feel nervous. 우리는 아마도 초조해할 것입니다. 뭘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요. 어떤 상상? Unlikely events.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건들. 예를 들면 어떤 사건들? Computer crashing. 컴퓨터가 작동하는 걸 멈춰요. During an important presentation. 중요한 발표를 하는 중에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것과 같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건들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불안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높죠. 자, 이런 상황을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To some extent, 어떤 정도까지는요, 어떤 정도로는 thinking through potential scenarios, potential,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think through, thinking through. 얘는 철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쭉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쭉 곰곰이 정말 세밀하게 생각을 하는 건 can be helpful.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worrying 하는 거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될수 있다. 근데 when our worries exceed our control, however, 하지만 여기부터 이제 바뀌게 되겠죠. 뭘할 때? 우리의

계속 그냥 해결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걱정할 뿐이라는 이야기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의 통제로 할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 걱정하는 건 우리가 감정적인 소모만, 계속 힘든 상황,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해요. Consider, 생각해 보세요.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you have lost sleep, 여러분들이 잠을 설쳤는지요. 뭐 하면서? Thinking about a terrible situation,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라 잠을 설쳤는지, 몇 번이나 설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in the end, did not actually take place. 결국에는 사실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if that situation actually occurred,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it only goes to show, 그것은 보여줄 뿐이죠. That worry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did nothing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그것이 일어나는 걸 막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걸. 걱정만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이게 바로 우리의 exceed our control,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겪지 않을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건 stop,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꼭 나와줘야 되겠어? 맞아. 일단 걱정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그만둬야 된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걱정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관련 없죠? 그러니까 일의 과정을 즐기려면 바로 관련 없습니다. 목표, 수월, 달성 없어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라는 게 마지막에 나왔었죠?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너무나도 끊임없이 걱정하는 거, 이것은 스톱, 멈춰야 합니다. 몇 번?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긴장감으로 실수를 줄이는 거, 실수 줄이기가 관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딩동댕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두 문제 선생님이랑 오늘 추가로 주장찾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풀어봤는데, 어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핵심 소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고, 혹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 그러니까 worrying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만 주제문을 확실하게 찾아주는 거,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소재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떨어졌는지, 도착했는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주제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느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후반부 마지막 문장과 선택지를 연결했을 때 정답이 뾰로롱 나온다라는 겁니다. 4번과 5번 마저 한번 해볼게요. 6번까지 오늘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소재는 또 뭘까? 맞아요. 비디오 게임즈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의 가치죠. 그죠? 비디오 게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어때? 막 설레고 마음이 떨리나? 선생님은 사실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재미없지, 그지? 근데 이 게임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인상이에요? 물론 굉장히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하지만 어른들이 학생들이 게임하는 걸 이렇게 만약에 대부분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 쟤또 게임만 해.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왜? 이 게임 때문에 다른 본인이 해야 될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playing video games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은 인식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디나 yes라는 부분 하지만이 나오긴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초반부에 나온 yes은 큰 역할을 못해요. 자, 그러면 rather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오히려 앞에 것 하지 말고 오히려라는 거예요. 앞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 것이라는 무게중심을 실어주는 연결어입니다. 자, 오히려 it is desirable. 자, 또 아주 중요한 단어 나왔죠? that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의 생각, 주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이런 이야기가 바로 필자의 의견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대요? We develop games. 우리가 게임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대요. 어떤 게임? that 이하의 게임이 되겠죠?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학습의 결과와 연결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학습의 결과는 we want for our students.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했으면 원하는 그런 학습의 결과와 연결되는 비디오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한테 자꾸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말고 학습과 관련된 게임을 만들면 되잖아.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수 있어? 라고 해서 enable to, enable to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걸 가능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이걸 가능하게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게 필요하다? 맞아요. Develop games that connect to the learning outcomes we want for our students.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앞부분을 쭉쭉 보면서 아, 뒤에 부분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군 이라는 흐름을 한번 볼게요. We almost universally accept. 우리는 거의 universally, 보편적으로 되게 accept,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어떤 사실을요? Playing video games,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이 is at best, 기껏해야 이 정도. 그리고 더 자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는 얘기요. 그러면 기껏해야 a pleasant break, 즐거운 휴식이다. 비디오 게임 하는 거 그냥 정말 즐거운 휴식을 주는 일이지 어디로부터 벗어나서 from a student's learning 학생들이 그 학습으로부터 벗어나서 학습에서 좀 즐거운 휴식을 하는 그 정도에 불과하고 좀 더 자주는 뭐라고 인식을 해요? 뭐라고 인정을 합니까? What prevents a student from accomplishing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해야 되는 일들, 해야 되는 목표들 이런 것들을 달성하지 prevent A from B 목적어가 뒤에 걸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playing video game에서 VG라고 표현할까요? 비디오 게임에 대한 뭐에 관련된 거야? 기껏해야 뭐 즐겁게 좀 해주는 정도. 아유, 좀 더 우리는 아, 얘가 방해가 되는, 못하게 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통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Games, 게임은 비디오 게임은 catch and hold. 사실 요즘에는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나요? 컴퓨터 게임즈가 보통은 많죠. 그죠? 어쨌든 그냥 게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임들은 catch and hold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해서 잡아서 그런 다음에 계속 잡고 있어요. 포착해서 확 잡아서 오 재밌는데 라고 우리의 주의를 끌고 계속해서 그걸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a way that a few things can. few니까 여러분들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어예요. A few가 긍정입니다. 거의 이런 것들이 없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방식으로. 다른 애들은 잘 못하는데 게임은 이렇게 사람의 주의를 쉽게 잡아서 캐치해서 계속 hold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얘는 게임의 위력이죠.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이렇게 And yet, 하지만 once they have 이렇게 잘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 하지만 일단 그 게임들이 have our focus, 우리의 주의, 우리의 집중을 갖고 나면 they rarely, rarely는 여러분들 무슨 의미야? 맞아, 거의 종처럼 뭐뭐 아는 이라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니까 뒤에 동사를 부정하시면 되겠죠. 거의 뭐처럼 보이지 않아요? To offer anything meaningful to help students grow in their lives outside the games. 그 게임 밖에서는 그들의 삶, 학생들의 삶이 삶에서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을 제공한다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야. 잘 주의를 끌고 그렇지만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While, 뭐뭐하기는 하지만 이라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while이나 although는 어떤 앞뒤 내용의 역접을 만들어줍니다. 반대의 의미, 대조의 의미를 만들어줘요. 얘는 분명히 한 군데서 끊기게 되고 그 끊기는 부분에서는 커마가 있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끊길까? 바로 커마, 여기서 끊깁니다. 볼게요. While this may be true for many games. 이것은 사실 많은 게임들에서 사실이기는 해요.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많은 게임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는 하나 We are too easily ignoring.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뭐를요? A valuable tool that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valuable, 가치 있는 도구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해버려요. 자, 뭐 하는 데 사용이 될까요? To enhance productivity instead of railing it. 여러분들, 레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일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달성하는 것, 즉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그것을 저해하는 것 대신에 productivity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 대신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도구를 너무 쉽게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렇게 학생들이 주의를 잘 끌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얼마나 소중한 도구예요. 이 도구의 특성을 잘 이용하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걸 그냥 간과해버린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찾으시면 되겠죠. Rather, 오히려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해? 우리가 그 게임을 만들면 되죠. 우리가 학생들에게 원하는 그 학습의 결과와 연결된 게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데? 이런 게임은 this, 이렇게 만든 게임, 이렇게 하는 것은 will enable, 가능하게 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 Educators to take advantage of. 교육하는 사람들이 take advantage of은 뭔가를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이용할 수 있게끔 가능하게 합니다. 뭘 이용해? Of games attention commanding capacities. 볼게요. 게임의 주의력을 지배하는 능력. 사람들의 주의를 쉽게 끌어서 그걸 계속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그런 사람들의 주의력을 끄는, 주의력을 commanding, 지배하는 그런 능력을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쉽게 학습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and allow, 가능하게 또 하죠. 뭘 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갈까요? 우리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Their games while learning. 그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진짜 이상적이다. 그죠? 아이들도 즐겁고 유익하고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형태를 보시면 and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이렇게 일단 병렬 연결이 됐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enable이나 allow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가능하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허락하다라는 의미의 유도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유도동사라고 이야기해요. 얘가 뒤에 걸 하게끔 만든다라는 행동을 유도하는 동사들인데 얘네들은 선생님이 왜 표시를 해드렸냐면 아시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뒤에는 이런 행동유도동사들은 투부정사를 목적보호로 취합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뒤에 이 투가 전치사 투가 아니라 투부정사 투라는 형태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to taking이 아니라 to take, to enjoying이 아니라 to enjoy 이렇게 투부정사. 이 자리는 동사 원형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투부정사 형태가 나온다. 대표적인 동사들입니다. allow나 enable, force, cause 이런 동사들이 행동유도동사로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그럼 구조까지 잘 설명했으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렇지,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지에 뭐가 나오겠어? 맞아, 게임이 나와야 돼요.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개발하고 만들어야 된다. 어떤 게임? 학습과 관련된 게임을 만들면 돼. 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게임을 다 찾아보니까 게임.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은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예요. 어디든지 다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치? 학습과 관련된 게임 개발이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 개발? 오, 좋은데? 학습 효과 증진에 활용될 수 있는 게임 개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아, 너무 쉽네.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교육 현장에서 학습과 게임 활동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된다. 아, 이 부분까지는 학습으로, 이 부분까지는 게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잘 분배해야 돼. 이 얘기야? 아니, 오히려 잘 이거를 합쳐서 활용하는 게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습 활동의 게임이 초래하는 집중력 저하를 경계해야 된다. 오히려 이 게임이 집중력을 유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관련 없고, 여가 시간의 게임을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향상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 게임과 학습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여가 시간에 게임을 하게 해. 그래서 애들이 기분 좋아져.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 게임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학습 공동체가 노력해야 된다. 너무 추상적이죠, 이거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라 게임에 정말 좋은 집중력을 정말 지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잘 활용하자. 학습에 활용하자. 그래서 그런 게임을 개발하자.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죠?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자, 5번도 보니까 however가 도입부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however는 물론 여러분들 however가 꼭 반전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반전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역접 접속사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죠. but 같은 경우. 그죠? 네, 이게 꽤 반전을 주는데 however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A라는 배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A라는 배우가 왜 좋냐면 뭐 잘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키도 크고 좋아요. 하지만 내가 그 배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기를 잘해서예요. 그러면 하지만 뒤에는 싫어한다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치? 내가 이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however가 어떤 강조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건 늘 염두에 두시고 바라고요. 많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특히 어떤 글의 도입부에 나오는 경우에 내용을 스위치해주긴 합니다. 그 태도를, 그 방향을 확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소재는

소재는 뭐야? 맞아요. 트루스입니다. 진실이에요. 근데 진실만 소재가 아니야. 뭐 또? 맞아요. 진실과 뭐와의 관계야? 소셜미디어 플랫폼, 소셜미디어와의 관계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진실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아니, 여기 보니까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Threats. 뭐예요?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실이라는 건 어떤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사실을 잘 어떤 자연적인 진실이든 혹은 어떤 진실이든 이런 진실들 잘 인류가 만들어가는 게 발전적인 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 진실의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가 된다는 얘기야.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부터 지금 내용이 좀 변화되면서 전환되면서 중요한 문장은 어디 있다? 네, 역시 후반부에 위치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후반부에 이렇게 또 하트가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앞부분은 일단 빠르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핵심 소재는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뒷부분에서 힘을 들여서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볼게요. 진실이라는 건 it's essential for, 필수적인 겁니다. 뭘 위해서요? 진보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And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지식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식 발전과 어떤 인류의 진보를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truth는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s, 뭐뭐 하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진실이라는 것이 serves as,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the foundation upon which reliable and accurate understanding is built. reliable,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accurate, 정확한 이해를 그 토대를 upon which, 기반으로 해서 즉, 이 which라는 건 앞에 있는 foundation인 선행사를 받는 거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이해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거, truth는 정말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된다? 자,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진실이라는 것이 바로 지식 발달, 그리고 우리의 진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however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럼 진실이 중요하지 않나?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one of the greatest threat to this accumulation of knowledge. 자, 이렇게 지식 축적, 즉 우리가 맞는 사실들을 잘 축적해가는, 진실을 잘 만들어 쌓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이것을 낮추는 위협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can now be found on. 어디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추구하는데 against, 반대가 되는, 즉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가 뭐가 됐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렇게 쓰겠습니다. 플랫폼들이 많으니까요. 중요한 건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길래? As social media becomes, 소셜미디어가 모함에 따라 a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for millions. For millions는 millions of people이에요. 수백만 명에게 있어서 소셜미디어가 뭐가 됨에 따라 주된, 주요한 원천이 돼요. 뭐의 원천? 정보의 원천이 됩니다. 선생님도 뭔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인터넷에 그 서치 엔진에 검색해 보기도 하지만 너튜브 열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딱 치면은 그 사람들이 막 거기 설명을 굉장히 다양하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의 원천, 주된 원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s unregulated nature, 그것에 소셜미디어에 자, regulate가 여러분들 규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정하다라는 뜻도 있고 규제받지 않는 그런 특성 걸러가지고 어떤 정보가 맞는지 그런지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조정받지 않는 그런 특성이 allows 또 나왔습니다. allow 투부정사 또 나오죠. 누가 뭐 하는 걸 허락해요?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 오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to spread rapidly 그것도 빠르게 퍼져나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진실 추구를 오히려 막아주는 게 바로 뭐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하는 일이다. 특성상 그렇다. 물론 다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되게 가짜 정보,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와 이렇대 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죠? 너 그거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협적인 거죠. 어디에 위협적이야? 그렇지. 우리의 지식, 제대로 된 이 진실, 지식을 제대로 추구해야 되고 쌓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런 해야 되는 과업 중에 위협이 되는 게 바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요, may unknowingly, 자, 아마도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participate in, 참여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unknowingly, 자신도 모르게 in creating and circulating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circulating, 유포해요. 너 그거 알아? 오늘 그거 거기 떴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can influence elections,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cause violence,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네, 폭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야기할 수도 있고, and create widespread panic, 광범위한 panic, 공황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나타내서 막 누군가가 쳐들어온대, 누군가가 어디서 전쟁을 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줄 수 있어요? As seen in various global incidents. 다양한 전 세계적인 그런 사건들에서 보여지듯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에서 뭐예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걸러지지 않은, 규제되지 않는 그런 정보의 특성 때문에 미스인포메이션으로 바로 트러스트를 위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결론 어떻게 가야 될까? 그치,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걸 잘 조정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As creators and consumers,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즉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걸 소비한 소비자로서 바로 우리의 책무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It to 가져진 거죠. Take on a greater role.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책임입니다. 뭐 하는데? In enhancement of fact-check protocol in order to ensure accuracy. 정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fact-check해요. 사실을 확인하는 프로토콜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뭐 내가 좋아요 눌러가지고 다른 데에 또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그 정보를 퍼다 나르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하기 전에 팩트체크를 해보는 것이,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It is critical that, 그래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Participants safeguard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고 지키는, 참여자들이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면서? Supporting a more informed, 좀 더 정보에 입각한, and rational, 합리적인 public community, 공동체, 공공의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냐? 우리가 바로 fact-check protocol, 뭘 하기 위해서? Ensure accuracy를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해야 된다. 확실한 정보를, 팩트체크를 통해서 그런 정보만을 남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요 키워드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할 때 사용자의 의견 반영 관련 없어요. 디지털 창작물과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써야 된다. 맞지 않아요?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4번도 볼까요? 광범위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뭐 여기까지 우리가 지식 축적이 우리의 과업이긴 하니까, 해야 되는 일이긴 하니까 이걸 위해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촉진해야 돼? 다양한 정보의 유통이 아니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유통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한 다양 정보는 아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거, 물론 요즘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이 또 사실 영어 지문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관련 없는, 언급이 안 된 소재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 아니니까 personal information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여섯 번째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에서도 일단 중요한 소재 먼저 잡아볼까요? 선생님, 뭐 기계, AI 이거 나왔는데 얘네들이 꼭 나와야 되는 거? 아, 물론 얘네들이 꼭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중심 문장은 어디 있을까요? 주제문 어디 있어요? 보통 후반부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도 지금 뭐가 나와? 하지만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죠? 자, 이 하지만을 이용해서 그러면 뒷부분에 주된 정보가 있을까? 보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나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3학년 지문이 어려운 게 그런 거죠. 단어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분명히 맞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뭐 요즘에는 1학년, 2학년 지문에도 굉장히 긴 문장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단순히 그냥 늘려서 병렬로 나열한 것보다는 그 안에 막 삽입이 되고 관계절이 있고 막 그리고 구문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관용적인 표현과 함께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장은 바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여러분들 찾은 정보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As the world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ever-spanning influence of machin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보임에 따라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대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 By the ever-expanding. ever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해서라는 정도의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팽창하는 영향력. 누구의 영향력? 기계의 영향력. 또 누구의 영향력? artificial의 영향력이요.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AI의 영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AI 없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AI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는 기계의 영향력. 구체적으로는 AI,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영향력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임에 따라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begin to imagine,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했지? 바로 뒤에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쭉 연결해서 뒤로 갈까요? 커마 덕분에 그렇죠? 커마는 야, 나 잠깐 들어온 거야 라는 삽입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삽입의 장치예요. 그래서 커마, 양쪽에 커마가 있으면 삽입구나, 삽입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상상해요? The future, a future. 미래를 상상합니다. 어떤 미래? With a diminished role for human decision making. 인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줄어든 역할이요. 인간의 의사결정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지금 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 결정한 거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의사결정에 그 역할이 줄어든 그 미래를 우리는 상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미래가 여러분들 기분 좋을 수도 있죠. 아,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아, 그럼 이거 AI 해줘? 아, 그럼 반갑네. 기대가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AI가 결정해? 라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든 혹은 기대든 우리는 이러한 미래, 인간의 의사결정이 줄어든 그런 미래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한 문장이야. 그죠? 여기에서 문장이 한번 끊겨서 as라는 절이 끝나고 뒤에 본 주어 동사가 나오는 바로 주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AI라고 이야기했어요. AI에 어떻게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그럼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인간의 사람들의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다? 내려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두려움, fear,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anticipation, 기대로 느껴질 수도 있다. 여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중요한 건 바로 뭐지? AI의 영향이 올라감에 따라 인간의 의사결정은 내려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인과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whether you or be, A든 B든 둘 중 하나. 이런 뜻이죠? A든 B든 이란 뜻이죠. A든 B든 둘 중 하나 either you or be고 A든 B든 간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이 due to, 뭐 때문이든 growing presence of AI assistants. Assistant는 보조해 주는 사람 조수예요. AI 조수의 점점 증가하는 존재감 때문이든 아니면 뭐 때문이든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 때문이든 인간이 의사결정을 왜 안 해도 돼?
아, AI가 많이 도와주고

주거든. 아, 인간 대신 self-driving cars가 운전해주거든. 이런 것 때문이든, the necessity of the role of humans, 인간의 역할의 필요성은 뭐로서? As a decision makers, 의사결정자로서 인간의 의사결정의 그 역할의 필요성은 would appear to be decline. 어떻게 보여요?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얘든 얘든, 또 다른 이유든, 어쨌든 기술의 발전, 기계의 발전이나 AI의 발전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의사결정의 필요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요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맞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After all, 결국에는요, our capacity for making mistakes.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실수하는 것에 대한 능력? 야, 실수하는 걸 능력이라고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선생님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capacity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 물론 우리 해설제는 능력이라고 나오고 그게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인간이 어떤 실수를 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하는 그런 특성? 그런 능력? 이것은 is well documented. 사실은 잘 문서화되어 있어요. 충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실수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계나 AI, 더 똑똑한 사실은 이 딥러닝을 할수 있는 이 AI들이 뭐 운전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돼서 운전도 해주고 또 AI들이 많이 보조도 해주고 이런 것들 인간들이 잘 실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 줄수 있다라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 될 겁니다. 맞죠? However가 나옵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하지만 perhaps 아마도 the saving grace of human 요 saving grace라는 표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처음에 봤을 때 사실은 어려워. 인간의 determination, determine이 결정하라 결심하라 이 뜻이죠. 그러면 determination은 결정, 결심, 결정력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의 the saving grace는 is to be found here as well. 여기에서도 as well은 to의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 이 문장이 전환을 나타내줘서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the saving grace는 누군가를 구해주는 은총이란 뜻이어서 긍정적인 장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점. 근데 그 의미로 해석하기 되게 어렵죠. 장점이라는 말은 고사하고 얘를 플러스라고 봐야 되나, 긍정적인 이 어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나, 부정적인 어감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딱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grace가 사실은 좋은 의미의 단어이긴 하죠. 그죠? 인간의 이런 결정력에 대한 장점은 사실은 또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실수도 많이 하지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게 바로 뭐야?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 더 saving grace를 모르면 못 푸나요? 그렇진 않지. 뒤에 분명히 설명을 더 해주겠지. 그죠? 그 설명을 눈여겨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Little evidence. Fiona little는 뭐라고요? 부정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떤 증거가 거의 없어요? 이러한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little 덕분에는 부정이 되죠. 그 증거는 어떤 증거인데? 증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하고 있어요. 자, 얘가 뒤에서. 근데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죠. 관계대명사절의 선행사가 앞에 있는 주어일 때, 특히나 뒤에 동사가 이렇게 자동사로 간단하게 끝날 때, 얘는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들이 뒤에, 맨 뒤로 그냥 던져집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거의 없어요? Suggest modern AI's infallibility or predict it in the future. 자, AI의 여러분들 fallibility라는 단어가 밑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류성입니다. 오류 가능성. 근데 infallibility예요. 그러면 오류를 범하지 않을 그런 AI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 AI가 틀리지 않을 거야를 시사하는 증거가 거의 없대요. 그럼 뭐야? AI도 인간처럼 분명히 실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nd predict it in the future. 그것에 대해서 이런, 그것이라는 건 infallibility가 되겠죠. 미래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런 증거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AI도 분명히 인간처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실수를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AI도 실수를 할수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라고요? 그렇죠. Human determination, 결단력입니다. 결정 능력.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것이 과연 이런 시대에 중요할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제 남은 내용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It is crucial that 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아주 매우 중요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대절이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가져진 주어가 되겠죠. 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In the light of, in light of, 무언가를 비추어 봤을 때, 무언가를 감안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의 acceptance of our own fallibility, 우리 인간들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인간들이 수용하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가 잘못을 내가 했을 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끝까지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야? 아, 그래, 맞아. 내 잘못이 맞아. 나의 오류를 인정하는 게 인간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감안했을 때, we utilize our capability. 우리가 이러한 능력, 즉, 뭐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오류,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용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overcome such failures. 그러한 실수, 실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의 수용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럼 보완해서 고쳐야지. 이렇게 인간들은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To position ourselves as. 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되네요. 투부정사 이제 결과적인 쓰임으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이런 실수들, 실패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 잡습니까? The overseers of AI's own growth. AI 그 자체의 성장을 감시하는 감시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즉 AI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I의 이런 성장과 application for the foreseeable future. 자, 앞으로 볼 수 있는 즉 예측이 가능한 그런 미래의 적용을 AI의 성장과 그런 미래에 가능한 이런 적용들을 잘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 우리의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AI의 감시자로서 즉 AI보다 좀 실수를 할 수 있고 AI도 당연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바로 overseers. 감시자로서의 인간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야 될 텐데요. 5번부터 한번 볼게요. AI의 영향 확산에 대비해서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인간은 어떻게 오류 극복 능력, 우리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그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자리매김을, 그런 지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간의 AI 발전 가능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불안정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고 이걸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가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인간은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AI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 없고요. 자, 인간의 AI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실수 보완을 하기 위한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AI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뭔가를 더 개발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AI 학습을 통한, 학습에 대한 내용 아니죠? 학습을 통한 인간의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된다. 관련 없습니다. AI 덕분에 AI 학습으로 인간 사회가 변화할 거야. 거기에 우린 대비해야 돼. 관련 없죠?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생님의 또 마지막 선물 보겠습니다. Enhance. 이 단어 중요하죠. 자, 무언가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간대요. 어떤 수준인데 그 수준을 위로 꽉 끌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 수준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향상시키다, 높이다, 혹은 강화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enhancement, ment를 붙여서 명사 형태를 만들고요. 향상, 강화 이렇게 됩니다. 동사의 의미로 강화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디예요? 네, 수강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누이 말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같이 하고 있죠? 라는 확인을 수강후에서 같이 해주시면서 이 어휘 능력도 쏙쏙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주장찾기 문제 한 번 더 갑니다. 꼭 단서 찾아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보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5강에 오셨습니다. 저희 35강이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완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들아 기출 문제 딱 한 문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모어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한 문제 풀고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1강부터 35강까지 배운 내용을 좀 한 번에 탑 키워드들로 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어휘 남아있는 거 한 문제 풀고 나머지 한번 싹 정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9번 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일단 20번 남아있는 거 한번 야무지게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Studies of priming effect have yielded discove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무슨 연구라고 나와 있냐면 priming effect라고 나와 있어. 점화 효과라고 쌤이 써놨거든. 근데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얘들아, 이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라고? 이 지문에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해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떤 연구가 있었나 보지? 자, 근데 그것은 어떤 걸 낳았대요? Discoveries, 어떤 발견을 낳았는데 That confirm 혹은 threaten our self-im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elf-image 하면 자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을요. 확정지어줬을까? 혹은 threaten,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럼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As conscious and autonomous authors of our judgments and our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의 우리는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대.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문에서 많이 읽어봤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정말 자율적이고 의식 가득한 주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아성을 확정시켜줬을까 혹은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드디어 점화효과라고 하는 걸 몰라도 우리가 이 지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Most of us think of voting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voting, 투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혹은 신중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신중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reflects our values and our assessment of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정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평가를 반영해주는 의도적인 신중한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투표를 생각한대. 그쵸?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투표라고 생각을 한대. And is not influenced by. 그리고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by consensus. 얘들아, 이거 무슨 단어야?

이거 합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합의. 그런데 irrelevan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혹은 무관한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irrelevancies라고 나와야지 맞겠지. 왜? 이의 내용에서 뭐라고 했었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무관한 것들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합의점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가 나온 게 없으니 consensus보다는 irrelevancies라고 하는 표현이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직 A번에 대한 클루가 나온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랬을 때 our vote should not be affected by location of the polling s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대. 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냐면요. 투표소의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투표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투표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B번에서 irrelevancies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네요. 무관한 거. 지금 여기서 무관한 게 뭐야? 어디에 투표소가 있는지가 무관한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B번은 확실히 irrelevancies가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내용이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But it is라고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voting,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요. A study of voting pattern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2000년에 애리조나 선거구에 있는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대. 자, 근데 그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요. The support for propositions to increase the funding of school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지는 지지인데 Proposition 하면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자금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대한 지지가 was significantly greater,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언제? When the polling station was in a scho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투표소가 학교 안에 있었을 때 학교 자금을 높입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대. 어디에 있었던 거보다? Then, when it was in a nearby lo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 있었을 때보다 그 투표소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있었을 때 학교 운영 자금을 높입시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투표 결과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A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적인 주체이고 의식적인 주체라고 하는 우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때? 아,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투표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투표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험 결과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오케이, A번, threaten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a separate experiment show that 그 다른 연구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냐면요. Exposing people to images of classroom and school lockers al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에 노출을 시켜줬냐면 학교, 교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물함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을 시켜준 거죠. 그렇게 이미지에 노출을 시켜 주었더니 also increased 높여 주었을까 혹은 최소화 시켰을까 무엇을 the tendency of participants to support a school initia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경향이냐면 그 참여자들 즉 투표의 참여자들로부터 support a school initiative 얘들아 initiative 하면 계획이거든요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경향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을까? 높이게 만들었겠지. 자, 학교에 대한 이미지, 즉, 교실에 대한 사진이나 혹은 그 학교 사물함에 대한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더니, 아, 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학교 계획을

정책을 지지해 줍시다라고 하는 그 경향이 높아진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the effect of the image, 그 이미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뭐보다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other vo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투표자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보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여지지 않고의 차이가 훨씬 더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C번을 고를 때 also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also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잖아. 그러면 앞에 나왔었던 실험 결과와 뒤에 나오는 실험 결과 내용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실험이기는 했어. 왜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투표소의 위치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 실험은 이미지에 대한 노출에 관한 거였거든. 비록 두 개의 다른 실험이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무엇을 높였다? 아,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그 경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also라고 하는 키워드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했구나 라고 하는 거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투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행위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어땠어요? 투표소의 위치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노출 자체가 이 투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번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느라 여러분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책 한 권을 끝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남은 시간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자, 수능 어법 빈출 포인트 탑5를 쌤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 영어 어법 빈출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 시간 포함해가지고 여태까지 35강까지 어법 포인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법 포인트를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쌤이 탑5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배웠었던 기억을 한번 끌어내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로 쌤이 가져온 거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중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수일치시켜라 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지? 주어랑 동사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 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수일치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는 거죠?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일치를 잘 시키려면 우리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를 빠르게 찾는 연습을 쌤이랑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너무 길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수식어구를 걷어내고 핵심 주어라고 하는 거 쌤은 찐 주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찐 주어를 찾아서 동사를 일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예문들을 가져왔는데 쌤이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은요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말 제대로 풀었다면 이 예문들은 다 한 번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볼 건데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is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한 문장이야, 얘들아. 누가 봐도 문장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하자고 했냐면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면 문장이 너무 길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 어딨지?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동사 비슷한 게 보이기는 하는데, 얘 동사일까? 이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얘는 분사입니다. 특히 과거 분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분사라서 앞에 나오는 social arrangements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olders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묶여서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진짜 동사 어디 있을까? 진짜 동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is가 진짜 동사가 될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진짜 동사에 보통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와 동사의 길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 얘가 진짜 맞아? 동사 제대로 쓰여져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동사로 잡는다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야. 그런데 헷갈리게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바로 앞에 꼭 복수형 명사를 써줘요. 자, foragers라고 하면 수렵채집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니까 애들이 is를 보면 눈이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앞에 복수형인데 여기 is로 잡아도 되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테지만 뭐 해야 된다? 진짜 주어 잡아야 된다. 자, 이 전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딱 하나로 잡는다면 여러분 뭐로 잡고 싶어요? 주어가 지금 거의 세 문장에 걸쳐져 있는 이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진짜 주어를 찾자면 the package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package라고 하면 모음집이잖아요. 모음. 자, 그런데 뭐의 모음이냐면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여기까지가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The package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 안에. 그래서 이네 개의 모음집은 is far too complex. 너무나도 복잡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랬을 때긴 문장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동사 찾아라.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is를 발견하면 뭐 찾아라? 진짜 주어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아, package라고 하는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the package is far too complex 라고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s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누가 봐도 얘도 문장이 지금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쭉쭉쭉쭉쭉쭉 가면서 봤더니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여기까지 묶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who가 앞에 나오는 students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students가 진짜 주어일까? 아니지. 이때 students는 진짜 주어가 아니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맨 앞에 있는 the rapid increas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죠. 그랬을 때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 있어서의 급격한 성장이냐면 and the number of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어. 학생의 수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는 게 주어였네. 이런 급격한 증가는 has changed, 바꾸었다. 무엇을 바꾸었냐면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그 교실이 구성되는 그 방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는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 동사를 잡고 여기 문제 맞아? 이 부분에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고. 여기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얘 진짜 주어가 단수 명사니까 맞는구나. 라고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얘들아, 관계대명사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솔직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what, 접속사 관계대명사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표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What과 that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뭐로 구별해낼 수 있냐면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문장을

어떤 행사가 있어야지 앞에 수식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떼실 거고요. 자, 그런데 얘랑 많이 헷갈리는 점은 뭐냐면요. 접속사 되실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합니다. 자, 접속사 되실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 오면 우리는 접속사 됐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 노트 필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적어보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거에 접속사일 때 관계대명사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격일 때라고 한번 써볼까? 이 대시 동격으로 쓰이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억을 잘 떠올려보세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그 선행사가 뭐여야 되냐면 추상명사여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the idea, the feeling 이런 것과 같이 추상명사인 애가 선행사로 등장하고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될까 불완전해야 될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 애가 오면 얘는 우리가 동격의 that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주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론상 완벽해졌으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Behavioral Economis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죠. 자, 행동경제학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The Economist, 그 경제학자들인데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지? 주어 부분이 없으니까 얘 뭐라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 수식해주고 있죠. 자,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하는 것. 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 what을 한번 따져봤을 때 문장의 앞, 문장의 뒤를 살펴보자고 했었어. 자, 문장의 앞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없어. 이때 등장하는 study는 동사잖아. 동사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네. 그럼 첫 번째 조건 일단 맞았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를 봐야겠지. People do something.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 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should be assu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떤 내용을 보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컴마가 찍혀있네 얘들아.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삽입어구라고 부릅니다. 즉 컴마를 찍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연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장해야만 하냐면 언제? When discussing their right or obligation with the law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할 때 지금 이때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된 애잖아. 그랬을 때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which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eir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latter 이때 더 후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말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것,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해야 된다,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Should be assured이니까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위치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 이때 위치는 관계대명사일 거잖아.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봐야겠지. 자, 쌤이 지금 여기 삽입어구라고 했으니까 얘를 살짝 괄호를 쳐보자면 앞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 Should be assured, 보장받아야 된다. 동사가 오고 있네. 앞에 선행사가 없어. 이미 얘는 조건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which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어떤 것을?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다. 넘어가 보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 얘 뭐다? 접속사 대시 들어갈 자리다 라고 해서 우리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을 that이라고 고쳐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포인트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부분이죠. 분사 부분이 얘들아, 최근 기출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섯 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분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사가 요즘 엄청 핫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분사를 맞추려면 쌤이 뭘 찾으라고 했냐면,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우리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해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거에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있고, 두 번째, 과거 분사 있어요. 현재 분사는 ing 형태를 쓰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 쓰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를 쓰는데,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할수 있냐면, 명사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에서. 우리 이거 두 개만 머릿속에 갖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명사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ing가 오거나, PP 형태가 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출 문제 어떤 거를 풀어봤냐면 This data can often be dubious relia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어떨 수 있냐면 dubious이랬네요. 얘 의심스러운이란 뜻이거든요. 자,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it can be false,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겠죠. 자, 그랬을 때 but deeply humiliated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문제 여기서 출제됐었거든요. humiliated, 얘 PP 형태로 온것 맞아?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이 분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humiliated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창피를 봤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뭔가 부끄러움을 봤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이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이 부끄러움을 받은 이 주체는 얘들아, this data밖에 없어.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아니지. 얘는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4번이 틀렸다고 표시를 했고, 얘 뭐라고 했냐면, humiliat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었습니다. 자, 왜 현재형으로 바꿔줬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냐면, 이 데이터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서 너무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갖는다고 했잖아. 이러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주게 된 거죠. 왜? 내가 이 데이터를 썼을 때 맞았을 때도 있고 틀렸을 때도 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얘 현재 분사로 바꿨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문제 되게 초반 부분에 풀어가지고 기억이 조금 안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뭐를 가져왔냐면요. You know,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진짜 이 행성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렇게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말 자체가 너무 세요, 그죠? 세게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킬러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 당신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 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극도로 손상시키게 될 거래요. 우리의 기회를. 자, 어떤 기회냐면요. Of getting our needs, 우리의 필요, 혹은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기회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 비번에 to meet이 들어갈지 met이 들어갈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게 만약에 궁금하다면 얘 주체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충족이 되는 건지 충족이 능동적으로 알아서 되는 건지, 즉 그거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meet, met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our needs라고 하는 게 이 대상이 될 거잖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 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그러면 이때 의미가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당연히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수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때 그래서 우리가 met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PP 형태를 쓸수 있구나라고 정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보다, 아, 분사가 등장하면 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자.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주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면 현재 분사, 당하고 있는 거면 수동태를 쓰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분사를 다루었을 때 뭐를 안 보면 안 되겠어? 분사 구문을 안볼수 없겠습니다. 분사 구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분사 구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분사 구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원래 문장으로 돌릴 줄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분사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분사 구문, 일단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분사 구문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접속사 지우라고 했어. 두 번째, 뭐 해야 돼?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지우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동사, 남아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이라고 외웠거든요. 그치? 1, 2, 3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이때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아무 주어나 다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걸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당연히 ing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직접 하는 경우, 능동적인 경우일 거고, PP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얘들아,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move uncontrollably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게 우리의 몸을 돌아다닌다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누구야? 활성산소라고 하는 얘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ing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 네 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얘네가 맞는지 살펴보려면 뭐 해야 된다?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 누구라고 했었어? 활성산소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정말 그 세포들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rusting their protein,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을 부식시키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네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다 현재 분사구문이 오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면요.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그 보트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아, 콤마 찍고 slow가 등장했어. 어? 갑자기 콤마 찍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문장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의심해야 되냐면,
뭐가 생략됐을까? 이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 자, 그 평균적인 보트의 속도, 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긴 거였는데,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느린 것이었다 라고 지금 하는 그 문장이었거든. 그러면 이 문장 앞에 지금 slow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사 한번 살려볼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보트의 평균 속력은 뭐와 비교해 봤을 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느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주어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s 얘를 그냥 it으로 바꿨습니다. and it 그리고 시제를 봤더니 뭐야? was니까 and it was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 이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얘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첫 번째, 접속사 지워줬어. 그리고 두 번째,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를 봤더니 같은 애네. 그래서 주어도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다 보니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거든. 그런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분사구문의 시작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slow 부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얘 우리 기출문제 풀 때 얘 되게 독특한데 맞는 표현이야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로 분사 구문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쌤이 준비해 온 거는요. 형용사랑 부사 자리찾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다 밑줄을 그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인 표현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밑줄 친 단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 줄 수 있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어. 부사는 누굴 수식해 줄 수 있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 즉, 이 밑줄 친 애가 명사를 수식하는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형용사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부사는 절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도 이 둘을 구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진짜 까먹으면 안 돼.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주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해줄 수 있고 보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봤었냐면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가져왔거든. 쌤, 왜 이렇게 기출문제 가져왔는데 짧은 문장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 miserably 라고 하는 부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얘 맞는지 한번 살펴볼래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어, 쌤, 이때 miserably가 앞에 나오는 were made 꾸며줘서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안 돼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수동태로 쓰여지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수동태로 쓰여져 있으면 문장 구조를 잘 보려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문장을 원래 문장, 능동문으로 바꿔보자면 주어가 누굴까? The noise가 주어 되겠죠? 그러면 the noise, 동사 뭘까요? were made인데 과거형인가 보니까 the noise made 누구를? The family, 가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얘들아, miserably가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miserably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몇 형식 문장이야? The noise made the families miserably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부사 들어갈 수 있어?

동사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miserably가 아니라 얘 어떻게 그때 바꿨었냐면 mis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어렵게 나온 포인트였어서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고요. Despite or rather because of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we gradually find ourselves uniquely privileged. 아,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죠? 조금씩 한번 해석을 해 보자면요. Despite, 모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때문에, the sufferings and ambivalence, 얘들아, ambivalence라고 하면 상반되는 감정이거든요. 모순된 감정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통, 고난, 그리고 이런 모순된 감정, 우리가 어떨 때 느꼈냐면요.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우리가 겪은 이런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이때 얘들아 유니클리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기출 문제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부사잖아. 부사면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우리 스스로 찾았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를 찾을 수 있었대. 어떻게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었냐면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색다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얘들아, 쌤이 지금 uniquely라고 하는 부사를 누구를 수식하는 데 썼어?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이라고 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이 너무 길고 단어들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이 지문 파악하는데 어려웠겠지만 뭐만 보면 된다? 어? 부사네? 얘 누구 꾸며주지? 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얘들아, 도치구문 가져왔습니다. 도치구문은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는다는 생각으로 도치구문 가져왔고요. 우리 이표 자주 보여줬었어. 한세 번? 네번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도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차분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도치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랬을 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다른 것을 강조해 주고 싶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의 부사구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보어 그리고 부정어 only 부사고 목적어 같은 애들을 문장의 맨 앞으로 뺐단 말이야. 문장의 맨 앞으로 빼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써놓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자면 장소의 부사구, 전치사구, 보어 같은 것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져 오잖아. 이거 세 개를 우리는 하나의 부류로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동사, 주어,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즉,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겠지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그냥 써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in the room 방 안에서 is a desk 어색하겠지. 그치?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도치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in the room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빠져버리면 동사 주어가 어순을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는 is a desk 뭐가 있다? 책상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치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happy is the ma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e man is happy였겠지 원래. 그런데 뒤에 있던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주어 동사 지금 도치되어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정어나 혹은 only 부사구가 나올 때는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얘들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어라고 하는 거 혹은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면 뭐가 먼저 빠져나와? 동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를 먼저 보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얘 한번 보세요. 부정어인 never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did I dream이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이 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never dreamed I라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장 틀려요. 그리고 수능에서 보통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이때 did의 밑줄을 그어놔. 그 다음에 얘 맞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맨 앞에 나가게 되면서 조동사가 빠져나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수능에서 나와도 맞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나오고 있죠.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did I know? 나는 깨달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알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only then이라고 하는 부사구, only 부사구가 나오고, 어떤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 거다. 그랬을 때 조동사 did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어순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위에 등장하는 도치와 차이점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들아, 목적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잖아. 그러면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장 볼게요. That book I read.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I read the book. 이 문장이었을 거예요. 나는 책을 읽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던 that book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끌고 왔어. 목적어 부분을 앞으로 쫙 하고 끌고 왔는데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도치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 안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도치만 나오면 애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도치 구문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을 고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With this form of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와 함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서 뭐가 지금 앞으로 빠져 있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전치사구가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키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랬을 때 이때 com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너네 왜 맞다고 할 거야?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는데 그러면 얘의 주어 부분은 The belief가 되겠죠. The belief가 지금 여기 문장에서 단수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com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100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이게 뭐야, 얘들아? Only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only 부사구가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무슨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만 can social policies be considered key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겨질 수 있었다. 뭐라고? key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요. 조동사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주어 동사 어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었냐면, 이때 be considered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비동사 플러스

피 오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왜 맞다고 설명할 거냐면,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게 되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어. 그래서 조동사 앞으로 빠졌지. 조동사 앞으로 빠졌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이끌어지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주어를 봤더니 social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어.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사고 되어지는 수동태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괜찮다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rar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rarely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뭐 않다. Do they talk about scoring a goal, a touchdown, a home ru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게 될 거죠. 부정어가 맨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조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하고 주어, 동사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거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면요. 뭔가 득점하는 거, 터치다운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법에서 포인트 5까지 해서 쫙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정리해 봐야 되냐면 어휘 논리 포인트를 한번 짚어 볼 겁니다. 왜냐면 어법 반 하고 우리 논리 그 어휘 반 했기 때문에 어휘 논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짚어 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아, 어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첫 번째, 인과관계가 나오는 곳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얘들아, 어떤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 부분에 밑줄을 그어놔요. 그 다음에 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 맞아?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든. 그랬을 때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무슨 키워드들이 나오냐면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혹은 as a result, 그 결과,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 이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결과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라고 해석하게 됐죠. 콤마 찍고 나오고 있는데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become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도시가 점점 번영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차 타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차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지게 됐다고 했었어. 왜? 사람들이 잘 살아지게 됨에 따라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 했었어. 왜냐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도로를. 그랬을 때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차 타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주요한 포커스, 키워드가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persuading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구나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고 있는 게 얘들아 인과관계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도시가 점점 발전하고 주민들이 부유해졌어.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도출됐냐면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냈을 때 설득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설득하는 이런 표현들이 괜찮은지 살펴보는 게첫 번째 논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자면요, 얘들아, 대조관계입니다. 사실, 대조관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왜냐면, 앞에서 신나게 얘기하다가, but 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however, opposite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다음에,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뒤에서 나온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너네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반대 내용을 짚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많이 일관된 내용을 짚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예문 한번 보자면요.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자, 얘들아,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한 질문이거든요. 생각나시죠? 자, 군대에 있는 남자 혹은 여자 군인들은요, 종종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이득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답이 rightly deserve라고 하는 게 답이었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이익을 받는다고 했었어. Howev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군인들은 잘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their caregivers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군 간병인 같은 경우는요, help the disabled walk, eat, tend to wound care, and take them to their medical appointments. 이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They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완전 반대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뭐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받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문제에서 문제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대조되거나 반전되는 내용에서 문제 포인트로 많이 삼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포인트는요, 통념과 진실입니다. 요즘 최근 기출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을 실어주냐면 일반적인 믿음,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앞에서 신나게 풀어가. 그 다음에 지문 한 중간쯤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지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하지만 실제는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틀어버립니다. 그것이 어휘 문제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믿음, we might believe, 혹은 most people think, 혹은 most of us think,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통념을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실험이나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아니던데 라고 해서 반박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we might believe that. 어떻게 믿어? 우리는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make informed deci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믿지만 사실은 뒤에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 우리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5강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노력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적이 쭉쭉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 물리학의 캡틴 장동호입니다. 2027 수능 완성 물리학원 고난도 강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OT를 본 친구들 다 알겠지만 우리 강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 강좌의 첫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첫 번째 시간도 여러분들이 1등급을 넘어 만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여러 가지 운동 살펴볼까요? 수능에서는 한두 문항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운동의 분류요.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구분하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습하실 때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리고 그래프를 읽어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리고요,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등가속도 운동 식이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등가속도 운동식, 속도에 대한 식, 변이에 대한 식,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가속도를 구하는 과정, 이러한 것들을 등가속도 운동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3점 수능 테스트 문항, 1번 문항부터 한번 풀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자동차 AB가 등장하는데요. AB가 기준선 P도 동시에 통과하고 Q도 동시에 통과하고 R도 동시에 통과하고 S도 동시에 통과합니다. 동시라는 말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됐어요. 시간에 대한 정보와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제시가 되면 평균 속력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시간에 대한 정보, 시간이 같고요. 이동한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 속력이 같은 거야. 그렇죠? P부터 Q까지 자동차 AB의 평균 속력이 같고 Q부터 R까지 자동차 AB의 평균 속력이 같고 R부터 S까지 자동차 AB의 평균 속력이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래프로 그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표에 주어진 상황들 자동차 AB의 운동 상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래프로 잘 그려내면 굉장히 고난도의 문항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V, T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려볼 때요. 맨 처음에 자동차 A는 PQ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A의 운동을 한번 그려보면 처음에 속도를 V라고 한번 놓아볼게요. V, V. 자, 이렇게 V. 이렇게 놓아봅시다. 그러면 자동차 B는 PQ 구간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야 되고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야 되는데 문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내려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프를 그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동차 B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요. 일단 우리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P에서 Q까지 구간에서 자동차 A와 B의 평균 속력이 같다. 그러면 여기요. 요가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력은 처음 값과 나중 값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괜찮아요? 자동차 B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Q부터 R까지 자동차 B는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B를 먼저 그려보면 등속도 운동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구간 그려봤어요. Q부터 R까지. 그 다음에 자동차 A는 등가속도 운동인데요. 평균 속력이 똑같아. 그러니까 아 평균 속력이 똑같아? 요 값이 평균 값이어야 돼. 요 값이 중간 값이어야 되니까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 R부터 S까지 자동차 A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자동차 B는 등가속도 운동해요. 평균 속력이 똑같아. 요 값이 평균 값이어야 돼. 우리 시간에 대한 축을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서요. 생각해보면, 자,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해서요, 평균 속력이 똑같아. 중간 값이 바로 등속 운동하는 A의 속도하고 똑같아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자동차 AB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요게 자동차 A고요. 요게 자동차 B예요. 이렇게 그려낸 다음에 보기에서 묶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억. A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PQ 구간. 여러분 여기 첫 번째 구간을 시간 간격을 T1이라고 한번 놓아 봅시다. 그다음에요. 여기요. R부터 S까지 구간을 시간 간격을 T2라고 한번 놓아 볼게요. 그때 T1과 T2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야. 한번 볼까요? 봐봐. 지금 가속도의 크기가 문제에서 A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기울기의 크기가 A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T1이라고 놓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가 AT1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요. 요 중간값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2분의 T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속도 차이는요, 2분의 1 AT1이에요. 그래서 요 값이 얼마냐면, V 플러스 2분의 1 AT1이 되고요. 그 다음 요 값은 얼마예요? V 마이너스 2분의 1 AT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2분의 1 AT1이야. 여기도 2분의 1 AT1.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 한번 볼까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2분의 1 AT1이야. 그러면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도 2분의 1 AT1이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긴 T2란 말이야. T2 가속도의 크기가 A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높이에 대한 부분을 요 T2로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1 AT2도 돼요. 그 말은 2분의 1 AT1과 2분의 1 AT2가 같기 때문에 여기 T1과 T2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P부터 Q까지의 구간에서와 R부터 S까지의 구간에서가 걸린 시간이 같다.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를 지나는 순간, 여길 지날 때 속력은 A가 B의 두 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그림 상황을 보니까 P부터 Q까지는 거리가 4L이에요. R부터 S까지는 2L입니다. 거리가 2대1이에요. 2대1.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첫 번째 구간, 이 면적이 2대1이어야 돼. 맞지? 근데 시간 간격은 T1과 T2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길 V라고 놓았을 때요, 요 값은 얼마가 돼? 요 값은 바로 2분의 V가 되죠? 2분의 V. 그러니까 A가 기준선 S를 통과할 때 속력은 2분의 V예요. 그런데 지금 B를 구하고 싶은 거야. B. B는요. 여기요. 요 높이.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똑같죠? 봐봐. 여기가 2분의 V야. 여기는 V야. 여긴 중간값이죠. 얼마예요? 그래요. V하고 2분의 V 더하면 2분의 3V를 2로 나누게 되면 4분의 3V. 요 값이 4분의 3V이다. 요 값이 4분의 3V. 그러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4분의 V에 해당되네요. 4분의 V. 4분의 V 감소하고, 4분의 V 감소하고, 4분의 V 감소합니다. 여기서 4분의 V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B의 속도는 얼마가 돼요? 요게 4분의 V. 그래서 2분의 V는 4분의 V의 두 배다. 라고 하는 것이 니은에서 묻고 있는 거야. 니은 맞는 설명이죠. 디귿 QR 구간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가 A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QR 구간에서 A는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A다. A가 누구의 가속도였어요? P부터 Q까지 R부터 S

B까지 이동하는데 자동차 B의 가속도였어요. 그 가속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자동차 B의 운동을 통해서 가속도 A 값을 한번 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A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부터 Q까지. 첫 번째, P부터 Q까지 자동차 B를 통해서 가속도 값을 한번 구해 보자고요. P부터 Q까지. 그러면 봐봐. 주어진 정보를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거리에 대한 정보, 그치? 거리 우리가 알잖아. 4일만큼 갔단 말이야.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볼게요. E, A, S는, S 얼마? 4L. 4L은, 이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니까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면 됩니다.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인데요. 여기에서 요거 빼면 돼요. 그쵸? V제곱. 여기가 얼마입니까? 4분의 25. 4분의 5V니까요. 제곱하면 16분의 25V제곱 마이너스. 여기요. 여기 얼마죠? 4분의 3V예요. 16분의 9V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요. 여기에서 가속도를 구해보면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8L분의 V제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도 A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디귿에서 묻고 있는 두 번째 구간에서 자동차 A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두 번째, 바로 Q에서 R 구간이에요. 이때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세 번째식,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식 A 플라임이라고 놓아보고 이때 거리는 3L. 자,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에요. 큰 것의 제곱에서 작은 것 제곱 빼면 됩니다. 크기를 구하는 것이니까 V제곱 마이너스 4분의 V제곱. 여기에서 A를 플라임을 구했더니요. A 플라임이 8L분의 V제곱이 나와요. 어때요? 요 값과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구간, Q에서 R 구간에서 자동차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다라고 하는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다 맞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까다롭죠? 그쵸?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체 AB가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A는 여기 정지하고 있고요. B는 왼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A는 여기 3V, B는 여기 5V 이런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A와 B 사이의 거리가 L인데 A와 B가 스치는 순간까지 A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겠는가? 자, 스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요. 잘 봅시다. 지금 서로 다른 크기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A가, B가 이렇게 V라는 속도로 갔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결국 나중에 이쪽으로 5V로 간대요. 그 말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이쪽 방향으로 빨라지는 거지.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등가속도 일정하게 느려지다가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바로 여기를 통과할 때는 속도가 얼마가 돼? V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여기를 마이너스 V라고 하고, 여기를 플러스 V라고 한번 해볼게.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그러면, 지금 물체 A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3V가 됐죠. 속도가 얼마큼 변했어요? 3V 변했단 말이야. 물체 B는요, 마이너스 V에서 5V가 됐어. 얼마큼 변했죠? 6V만큼 변했어요. 속도 변화량이 1대 2다라고 하는 말은 가속도의 크기가 1대 2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쵸? 그 말입니다. 자, VT 그래프로 마찬가지로 그려볼 거예요. 자, VT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자, 물체 A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물체 A는 처음에 속도가 0이야. 정지하고 있다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서
얼마가 됐어요? 3V가 된 거야. 3V. 괜찮죠? 3V. 자, 조금만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서 그려보면, 요렇게 해서 3V. 물체 B입니다. 물체 B는 처음 속도가 반대 방향이야. 마이너스 V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야. 마이너스 V.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쵸? 가속도의 크기는 다릅니다. 달라서요.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증가해서 이 시각에 속도가 얼마가 된 거야? 5V가 된 거예요. 5V. 5V. 이렇게 찍어볼까요? 그럼 속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직선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봐봐. 어떤 이제 상황들이 제시가 됐냐면, B가 이렇게 가서 다시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속도가 VA가 됐다라고 했잖아. 속도가 얼마큼 변했죠? EV만큼 변했어요. 그런데 A와 B는 가속도의 크기가 1:2야. 속도 변화량이 1:2란 말이야. B가 EV만큼 변하면요, A는 V만큼 변해야 돼. 그치?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 기준선 P를 통과할 때요, 물체 A는 여기쯤 가고 있을 거야. 여기쯤. 여기쯤 가면서 속도가 얼마큼 됐어요? 여긴 EV 변했고, 여긴 V 변했으니까 V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 속도가 똑같네. VV. 그쵸? VV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야. 바로 요때 시각을 T라고 한번 놓아볼게. 요때 A와 B가 속도가 같아진 거야. 같아졌죠?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일정하게 빨라지고, 어디 일정하게 빨라질 텐데, 그러다가 언제요? 언제 둘이 스치게 되는 거야? 여기쯤 두 물체가 스친다? 자, 스친다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스치려면요. 봐요. 물체 A는 요만큼만 가면 되잖아. 근데 물체 B는 이만큼 가야 두 물체가 나란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란하게 됐다는 말을 스친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A보다 물체 B가 얼마큼 더 가야 돼요? 요 면적만큼 더 가야 돼.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더 가야 여기에서 두 물체가 스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 말은, 봐봐. 이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V까지 가는데 물체가 이동한 거리요. 우리가 그래프에다 표현하면, 봐봐. 요게 지금 A잖아. A. A가 이동한 거리, 요만큼이야. 요 삼각형 면적만큼 B가 더 가야지만 두 물체는 스칠 수 있는 거야. 스쳐. 그럼 여기가 T라고 놓으면요. 여기요. 여기 ET가 있을 거잖아. ET. ET일 때 여러분, 요 면적과 요 삼각형 면적과 요 면적이 지금 조금 달라 보이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T 똑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T만큼 지났으니까 이 물체의 속도는 EV가 됐고, 이 물체는 3V가 됐어요. 결국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아. ET인 순간 두 물체가 스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 스친다. 그 다음에 봐봐. 여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3V에서 5V가 됐어. 아, T 동안 속도가 2V씩 증가하니까 이때는 3T가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지. 3T.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ET부터 3T까지. ET부터 3T까지요. ET가 어느 순간이야? 두 물체가 스치는 순간이다. 스치는 순간부터 A는 이만큼 왔어요. 이 그래프에서 요 아래 면적, 요 사각형 면적. B는 이만큼 왔어요. 요 사각형 면적. 그 차이가 요만큼이죠. 요 사이. 요 면적. 요 면적이 바로 L인 거야. L.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L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요 면적을 여러분 정의하려면 평균 속력 이용하면 좋지 않아? 처음 값과 나중 값의 중간 값, 요렇게 요 직선 하나 그리고요.
여기도 처음값과 나중값의 중간값 이렇게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2분의 3V라고 하는 것은 요 높이에 해당하는 거죠. 높이, 그 다음에 T, 이렇게 곱한 사각형의 면적이 L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문제에서 묻고 있는 A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텐데요. 봐봐요. 스칠 때까지는 시간이 2t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뭐예요? 바로 요 삼각형 면적이야. 삼각형 면적을 구하게 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A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해볼게요. A가 이동한 거리는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높이요.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건요. 보세요. t일 때 속도가 v야. 그러니까 2t일 때 속도는 2v가 되겠다. 그치? 여기다 2v.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2vt가 되는데 요 vt가 얼마였어요? vt는 3분의 2L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3분의 4L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A와 B가 스치는 순간까지 A가 이동한 거리는 3분의 4L,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VT 그래프로 제대로 구해내야, 그려내야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고난도 문항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는 시간차 운동이죠? 시간차 운동. A와 B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B의 운동을 A가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P부터 Q까지는 빗면에서요, 등가속도 운동하고, Q부터 여기요, 수평면에서는 등속 운동하고, 이 빗면에선 다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빗면에서 A와 B 사이 거리가 L이에요, L. 자, 우리 수평면에 딱 도달했을 때, B의 속도를 V0라고 한번 놓아 볼게요. V0. 그럼 여기에서는 V0 이렇게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빗면을 타고 올라가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지겠죠. 자, 문제에서는요. 이첫 번째 빗면과 두 번째 빗면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여기가 3배래. 3배. 3A.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가 3A라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가 V0예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그러면 거리에 대한 정보 알고요. 우리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평균 속력은 처음 속도 0, 나중 속도 V0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V0야. 그치? 2분의 V0 곱하기 T, 요게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T는 얼마냐면 V0분의 2L이죠. 제가 아까 시간차 문제라고 했잖아요. 결국 V0분의 2L 시간 후에 B의 운동을 A가 따라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여기다 가만히 놓잖아? 그러면 V0분의 2L 후에 B가 놓인 곳에 A가 가서요. 속도가 V0가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긴 등속 운동하고, 여긴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번 봐봐요. 여기는 B가 먼저 도달할 거잖아. 그치? 이 빗면에. 그러면 조금 있다가 V0분의 2L 후에 뒤따라오던 A가 도달한다고요. 그쵸?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때 둘 사이 거리가 L이래, L. 그리고 그때 B의 속도가 V라는 거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수평면에서 A의 속력이 얼마야? 이걸 묻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수평면에서 B의 속도를 얼마라고 놓았죠? V0라고 놓았지. 그러면 수평면에서 A의 속도도 V0인 거야. V0를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지만, 우리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질 거야. 첫 번째 빗면에서. 그치? 요 시간이 얼마야? TV0분의 2L 후에 속도가 V0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빗면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게

크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봐. 여기서 기울기의 크기가 가속도의 크기인데, 3대 1이야. 3대 1. 그리고 여기 3등분 한번 해볼까? 이렇게. 3등분, 3등분. 그럼 요 시간 간격이 얼마가 되냐면, V0분의 2L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V0분의 2L. V0분의 2L.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구해냈는지 한번 봐봐요. 자, 일단 B가 여기 도달했습니다. B가 도달했어요. 도달한 다음에 쭉 올라가. 여기 도달할 때 속도가 얼마예요? V0지. V0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하나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봐봐. 지금 뒤따라 오던 A의 속도가 V0가 됐다? 그때 B는 한 이만큼 올라가고 있을 거잖아. 그치?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 여기 V 플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A가 요 B가 있던 자리에 왔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큼 지난 거야? 바로 V0분의 2L만큼 지난 거야. 그때 속도가 얼마가 된 거예요? 얘는 아 여기잖아 여기 여기 여기 그치? 여기 여기 얼마예요? V0를 3등분 해야 되니까 요 값은 3분의 2 V0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놓았던 요 V 플라잉 값이 얼마냐면 3분의 2 V0가 돼요. 자, 빗면에서는 동일한 빗면에서는 두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아. 가속도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속도가 같이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같이 일정하게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물체의 속도 차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지금 A의 속도가 V0, B의 속도는 3분의 2 V0야. 속도 차가 얼마야? 3분의 1 V0죠? 그래요. 3분의 1 V0로 두 물체는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 거야. 가까워질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요 상황에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이 거리에 대한 정보 구할 수 있지 않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면적이죠. 요 면적이야. 요 면적만큼 물체 B가 위로 올라간 거거든. 그러면 요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면적을 구하려면 요 값과 요 값의 3분의 2 V0와 V0를 더해요. 그러면 3분의 5 V0지. 그걸 2로 나눠야 되니까, 아, 6분의 5 V0 곱하기 요거야. 그쵸? 그래서 이 면적만큼 이만큼 올라갔다고요. 그럼 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3분의 5L이다. 3분의 5L만큼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뒤따라오고 있는 물체 A가 속도가 빨라. 그래서 이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야. 얼만큼? L만큼 좁혀져야 되는 거죠. L만큼. 맞습니까? 그러면 두 물체의 속도 차가 지금 얼마가 나냐면 3분의 1 V0가 나거든? E 곱하기 T. 이게 얼마큼 더 가야 돼? 3분의 2L만큼 더 가면 둘 사이의 거리가 되네. L이 돼요. 그쵸? 그러면 요 T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T는 3, 요렇게 약분되니까요. V0분의 2L이네. V0분의 2L 후에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L이 되는 거야. 여기 보는 이 시간 간격이 V0분의 2L이네. 그쵸? V0분의 2L 후에 그때 앞서가던 물체 A의 속도는 얼마가 돼요? 3분의 1 V0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V 값이 얼마냐면 3분의 1 V0가 돼요. 그럼 V0를 V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V0는 3V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시간 후에 B의 운동을 A가 따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동일한 빗면에서 가속도가 똑같을 때 속도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볼까요? 4번 문제는요, 지금 자동차 A, B가 각각

같은 가속도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R점을 동시에 통과했고 그 다음에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R부터 S까지 진행한 후에 그 이후에 자동차 AB가 간격 LO를 유지하면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꽤 복잡한 상황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그림 상황에서요. 동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동차 B가 기준선 P를 통과하고 있을 때 자동차 A는 Q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Q에서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동시인 거야. 동시에 여기를 출발했고 여기를 통과하고 있고 그러다가요. 어디에 동시에 통과하게 되냐면 R을 또 동시에 통과했대요. 여기를. 여기를 자동차 AB가 동시에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체크를 하냐면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자동차 B의 속도를 VB 이렇게 한번 놓아보고요. 그 다음에 R을 통과할 때 자동차 A의 속도랑 V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동차 AB가 방향과 크기가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가 V만큼 증가했다면 자동차 B도 R을 통과할 때 속도는 V만큼 증가해야 돼서요. VB 플러스 V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동시에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요.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평균 속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L만큼 이동했고요. B는 13L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AB의 평균 속력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평균 속력이 1대 13이 되는 거예요. 1대 13. 여기가 13배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속력은 얼마야? 처음은 정지 0, 이때 속도를 V라고 놓았으니까 평균 속력은 2분의 V가 되죠? 2분의 V. 이때 평균 속력은 처음 값과 나중 값을 더한 것. 2VB 플러스 V. 요두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요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몇 배냐면 13배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3배. 여기다 곱하기 13을 하면 이거와 같다. 이거죠. 여기서 VB를 구하면 VB는 6V가 돼요. 6V. 그러니까 봐봐. 기준선 P를 통과할 때 자동차 B의 속도를 VB라고 놓았는데 요게 6V. 이렇게 되고요. 요 V만큼 더 해야 되니까 요게 7V.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오케이. 기준선 R을 통과할 때 자동차 A의 속도는 V, 자동차 B의 속도는 7V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 R부터 S까지는요,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크기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빨라질 수 있고 하나는 느려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 S를 통과한 이후에 A와 B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말은 자동차 A와 B의 속도, 같단 이야기죠. 같은 속도로 진행하니까 두 자동차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S를 통과할 때 자동차 A의 속도를 V'이라고 놓아보면 자동차 B의 속도도 V'이 됩니다. 자동차 A는 속도가 빨라졌을 거고요. 자동차 B는 속도가 느려져서 V'이 됐을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A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B는 일정하게 느려지는 그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해 봅시다. R부터 S 구간, 두 번째 구간입니다. R부터 S 구간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이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R부터 S까지 거리는 6L 똑같단 말이에요. 요거 굳이 이렇게 지워도 될것 같아. 그 다음에 E도 이렇게 지워도 될것 같아. 그치? 그러면 A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이다. 근데 A의 크기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는 빨라지고 하나는 느려질 거야. 큰 것에서 작은 걸뺀그 크기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자동차 A 같은 경우는 V 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렇게 될수 있겠고요. 자동차 B 같은 경우는 이거 제곱 VB 플러스 V 제곱 마이너스 V 플라임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요거 7V니까 요거 7V잖아. 그치? 7V. 7V니까 49V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요식 정리하면 요 V 플라임 값이 얼마가 나와요? 5V가 나와요. 5V. 아, 지금 R부터 S까지 구간을 통과한 다음에 V 플라임이 5V.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진 거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져서 5V가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누가 먼저 S에 도착했을까요? 당연히 B가 먼저 도착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A가 도착했겠지, 그치? 그러면 A가 도착한 시간, B가 도착한 시간을 구해보면, 그 시간차만큼 B가 여기 더 갔을 거잖아. 그간 거리가 바로 L0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한번 구해 봅시다. R부터 S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구해 볼 거야. A는, 자, 6L이란 거리를 평균 속도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죠. 평균 속도. 3V 곱하기 TA. 이렇게 해요. B는 6L만큼 갔어요. 평균 속도는 여기가 7V고요. 여기가 5V야. 두개 더하면 12V죠. 그걸 2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6V죠. 6V. 6V 곱하기 TB.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TA에 대한 정보와 TB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TA는 V분의 2L이 되고요. TB는 V분의 L이 됩니다. 그렇죠. 그 V분의 L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B는 기준선 S를 통과한 거야. 그또 V분의 L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야지만 A가 여기를 또 통과하는 거잖아. 그 시간 동안 자동차 B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한 거죠. 그렇죠. 그 거리가 바로 L0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L0는 얼마의 속도로? 5V라는 속도로 얼마 동안 V분의 L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진행한 거야. 이렇게 약분하면 5L이 된다. 5L. 그래서 L0는 5L이다라고 하는 정답이 3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자동차 AB가 나와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꼼꼼히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재에 있는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직선 도로에서요, 자동차 AB가 있는데 이때는 A와 B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반대 방향. 자, 자동차 B는 R점에 정지하고 있다가 등가속도 운동해요. 점점 빨라진다는 이야기죠. 자동차 A는 기준선 P를 어떤 속도로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도가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려면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명확합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갈 텐데 바로 이 순간 A와 B의 속력이 같다는 거예요. 이때 속력을 V0, V0 이렇게 한번 놓아볼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봐봐. 자동차 A가 P에서 R까지 가고요. 자동차 B는 R에서 P까지 가는데 같은 거를 진행해요. 그런데 통과하는 시간도 똑같아. 그 말은 뭐냐면 평균 속력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으로 할때 처음 값과 나중 값, 속력의 처음 값, 나중 값의 중간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먼저 자동차 B의 속력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속력. 그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B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우리가 평균 속력, 속력이 같을 때, 평균 속력일 때잖아. 요 중간 값이 얼마라고 놓았냐면 V0라고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요.

자동차 B가 기준선 P를 통과할 때는 EV0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자동차 A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동차 A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첫 번째 0부터 처음부터 속력이 V0가 될 때까지 거리가 4L보다 더큰 거리를 가야 돼.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평균값 똑같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자동차 A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시간을 T0라고 놓아볼게요. 그럼 평균 속력일 때는 시간이 2분의 T0가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우리 보기에 기역 니은 D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역. A가 B보다 먼저 Q를 지난다. Q라고 하는 것은 총 거리에서 중간 위치예요. 중간 위치 Q를 누가 먼저 통과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자동차 A든 B든 등속 운동한다라고 하면 바로 중간 지점을 통과할 때는 총 시간의 절반이겠죠. 하지만 자동차 AB는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8L일 텐데 중간 위치 Q를 통과할 때는요, 이 면적의 중간, 어디예요? 지금 이쪽 면적이 더 커지잖아. 그치? 그리고 중간, 시각의 중간, 시간의 중간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 면적의 중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기억에서 묻는 건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그 시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먼저냐, 나중이냐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가속도가 클수록 이쪽 면적이 크단 말이야. 그 면적이 2등분 되려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야 돼. 그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가속도가 작을수록 가속도가 0이면 중간이고요. 가속도가 작을수록 이렇게 왼쪽으로 오는 거지. 그치? 이쪽 면적과 이쪽 면적이 절반이 되는 곳. 그렇기 때문에 둘의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면 A가 중간 위치 Q를 먼저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 P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4배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B는 EV0인 순간에 통과를 해요. 그러면 A가 P점을 얼마의 속도로 통과했니? 요걸 구하는 문제야, 요거. 요거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봅시다. 일단, 총 길이는 8L이에요. 8L은 평균 속도가 얼마죠? V0지. 총 시간은 T0야, 그치?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 맞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L에 대한 정보를 넣어보면 L은 8분의 1 V0 T0 이렇게도 식을 하나 놓을 수 있겠다. 이거 써먹으려고 한번 써본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우리가 뭘 이야기할 거냐면 2분의 T0까지 2분의 T0가 뭐예요? 두 물체의 속도가 V0가 된 거거든. V0가 됐을 때 A가 이동한 거리, 요 면적이죠. 요 면적과 B가 이동한 거리, 요 삼각형 면적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A가 이동한 거리, 그리고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하게 되면 8L에서 3L을 빼게 되니까 5L이 되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하게 되면 5L이 됩니다. 0부터 2분의 T0까지요. 그래서 요 삼각형 면적,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T0 곱하기 V0고요. 여기에서 L은 8분의 1 V0, T0니까 요 값이 2L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이동한 거리는 3L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3L. 그쵸? 요 면적이 3L이어야 돼. 3L. L이 얼마야? 8분의 1 V0, T0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자, 봐봐. 여기가 V0예요.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이걸.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2분의 T0.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게 되면 4분의 3 T0가 돼요. 4분의 3 V0. 4분의 3 V0. 그렇기 때문에 요 처음 값은 2분의 1 V0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2분의 1 V0와 EV0를 비교하는 것이거든. 자, 마지막 D긋이요. AB가 각각 PQ를 지나는 순간부터 스친다라고 하는 것은, 봐봐. 이때 스친다 한번 생각해 볼까? 이때 스쳤어요. 그 말은

0: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한 것이 8L이다라고 하는 거야. 맞습니까? B의 가속도는요, T0분의 2V. A의 가속도는 T0분의 V0. 기울기의 크기니까 이걸 가지고 면적을 직접 등가속도 운동식 두 번째식을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구하다 보면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2차 방정식. 그래서 요 T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요 사각형 면적과 요 삼각형 면적을 더한 것이 바로 8L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을 전개하다 보면 이 T가 얼마가 나오냐면 T가 3분의 2 바로 T0가 나오게 됩니다. 요 순간 A와 B가 스쳐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야. 스쳐 지나간다.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A가 B의 4분의 5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면적을 결국 비교해야 되거든. 이 면적은 각각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죠. 시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구했고요. 처음값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 속력 구하면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걸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시간일 때, 3분의 2t0일 때, 요때 VA가 얼마겠는가? VB는 얼마겠는가? 이거 구해내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의 첫 번째식,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구하게 되면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6분의 7V0가 되고요. 6분의 7V0.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요. 자동차 A의 속도가 6분의 7V0, 자동차 B의 속도가 3분의 4V0. 그래서요, 중간 값인 평균 속력을 가지고 시간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시간은 똑같으니까 거리에 대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이게 지금 몇 배냐? 이거 구하면 되죠. A는 평균 속력이 6분의 5V0야. 6분의 5V0. B는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3분의 2V0예요. 이거 몇 배예요? 4분의 5배거든. 4분의 5배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4분의 5배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보, 그 다음 속도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도 복잡하지만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시간에 대한 상황, 거리에 대한 것, 평균 속력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고민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이제 중요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우리 5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6번 문제부터 계속해서 풀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1강 시작인데요. 1강에서 화학의 유용성 같이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얼만큼 우리가 주변에서 화학이 중요한가, 이 실생활 예시들을 관찰하면서 그 반응들을 보는 거죠. 자, 우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 화학의 유용성, 화학의 실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한 생활 속의 화학이 바로 화학의 첫 걸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한 용어들, 이 화학 속에서 사용한 용어들, 이것들을 몰이라고 해서 이 단원 안에서 그 용어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열심히 배운 이 용어들을 화학 반응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 건데, 그게 바로 화학 반응식입니다. 마지막은 용액의 농도. 자, 근데 이거는 원자의 구조와 같이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1강만 다루기에는 이 기출 문제들을 관찰해 보니까, 생활 속 화학뿐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어디에 있는, 바로 16강에 있는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가지고 와서 같이 출제합니다. 자, 이 반응은 바로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반응에서 얘가 지금 연소하고 있는데 얘는 탄소 화합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1강과 16강을 같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념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화학이 우리 주변에서 얼만큼 유용한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식량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의류, 세 번째는 주거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화학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시들을 가지고서는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요, 식량이 부족해졌어요. 자, 식량을 그럼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우리가 생산해 줘야 돼. 그럼 농업량을 생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비료입니다. 자, 비료를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자, 대기 중에 질소는 많아요. 근데 그 질소를 우리는 사용하는 게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서 촉매를 활용하고 고온 고압 조건에서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버와 보슈죠. 그래서 하버와 보슈는 공기 중에 바로 질소. 이 질소는 N2. 자, 그리고 수소는 H2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는 식 항상 나오죠. 질소와 그리고 수소가 반응하여서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반응 계속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까지.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식량 문제 해결이 되었구나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의류 문제 해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가 써져 있는데 혹시 보이나요? 보통은 우리 교복 같은 경우나 아니면 생활복 같은 경우에 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한데 폴리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학생들이 신는 이 스타킹 같은 건 나일론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옛날 옛적에는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석유로부터 얻은 이 합성섬유라는 것을 사용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면이나 마나 모나 비단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 생산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또한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렇다면 조금 비싸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천연섬유, 하지만 현재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그로 인해서 합성섬유가 나오게 되었구나. 장점과 단점 알아보도록 할게요. 천연섬유입니다. 면, 마, 모, 경. 흡습성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면 티셔츠를 입고 있기도 하고요. 질기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닳을 수 있다. 우리가 활동량이 많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닳아버리니까 조금 불편하겠죠? 오랜 시간 읽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엉덩이만 해도 오래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닳아버리죠. 그래서 쉽게 닳는다. 생산량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 봤더니 바로 합성섬유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자, 쉽게 닳지 않아요. 질기다라는 거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섬유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할때 수영이나 아니면 러닝을 뛰거나 각각의 활동에 적합한 섬유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거, 이제 의류 문제 해결에도 바로 화학이 관여하였다.
자, 이제 그럼 마지막 주거 문제 해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요, 쭉 관찰해 보시면, 아, 저 안에 이 골조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뭐로 되어 있길래 이렇게 우리 집은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튼튼하게 버텨주는 걸까? 궁금할 때가 있었죠. 사실 무엇으로 되어 있다? 철로 되어 있다. 이 철이라는 건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이 건축물의 골조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하는 데를 지나가게 되면 철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아, 저거를 안에 다 넣어놓은 거구나.

느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고 있는 이 집, 따뜻하게 이 온도를 유지해줄 수 있는 거는 외부에서 열이 나가거나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스타이로폼. 그래서 단열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이로폼은 가까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케이크나 아니면은 이 가공품 같은 거, 냉동식품 같은 거를 사올 때 아니면 택배로 배달시킬 때 스타이로폼으로 오죠. 이 스타이로폼은 단열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식료품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건물을 볼때 사실은 외벽으로 바로 볼수 있는 건 콘크리트예요. 이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물이나 모래, 자갈 등을 섞은 건축 재료입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만 사용하기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게 되면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넣었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너무 건물이 꽉 막혀 있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창을 설치해요. 그 창에는 유리를 가지고서는 만드는데요. 이 유리다라고 하는 건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볼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 중에 하나가 유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건축 소재들이 발달됨으로써 주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는 화학이 기여하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종종 이제 이 건축 재료에 대한 특징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건축 재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매칭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학의 유용성 정말 유용한데 느끼셨나요? 자, 그리고 주변에 우리 여러 가지 소재 속에는 어떠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바로 이 탄소 화합물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탄소 화합물은요,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질소, 황, 할로젠 등의 원자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화합물로요, 탄소 화합물인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탄소가 있는가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CaCl2 염화 칼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인가요? 씨만 있다고 탄수화물은 아니고요. 이건 칼슘 염소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물질 밑줄 긋고 탄수화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보고 탄소가 있는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다른 원자들과 이제 결합을 하여서 화합물을 형성하였는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만 크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메테인. 메테인은요,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예요.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메테인이라는 거는 사실은 3단원에서도 정사면체 연구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메테인의 특징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그래서 LNG의 주성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가정용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 연료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요.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뭘까요? 연소 반응을 시켰을 때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자, 그래서 2번.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탄소화물의 완전 연소. 이 반응식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완전 연소라면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그래서 식을 쓸수 있어야 돼요. 한번 써보시겠어요? 메테인이 연소시켰습니다. 그럼 무조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어 여기까지 기본 골격을 딱 써줘야 돼요. 기본 화학 반응식 써줘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여기서 반응 계수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반응 계수 맞출 때 우린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에 딱 비교해주면 이 가운데 화살표를 했을 때 왼쪽에 반응물에는 탄소가 딱 탄소화물에만 있어요. 그런데 생성물에는 이산화탄소에만 탄소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탄소는 바로 이 탄수화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 수소가 어디에 있어요? 반응물에 지금 탄수화물에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에 의해서 이 물의 양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세어볼까요? 여기에서 만약에 메테인이 1몰이라면 그러면 탄소도 1몰이어야 돼? 여기 1몰. 그럼 수소가 지금 우리 1몰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지금 4개 있어야 되죠? 그럼 여기 4개 있어야 되는데 2개 있다. 그래서 여기

가 이몰이 돼줘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산소는 여기에서 결정되는 애들 역으로 맞춰주면 돼요. 두 개에다가 두 개, 네 개. 그래서 여기가 E 이렇게 하면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완전 연소를 쓸 때는 탄수화물에서 여기 탄소, 탄수화물에서 수소 이렇게 연결지어서 반응 개수를 맞춰주면 된다. 자, 두 번째 예시가 볼까요? 에탄올입니다. 자, 에탄올은요, 여기서 어떤 특징을 봐주시면 되냐면 OH예요. 자, OH. 자, 에탄올이다. OH. OH 붙어 있다. 올이라고 저희가 하이드록식이라고 하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세트산은요, 딱 구조식 봤을 때 COOH가 보일 거예요. COOH가 보인다. 이게 바로 아세트산이다. 자, COOH가 보인다. 아세트산. 식초의 성분이고요. 여기에서 수용 액성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산성입니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세트산에 대한 액성을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약품과 플라스틱,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 바로 화학의 유용성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맨 뒤에 있는 16강 개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로 우리는 항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을 방출하기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 합보다 더큰 경우에요. 그러면 반응물이 더 크다? 그럼 이 에너지 차만큼 뭘 해줬다라는 걸까요? 방출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어떻게 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주위에 지금 우리가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걸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을 연소시키면, 다시 말해서 산소와 반응하면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이때 우리는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가장 구분하면 좋은 이 힌트는 무엇이냐면 문장 내에서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또는 우리가 따뜻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문장 안에서 힌트를 얻어 주셔야 돼요. 자, 또 뭐가 있냐면 중화 반응. 이 중화 반응이 실제로 출제가 됐는데 중화 반응이에요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산과 염기가 반응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예시가 나올 수 있죠. 염화수소와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손난로가 있습니다. 손난로는 겨울철에 우리가 따뜻해지려고 사용하는 건데 흔들면서 여기서 시원해지는 반응은 아니겠죠. 그래서 앞뒤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통해서 발열 반응 찾아주면 된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요,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은 오른쪽 그래프를 봤더니 반응물의 에너지 합과 생성물의 에너지 합, 생성물의 에너지 합더 커요. 그럼 그 에너지 차이만큼 흡수해줘야겠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의 기화. 물이 기화한다. 액체 상태였다가 기체 상태로 되는 걸 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열을 흡수함으로써 일어나고요. 질산 암모늄 용해 반응.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반응이 일으킬 때 밑에 나무판 두고 물을 여기다 밑에 살짝만 묻혀놓고서는 나무판이 나중에 붙는가를 확인하는 실험 하나 있었고요. 광합성, 빛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 봤던 거는 탄산 칼슘의 열분해 반응. 이 반응이 일어나면 산화 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반응인 거죠.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인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아, 얘네들 열을 흡수했는가, 방출했는가,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를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같이 문제 풀면서요. 앞에서 배웠던 화학의 유용성부터 그리고 16강에서 있는 열의 출입까지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는가가 중요하겠죠? 작년 수능으로부터 우리 약간 눈치를 채보도록 할게요. 1관과 16과 이 화학의 유용성

출입과 열의 출입을 어떻게 연계시켰는가 맛보기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발문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해 옳은 것만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기억. 기억은 탄수화물이다. 기억이 뭐냐면 설탕인데 설탕에 대한 확실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제 이루어졌구나. 탄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설탕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 이 설탕이라는 건 탄소가 들어있는 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니은 갈까요? 니은은 합성섬유다. 나일론이다. 최초의 합성섬유로 우리 배웠던 거. 나일론 소재의 옷. 그렇기 때문에 합성섬유가 맞습니다. 디귿. 디귿이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디귿이 낮은 온도를 유지해주는 이 드라이 아이스인데요. 여기 고체 상태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판단하기 어렵지 않도록 다 써줍니다. 고체가요, 기체로 승화되는 거. 승화라는 건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모두 다 승화하기 때문에요. 명확한 상태를 줬어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이 승화는 당연히 열을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스크림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디귿 선진보다 흡열 반응 맞습니다. 답은 기역님 디귿이니까요. 5번 가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느낌 가졌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탄수화물도 물어보고, 합성섬유도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한테 열의 출입도 같이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가져온 문제도 보면은, 여기에서 탄수화물에 대한 우리가 배웠던 성질들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한테 딱 1강과 16강을 분리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16강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뒤에서 나타날 거예요. 가봅니다. 자, 이번에는 2점에서 1번으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이와 관련된 성분,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봤더니 식초가 나왔어요. 식초의 성분이다? 뭐였죠? 아세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을 나타내기 위해서 식초의 그림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요. 우리 아까 이 대표 문제 중에서 수능에서 이 설탕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에서 설탕 나왔었죠? 여기도 설탕이 나왔습니다. 기억. 가릴 물에 녹이면 염기성 수용액을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세트산이에요. 그럼 아세트산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염기성 수용이 된다는 틀렸다. 니은. 가와 나는 모두 탄수화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이다 탄소가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주면 되겠죠? 탄소가 모두 다잘 들어가 있으니까 탄수화물 맞고요. 디귿. 구성원소의 가짓수예요. 그러면 여기선 탄소와 수소, 산소, 탄소 여기 나니까 가 밑에 써볼게요. 탄소, 수소, 산소. 동일하게 설탕에서도 탄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모두 다 구성원소의 가짓수는 세 개로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답은 니은 가주시면 2번 갑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우리한테 탄수화물인가 물어봤다. 아까 수능에서도 물어본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탄수화물인가를 정말 많이 물어보니까요.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탄소가 있는가, 씨가 아니라 탄소가 있는가를 봐줘야 돼요. 그 다음 문제 가봅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화학의 유용성. 앞에서 식량 문제 해결을 했던 거, 그리고 의류 문제 해결,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 갑니다. 다음은 화학의 유용성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하버와 보슈는 공기 중의 질소를 무엇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가? 여기 암모니아에 대한 화학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쓸수 있다. 뭐예요? NH3. 자, NH3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 중의 질소, 그리고 여기에서 수소가 있네요. 그래서 수소가 반응하여서 암모니아를 합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갈 건 뭐다? 수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기억 갑니다. 기억은 산소이다? 아니요. 수소입니다. 그렇게 개발하였고,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비료는 인류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을까요? 비료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에 화학이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요, 바로 이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질소 비료를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가볼까요? 최초의 합성섬유입니다.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바로 나와야 된다. 나일론이구나. 자, 나일론은 여러 가지 의류뿐만 아니라 밧줄, 그물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나일론이 굉장히 질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다. 디귿, 이 나일론은 천연 섬유에 비해 이게 일단 합성 섬유구나라는 건알수 있죠. 합성 섬유고요. 천연 섬유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합성 섬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 답은 니은만 맞죠? 그래서 몇 번? 2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화학의 유용성이 진학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예시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을 읽고서는 여기 들어가야 된 빈칸, 그리고 무슨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예시가 나왔을 때 크게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를 구분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우리한테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아세톤이 낯설어요. 이 아세톤이 너무 낯선데 왜 그러냐면, 폼알데하이드는 세집증후군으로 굉장히 친숙하고요. 아세트산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식초의 성분으로 많은 예시들을 봤을 겁니다. 근데 아세톤은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들 이제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발랐을 때 지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책상 같은데 스티커를 붙여놨으면 지울 때도 사용할 때 아세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 청소할 때 가끔 아세톤 나눠줘서 지워라라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장을 읽고 해석하면 하나 더 어렵지 않다. 그래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어 1몰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드디어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이면 오, 완전 연소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우리 한번 식을 써볼까요? 자, 폼알데하이드예요. 그러면 HCHO에서 탄소가 여기 하나 있고요. 얘가 산소와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가 하나였으니까 여기도 하나. 여기 수소 두 개, 여기 두 개. 그래서 얘네가 1대1이다.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산소는 굳이 맞추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1몰 완전 연소시켰을 때 궁금한 게 누구에 대한 양이냐면 이 물에 대한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산소 안 합니다. 그럼 얘네가 지금 1대1이죠? 그럼 얘는 몇몰 생성돼야 돼? 물은 1몰 생성돼야 돼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의 양은 2몰이 아니라 1몰이다라고 가져야겠죠. 그래서 틀렸다. 니은 갑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서는요, 니은 아세트산과 그리고 아세톤에서 탄소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로 가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탄소는 하나, 뒤에 또 있어요. 조심! 두 개. 그래서 2분의, 자, 산소예요. 하나, 둘, 두 개다. 그럼 1에 대한 비율. 그 다음 디귿 갑니다. 여기 탄소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분의, 여기에서 산소는 여기 하나 있다. 3분의 1. 누가 더 크다? 니은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디귿 갑니다. 기억해서 디귿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 탄소 있어야 되는데, 여기 탄소 있고, 탄소에 아까 동그라미 다 쳐놨다. 그쵸? 그래서 모두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그럼 니은과 디귿이 답이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생소한 게 나왔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다. 얘네들에 대한 성질을 외우세요도 아니었고요. 이 안에서 탄소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 탄수화물인가? 이런 거 물어봤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도 사실 요거기도 해요. 탄소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 또 나올 수 있는 건요.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배웠던 완전 연소를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완전 연소하였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양과 그리고 물에 대한 양을 여기서도 물어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화학 반응식 파트에서도 종종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꼭쓸수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산소가 지금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안 써도 괜찮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는요, 드디어 우리한테 이제 이 예시와 그리고 이 앞에서 화학의 유용성, 그리고 16강에 있던 열의 추리까지 같이 묶어서 물어볼 거고요. 내가 메테인이 뭔지 아니면 여기서 산화칼슘 뭔지 몰라도 문장을 읽고 무슨 반응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발문 가봅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메테인을 연소시켜 음식을 익힌다. 그리고 산화칼슘과 물을 반응시켜서 음식을 데운다. 느낌 왔어요. 얘네가 음식을 익히고 데운다? 그럼 우리가 조리할 때 지금 사용되는구나라는 거 이제 익혀졌고요. 기억 갑니다. 기억과 뒤에는 모두 탄수화물이다. 그럼 일단 메테인에서 탄소가 있는가 확인.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맞아요. 근데 니은 갑니다. 산화칼슘에서 신에 있으면 이건 CA, 칼슘이다. 그럼 이거 탄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탄소화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기억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음식을 익혔기 때문에 기억의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이 음식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고요. 디귿 갑니다. 니은과 같이 물이 반응할 때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그럼 산화칼슘과 물을 반응시켜서 음식을 데웁니다. 음식을 데운다라는 것, 또 따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얘네도 주위의 온도를 높이는 바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럼 열을 방출하는 반응,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발열 반응이고요. 지금 디귿에서는 흡열 반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흡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는 거다. 그래서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 우리가 메테인의 연소 반응, 그 산화칼슘과 물의 이 반응을 몰라요? 괜찮습니다. 뒤에 지금 음식을 익힌다. 그리고 여기서 음식을 데운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사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메테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탄소 원자수분의 산소 원자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가 등장했어요. 이게 원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구 중에 하나고요. 또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 분자당 원자수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기보다는 뒤에 가서 화학식량 몰에서 좀 우리가 친숙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분자당 원자수 한번 같이 보면서 가나다가 무엇인지 매칭시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탄수화물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가에서 다는 뷰테인 C4H10 뷰테인이고요. 그리고 에탄올 C2H5 OH, 아세트산 CH3, COH를 순서 없이 나타냈으니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추러 한번 가볼까요? 분자당 구성 원자수, 분자당 원자수네요. 분자당 원자수를요, 한번 하나하나 다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선 4개 더하기 10개네, 14개. 여기는 2개, 5개, 2개, 그래서 9개. 여기는 지금 4개에서 4개, 8개. 그리고 나서요, 이제 얘네들이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럼 사실 얘가 가면 둘 중에 하나가 나일 거고, 얘가 가면 얘가 나일 거예요. 그래서 힌트 하나 더 필요한데, 바로 뭐예요? 탄소 원자수분해. 수소 원자수. 이것도 다 그냥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탄소 원자수가 4개일 때, 수소 원자수가 10개네. 그럼 얘네 편하게 우리가 2.5라고 나타낼 거고요. 여기에서 탄소 원자수 2개 분해. 수소 원자수가 6개니까 나눠주면 3개. 여기에선 탄소가 2개, 수소가 4개니까 2개. 그럼 딱 봤을 때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얘가 만약에 가면

있는 그대로 팔아갔으면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질 거고요. 이 나라는 게 아세트산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았으면 다다라고 갔을 겁니다. 자, 기억 가볼까요? 기억에서 가는 뷰테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가 뷰테인 맞으니까 맞다. 니은. 나는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된다. 이 에탄올은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디귿. 달을 물에 녹이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 아세트산은요, 우리가 사단원에서 배웠습니다. 얘네가 수용액에서는요, 무엇을 내놓는 물질이다? 우리가 만약에 산성이라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일 텐데, 바로 수소이온 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산성 수용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다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아세트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산성 수용액이 된다. 정말 액성 많이 물어보는 거를 앞에서부터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요. 5번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우리한테 요 표현뿐만 아니라 탄소 원자 수분의 산소 원자 수도 나왔고요. 요 표현 굉장히 우리한테 1강에서 이 화학의 유용성에서 낯설지 않은, 이게 낯선 문제죠, 사실. 우리한테 낯설지 않은 건 의료용 소독제인가요? 액성 뭔가요? 이건 낯설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더 풀어보시고, 아까 말했던 연소 반응식도 다시 한번 더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닮은 꼴 문제로 유형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16강으로 쭉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109페이지에 있어요. 이 109페이지에서는 이미 1강 내용과 그리고 16강 내용을 같이 합쳐서 문제가 나타나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탄수화물인가요? 이것도 물어보고, 얘네들이 그러면 흡열 반응인가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풀었던 이 기출 문제들을 보면은 1강과 16강을 묶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입니다. 염화칼슘을 물에 용해시켰더니 내가 염화칼슘을 물에 용해시켰을 때 무슨 반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용액의 온도가 높아졌다. 이제는 알수 있다. 주위의 온도를 높이는 반응이구나.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 바로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니은, 메테인을 연소시켜. 사실은 이제 메테인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음식을 익힌다. 음식을 익힌다. 주위의 온도를 높인다. 이것도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기역부터 가볼까요? 기역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야. 기역, 염화칼슘을 물에 용해시켰다. 이걸 이제 염화칼슘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은 주위 온도를 높이는 반응이에요? 낮추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게 높였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우리가 무슨 반응인지 몰라도 여기 문장을 읽고 높아졌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아니야. 갈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갑니다. 니은이 연소될 때 메테인 연소시켰더니 음식 익혔어요? 열을 방출한다? 이것이 바로 발열 반응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위에서 음식을 익힌다? 발열 반응이다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디귿. 기역과 니은 모두 탄수화물이다. 우리 아까 예시로 제가 개념 정리할 때요. 여기 이 C가 탄소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칼슘과 염소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수화물 아니고 니은은 탄소가 있으니까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 답은 니은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만 읽어주고 앞뒤 맥락에서 온도가 어떻게 된다 알려주면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조금 제가 나름 난이도가 높지 않나라고 생각한 거를 가져왔는데요. 2점 테스트지만 여기에서 화학 반응이 나타났고 그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앞에서는 실생활 예시로서 접근을 했고요. 여기서는 우리한테 화학 반응, 이제 묽은 황산과 수산나트륨 수용 반응이야. 그럼 우리가 얘네가 무슨 반응이었지? 라는 생각도 하면 좋고, 그리고 뒤에서 수용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힌트를 얻으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다 볼게요. 무슨 반응일까? 여기서 온도 높아졌네? 그럼 얘네 무슨 반응일까? 가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열 출입 현상에 대한

자료인데요. 묽은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 반응시켰다? 제가 아까 발열 반응 예시 중에 중화 반응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서 뭐 염화수소,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반응하여서 여기서는 묽은 황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반응하여서 사실 이것도 중화 반응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수용 온도가 높아졌다. 만약 내가 중화 반응을 눈치를 못 채더라도 온도 높아졌구나. 얘네가 바로 뭐다? 발열 반응이다. 주의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발열 반응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염기 중화 반응이 나왔을 때는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를 빠르게 찾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니은이 일어날 때 질산 암모늄을 물에 용해시켰더니 여기서 수용 온도가 낮아졌거든요. 얘네는 반응을 할 때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일어난 반응,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 갔을 때 질산암모늄을 물에 용해시키는 이 반응은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바로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흡열 반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니은 선지는 맞았다라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디귿. 니은을 이용하여 니은이 질산암모늄을 물에 용해시키는 거고요. 이걸 이용하면 발열 도시라고 만들 수 있다. 발열 도시가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해줘야겠죠. 발열인데 열을 지금 내놔야 되는데, 그쵸? 주위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락을 싸는 순간 얘가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3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반응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여기 앞뒤 문장을 통해서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여기서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 맞고 이 발열 도시락은 당연히 성립될 수가 없고 라고 이제 접근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3번 됐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건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유가 이게 물이 무엇을 하면 이글루 안에 온도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게 기화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중학교 때 기화, 응고, 융해 이런 거 배웠지만 조금 이렇게 보면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은 반응의 열 출입을 이용한 사례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역이 일어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쉽게 표현 한번 해볼까? 이걸 우리가 발열 반응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진짜 얘가 발열 반응인지 위에서 한번 앞뒤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염화칼슘과 물의 반응인데 이걸 이용하면 겨울철 눈을 녹일 수 있대요. 그럼 주위 온도를 높여주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거 발열 반응인가 물어봤었는데 이거는 맞다. 자, 니은 갑니다. 메테인을 연소시켜 물을 끓일 수가 있어요. 메테인을 연소시켜요? 그럼 메테인을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요? 다시 말해서 물을 끓였다는 건 주위 온도를 높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발열 반응이다. 이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한 네모나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니은은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가주면 되겠네요. 디귿 갑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겨울철 이글루 안쪽 벽에 뿌린 물이, 자, 물이에요. 물이 무엇을 하면 이글루 안에 온도를 높일 수가 있대요. 그럼 온도를 높인다. 물이라는 게 반응, 무엇으로 지금 변화하면서, 이 상태가 변화하면서 이 높였다라는 건 주위의 열을 방출한 거야. 그럼 열을 얘네가 방출했어. 그럼 물이 무엇이 됐다라는 거야? 얼음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얼음이 된다라는 게 무슨 표현인지만 찾아주면 되는데, 앞에서 제가 유니버스 인트로에서 기화다라고 하는 건이 물이다라는 거, 이 액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반응입니다. 이때 열을 흡수합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기화라는 거는 이 액체가 기체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이 얼음이 되는 건 응고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 응고하면서 이글루 안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열을 방출하면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기억만 맞는 거니까 1번 가주시면 되겠죠. 이 반응에서 아마 여러분들 헷갈렸던 건 기와 응고이지 않았을까? 이 사소한 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어들이 만약 헷갈린다? 어차피 우린 이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해주면 되니까, 디귿 선지에서 기와라는 거 확실히 아니다라고 했으면은 우리 응고가 떠오르지 않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는요, 일부러 이 실험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실험 반응을 그래도 하나 정도는 풀어보면서 이 실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요, 우리가 물을 뿌린 뒤 질산 암모늄과 수소나 바륨에 대한 반응에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잘 접근을 하는데, 그 주위에 물한테서 일어나는 반응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잘할수 있는가, 그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질산 암모늄과 수소나 바륨의 반응에서 열 출입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나무판 위에 물을 뿌린 뒤 질산 암모늄과 수소나 바륨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두 물질을 모두 반응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 올렸는데 나무판 위에 물이 얼음이 됐대요. 물이 얼음이 됐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푼 문제에서 물이 얼음이 될때 열을 방출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얘가 열을 방출한다 되어서 나무판이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은 채 들어 올려졌거든요. 그럼 다시 이 물이 얼음이 됐다라는 건 지금 얘네가 주위로부터 이 물에 있는 열을 흡수하면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은 바로 흡열 반응이 일어난 거고요. 이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열을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얼음이 된 거죠. 그래서 기억합니다.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그쵸? 흡열 반응이라서 주위 온도를 낮춰준 거고, 그래서 흡열 반응 맞고, 니은. 기억이 일어나 물이 얼음이 되어 그럼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 아니요 방출하면서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얼음이 되는 거는 그냥 물이 액체 상태가 얼음 고체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냥 물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 1번만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우리가 사실 항상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에 대해서만 생각했는데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반응까지도 고려해서 얘네가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물이 왜 얼음이 되었는가, 이것까지 고려하는 좋은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소 쉽게 여러분들 찍찍거리면서 풀었겠지만 한번더이 부분을 생각해 주세요. 항상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에서도 반응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요 반응이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실험을 가지고 왔고요. 이 열량계에 대한 원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때 발생한 이 모든 이 열량은요, 물이 다 흡수하였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이 물의 온도 변화로 우리가 사용되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풀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학생 시에 말해서, 아,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는 각 반응에서의 열의 출입을 알수 있어. 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발문 갑니다. 다음 학생 X와 Y가 각각 물에 용해되는 반응에 대한 실험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니까 그림과 같이 열량계 25도에 물을 100g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의 열량계에 25도의 X를 Wg 넣어놓고 수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때 얘가 T1이래요. 이게 바로 X를 넣었을 때 온도가 바로 T1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대신 Y를 나로 반복하여서 수용액의 최저 온도를 측정했을 때 T2다. 이게 바로 Y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다. 원래 25도였고요. 25도보다 얘가 지금 높아졌다? 그럼 얘는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이다라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25도보다 온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낮아진 거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흡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A가 그러면 X 고체를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지금 발열 반응이야? 네, 맞아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발열 반응 맞아요. 학생 B. Y가 물에 용해될 때는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 우리가 여기 온도가 낮아져서 흡열 반응이다라고 했죠? 주위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당연히 온도가 낮아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열을 흡수해서 일어난 반응, 흡열 반응 맞습니다. C.
그래서 지금 X를 넣고 Y를 넣고 발을 반응이고 흡혈 반응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열량의 내부의 온도 변화로 각 반응에서 열의 출입을 알수 있는 거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량계는 바로 일어나는 반응들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A, B, C 모두 다 맞기 때문에 5번 가주시면 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얘네들이 지금 X랑 Y가 발열인지 흡열인지는 이 결과를 통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앞에서 주변의 예시들이 주위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는 표현들을 조금 돌려서 아, T1은 25도 보다 크다. 아, T2는 25도보다 작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주위의 온도를 특징으로 잡아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유니크 피날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와! 자, 유니크 피날레는요, 첫 번째,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징들 잘 정리하셨나요? 자, 그걸 정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나열해서 이제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때 액성은 어떤가? 여기서 탄소 원자 수몇 개인가? 수소 몇 개인가? 원자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묶어서 같이 출제되고 있다. 근데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우리가 모두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되다 뭐라 썼어요? 온도 변화를 관 차례라. 그래서 이 온도 변화다라고 하는 건요, 주위 온도를 높여줬는가, 낮춰줬는가를 통해서 아, 이건 흡열이야, 이거는 발열 반응이야라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면서 습득해 가야 돼요. 아, 이렇게 문장이 표현되었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발열이다, 흡열이다.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강에서 만날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생명과학원 변춘수입니다. 1강입니다. 여러분 이제 1강 클릭할 때 또 수능완성 첫 장을 열 때 이 마음가짐이 끝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공부도 그렇고 인생의 많은 일들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재능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을 이길 건 없더라고요. 오늘의 힘이 되는 한마디입니다. 성공의 8R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일단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의 80%에 다가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강 출석했듯이 마지막 강까지 선생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수능 완성을 다 공부하고 책을 덮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해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꾸준하게. 네, 오늘은 수능 완성의 테마 4, 자극의 전달에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관련된 문제만 골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이 파트에서 한 문제 출

제 되고요. 보통 뉴런 그립 나오고 막전이 그래프 나오고 막전이 표 나오고 자극을 주고 어떤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해석 문제가 수능에서는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 교재 26쪽에 이점 테스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3개를 나타낸 것이다. 구심성, 연합, 원심성 뉴런을 순서 없이. 모양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 신경세 포체가 비교적 작고 축삭돌기 끝이 아니고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모양으로 아, 얘가 구심성 신경이구나, 감각 신경이구나라고 알아채야 되고요. 기억이죠? 우리 원의 중심을 향한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듯이 뭔가 몸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우리 중추 쪽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해서. 구심성 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나는 이제 중추를 구성하는 뉴런, 연합 뉴런입니다. 중추에서 이제 판단을 내려서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이 이제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전달되는 데 관여하는 가가 이제 원심성, 운동 뉴런입니다. 이것도 이응, 이응이죠? 그래서 이제 뉴런의 종류 세 가지 이렇게 우리 배웠었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가의 성분이 전도될 때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가가 마리집 신경이냐라고 묻는 선지입니다. 어때요? 맞죠? 마리집이 있어서 이 랑비의 결절을 통해서만 흥분이 이동하는 도약 전도.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합 뉴런 같은 경우에 밑마리집 뉴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약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다른 상황 다 똑같다고 할 때, 뭐, 축삭의 지름 이런 거다 똑같다고 할 때, 밑마리집이랑 마리집 중에 누가 더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죠? 마리집이 더 빠릅니다. 왜냐면 도약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니은 갈게요. 대뇌에는 나, 연합 뉴런이 있다. 네, 맞고요. 대뇌뿐만 아니라 뭐, 연수, 소뇌, 뭐, 중간뇌, 이런 뇌들, 그리고 척수. 이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뉴런을 연합 뉴런이라고 합니다. 맞고요. 디귿, 가에서 발생한 흥분은 다로 전달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흥분의 전달은 방향성이 있거든요. 뭔가 피부 같은 감각기관으로부터 구심성 뉴런을 통해 연합 뉴런 쪽으로, 그리고 연합 뉴런에서 운동 명령이 운동 뉴런으로, 원심성 뉴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흥분의 전달 경로는 구심성, 연합, 원심성, 다에서 가지, 이렇게는 전달될 수 없어요. 가에서 발생한 흥분은 다로 전달될 수가 없어. 왜 선생님, 여기에 자극을 주면, 아, 왜냐면 이쪽으로는 흥분이 전달되지 않잖아. 왜냐면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들은 시냅스포는 주로 축삭돌기 말단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달될 수 있어도 이쪽으로는 못 가거든. 그래서 이제 방향에 관한 선지였습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니은입니다. 뉴런의 세 가지 종류에 따른 기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2번 갈게요. 자, 이번 여러분 해야 될게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랑 1, 2, 3, 4랑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시냅스는 A와 B 중한 곳에 있대요. 지금 보니까 어디에 자극을 주니까요. 활동 전이가 모두 발생한 지점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3에 자극을 주니까 활동 전이가 어쨌든 네 군데에 모두 발생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에 리을에 예를 들면 자극을 주면 시냅스가 어디에 있든 간에 기억으로는 안 가겠지. 방향성 때문에. 거기서 하나는 X가 떠야 되는데 이렇게 다 O가 떴다는 건 아, 앞에 자극을 주었고 3는 기억이고 시냅스가 있든 A에 있든 B에 있든 상관없이 흥분은 잘 전달될 수 있는 거야. 방향이 맞아서 네 군데에 모두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그다음 보이는 곳은 이제 여기요. 얘는 3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지. 한 곳에서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시냅스를 우리가 여기 A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자극 준 지점 2를 니은으로 세팅을 하면 이 이후는 니은, 디귿, 리을은 다 활동 전이가 발생하겠지만 시냅스 후에 자극을 주면 시냅스 이전으로는 흥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는 2가 니은이고 3가 기억이다 정도 알수 있고 1이랑 4가 각각 디귿 리을 중에 뭔지는 대응 불가인 문제입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2는 니은이다. 네, 맞고요. 다음, 니은. 시냅스는 어느 부분에 있어요? 네, A 부분에 있습니다. 틀리고요. 다음, 디귿. 리을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이번에 여기다 주면요. 리을, 디귿에서는 활동전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흥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부터 리을 중 어디에서? 디귿, 리을. 이렇게 두 군데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리을에서만 활동전이가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시냅스가 있을 때 흥분 전달의 방향성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주로 축삭돌기 말단에 있기 때문에 시냅스 후에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는 흥분이 전달될 수 있지만 이 가지돌기 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서 시냅스 이전으로는 흥분이 전달될 수 없다. 이런 방향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번 풀어봤고요. 다음 3번으로 갈게요. 네, 3번이 바로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거 나온 그림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냅스로 연결된 뉴런 A와 B의 성분이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은 시냅스 소포와 신경 전달 물질을 순서 없이 일단 그거부터 할게요. 뭔가 이 소포는 작은 주머니를 말해. 뭐가 들어있어. 그래서 이 기억이 바로 시냅스 소포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지금, 이런 거, 니은. 이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배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뭐,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거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시냅스 소포에 쌓여 있다가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전도되면 이 시냅스 소포의 소포막과 세포막이 융합하면서 시냅스 소포 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되고 그것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수용체, 리셉터,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그게 일종의 신호가 돼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서 시냅스 이후 뉴런도 이제 탈분극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A가 어디냐면 시냅스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이고 B가 시냅스 이후 뉴런의 가지돌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은 시냅스 소포, 니은은 신경 전달 물질인데 여러분, 지금 A가 마지막 줄에 보면 나트륨 이온과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신경 전달 물질 니은의 운명을 보세요.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리셉터에 수용체에 결합할 뿐이야. 열리는 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면서 시냅스 이후 뉴런이 탈분극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약간 좀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 틈에서 분해되거나 아니면 시냅스 이전 뉴런으로 재흡수되지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유입되진 않는다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운명에 대해 알아야 되고 그냥 쉽게 우리가 흥분이 발생한다는 건 탈분극이 발생한다는 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흥분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 유입되는 거는 나트륨 이온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요. 네, 선지 가볼게요. A는 따라서 나트륨 이온이지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A는 니은이다는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흥분은 A에서 B로 전달된다. 네, 맞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쓴거 있죠? 문제 풀때잘 읽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전에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후에 가지돌기 쪽으로 흥분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디귿. 시냅스 틈에 이 니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하는 물질. 아,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요.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는 걸 억제하면 오랜 시간 높은 농도로 시냅스 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 따라서 처리하기 전보다 흥분의 전달이 억제된다. 아니.

억제되지 않아요.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울증 치료제 이런 거 성분에 관한 책그 내용을 쌤이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 신경전달 물질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낮대요. 그래서 저 신경전달 물질 분해 억제제 혹은 재흡수 억제제를 이제 처방하면 항우울제 성분이죠. 그러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틈에 유지되면서 그걸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비슷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자, 4번은 역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 2, 3는 가나다를 순서 없이 생원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뭘 매칭하는 거야, 대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될게 신경 가나다가 1, 2, 3 중에 뭔지를 찾는 건데 자극은 저 P에 주었고요. 10cm 떨어진 Q에서 흥분이 도달하는 데, 흥분이 지점 Q에 도달하는 데 경과된 시간이야. 일단 그림을 봤을 때요. 얘는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고요. 시냅스가 있고요. 나랑 다는 하나의 뉴런으로 돼 있는데 나는 밑말이지 다는 마리집입니다. 누가 제일 빨라요, 여러분? 흥분의 이동 속도가? 그렇지, 다가 제일 빠른 거야. 왜냐면 하나고 마리집이니까 도약전도가 일어나거든. 그 다음으로 빠른 건 나입니다, 나. 밑마리집 뉴런. 그 다음에 이 시냅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흥분의 전달은 전도보다 느려요, 여러분. 그래서 얘 간은 두 개의 뉴런으로 돼 있고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흥분의 이동 속도가 가장 느리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쓴건 뭐냐면은 속도야. 흥분이 Q까지 가는데 속도. 누가 제일 빠른가? 그럼 속도가 다가 제일 빠르단 얘기는 흥분이 Q에 도달한 데 걸린 시간이 제일 어떻다. 시간이 제일 짧은 거지. 그쵸? 여기는 경과된 시간이니까. 아, 그래서 1은 다고, 이 중에서 빠르다는 건 예죠. 그쵸? 그래서 2가 나고, 그 다음에 제일 느린 3가, 경과 시간이 제일 긴 3가 가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1은 다이다. 네, 맞고요. 나에서 흥분 전도 속도는 그랬습니다. 나는 밑마리집이고, 10cm 떨어진 곳을 가는데, 10ms가 걸렸죠?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1cm per ms가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혹시 매칭을 잘못해서 나를 이제 1이라고 매칭을 하면 2분의 10에서 5가 나오겠네요. 그런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나는 2기 때문에 속도는 1cm per ms가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다의 피에 제분극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트륨이온의 농도는 세포 안에서가 세포 밖에서보다 높다. 여러분 사실 나트륨의 농도, 뭐 칼륨의 농도 이런 거 물어보면요. 앞에 문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분극이 일어나고 있든 분극 상태든 탈분극이든 상관이 없어. 나 밖에 나갈래? 그건 안 돼.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 농도가 역전되는 일은 없어. 그래서 저 앞에 상황이랑 상관없이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밖에서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주어하고 서술어에 밑줄 쳤죠? 아니면 여러분 부등호 표시도 좋아. 여러분 나름대로 그 풀이하는데 루틴이 있어야 돼. 이게 비교형 선지가 은근히 많이 틀리더라고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저는 밖에서가 높다로 읽었어요. 이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에 이렇게 체크하든지, 아니면 부등호 표시를 하든지, 이렇게요. 안에서가 높습니까? 나트륨이온의 농도가? 아니죠. 나트륨이온 농도는 밖이 높아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그림은 밑마리집 신경 A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A의 한 지점 P에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주고 경과한 시간이 4밀리세클 때.

C는 D1부터 D5 중 하나이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이런 문제에서 자극점이 어딘지를 찾는 거야. 그리고 시간은 알려줬어요. 시간은 4ms 지났을 때이 D1, D2, D3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마이너스 60도 사실 자극도 찾고 1일 때 마이너스 60이다라고 이제 쓰라고 여기다 이제 점선을 그어준 거긴 하지만, 선생님, 제본 그게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럼 확실한 플러스 30이랑 마이너스 80을 먼저 써봅시다. 플러스 30은 자극도 찾고 2일 때 나타나는 막전이에요. 총 시간 얼만데? 4. 그러면 앞 시간과 뒤 시간의 합은 4가 돼야 되죠?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 뭐 평상시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자극도 찾고 2가 지났다 이렇게 쓰고 있다면은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표기하는 거니까 이해하면 돼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80이라는 건 자극도 찾고 3일 때 나타나는 막전이에요. 그럼 뒷시간이 3이고 총시간이 4니까 앞시간은 1이겠죠. 여러분 일단 D3에 오는데 1이 걸렸고 D2까지 오는데 2가 걸렸으면 자극 지점은 D2보다는 D3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극점은 D4나 D5일 거야. D2보다 D3에 가까운 거야. 그리고 이 D2하고 D3의 거리가 2cm 차인데 도달 시간은 1ms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를 추론할 수가 있는 거야. D2, D3 간의 거리 간격은 2cm인데 도달하는 데 1ms 걸렸으면 속도가 2란 얘기야. 그러면 D3까지 1ms가 소요됐다는 거는 시간은 속도랑, 거리는 속도랑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라니까 2cm 떨어진 곳이 자극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3에서 2cm 떨어진, 자극점은 D4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표에 D1, D2, D3밖에 없지만, 선생님이 D4랑 D5도 한번 여러분이랑 생각해 보면요. 자극점은 0,4여야 돼요. 그래서 0,4면 마이너스 70입니다. 그리고 D5는 역시 2cm니까 1,3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0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특수한 막전이가 두번 뜨거든, D3, D5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진 곳이 자극점이구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속도가 2이기 때문에 이 6cm 떨어진 D1까지는 도달 시간 3입니다. 전체 시간 4기 때문에 1. 자극도 찾고 1일 때 마이너스 60이구나. 그리고 사실 그래프에 이렇게 마이너스 60에 점선을 그어주면 선생님 같으면 자극도 찾고 1일 때 마이너스 60으로 해석할 것 같거든요. 네, 선지 가볼게요. P는 D4이다. 네, 자극점 D4 맞습니다. 흥분 전도 속도는 2cm per ms. 네, 맞습니다. 기억이 5ms일 때, 우리 측정 3ms 때 했잖아요. 근데 시간을 바꾼 거예요. 5ms 때 D5에서의 막전위는 그랬습니다. 2cm 가는데 1ms가 걸릴 거고, 측정 시점은 5ms 지났을 테니까 뒷시간은 3입니다. 그럼 자극도 찾고 4일 때 마이너스 70이 되죠. 마이너스 80이 아니고 마이너스 70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가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분극 상태의 어떤 유런에서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의 이온 통로 일부가 열렸을 때 시간에 따른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고, 다는 이 뉴런의 세포막에서 가의 T1과 나의 T2 중 하나일 때 이온 통로 X를 통한 A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를 순서 없이, A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중 하나이다. 선생님은 이거 먼저 보긴 했는데요. 왜냐하면 방향이 딱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온 통로를 통해 이온이 이동하는 것은 확산이에요, 확산. 그리고 나트륨은 항상 밖이 많고 칼륨은 안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A라는 물질이요,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야? 많은 쪽이 안쪽이란 얘기예요. 안에 많은 게 뭐야? 그래서 A가 칼륨 이온이고 칼륨 통로가 열리면, X는 이제 칼륨 통로입니다. 칼륨 통로가 열리면
칼륨이 많은 쪽 안에서 밖으로. 선생님은 이 방향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Y축이요. 막전이에요. 우리 막전이가 올라가는 게 탈분극이죠. 탈분극 시는 뭐가 열리는 거죠? 그렇지.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어디 많아요? 밖이 많죠. 그래서 나트륨은 밖에서 안으로 방향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게 됩니다.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확산이에요, 확산. 그리고 가를 보면 막전이가 -75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죠. 과분극.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칼륨 통로고, 기억은 칼륨 통로고, 칼륨 이온은 안이 많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겠죠. 방향도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단은 이 X가 칼륨 통로기 때문에 뭐다? 기억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선지 가볼게요. X는 기억이다. 칼륨 통로다. 네, 맞고요. 단은 가의 T1일 때 X를 통한 A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 칼륨 통로 열렸을 때, 가의 T1일 때 칼륨 통로를 통한 A, 칼륨 이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맞고요. 디귿, 나의 T2일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나트륨은 밖이 많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유입입니다. 밖으로 유출이 아니고 안으로 유입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은 확산이고 나트륨은 밖이 많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 열리면 나트륨 이온은 밖에서 안으로. 칼륨 통로 열리면 칼륨은 안이 많기 때문에 칼륨 이온은 안에서 밖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이 농도가 역전되는 일은 없어요. 아무리 이온 통로가 열려서 확산이 일어난다고 해도 워낙 농도 차이가 심해서 이게 농도가 역전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6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7번 가볼게요. 린마리집신경 A부터 C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ABC의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여러분 좀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거든요. 막전이 뭐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이 아니고 막전이가 속하는 구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해야 될일 역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이 ABC가 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뭔지를 매칭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 기역 니은 디귿 쪽으로 갈수록 많은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 시간은 그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도착해서 변화 시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쪽으로 간다는 건 변화를 많이 겪었다는 거잖아요. 총 시간은 3ms로 통제돼 있는데, 뒷 시간이 크다면 그만큼 앞 시간은 짧겠죠. 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속도는 속도를 마지막에 알려줬는데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고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고 맨 마지막에 알려줬어요. 흥분의 전도 속도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원이 어느 지점인지 D2, D3, D4 어딘지 모르겠지만 B가 C보다 빠르니까 먼저 와서 더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C는 B보다 더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한번 한다면 어쨌든 C는 B보다 더 오른쪽까지 간 거라고요. 얘는 똑같으니까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3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A가 C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면 먼저 와서 더 많은 변화를 겪은 게, 더 오른쪽까지 간게 B란 말이야? 따라서 더 오른쪽까지 간게 B야. A보다 B가 더 오른쪽이어야 돼. 이런 순서죠. 이런 순서. 이런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이 되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세로 비교를 통해 ABC랑 기역 니은 디귿을 대응시켰고요. 이번에는 1, 2, 3랑 저 D2, D3, D4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한번 봐봐. 이제 똑같은 A라는 유런에서 A보다 B가 더 많이 간 거야. 더 오른쪽으로 간 거야. 그 말은 더 빨리 왔단 얘기죠. 따라서 3가 더 가깝다.
2보다 3가 자극점이랑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선생님 이제 자극점이 여기니까

있으니까 순서대로 써보면 3가 2보다 가깝다. 이제 1만 넣으면 돼요. 자, 1을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A보다 B가 더 많이 진행한 거거든요. 그럼 뒷시간이 크다는 거는 앞시간이 짧단 얘기야. 따라서 하나의 뉴런에서 1, 2, 3 중에 제일 도달 시간이 짧다는 건 제일 자극점이랑 가깝다. 그래서 1이 제일 가깝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D2, D3, D4니까 1은 D2, 그 다음에 3는 D3, 그 다음에 2는 D4 이렇게 지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세로 비교를 통해 기역, 니은, 디귿이랑 ABC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비교를 통해 하나의 뉴런에서의 해석을 통해 지점 매칭을 한 거예요. 선지 가볼게요. 2는 D4이다. 네, 맞고요. 가일 때 자극을 주고 3ms 지났을 때 B의 2.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근데 보면 A가 B보다 더 빠르거든요. 근데 아직 기역까지밖에 못 갔어. 그럼 얘도 기역이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할때 아직 속도가 빠른 A에서 조차 기역이라면, 그러니까 A가 한이 정도 되면 B는 그거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앞 시간이 커져서 그거보다 왼쪽에 위치한 이제 그 기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표현을 하면 이게 A가 속하는 기역이었다면 B는 한 그보다 왼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에 속한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가일 때 C의 D3에서 그랬습니다. 여기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A는 기역이고 기역은 이제 분극을 벗어난 네 탈분극 구간이죠. 네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점 테스트에 있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쪽 문제는 모두 풀었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 29쪽 3점 테스트 문제로 갈게요. 1번입니다. 그림은 밑마리 집 신경 A의 자극점 PQ와, 지점 PQ와 D1, D2, D3의 위치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게 뭐냐면 자극을 P에 주었는지 Q에 주었는지 찾는 거야. P와 Q 중한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4, 5, 6ms일 때 D1과 D2에서의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점이 이제 여긴지 찾아야 되고 여기 D1, D2는 여기 나와 있어요. D1, D2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 그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없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마이너스 60보다는 마이너스 80이 더 많이 진행된 거죠. 막전이가. 그러면 이제 총 시간이 통제돼 있을 때 뒷시간이 크다는 건 그만큼 앞시간이 짧단 얘기야. 즉 D2에 D1보다 먼저 왔단 얘기야. D2가 D1보다 더 자극점에 가까우려면 자극점은 어디다? D2랑 더 가까운. 그렇지. Q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이거를 2,3 이렇게 바로 쓸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부분이 있냐면 여기가 이제 A로 똑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D2까지는 4cm가 걸려요. 4cm 떨어진 곳에 도착하는 시간을 X라고 하고 도착해서 이제 막전이 변화 시간을 Y라고 하면 앞 시간과 뒷 시간의 합은 총 시간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D1이라는 거는 Q로부터 8c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두 배이기 때문에 앞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겠지? 그랬을 때 이제 어차피 막전이 똑같으니까 뒷 시간은 똑같단 얘기예요. 그게 앞 시간과 뒷 시간의 합이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X가 2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야? 4cm를 가는데 도달 시간이 2ms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도는 2로 추론이 되고 이 D2까지는 4cm로 떨어져 있으니까 앞 시간이 2로 일정한 거야. 그래서 2,2일 때의 막전일 거예요. 이 A라는 거는. 그리고 얘는 2,3일 때의 막전이고 얘는 2,4일 때의 막전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D1까지는 8cm 떨어져 있고 속도가 2이기 때문에

때문에 앞 시간이 4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4,0이었고, 얘는 4,1이었고, 얘는 4,2였고, 이렇게. 여기는 2,2.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막전이가 A로 똑같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풀도록 설계된 문제네요. 네, 선지 가볼게요. 자극을 준 지점은 Q입니다. 틀렸죠? 전도 속도는 2cm per millisecond이다. 네, 맞고요. 4ms일 때 A의 D3에서 속도가 2고 D3까지는 2c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달 시간은 1일 거고요. 측정 시점이 4 지났을 때니까 뒷시간이 3입니다. 그 3일 때의 막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0이다는, 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여기. 어떤 똑같이 5ms 지났을 때 측정한 막전이가 마이너스 60보다 마이너스 80이 더 많이 진행한 거고, 그렇다면 더 빨리 왔다는 해석. 자극점은 D1보다 D2에 더 가깝다. 해서 자극점을 이제 Q로 세팅하는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랑 여기의 막전이가 동일함을 이용해서 속도를 추론하고, 우리가 그래프가 없지만 이게 자극도착 후 3일 때의 막전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번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그림은 A와 B의 지점 D1부터 D5를 A의 P에, B의 Q에, 여러분 찾아야 돼요. 근데 자극점이 달라요. A는 P, B는 Q. 그리고 시간은 3ms 지났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 이 1부터 5를 D1부터 D5 지점 대응하고, 여기 가려진 A랑 B는 플러스 30, 마이너스 60을 순서 없이래요. 그리고 B를 구성하는 두 뉴런의, 시냅스 있죠? 두 뉴런의 속도는 같대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냐면, A에서 마이너스 80이 두번 떴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80은 자극도착 후 3일 때 나타나는 막전이고, 이걸 딱 보자마자, 아, A는 자극점이 대칭성을 갖는다라는 거를 캐치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1,3, 이게 1,3 이렇게 된다는 건 자극점으로부터 1ms 소요되는 지점이 있단 얘기니까. 대칭적인 부분. 그래서 끝점은 자극점 후보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D2에 자극을 주면 D1, D3. D3에 자극을 주면 D2, D4. 아, 그런데 D3는 D2, D4도 대칭적이지만 D1, D5도 대칭적이라서 마이너스 80이 두번 떴듯이 이건 이제 자극점으로 해야 될 거야. 우리 0,4. 얘는 자극점으로 하고 뭔가 플러스 30이 두번 뜬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 막전이가 똑같았어야 돼요. 대칭성이 두번 나타나는 지점이니까. 근데 그렇진 않죠. 여기랑 여기가 다르죠? 따라서 D3는 자극점 후보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D4는요, 괜찮죠? D4에 자극을 주면 D3, D5에서 마이너스 80두번 뜨게 할수 있죠. 자극점이 D2든 D4든 2cm 가는데 1이 걸렸기 때문에 A 속도는 2로 추론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D2면 여기를 D1, D3로 하고 여기는 4cm 떨어진 부분, D4. 여기는 6cm 떨어진 부분, D5.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D4여도 괜찮아. D4면 여기가 D3, D5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D2, 여기가 D1이면 되니까. 그 정도만 해석합시다, 우리. 아, 지금 P는 D2 아니면 D4다. 이렇게 좀 추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넘어가서요. B에서는 지금 플러스 30이랑 마이너스 60이 이제 한 번씩 보이고요. 마이너스 80이 보이고요, 한 번. 그리고 마이너스 70은 하나는 자극점을 줘야 돼. 근데 선생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시냅스였어요. 만약에 시냅스 이후인 D3나 D4나 D5에 자극을 주면 시냅스 이전으로는 흥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그리고 자극점 하나, 마이너스 70 해서 마이너스 70이 하나, 둘, 세 번은 나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나오죠. 세번안 나오죠. 따라서 Q의 후보는 D1 아니면 D2예요. Q의 후보는 시냅스 이전. 여기로 좀 좁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로 좁혀지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이게요, 그래프상에서 똑같이 1cm, 1ms 간격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그러면,
하나의 마이너스 70은 자학점, 0.

70만 4로 하고 하나의 마이너 70은 아주 멀리 떨어진 그래서 자도착 후 0이 지난 4, 0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배치해 볼게요. 만일 자학점이 D1이면 마이너 70,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해서 똑같이 2cm 간격이고 똑같이 1ms. 근데 이거는 시냅스가 그럼 없었어야지. 우리가 시냅스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요. 흥분의 전달은 전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2cm per ms 속도가 여기서도 있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시간이 1밖에 소요 안 되면 안 되지. 시냅스는 시간이 더 걸려야 되니까. 따라서 결론 B의 자학점은 D2로 할 거고요. 자학점 0,4에서 마이너스 70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80하고 B의 속도도 2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0인 여기를 D1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순차적으로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이렇게 배치하면 좋겠다. Q가 D2로 잡혔기 때문에 P는 D4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A의 자학점은 D4로 잡고 여기는 그럼 대칭적인 D3, D5 주고요. 그 다음에 D1, D2 하면서 D1은 3,1, B가 마이너스 60 뜨네요. D2는 2,1, 플러스 30 뜹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내려와서 어때요? D4에서 마이너스 60 괜찮죠? 플러스 30 어디서 뜨더라? D3에서. 그러면 D3, D5 이렇게 지점 매칭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1은 D4예요. 기억 틀렸고요. A는 플러스 30입니다. 틀렸고 A와 B 속도 모두 2cm per ms로 갔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자, 3번.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나다, 자극을 주는 가나다가 이 그림상의 이 1, 2, 3 중에 어딘지를 대응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여기를 보세요. 플러스 10보다 마이너스 80이 더 많이 진행한 거야. 총 시간 같을 때 뒷시간이 크다는 얘기는 앞시간은 짧다. D1보다 D3가 더 자극점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이 2만 하더라도 여기가 D1까지는 2X고 D3까지는 지금 5X거든. 멀거든. 그래서 D3가 더 가까우려면 자극 지점을 가를 어디로 두고 3로 두고 2X 거리가 2X 떨어진 곳에서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되도록 마이너스 80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자극을 여기다 주었을 때 D1까지 여기까지 2X에 XXX니까 5X 떨어진 부분은 막전이가 플러스 10까지 된다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봤어야 되는 정보는 가였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면 이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80이 됐다는 거는 나로부터 D1이 2X 떨어진 거야. D1이 2X 떨어진 거야. EX 떨어진 거면 아 나는 어디구나 2구나 2의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점 자극점 먼저 찾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를 물어보려고 이렇게 뚫어놨을 테니까 여기 한번 보면은 2의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D3까지야. D3까지면 여기입니다. 얼마입니까 거리가? OX 떨어져 있죠. OX 떨어진 곳은 막전이가 어디까지 가요? 그렇지. 기억은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은 플러스 10이다. 네, 맞고요. 다음 A는 그랬어요. 오, 여기. 우리가 보통은 여기가 이제 3인데, 그걸 4분의 3T 이렇게 놨죠? 괜찮아. 어렵지 않아. 전체 시간은 T고요. 마이너스 80이 되는 뒷시간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4분의 3T예요. 그럼 전체 시간 t니까 앞 시간 얼마다? 4분의 1t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거리가 2.5배 된 거면 도달 시간도 2분의 5. 2분의 5를 곱해보자. 그러면 8분의 5가 되겠죠? 8분의 5t가 되는 거야. 근데 전체 시간이 t니까 뒷시간 얼마예요? 8분의 8에서 빼면 되지. 그치? 8분의 3t일 때 플러스 1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0이 되는 A라는 거는 8분의 3T다. 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다가 어디예요? 원. 원의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경과된 시간이 2분의 3T일 때, 총 시간 바뀌었습니다. T 아니고 2분의 3T일 때, D3에서의 막전이는 그랬어요. 일단 D3까지가 얼마냐면은, EX에 4X, 6X네요. 그럼 똑같아. EX 가는 동안은 4분의 1T가 걸렸으면, 이제 3배죠, 3배. 3배니까 4분의 3T가 되겠습니다. 뭐가? 6X 떨어진 곳에 도달 시간이. 근데 우리가 측정

다는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아, 여기가 AB가 아니네. 그럼 내가 해야 될이 신경 원투랑 저 AB랑 대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D1, D2, D3, D4 다 나와 있고 시간도 3ms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막전이를 가려놨지만 이 막전이 기역 니은 디귿은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을 순서 없이고요. 가나 중에 한 곳, 다라 중에 한 곳에 시냅스가 있고 A를 구성하는 속도와 B를 구성한 속도는 1, 2를 순서 없이. 네, 됐습니다. 여기를 딱 보고 선생님이 든 생각은 아, 딱 간격이 1ms 차이네. 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이 한 번이 떴잖아. 그럼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에 그리고 자극점 0,4 해가지고 마이너스 70한번뜰 거야. 여러분 자극점의 후보가요. 그 중간쯤에 보면 P와 Q는 각각 D1부터 D4 중 하나이고라고 해서 D5는 아예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 이 신경원은 자극점을 여기로 잡고 그다음에 그럼 D4에 자극을 주면 D3에 제일 먼저 오겠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이렇게 동간격으로 주면 되고 지금 2cm 간격인데 1ms 차이 나니까 속도는 2를 주면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A 같은 경우에 D4에 자극을 주면요. 가의 시냅스가 있든 나의 시냅스가 있든 이 D1으로는 흥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마이너 70이었어야 되거든. 아니거든요. 따라서 1은 뉴런 B로 대응을 하고요. B의 자극점은 D4로 세팅을 하고 앞쪽으로는 D1까지 쭉 흥분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에는 시냅스 없고 라에 시냅스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이 B이기 때문에 2는 A고요. 우리 지금 막전이 찾아서 니은이 플러스 30인 거 찾았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플러스 30, 2콤마인데 여기는 0이야. 선생님 눈에 들어온 부분. 아, 자극점이 D3인데 D3 한번 보세요. B의 속도를 2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A 속도는 1이거든요. 그래서 2cm 떨어진 시냅스 영향도 안 받는 이 D2 같은 경우에 2,2에서 플러스 30이 떴던 거예요. 만약에 나의 시냅스가 없으면 2cm, 2cm에서 대칭적으로 여기도 플러스 30 떴어야 됩니다. 아니죠? 아, 시냅스가 나에 있다. 시간 지연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플러스 30까지 가야 되는데 못간 거야. 그래서 얘는 탈분극이라고 할수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보통 뭐 1.5 이렇게 주긴 하는데 지금은 안 줬기 때문에 어쨌든 플러스 30에 못 미쳤다. 그거보다 진행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가볼게요. A라는 거는 A의 속도거든요. A의 속도는 1입니다. 네, 맞고요. 시냅스는 나에 있죠?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B의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자극점 바꿨습니다. D4 아니고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시간도 바꿨습니다. 5ms 지났을 때 D4에서의 막전이는 그랬어요. B는 속도가 2이기 때문에 D4 6cm 가는 데는 3이 걸리고 총시간 오니까 뒷시간 2해서 뒷시간 2면 이제 플러스 30이 되겠습니다. 우리 플러스 30은 니은이었는데 그쵸? 기억이 아니고. 디귿 틀렸네요. 정답은 1번 기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네, 이 문제는 이제 자극점이 사이드점 D1, D5 중에 어딘지 찾고 이 Y라는 측정점이 D2, D3, D4 중에 어딘지를 찾으면서 이 1, 2, 3, 4를 3, 4, 6, 7ms와 대응하는 시점 매칭 문제입니다. 시점 매칭 문제에서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총 시간은 도달 시간 더하기 변화 시간이라고 할때이 자극점에서 Y까지 오는 이 도달 시간, 앞 시간은 통제돼 있고 픽스돼 있고 막전이가 흐르면 흐를수록 막전이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나중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눈에 들어온 부분이 첫 번째 여긴데요. 이게 똑같은 0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자극점이 사이드점이라 대칭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0탈 0제는 1ms 차이예요. 아, 그러니까 y까지 온 다음에 1ms 차이가 나는 거야.

0: 그러면 그거는 B에서도 마찬가지인데, B에서도 마이너스 70하고 마이너스 60을 1ms 차이로 설명하려면 여기여야 됩니다. 아, 시간이 2에서 3로 흘렀고 1ms 지났구나, 이렇게요. 또 얘는 콤마 1이고 얘는 콤마 3이기 때문에 3에서 1으로 시간이 간 다음에 그거는 2ms 차이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1하고 2 차이 나는 걸 골라보면 1, 2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는 3, 4, 2 차이, 6, 7ms로 대응하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0이 됐으니까 탈 제로 하고요. 그리고 얘는 벌써 탈분극 0인데 마이너스 70이니까 속도는 A가 훨씬 빠르고요. A가 속도 2, B가 속도 1 주면 되겠고, 1.5콤마면 이제 A는 자학점에서 Y까지 1.5가 걸리고, B는 여기 3,3이니까, B는 자학점에서 Y까지 3이 걸린다는 거야. 1.5 곱하기 2, 3cm. 3 곱하기 1, 3cm. 3cm 차이 나는 게 D1에서는 없죠. 따라서 자학점은 D5로 잡고, Y는 D4로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현지 가볼게요. 4는 7ms다. 맞고요. 기억이 2일 때, A의 Y에서는 여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네, 맞고요. 5ms일 때 B의 Y에서 그랬습니다. B의 Y까지는 속도 1, 거리 3이니까 3이 걸리고요. 총시간 5니까 2에서 자학 도착 후 2일 때는 플러스 30이 되겠습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니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능 완성의 테마 4에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 관련된 문제들 풀이해봤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강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수능 완성 고난도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능 완성의 모든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어려워하는 파트들 정해져 있죠. 오답률이 높게 나오는 파트들 있습니다. 그 파트만 쏙쏙쏙 빼서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1강에서 같이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데, 자, 여기 살펴볼 건데, 지금 이 자료가요, 교재에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 대륙 분포의 변화가 우리 수능 마지막 장에서 출제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가에 그린 을 보시면 대륙을 현재 위치에 고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고지자기 극이 A, B, C 현재 이렇게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서로 달라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 자, 우리가요 원래 이 지게가 만들어질 때 지게에 있는 어떤 암석이 만들어질 때 그때 고지자기 복각이 결정이 되지. 무슨 뜻이냐? 그때 이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 지게가 이동하더라도요, 그때 만들어진 암석과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주셔야 되느냐. 아, 지게가 이동하더라도 그와 같이 고지자기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즉, 지게와 고지자기 극을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는구나. 평행이동 시켜주면 우리가 지게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옆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지게가 형성이 되었지. 그리고 그때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거리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지게가 움직이게 될 거야. 움직여서 현재 위치로 이동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지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고지자기극도 나란하게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된다고요. 따라서 고지자기극도 같이 현재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거더라.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 우리 고지자기극은 말 그대로 극이잖아.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항상 극은 몇 도였냐면 위도 90도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림 봐봐요. 지금 A 시기에 고지자기 극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 근데 사실 이거 과거에도 어디 있었던 거냐면요. 극이니까 과거 위치는 사실 여기였던 거야. 과거에는 여기였는데 현재 여기로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행이동 시켜줘야 돼. 어떻게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느냐?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 위치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극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게도 같이 나란히 평행이동 시켜줘야 되니까 A 시계에는 지게가 어디 있었던 거냐? 현재에서 나란히 평행이동 시켜줬어요. 여기에 위치했던 겁니다. B 시계도 마찬가지. 현재 위치를 과거 위치, 위도 90도로 돌려놔. 근데 극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게도 같이 따라 이동한다고요. 따라서 B는 이렇게 이동하니까 아, B 시계 시계에는 지게가 여기 있었더라. C 시계도 마찬가지지. 현재 관측되는 극의 위치를 과거 위치, 위도 90도로 돌려놔요. 그런데 극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게도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극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게도 같이 이동해줘야 되니까 C 시계에는 지게가 여기 있었더라. 따라서 A, B, C 현재로 갈수록 지게가 계속 북상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많이 비교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비교하는 거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생성된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도가 높을수록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도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밑에다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지게와 고지자기 극이 같은 반구에 위치한다면,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건 그만큼 지게가 위도 90도에 가깝다는 거잖아. 따라서 위도가 높다는 뜻이 되고, 따라서 고지자기 복각 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아,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도 커지겠구나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정복핀 우리 살펴보았고요. 관련된 문제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가볍게 우리 수능 2점 테스트의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와나에서 대륙의 수륙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륙 분포가 나왔을 때 어느 시대인지를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구별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봐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대서양이 확장되었느냐? 확장되었다면 얼마나 확장되었느냐? 대서양 체크해 줄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인도 대륙 위치 봐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를 보면요. 대서양이 열리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판게아가 분리되고 있구나. 그리고 인도 대륙이 남극 대륙 주변에서 떨어져 나와서
북상하고 있는 거, 적도 주변에 접근하고 있는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나의 자료를 보면요. 아, 꽉 닫혀 있어 판게아 상태이기 때문에요. 대서양이 아직 확장되지 않고 있고요. 인도 대륙도 남극 대륙에 딱 붙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가 판게아가 존재했던 고생대 말의 수륙 분포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가가 중생대 말의 수륙 분포에 해당하겠지. 자,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는 고생대 말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중생대 말인 거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기억과 니은. 기억이 지금 어디냐? 남아메리카이고요. 니은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두 가시기에서만 살았던 같은 종의 육상동물 화석이 발견된다? 우리 고생물 화석 분포의 연속성 있었죠. 글로소프테리스 화석이라거나 메소사우루스 화석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두 발견됐었습니다. 그 생명체들은 전부 다 고생대 말에 생존했던 생명체였어요. 따라서 가시기에서만 생존했던 게 아니라 나시기에도 생존을 했었다. 따라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이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디귿이 어디냐? 인도 대륙입니다. 자, 인도 대륙에서 중생대 말에 생성된 화성암은 고생대 말에 생성된 화성암보다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크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아,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비교하라라는 거고요. 위도가 높을수록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대륙 디귿의 위치를 표시해 보면은 나에서는 여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에서가 더 저위도이고요. 나에서가 더 고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 말에 생성된 화성암보다 고생대 말에 생성된 화성암에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더클 거예요. 근데 디귿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기억만 맞아요.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점 테스트의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느 화산암체에서 측정된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과 고지자기 방향, 그리고 암석의 절대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아래에서부터 암석이 생성된 상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고지자기의 방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자극기를 기준으로요, 고지자기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내지는데, 정자극기를 기준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요, 가장 최근의 지자기 역전이 78만 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8만 년 전은 요 사이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난 거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최근은 전부 다 정자극기라는 겁니다. 여기도 정자극기, 여기도 정자극기. 자, 그럼 우리 정자극기의 고지자기 방향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화살표가 요쪽,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오른쪽 가리키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오른쪽이 북쪽인 거고요. 반대로 요쪽 왼쪽이 남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78만 년 전에 역전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85만 년 전의 상황을 보면요, 화살표 반대 방향인 거 보이죠? 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 여기가 역자극기에 형성되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아래쪽, 100만 년 전에 형성된 우리 고지자기의 방향을 보니까요, 다시 북쪽 가리키고 있어요, 화살표. 보이시죠? 아, 북쪽을 가리키고 있네. 역시나 정자극기에 해당하는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사이에도 정자극기에서 역자극기로 변했으니까
이 사이에도 역전이 한번 일어났어요라는 것까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현재 이 지역은 북반구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현재는 정자극기이고요. 자, 고지자기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냐? 지표면 바깥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바깥을 향해 이거 지금 남반구 상황이잖아. 복각이 마이너스 값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예요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화산 암체는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시기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남반구에 위치했었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자극기일 때 지표면 바깥 향하고 역자극기일 때 지표면 안쪽을 향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남반구에 위치한 것이고요. 이때 복각의 절대값 변화를 보면 복각의 절대값이 컸 다가 작아지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아, 복각의 절대값이 작아졌어? 이거 고위도에 있다가 저위도로 이동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지, 상대적으로. 자,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금 이미 남반구거든. 위도 0도. 남반구니까 적도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했대. 그럼 고위도라는 건 남반구에서는 남쪽이잖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야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한 게 되겠죠.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맞더라. 자, 디귿 보겠습니다. 이 시기 동안 화산 암체가 적도에 위치한 시기가 있었다? 아니에요. 남반구에서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했지. 적도를 통과한 적은 없더라. 따라서 니은만 맞습니다.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밑에 11번 문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아까 문제 풀이에 사용했었던 스킬, 고정핀에서 봤었던 스킬 그대로 사용할 거거든요. 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 지게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가 한번 정해지고 나면 이것이 유지된 채로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게가 있고 고지자기 극이 있어요. 근데 이둘 사이는 평행이동을 할 거랍니다. 지게가 과거에 형성이 되었고, 이때 그 고지자기극의 과거 위치가 있다. 근데 고지자기극은 항상 원래 과거의 위도 90도였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지게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해서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해버릴 거예요. 근데 이때 고지자기극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지자기극도 같이 평행이동해서 나란히 이동을 할 거더라. 그래서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할 거더라라고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지게에 현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일단 뭘할수 있는 거냐? 지게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고지자기 극의 현재 위치도 나와 있죠. 고지자기 극의 현재 위치도 알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과거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항상 알고 있어. 왜냐? 위도 90도거든. 그럼 누구를 구할 수 있느냐? 네개 중에 세 개를 알고 있으니까 과거 지게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현재 고지자기 극을 과거 고지자기 극의 위치로 옮겨줘. 그러면서 현재 지게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120mA일 때 현재 위치가 여기야. 근데 이것을 과거의 위치, 위도 90도로 옮겨줘,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지게도 나란히 평행이동 시켜줘야 된다니까. 그대로 나란히 평행이동 시켜주니까 120mA일 때 지게의 위치는 여기인 거예요. 아, 적도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남반구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40mA도 똑같이 옮겨 봅니다. 자, 40mA 한칸 이동해야 돼요. 30도 이동해야 되니까 지게도 똑같이 한칸 30도 이동을 시켜 줍니다. 아, 40mA일 때 지게는 적도에 있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기억 풀어 볼게요. 120mA부터 40mA 동안 지게 이동 방향 북쪽이다? 그렇지. 남반구에서 적도까지 올라왔으니까 북쪽으로 이동한 거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120mA에 생성된 암석에서 구한 고지자기 복각은 마이너스 값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적도보다 남쪽에 있잖아. 적도에서 벗어났으니까 남반구에 위치한 거고요. 남반구니까 고지자기 복각 마이너스 값 가지는 거 맞아요. 니은도 맞는 얘기. 자, 디귿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요 선지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이동 속도 물어보고 있고요. 우리 이동 속도 나오면 항상 시간 분해.
거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요 기간 동안은 선생님이 단위는 생략하고 쓰면 숫자만 보면 80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근데 그동안 얼마나 이동했느냐? 요건 여러분들 지게의 이동거리 봐주셔도 되고요. 결국에 지

기계와 극이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극의 이동거리 살펴봐 주셔도 됩니다. 요만큼 이동한 거지. 한 칸이 30도이기 때문에 30도보다 짧은 거리를 이동을 한 겁니다. 자, 반면에 40에서 0으로 가는 동안, 40이라는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은 한 칸을 이동했네. 30도를 이동을 했네. 자, 그럼 분모는 더 작은데 분자는 더 커요. 그러니까 언제가 속력이 빠른 거냐? 40mA에서 현재까지가 속력이 빠른 거지. 근데 디귿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디귿 틀렸고요. 기역 니은입니다.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가요? 조금 풀만한가요? 자, 우리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점 테스트이고요. 해령 부근에서의 고지자기 복각 모습,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될 거. 아, 해령이 있다. 자, 여러분들, 해령은 무슨 연경계? 발산형 경계지. 발산형 경계에서 마그마 분출해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기는 곳입니다. 따라서 해령 부근에서 해양지각의 나이는 몇 살이다? 0살이더라. 여기에서 이제 막 해양지각이 생긴 거니까요. 해령 부근에서는 항상 정자극기에 형성된 암석이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금 해령을 포함하고 있는 게 기역이잖아요. 현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극기에 해당하더라.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이 역자극기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쉽죠. 해양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 해령에서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이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B보다 많은 것이 아니라 B가 더 나이가 많아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틀렸더라. 자, 그다음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역의 해령은 현재 지리상 북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북반구 중위도 상황이에요라고 딱 정해졌거든요. 자, 북반구 중위도 상황인데 지금 A에서의 고지자기 복각은 44도이고요. 절대값. B는 절대값이 45도입니다. 그러니까 A는 상대적으로 더 저위도에서 생긴 거고요. B는 상대적으로 더 고위도에서 생긴 거예요. 1도 차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A나 B 둘다 과거로 돌아가서 어디에서 생성됐나라고 보면 A, B 둘다 결국엔 해령에서 형성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아, B가 만들어질 때는 해령에서 위치가 고지자기 복각이 45도일 때였어요. 절대값이. 그리고 A가 만들어질 때는 고지자기 복각의 절대값이 44도인 위치였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즉, B가 만들어질 땐 해령이 더 고위도에 위치했었던 거고요. A가 만들어질 땐 상대적으로 저위도로 이동을 한 겁니다. B가 더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가 만들어진 거니까, 고위도에 있다가 상대적으로 저위도로 이동했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지금 요거 북반구 상황이거든요. 북반구 중위도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했다라는 건 지리상 북극으로부터 멀어졌구나라는 걸 뜻하는 게 되겠지.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이 되겠고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점 테스트에 있는 문제들 끝내 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 3점 테스트 문제들 같이 풀어 볼 겁니다. 3점 테스트에서 우리 5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본 것처럼 해령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해령이 등장을 하면, 아, 이 해령에서는 해양지각의 나이가 0살이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실제로 이 문제에서 지금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멀어지면서 나이가 점점 증가하는 거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증가하는 거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때 기억 보겠습니다. 해령 A에서 판의 확장 속도 물어보았어요. 자, 판의 확장 속도 물어보았는데, 지금 조건에서 일단은 A에서 판의 확장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면 항상 이거 생각해줘야 되더라. 속도는 뭐분의 뭐?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해령 A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지금 해양지각의 나이 0살이었을 거야. 그런데 계속 이동하는 동안 해양지각의 나이를 먹었을 거고요. 40km만큼

그럼 떨어지는 동안 나이를 얼마나 먹었냐? 50만 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만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얼마인 거냐? 50만 년이에요. 자, 이걸 선생님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50하고도 만 년이잖아. 만은 10의 4제곱이거든. 그래서 50만 년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거리는 얼마만큼이냐? 40km야. 40km. 그런데 우리가 판의 이동 속도는요, 보통 cm per 년으로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킬로미터를 cm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우리 킬로미터는, 1km는 10의 5제곱 cm다. 요 정도 우리 알아두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공이 5개가 이렇게 지워지고, 결과적으로 요 값이 몇이 나오냐면, 8cm per 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기억은 맞는 보기구나라는 거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10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 방향이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즉, 역자극기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역자극기인지 확인해 주려면, 100만 년 전에 지금 요거에 정자극기에 해당하는지 역자극기에 해당하는지를 봐줘야 돼. 근데 그 지금 우리 A에서 판의 확장 속도가 일정하다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50만 년일 때 40km 이동했고, 150만 년일 때 120km 이동을 했어. 그러면 100만 년일 때는 딱요 중간이겠지. 그러니까 100만 년일 때는요, 요렇게 80km를 이동을 했을 겁니다. 100만 년. 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보니까, 80km일 때 지금 파란색, 정자극기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죠. 따라서 역자극기 아니더라, 정자극기구나. 그래서 니은 틀렸다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해령 B에서 판의 평균 확장 속도 비교해봐라 했어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확장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요거 우리 지구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5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라고 했으니까 50만 년이 걸렸어요. 단위 생략하고 50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요, 5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이동했나 봤더니 30km 이동했어요. 30만 써줄게요. 자, 그리고 150만 년 전부터 50만 년 전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1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네. 자, 그럼 그때 동안 얼마나 이동했나 하고 봤더니 이만큼 이동했거든요. 자, 보니까 30에서 90까지 못 왔어. 그러니까 60보다 짧아요. 대략 한번 50이라고 해볼까요? 50. 자, 이렇게 했더니 값이 누가 더 크냐? 이 친구가 더 크네. 따라서 5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가 더 빠르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랑 지금 디귿이 답인 거죠?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엔 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까요? 7번. 자,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그래프이고요. 자, 7번 문제를 보시면 암석의 생성 시기와 고지자기 복각을 나타낸 것이고 밑에 단이라는 조건을 보니까 아, 이거 전부 다 정자극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복각이 나와 있고 복각과 위도 사이의 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각 각각의 시기에서의 지계의 위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각이 60이에요. 일단 크기만 볼게요. 복각의 크기가 60이면은 쭉 올라가서 보면 위도는 40도였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근데 지금 복각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난방구죠. 전부 다 정자극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남이 40도에 위치했어요. 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50mA 보겠습니다. 자, 50mA일 때는요, 복각이 크기가 20이에요. 복각의 크기가 20이니까, 아, 위도가 10이구나, 10도. 그런데 역시나 마이너스, 난방구니까 남이 10도구나 체크해 줄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는 복각이 플러스 30도입니다. 플러스 30도 쭉 가보면 대략 한 17도? 네, 이거 플러스니까 지금 북반구고요.
북이 17도구나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기억해 볼게요. 이 지게는 남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생긴 거거든. 점점 지게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보니까 지게의 위치가 남반구 고위도 쪽에 있다가 적도 부근으로 와서 북반구까지 이동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이 지게의 평균 이동 속도. 아, 또 물어봤네, 속도. 자, 속도 하면 우리 뭐 생각해줘야 된다? 시간분의 거리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걸린 시간이 똑같아요. 5천만 년 전부터 현재 5천만 년 걸린 거고,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역시나 5천만 년 걸린 겁니다. 걸린 시간이 똑같으니까 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5천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요, 남이 10도에서 북이 27도, 17도로 이동했으니까 총 27도의 위도 변화가 있었고요.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까지는 남이 40도에서 남이 10도로 이동했으니까 30도만큼의 위도 변화가 있었지. 자,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이동한 거냐? 1억 년 전부터 5천만 년 전이 더 빠르게 이동을 했고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복이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게요. 디귿이에요. 디귿 볼게요. 이 지게에서 구한 1억 년전 고지자기극의 위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옆에다 우리 써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에서 바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지게와 고지자기극을 평행이동 시켜주세요 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지게의 위치가 있고 그때 고지자기극의 위치가 있더라. 그런데 그때 과거 고지자기극의 위치는 항상 어디? 극은 항상 위도 90도였더라. 자, 그런데 이 지게가 현재 위치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극도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할 거다 라는 거고, 지금 디귿에서 보면 이 지게에서 구한 1억 년전 고지자기극의 위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행히 누구를 알고 있냐면 현재 지게의 위치 알고 있고요. 과거 1억 년 전의 지게의 위치도 알고 있어요. 자, 볼게요. 지금 1억 년 전의 지게의 위치가 남이 40도야. 이걸 마이너스 40도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게의 위치가 17도예요. 이것을 북위 17도 플러스 17도라고 써줘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시기 동안 지게의 위도가 몇이나 변한 거냐? 57도가 변한 겁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40에서 플러스 17이 됐으니까 위도가 57도가 변했어. 그렇다면 누구도 똑같이 57도가 변해야 되느냐? 이 극의 위치도 똑같이 57도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90도보다 위도가 더 높아질 순 없잖아. 그러니까 90도에서 57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몇이 되느냐? 아, 현재 이 극은 위도 33도에 위치하는구나 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90에서 57을 빼준 거지. 자, 그렇게 구해놓고 봤더니 위도가 30도보다 낮아요? 아니지, 30도보다 높은 거네. 따라서 디귿 틀렸구나. 니은만 맞는 얘기구나 해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제법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비슷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 우리 절대 연령이랑도 관련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인데, 지금 보니까 A가 먼저 생겼죠? A가 생긴 다음에 B가 생겼어요. A가 생기고 B가 생겼다. 그리고 A와 B에 X의 함량이 들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X의 반감기가 1억 년이다라고 문제 조건에 주어져 있습니다. 반감기가 1억 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A에서는 X가 25% 남았거든. 우리 이거 딱 보면은, 아, 이 친구 반감기 두번 지났네. B는 50%딱 절반 남았으니까 이 친구 반감기 한번 지났네 라는 거 바로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지금 보니까요.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다른데,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보면은 고지자기 극의 위도 달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누구의 위도를 알 수가 있느냐? 지게가. 그 당시 A가 만들어지고 B가 만들어질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여기 한번

0: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위도 30도에 위치하고요. 동일 경도를 따라서 회전 없이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적도고요. 적도를 좀 아래쪽에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위도 0도이고요. 현재 지게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위도 30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게 현재 위치. 됐죠? 자, 이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지게와 고지자기 극은 평행이동해요. 라는 걸딱 기억을 해주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A에서 구한 고지자기 극의 위도가 50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과거 고지자기 극은 90도였다면서. 근데 지금 이게 50도로 바뀐 거잖아. 그럼 지금 몇도 차이나요? 40도 차이나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아, 지게가 40도만큼, 지게의 위도도 40도만큼 달라졌겠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40도만큼 달라진 거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문제에서 회전 없이 지게가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했으니까 40도만큼 달라진 걸 위로 달라지게 하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줘야겠지. 그래서 남이 10도에 있을 때, 이때가 A의 함석이 만들어졌을 때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B일 때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일 때도요, 역시나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과거의 90도였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80도로 관측이 되거든. 그러면 90도에서 80도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지자기 극이 몇도 변한 거야? 10도 변한 거야. 그럼 우리 지게와 고지자기 극이 나란하게 평행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10도 달라졌으면 지게의 위치도 딱 10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10도가 달라져야 돼. 근데 문제에서 지금 지게가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B가 형성될 때는 요거보다 남쪽에 위치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랑 10도 차이 나니까 북이 20도에 위치하는 게 B가 형성될 때구나 라고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A에서 B 그리고 현재로 오는 동안 지게의 위도가 요렇게 달라졌어요 라는 걸 체크해 줄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는 남위 10도이고요. B는 북위 20도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위도가 높을수록 크다라고 했으니까 B에서 더 크겠어요. 네, 지금 기억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2억 년 전부터 1억 년전 사이에 지게가 적도에 위치한 시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시면 A가요, 반감기가 1억 년인 게두번 지났거든. 그러니까 요게 지금 2억 년 전인 겁니다. 그리고 B는 요 지게는 지우고 B는 지금 1억 년 전인 거예요. 왜냐? 지금 X의 반감기가 한번 지났으니까. 그러면 2억 년 전에서 1억 년 전으로 가는 동안 적도를 통과해야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구나라고 체크해 줄수 있고요. 자, 디귿입니다. 또 나왔어요. 이동 속도 비교를 하는 건데 이번에도 시간은 똑같습니다. 둘다 지금 1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럼 1억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도를, 뭐 얼마나 많은 각도를 이동했나 봐야 되는데, 지금 10도, 마이너스 10도에서 플러스 20도까지 갔으니까 30도 이동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1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20도에서 30도로 변했으니까 10도 이동한 거야.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이동했느냐? 2억 년 전부터 1억 년 전이 훨씬 많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복이구나. 니은 디귿이 답이라서요.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 접근해 줄수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우리가요. 한 문제 더 풀어 볼 건데요. 우리 뒤쪽에 20페이지에 있는 문제. 20페이지 3점 테스트 3번 문제도 우리 이 고지자기 극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요. 지금 P점이 나와요. 근데 이 P가 고정된 열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열점을 분석하면 판의 이동 속도를 알 수가 있더라. 그러고 나서 지금 거리에 따른 이동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간분의 거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지. 따라서 판 B의 이동 속도도 구해 볼 거고요. 판 A의 이동 속도도 구해 볼 겁니다. 자, 먼저 판 B부터 구해 보면요. 10에 100만 년이니까 1000만 년이죠.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인데, 자, 지금 B부터 구해보면, B의 속도를 구해보면은 10하고도 100만 년이니까요. 10에다가 100만 년이라는 건 10의 6제곱이거든. 6제곱 년 분의 거리가 지금 400km입니다. 400에다가 킬로미터는 10의 5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그럼 요걸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몇이 나오느냐? 아, 1년에 4cm 이동해요라고 우리가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줘도 되는데, A는 똑같이 400km를 이동하는 동안 시간이 두 배가 걸렸어. 그렇다는 건 B의 속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아, B는 지금 1년에 4cm를 이동을 하고요. A는 같은 방향으로 1년에 절반, 2cm만 이동을 해요.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둘다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B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될 거야. 따라서 지금 여기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고요. 발산형 경계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B는 A에 대하여서 2cm 퍼 년의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상대적인 이동 속도를 따져보면은 A를 고정시켰을 때 B가 A로부터 1년에 2cm씩 멀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해양 지각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냐면, 생성 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려면, 기역과 니은이 같은 위도에서 생성되었나요?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기역과 니은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고요. 지금 요게 같이 요렇게 동쪽으로만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도는 항상 요 위도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역과 니은 둘다 해령에서 형성이 되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위도에서 만들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같은 거 맞아요. 아, 같이 생성된 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해령의 위도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 위도는 같구나. 따라서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같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이 문제의 조건에서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문제 의도 자체는 이제 거리가 같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령을 기준으로 해양 지각이 대칭적으로 분포할 때, 그러면 A랑 B까지의 거리가 같다면 A랑 B가 동시에 형성이 된 거거든. 그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요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역과 니은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면, 기역과 니은이 동시에 만들어졌다면, 자, 이때 이 해령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해령을 기준으로 양쪽의 판이 대칭적이려면 해령도 이동을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이때 해령이 1년에 몇 센치를 이동해야지 대칭적으로 분포할 거냐라는 문제도 여러분들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느냐? 자, 지금 봐봐요. 판 B가 4c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데 해령은 x cm의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령에서 판 B가 멀어지는 속도는요, 4-x가 됩니다. 단위 생략하고 쓸게요. 근데 요거랑 해령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려면 해령이 판 A에서 멀어지는 속도가 같아야 돼. 자, 그러면 해령이 멀어지는 속도는 x인데 그걸 A가 따라잡는 속도는 2잖아. 요게 같아야 되고요. 요게 같게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x가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이 대칭적으로 분포하려면 해령은 동쪽으로 1년에 3cm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줄수 있더라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 보았는데 요렇게 문제 풀면은 좋지만, 이게 수능 완성이 있는 문제를 풀어 보았지만, 선생님이 살짝 아쉬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는 기출 문제거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가요. 26학년도 수능 17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장에 있는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를 풀 때도 역시나 지게와 고지자기 극을 평행이동 시켜줘야 돼요. 라는 방법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과거 지게의 위치와 과거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을 거고, 요거는 위도 90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게 현재 위치로 변하면서 고지자기 극도 같이 이동했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많은 문제들은요. 대부분 현재 지게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요. 과거 지게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100mA일 때의 지게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뭐가 나와 있느냐? 현재 관측된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나와 있지. 현재 관측된 고지자기 극의 위치. 그리고 과거 고지자기 극은 위도 90도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4개 중에 역시나 3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게의 위치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평행이동 시켜서 구해주면 되더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과거 위치야. 근데 우리 과거 극의 위치를 알고 있어. 과거 극의 위치는 위도 90도야. 그러면 이 과거 극의 위치를 현재 지게 위치, 그러니까 1억 년전 고지자기 극의 위치로 옮겨줍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극의 위치지. 자, 그러면 옮겨주면서 이 지게도 같이 나란하게 이동시켜줘야지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지게가 어디에 위치하는 거냐면 현재 A는 여기에 위치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도 45도. 자, B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과거 B의 위치 나와 있고요. 우리는 과거 B의 극 알고 있습니다. 위도 90도. 그런데 현재 극이 여기에 위치해. 1억 년 전의 극. 자,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칸 아래로 내려가야지 현재 위치거든.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면 지게도 역시나 과거에서 현재로 바꾸기 위해서 한 칸, 두 칸, 세칸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 B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현재 A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A는 현재 위치 우리 구했잖아. 지금 북위 45도에 위치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0도보다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남반구입니다. 남위 15도에 위치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따라서 A가 더 고위도에 위치하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 평균 이동 속도 A랑 B 비교하라라고 했는데 150mA에서 100mA니까 우리 극으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A는요, 요 시기 동안 두 칸을 이동했네, 30도 이동했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고 B는 한 칸밖에 이동 못했어요. 따라서 A가 지금 평균 이동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근데 니은에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더라. 자, 지금 볼게요. 200mA부터 100mA까지 A의 이동 방향 체크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mA의 위치는 알고 있어. 그러면 200mA의 위치를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번에는 과거 지게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현재 지게의 위치 알고 있고, 현재 고지자기 극의 위치도 알고 있고, 과거 극의 위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과거 지게 위치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현재 위치가 이렇게 두 개거든. 그럼 과거를 알기 위해서는 극을 과거 위치로 바꿔주면 돼. 과거 위치가 어디냐? 위도 90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 두칸 이동해주면 돼요. 그럼 현재 지게도 한 칸, 두칸 이동해주면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200mA일 때 A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200MA에서 100MA로 가는 동안 A가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동한 거 맞구나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더라.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문제들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확인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파이널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단원이 원래 좀 헷갈리고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OX 퀴즈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시고 좀 고민을 하시면서 1번 맞는 말일까? 2번 맞는 말일까? 3번 맞는 말일까? 충분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OX 풀이를 하셔서 선생님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는 지금 1억 년 전의 지게의 위치, 그러니까 과거 위치를 알려줬고요. 현재 지게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지게가 20도 변했구나라는 거 체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지게가 20도 변했으면은 극도 평행이동하니까 20도 변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현재 구한 1억 년 전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몇 도일까? 에 대해서 구해보라는 게 1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2번은요. 현재 지게의 위치와 서로 다른 두 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단서는 지게와 고지자기 극이 동일 경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동일 경도에 위치할 때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크려면 이 복각의 극에 가까울수록 즉 지게와 극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고지자기 복각이 커지겠지. 그걸 이용해서 2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지게와 고지자기 사이의 거리가 90도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북극에서 90도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90도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지게와 고지자기 극이 같은 방구에 위치할지 아니면 서로 다른 방구에 위치할지 생각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 꽤나 어려운 내용들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시고 내가 막혔던 부분들 잘 해결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OX 퀴즈로 꼭 나의 학습 상태 점검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2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복습하시고 2강에서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저는 김지능입니다. 네, 18번째 시간이고요. 8번째 주제의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의 첫 번째 시간이자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8번째 주제는 인문지리의 시작인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자연지리가 끝나고 오늘부터 인문지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 자연지리를 굉장히 재밌어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인문지리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최근에는 인문지리를 훨씬 더 좋아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절차를 따라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지리의 흥미를 느끼고 와, 지리 되게 재밌구나 하다가 인문지리가 훨씬 더 재밌는데 나중에 인문지리에 퐁당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지리교육과를 꿈꾸거나 지리학과를 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문지리는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있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러나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통계도 외워야 되고요. 또 다양한 원리부터 다양한 개념들을 다 이해하면서 지역의 위치까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게 공부하자면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자료 나온다고 또 지도 나온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요. 지리라는 과목에 또 인문지리의 매력에 빠져보려고 노력해 보신다면은 인문지리에서도 큰 매력을 느끼고 결국 한국지리에도 더 큰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인문지리의 주요 파트들, 촌락, 도시, 자원, 농업, 공업, 서비스업 다양한 내용들 정리해 나갈 건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인간의 거주 공간입니다. 이 거주 공간은 지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거주 공간은 크게 촌락과 도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사는 곳인 촌락과 도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 65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양괄호 4번에 촌락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룰 거예요. 사실 요 내용은요, 여기도 나와 있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은 도시 아니면 촌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시 아니면 촌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도시에 살고 있나요? 촌락에 살고 있나요? 도시일까요? 촌락일까요? 예, 궁금한 친구들도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물론 도시와 촌락을 딱 칼로 무자르듯이 나누는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도시와 촌락으로 나누곤 하는데요. 일단 경관을 통해서 여기는 아, 촌락이구나. 여기는 도시구나. 딱 보자마자 아, 촌락과 도시가 어떤 차이인지 그 느낌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도시와 촌락을 나누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볼게요. 일단 촌락엔 어떤 사람들 살까요? 농촌, 어촌 이런 곳들이 촌락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고기 잡으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촌락입니다.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촌락입니다. 반면 도시에는 훨씬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주로 3차 산업 또는 2차 산업, 2, 3차 산업 종사자가 사는 공간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으면 촌락이라고 얘기하고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으면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도시는 촌락보다 인구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똑같은 면적에서 농사 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학교만한 면적에서 벼농사를 짓는다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벼농사는 거의 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하더라고요. 농부들이 채소 재배하다가 시간 남을 때 가끔 가서 벼 논을 관리한다. 그 정도로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간대요. 기계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한 사람이 넓은 곳에서 농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만한 공간은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 3차 산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면적의 공간에 빌딩 짓고 공간 지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좁은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인구 밀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으면서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촌락에만 살고 도시에만 사는 건 아니에요.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촌락에 있던 사람이 촌락과 빠이염 이별하고 도시로 향하는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얘기하고요. 반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촌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 귀농 귀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도시화와 반대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역도시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에 살던 사람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교외화라고 얘기하는데요. 교외화. 이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교외화. 그래서 촌락과 도시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 촌락이 좋은 건가요? 도시가 좋은 건가요? 어디가 좋고 나쁘다가 아닙니다. 도시 사람들, 물론 생활 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식량 없이 살기는 어렵죠. 또 도시 생활하다가 휴식도 즐겨야 돼. 그래서 도시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 공급하고 여가 공간을 공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따져보다면 도시가 상위 체계의 정주 공간이고요. 촌락은 하위 계층의 정주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도시는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의 정주 공간이에요.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곳이고요. 그래서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촌락은 1차 산업 종사자 비율 높고요.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기능, 도시가 갖고 있는 다시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기능 자체도 적고 상대적으로 하위 기능을 갖고 있는 하위 계층의 정주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도시에는 백화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지만 촌락에는 백화점이나 종합병원은 없고 작은 슈퍼마켓이나 의원 병원 같은 것들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토지를 조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촌락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촌락은 누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그 주변의 촌락은 정주 체계를 바탕으로 기능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도시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촌락에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요. 촌락은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바탕으로 도시인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러나 갖고 있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의 계층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도시가 상위 계층의 정주 공간, 촌락이 하위 계층의 정주 공간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오늘은 보시와 촐락 중에서 촐락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 거예요. 촐락. 그래서 65페이지에 촐락 형성과 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통 촐락. 쉽게 얘기하면 아직도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을 전통 촐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로 인구 규모가 작고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왜?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죠. 도시에 비해 전통적인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촐락은 상대적으로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일반적으로 생활용 수확도 유리하고 농경지와 가까우며 겨울에 차가운 북서풍을 맞고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 남사면의 산 기슭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곳을 배산임수의 형세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입지한 촐락의 입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옛날에는 이런 촐락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엔 이런 촐락들이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전통적인 촐락의 입지 조건이에요. 거의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범람원과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홍수 피해 위험이 작은 자연재방에 입지하게 되고요. 제주도의 해안칠학이나 선상지의 선단은 물을 얻기 쉬운 용천에 자리 잡은 칠학이 되고요. 하안당구 같은 경우에는 침수 위험이 낮고 비교적 편탄하기 때문에 농경에 유리해서 촐락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역삼동과 조치원 같은 곳은 옛날에 관리와 연객에게 숙식을 제공했던 여건이 발달했던 곳에 발달한 칠학이고요. 한강의 마포, 낙동강의 삼랑진과 같은 곳들은 옛날에 나루터가 있던 곳에 발달했던 칠학입니다. 군사가 주둔했던 지역에는 병영 촐락이 발달하기도 하는데요. 중강진, 통영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번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래 나와 있는 자료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겁니다. 아, 요거부터 시작입니다. 자, 일단 양괄호 3번 전통 촐락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경관인데요. 일단 농촌은 당연히 벼농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커서 주로 집촌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산촌도 나와 있죠. 산촌. 요 산지촌의 산자는 외산자, 산지에 발달한 촐락이고요. 이 산촌의 산자는 분산될 때 흩어질 산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옥의 밀집도에 따라서 촐락을 집촌과 산촌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조단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지도에서 요 네모가 집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가옥이 밀집되어 있죠? 반면 오른쪽은 넓은 지역의 가옥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의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촐락을 집촌, 넓은 지역의 가옥이 분산되어 있는 촐락을 산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집촌, 어떤 경우에 산촌이 발달하느냐? 먼저 집촌이 발달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벼농사는 일단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하천으로부터 또는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또 물을 배출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수리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수리시설을 혼자 만들고 혼자 관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공동으로 수시설을 만들고 수리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모내기하고 수확할 때 옛날에 협동노동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말이죠. 요즘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어쨌든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벼농사 지역은 주로 특정 지역에 가옥이 밀집된 집촌이 발달하였습니다. 반면 벼농사가 아닌 채소농사,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딱히 협동노동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굳이 특정 지역에 거기 밀집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특히 경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는 산간 지역은 농경지 자체가 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옥도 분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산촌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런 집촌과 산촌은 가옥의 밀집도와 가옥과 농경지 간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집촌 같은 경우에는 집이랑 농경지가 멀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낮다고 얘기합니다. 반면 산촌은 가옥과 농경지가 가까워 가옥과 경지의 결합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촌은 경지 관리에 유리합니다. 불이 납니다. 불이야! 불이구나! 소화기 들고 나와서 후쿡, 후쿡, 바로 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촌은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하다가 확!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경지 관리에는 불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촌과 산촌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얘기했듯이, 농촌은, 특히 농촌 중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집촌 발달합니다. 반면, 산간 지역에 위치하여 밭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주로 산촌이 발달하게 되죠. 특정 지역에 거기 밀집되어 있다, 넓은 지역.

두개 가옥이 분산되어 있다. 자, 어촌은 주로 해안 지역의 항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요. 경지가 있는 경우 반은 농업, 반은 어업을 하는 반농반어촌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의 가구에서 농사와 어업을 같이 하는 이런 촌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양괄호 4번입니다. 자, 이 촌락은 크게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과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을 우리는 전통 농촌이라고 합니다. 농촌이 가장 대표적인 촌락이기에, 다음 도시와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은 근교 농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농촌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전통 농촌과 근교 농촌의 특징,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통 농촌입니다. 전통 농촌은 여러분들이 농촌하면 딱 떠올리는 그러한 경관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농촌하면 이런 모습 떠올리죠. 초가집이 있고, 물론 최근에 초가집은 거의 없지만, 넓은 논이 펼쳐져 있고, 가옥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농촌의 대표적인 경관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벼입니다. 벼나 보리 같은 식량 작물을 주로 재배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같은 거 보이나요? 아닙니다. 거의 맨땅에서 재배합니다. 맨땅에서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노지 재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산업에 종사할까요? 뭐 해서 먹고 살까요? 자, 물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사 지으시는 농부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한다. 그래서 전업농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업농. 이런 전통 농촌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전북, 전남, 경북입니다. 촌락의 특색이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 전북, 전남, 경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통 농촌 최근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인구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1960,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2차 산업, 제조업이 육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도시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많고요. 농촌보다는 직업도 다양합니다. 상대적으로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나의 자아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보다는 도시가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상대적으로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촌락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촌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는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촌락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연령층일까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유소년층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노년층일까요? 아니면 청장년층일까요? 상대적으로 도시에 가서 취업의 기회가 많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청장년층이 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적으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 중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더 많이 떠나가고 있어요. 도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한 곳인데 서비스업에 대한 취업의 기회가 남성보단 여성이 조금 더 많기도 하고요. 촌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통적인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남자가 가업을 물려받아야지, 남자가 재산을 물려받아야지, 남자가 가문을 이끌어가야지, 이런 사상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떠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남성은 4명인데 여성은 2명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굉장히 높아져요. 성비는 나중에 할 건데,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를 얘기합니다.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여성은 2명밖에 없는데 남성이 훨씬 더 많으니까 성비가 되게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창 결혼해야 될 결혼 적령기에 여자가 없네. 그래서 국제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이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곳이 촌락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청장년층이 떠나가면 유소년층도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가야겠죠. 또한 유소년층 어린 친구들이에요. 출산에 의해서도 유소년층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지만 청장년층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노년층들이 많이 남아 계시거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출산을 하시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연령대인 청장년층들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소년층의 비중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초등학교가 통폐합되고

되고 있고요. 이렇게 청장년층과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년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전체 사람들 중에서 청장년층 떠나고 유소년층이 떠나고 또 청장년층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연령대가 떠나다 보니까 유소년층의 비중도 낮아지고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또 거주했던 청장년층이 노년층에 진입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최근에 기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농촌, 이촌양도에 의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여성들이 많이 유출되면서 청장년층에서 성비 불균형 현상,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국제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인구 측면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농경지 측면,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농경지 측면에서의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섯 칸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섯 명의 친구들이 이 전통 농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물론 농촌도 사랑하지만 도시를 꿈꾸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아, 도시에 가고 싶어. 그러면서 논두렁 래퍼가 나는 쇼미에 참가할 거야 그러면서 예예 하면서 도시로 떠나갑니다. 와! 논두렁 래퍼가 남겨두고 간 농경지 그냥 놀릴 수 없겠죠? 도시 상경꾼이 도시 상경의 꿈을 접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논두렁 래퍼가 와 엄청난 랩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머리 오빠가 소머리 창법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갑니다. 역시 소머리 오빠가 농사짓던 땅이 남겨지니까 서울 꿈나무가 서울에 가고 싶지만 농촌에 대한 사랑으로 농촌에 남아서 여기에서 농사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 논두렁 래퍼랑 소머리 오빠가 도시에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역시나 도시를 꿈꿨던 모내기 요정과 상추 아가씨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농경지가 남겨진다고 해서 도시상경꾼과 서울꽃나무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이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전통 농촌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농경지였던 곳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자, 옛날에 이랬던 전통 농촌이 최근에 이렇게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한번 정리해보면 경지 면적 6칸이었는데 얘는 더 이상 농경지가 아니잖아요. 5칸으로 줄었습니다. 농가수, 이들을 하나의 농가라고 본다면 농가가 6개가 있었는데 2개로 줄었습니다. 농가 당 경지 면적, 자 옛날에는 한 농가에서 한 칸만 농사지었는데 이제는 두 칸 농사짓고 있네? 농가 당 경지 면적이 늘어났죠. 조금 어려운 건데 농가 당 경지 면적은 경지 면적을 농가 수로 나눕니다. 농가 수. 둘 다 줄었어. 경지 면적도 줄고 농가 수도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경지 면적보다 농가 수의 감소율이 더 커요. 분모의 감소율이 더 크니까 전체 값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휴경지. 휴경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농경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지 않고 남겨두는 땅을 얘기해요. 이런 데가 휴경지가 되겠죠. 휴경지도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전통 농촌에서. 자, 다음은 근교 농촌입니다. 근교. 근자는 가깝다는 뜻이겠죠. 교는 도시입니다. 도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농촌, 이런 곳이 바로 근교 농촌입니다. 여기 높은 아파트 단지가 있네요. 그리고 도로도 굉장히 넓은 도로가 뚫려 있고요. 도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입니다. 아까 봤던 전통 농촌이라는 경관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이런 농촌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사실 옛날에 전통 농촌이었던 곳인데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근교 농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와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아까 전통 농촌은 주로 벼농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가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논은 많이 없습니다. 전통 농촌과는 농사 짓는 작물도 다릅니다. 이 근교 농촌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 어쨌든 농사 지어서 시장에 판매해야 되는데 이 대도시는 가장 큰 시장의 역할을 합니다. 농사 지어서 도시에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신선한 작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시에 공급할 수가 있고요. 도시에서 원하는 수요에 맞춘 농작물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교농촌은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딸기고요. 저와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 하지만 한 팩을 사면 저는 하나를 먹고 우리 아들이 다 먹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비싸서 못 먹는 과일, 딸기입니다. 너무 비싸, 딸기. 자, 그런데 이 딸기를 전통농촌에서도 재배할 수 있고 근교농촌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딸기는 금방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대도시 근처에서 빠르게 도시에 공급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전통농촌은 땅값이 싸. 하지만 근교농촌은 대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비쌉니다. 내 땅이 아니라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더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렵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딸기를 여러 번 수확해서 여러 번 판매하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딸기를 많이 재배해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사진에서 비닐하우스가 많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딸기따기 체험 같은 데 가보지 않았어요? 거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땄을걸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유리 온실 등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우리는 시설 재배라고 얘기합니다. 시설 재배. 그리고 시설 재배를 통해서 똑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얘기했던 이런 근교농촌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 대도시 근처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대표는 서울과 부산 주변에 있는 경기와 경남에서 근교농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근교농촌도 최근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역시 인구 측면에서의 변화입니다. 자, 나중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한번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대도시인 서울 주변에 농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옛날에 전통농촌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대도시 인구가 많아지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상품 작물을 시설 재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점점점 더 좋아져요. 도로도 뚫리고 지하철 노선도 연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대도시와의 거리가 멀지 않은 근교 농촌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근교 농촌 지역이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대도시인 서울로 출퇴근을 하기엔 조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일단 집도 사실 그렇게 좋은 집이 많이 없었어. 게다가 여기에 살면은 서울까지 출퇴근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옛날에는. 하지만 지금은 대도시와의 접근성 좋아집니다. 거기다가 좋은 아파트 단지도 생겨요. 그리고 대도시의 집값은 하루하루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대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과 대도시의 기능이 주변으로 분산되는 현상을 교외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도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이런 교외화에 의해서 근교 농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연령대? 주로 청장년층이 되겠죠. 그래서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 일했던 근교 농촌에 도로가 들어옵니다.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져요. 대도시로 더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면서 도시적인 토지 이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농경지가 사라지고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거나 상점이 들어서거나 때로는 높은 빌딩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상추, 딸기 같은 거,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근교 농업들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요.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농경지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대도시 근처의 농촌 지역이었던 근교 농촌에 아파트 들어서고 교통이 더 편리해지면서 도시화된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주로 농사 짓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농부들. 하지만 이렇게 변화하고 나니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있어. 하지만 아파트 같은 데 거주하면서 대도시로 통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쾌적한 환경을 따라서 나온 창작가 분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옛날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자, 이때 한 가정에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대도시로 출근하는 사람이 같이 살기도 합니다. 또는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해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농가를 우리는 경험농가라고 얘기합니다. 농사와 농사 이외의 곳에서 같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도시로 통근통학을 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비농업인구라고 합니다. 비농업인구. 그래서 옛날보다 경험농의 비중 높아지고 비농업인구의 비중도 높아지고 농업 외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면적 줄어들었네. 도시적인 토지 이용은 늘어났죠. 농업 외 소득 늘어났죠. 이런 변화가 근교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가면은 지금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지난번에 우리 전통 농촌과 근교 농촌 비교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겁니다. 일단 도시화의 접근성이 낮은 촌락이 전통 농촌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경지 면적도 감소하고 농가 수도 감소하는데 경지 면적보다 농가 수가 빠르게 감소하여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합니다.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 유출이 일어나면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졌죠. 그래서 특히나 청장년층 중에서도 여성들의 유출이 늘어나면서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아집니다. 성비 불균형 현상 나타나고 또 국제 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진 현상을 고령화라고 합니다. 고령화. 외국인 노동자도 늘어나고 있다. 다음, 도시화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을 근교 농촌이라고 합니다. 도시적인 경관 증가하고요. 경험농가 비율도 높아집니다. 도시화의 접근성이 낮은 전통 농촌보다 인접한 도시로 통근하는 주민의 비율, 비농업 인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뒤에 가면은 대도시권이 나오는데 그 대도시권에 도시화의 접근성이 높은 촌락, 근교 농촌도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교 농촌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뒤로 가서 66페이지에 촌락의 인구 변화 볼게요. 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인구와 가구당 인구 변화입니다. 총인구도 빠르게 감소, 가구당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죠. 가구당 인구가 옛날에는 5.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명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죠.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핵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총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다음, 연령층별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14세 미만을 유소년층이라고 합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꽤나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 그런데 2024년에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엄청 높아졌고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굉장히 낮아졌죠. 고령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입니다.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으면 촌락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양괄호 5번에 촌락의 다양한 변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 3번 촌락의 변화. 농촌 농공단지, 쉽게 얘기하면 농촌에 있는 공업단지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 체험마을 조성 등으로 최근에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옛날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상업적 농업도 늘어나고 있고요. 어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자, 여기까지 촌락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 짓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67페이지에 시기별 도시 분포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꽤나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시간에 68페이지에 탐구 활동 살펴보면서 각 권역별로 어떤 도시들의 인구가 많은지 도시별 인구까지 정리해 볼 건데요. 요게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부득이하게 암기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은 숫자 몇개 외우는 거거든요. 금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문제는 풀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기별 도시 분포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도시 분포. 자, 우리나라의 시기별 도시 분포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화, 바꿔 얘기하면 공업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공업은 2차 산업이니까 2차 산업이 성장하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도시라고 하니까 제조업이 성장하면 도시도 같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함께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공장이 위치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나라였죠.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김미초콜릿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미군들이 막 곳곳에 지나다니고 있었고, 미군들에게 초콜릿을 얻으려는 이런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생각보다 좀 나이가 좀 있어서요. 어쨌든, 그러다가 1960, 7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제조업을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료도 필요하겠지? 자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도 필요해요.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원료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못 살던 시기였으니까 자본도 없었겠지? 자본도 없는데 무슨 기술을 개발해요? 갖고 있는 건 노동력밖에 없었어. 그래서 1960년대 처음으로 공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해요. 대표적인 게 섬유, 가발, 신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풍부했던 대도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그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대구, 부산이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거죠. 왜? 도시에 가면 일자리도 풍부하고 또 성공의 기회도 있다. 그러면서 촌락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이촌 양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경공업,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섬유, 가발, 신발 등을 통해서 꽤나 성공을 이룹니다.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신발과 가발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 이제 어느 정도의 자본도 갖추었어. 이 돈으로 기술 개발해 볼까?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원료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품 만들어서 국내에만 팔아서는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 결국 큰 수익 창출하려면 수출해야 돼요. 그래서 원료 없으니까 원료 수입해 와야 돼. 또 만든 제품 수출해야 돼. 제품, 다시요. 원료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중화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수, 울산, 광양, 포항 이런 지역에 당연히 공장 들어서니까 와, 저기 가면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있대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 80년대 요 남동 임해 지역에 신흥 공업 도시들이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 과정에서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특히나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은 기능이 집중이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 자체가 수도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서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도 계속 개발을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죠. 또한 대도시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주변으로 분산되는 교회화도 진행이 되면서 대도시 주변 지역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도시가 성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의 인구 분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어쨌든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니까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최근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떤 지역이 특정 시기에 인구가 증가했더라. 어떤 지역은 꾸준히 감소했더라. 여기는 어디니? 아, 여기는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어디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대도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대도시들입니다. 그래서 60년대 공업이 성장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섬유, 가발, 신발 공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6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요. 물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인구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도시의 집값도 비싸지고 생활 환경도 악화되면서 대기오염 심해지고 교통 혼잡도

너무 심해져.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요. 이걸 뭐라 그래? 교외화라고 합니다. 교외화에 의해서 현재 감소하는 추세예요. 왜? 교외화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교외화가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 80년대 시는 공업도시를 육성을 합니다. 포항, 울산, 창원, 여수 등지에 공장이 들어섰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7, 80년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요. 그런데 그 뒤로 공장이 새로 생기거나 뭔가 인구가 증가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는 그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상태 정도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가 변화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요인이나 인구가 빠져나갈 만한 요인이 있어야지만 인구가 변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장이 들어섰어. 와, 일자리가 늘어나는구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뚜렷한 인구 유입이 없었기 때문에 7, 80년대 급증했지만 이후로는 정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위성도시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건데요. 대도시 주변에서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들을 위성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주변에 많은 신도시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신도시가 들어서 있다는 얘기는 대도시인 서울의 주거 기능을 분담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과천에는 정부 과천청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행정 기능을 분담해요. 또 서울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안산이나 시흥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합니다. 서울의 공업 기능을 분담해요. 이런 도시들을 위성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최근에 수도권의 과밀이 너무 심화되면서 최근에 충남 쪽으로도 많은 제조업체와 인구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성장의 아이콘이에요. 인구도 성장하고 있고 제조업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나올 건데요.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조성하는 도시를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기업 주도로 조성하는 도시를 기업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런 곳들이 육성되면서 최근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자면 나중에 나오긴 할 건데요. 자, 위성도시 중에 신도시가 개발되어서 대도시의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곳들이 있다고 그랬죠. 특히나 수도권에는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3기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1기 신도시가 먼저 조성이 되었고, 1기 신도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은 계속되고 주택 부족이 심화되면서 2기 신도시를 또 만든 거죠. 상대적으로 먼저 조성된 1기 신도시가 더 이른 시기에, 앞선 시기에 인구가 증가했을 것이고, 2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은 나중에 증가했을 거예요. 1기 신도시가 조성된 대표적인 지역이 고양과 성남입니다. 고양에는 일산 신도시, 성남엔 분당 신도시가 조성이 됐고요. 2기 신도시가 조성된 대표적인 지역은 파주, 김포, 화성, 요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은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고양이나 성남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분화해서 요렇게 출제를 하기도 해요. 다음, 촌락과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자, 계속해서 2, 3차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2, 3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사람들이 계속 유출됩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부터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촌락의 인구는 꾸준히 유출되어 왔어요. 꾸준한 감소를 이루고 있다. 다음, 지방 중소도시는 옛날에는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도시에 뭐 어떤 위성도시가 만들어진다거나 또는 제조업이 성장한다거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조성된다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인구가 증가할 뚜렷할 만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꾸준히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뭐 목포, 안동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지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아낸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가장 먼저 증가했고, 얘가 두 번째, 얘가 가장 최근에 증가했구나. 요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에요. 뒤에 문제 풀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제 교재로 가볼게요. 시기별 도시의 분포입니다. 1960에서 70년대 경제개발정책에 따른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촌향도. 촌락을 떠나 도시로 떠납니다. 특히나 제조업의 육성이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이런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서울, 대구, 부산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 그리고 여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 지도는요, 거기 설명에 나와 있는데, 해당 지역이 시로 승격된 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1960년대 이전에 시로 승격한 지역들이에요. 이미 1960년대 이전에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지역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1980년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1960에서 70년대에 수출 위주의 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남동이네 지역에 울산, 창원, 포항, 여수 등의 공업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울산이 요 시기에 시로 승격을 하게 되고요. 창원도 마찬가지고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창원 현재 통합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특히나 요 이때 남동이네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에서 90년대가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의 기능을 분담하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그리고 신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특히나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성남, 고양, 안양 등의 도시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는 다음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1980에서 90년대에 요런 도시들이 성장을 하면서 특히나 대구 주변의 경산이라던가 부산 주변의 김해와 양산, 요런 곳들이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한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시로 승격된 곳들, 1980에서 2000년 사이에 시로 승격된 곳들이 정말 많죠. 신도시 조성도 있고요. 택지 개발,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되기 시작을 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애초에 경기와 인천 쪽에 정착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경기도의 수많은 도시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전체 국토 공간에서 수도권이 차지한 인구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수도권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이 밀집되게 됩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이 집중하면서. 자, 그러면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의 교외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도시권 형성됩니다. 대도시권은 뒤에 가서 다시 학습할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 2기 신도시도 조성이 되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계속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작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전체 인구 중에 수도권에 거주한 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고요. 현재는 50%를 넘어서는 현상이에요. 2020년 보면 훨씬 더그 현상이 뚜렷해졌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 등과 세종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산, 천안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 경기 남부 지역에 화성도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인구 규모가 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때 등장을 하면서 수도권에 있었던 정부 기능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서 세종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2020년대 산업단지 조성 및 교통망 확충으로 화성, 김포, 평택, 파주 등의 수도권 도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 규모가 큰 도시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이 포천이나 화성, 당진 이런 곳들은 최근에 인구가 증가해서 시로 승격한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가 성장을 해왔고, 이런 과정 끝에 우리나라의 도시가 이렇게 분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가서 자료 분석까지 볼게요. 자, 이 과정에서 제3차,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도농복합시 또는 도농통합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는 뭐냐? 1차와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결과 어느 정도의 경제는 성장했지만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도시와 촌락의 격차도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권이 같은 도시와 촌락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이라던가 경주, 그다음에 김해, 양산, 뭐 창원 그 외에 수많은 곳들이 도농복합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촌락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등장했다.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등장했다. 이런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자료 분석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68페이지 내용 마저 살펴본 다음에 문제 풀어볼 거고요. 얘기했듯이 학습 자료실에서 프린트 출력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세요. 기선제압 OX 나와라!

꼼꼼하게 스마트 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스테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아홉 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한국의 유학 사상가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직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리학과 양명학, 주희와 왕쉰의 사상 같이 공부했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조선에 큰 영향을 준 사상이 성리학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친구들이 아마 한국사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 사상을 조선의 성리학자들인 이황과 이인은 또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갔는지 같이 한번 선생님과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황, 이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을 법한 정말 대단한 사상가들이고요. 또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면서 한 번쯤은 또 이분들의 사상도 접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사 공부를 통해서 보다 깊이 이들의 철학적인 논의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전에 선생님 항상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여러분들이 전강을 복습할 수 있게 선생님의 비밀노트 방출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주희와 왕수인, 즉 성리학과 양명학의 내용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라쌤과 직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난 쭉 성리학과 양명학 강의를 할때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항상 수능 시험에서는 거의 100%의 비율로 주희와 왕수인, 즉 성리학과 양명학이 세트 문항으로 같이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공부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던지는 광고. 선생님이랑 수능특강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수능특강 완강하고 나면 우리 또 하나의 중요한 연계 교재인 수능 완성 같이 공부할 거야. 그렇지. 특별히 나는 윤사 1등급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능 윤사 1등급이 정말 나한테 절실하다. 이런 친구들은요. 반드시 수능 완성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광고 하나 꺼. 자, 수능 완성. 선생님이 처음 강의를 구성할 때 전반부, 수능 완성의 초반부에 이렇게 모든 윤사의 모든 선지들, 윤사에서 그동안 출제가 됐었던 평가원의 최신의 가장 중요한 모든 선지들 총망라해서 수능 완성 전반부 처음 도입의 여러 강들을 OX 특강으로 구성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정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미리 광고해 드립니다. 그 OX 특강을 좀 맛보기로 한번 좀 맛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희와 왕수인의 내용들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에는 이치를 파악하시는 능력이 있다. 자, 천천히 보자. 일단 마음 안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 둘다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죠. 게다가 그 이치가 마음 안에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마음 안에 갖추어져 있죠. 당연히 두 사상과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천리가 부여되어 있고요. 또 인간의 마음에는 그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치를 파악하고 그 이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두 사상과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네요. 마음은 이치인 성에 따라 정을 주제해야 한다. 천천히 보자. 마음은 자, 무엇과 무엇을 주제해? 자, 성에 따라 정을 주제해야 한대. 이따라 생각해보자. 심통성정. 마음은 성과 정을 주제하는 거야. 그 중에 성은, 그렇죠. 주희에 따르면 마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본체이자 천리로서의 이치이기 때문에, 아, 이치인 성에 따라서 정을 주제해야 한다. 주의 심통성정을 생각해 본다면, 맞는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왕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이치인 성에 따라 마음이 성과 정을 주제한다. 이런 심통성정, 이런 식의 논의를 왕시인은 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 주희만의 입장이구나라고 이렇게 분별해 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물. 자, 경물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을 의념이 머무는 곳의 이를 바로잡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어.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거라 이 친구들 나와야지. 그렇지. 경물의 격을요, 바로잡는다라고 해석한 건 누구만의 해석이야? 그렇죠. 왕수인만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주희는 아니, 경물이라고 하는 건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궁구하는 거야 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경물을 통해서 천리를 보존하고 삿된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친구들이 삿된 욕구에 요 삿된 욕구라는 표현이 뭔가요? 삿된이 뭔가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인욕. 사욕, 사사로운 욕구, 삿된 욕구, 똑같은 뜻이야. 다 악한 욕구라고 하는 옛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경물을 통해서 존천이 거인욕해야 한다. 자, 경물의 수양을 강조하고 존천이 거인욕의 수양을 강조하는 건, 오, 두 사상의 대표적인 공통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본체인 성이 곧 도덕적 행위의 근간이다. 일단, 내 마음의 본모습이 성입니다.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 얘들아, 이런 주장은 주희도 하고 왕수인도 하잖아. 선생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도 괜찮아. 다시 한번 꼼수체크 자료 찾아와봐. 주희도요, 자, 마음의 본체가 성이다. 라고 주장하고요. 왕수인도 역시 마음의 본모습,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그것이 양지이다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마음의 본체인 그 성, 그것이 바로 도덕적 행위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는 건두 사상의 공통점입니다. 왜? 그 마음의 본체인 성을 둘다다 하늘이 부여해 주었다고 보니까 그 하늘이 부여해 준 마음의 본체로서의 성이 다 어때? 순선무악한 것이다라고 두 사상가는 맹자의 성선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인정하잖아. 따라서 마음의 본체인 성, 그것이 도덕적 행위의 근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따끈따끈한 최신 수능 기출 문제야. 잘 보자. 만약에 이렇게 끊어서 양지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양지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두 사상가의 공통점이 되겠지. 하지만 마음의 본체인 양지라고 하면 어때? 그렇지. 양지를 마음의 본체라고까지 해석한 누구만의 입장이야? 왕수인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주인은요, 양지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지만, 양지가 마음의 본체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잖아? 자, 주희가 생각하는 마음의 본체는 양지가 아니었죠. 마음의 본체는 뭐였어? 주희가 생각할 때. 성이고, 그 성은 인의 예제 사덕이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아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그렇죠. 선생님이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유학 사상가들 본격적으로 논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과 다음 강을 통해서 이황과 이의 성리학 사상 공부해 볼 거고요. 다음 강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 조선의 실학 사상가인 정약용의 사상까지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하지 않아도 짜잔. 이 정도야, 얘들아. 자, 최근에 거의 뭐 100%. 100% 확률로 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황 2 세트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정약용은 지금 6번 연속해서 평가원에서 단독 문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얘들아, 오답률도 아주 높아. 정약용은요,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황 2 파트 말할 것도 없이 전통의 강호입니다. 우리 윤사 공부하는 많은 선배들이 성리학과 양명학 공부하면서 한번 이렇게 어떤 좌절을 맛보고 이황 2 공부하면서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윤사를 그만해야 되나요? 막 이런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우리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잖아. 성리학 양명학 그 어렵다는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도 너무나 멋있게 잘했잖아요. 이황 2 어렵지 않아.

마, 쫄지 마.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보라쌤과 함께 이황 이의 사상의 매력 속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 보고요. 이어서 정약용까지 한번 네, 그의 멋진 사상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황의 정리학 사상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원권 집회에서 매일 만나는 그 이황. 기본적으로 성략자라고 하는 건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성략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략의 기본 9구단, 이황 선생님도 다 받아들이겠지? 우리 주희의 성략의 이황, 주희의 이제 성략 사상을 이황이 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멋있게 또 전개시켜 나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희의 성략의 기본을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수밖에 없어. 선생님 계속 얘기했습니다. 성략의 9구단이고 이거 알아야지 미적분 풀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복습해볼까? 얘들아, 기억나니? 자, 성략, 주희에 따르면, 이는, 그렇죠. 하늘이 부여하는 천리로서 하나야. 그 하나의 천리가 인간과 모든 사물에게 다 부여되어 있다. 나누어져서 부여되어 있다. 좋아. 이일분수.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는 천리로서 어때? 같아. 하지만, 기는 천차만별로 다르죠. 같을 동, 다를 이를 써서 이동기이였습니다. 잘하네. 자, 이와 기의 관계 기억나니? 인 원리, 기는 재료. 이렇게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어때? 원리와 재료로서? 섞일 수 없어. 잡탕밥처럼 서로 섞일 수 없구나. 이기불상잡이야.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물에서는 이와기는 서로 그렇지 이별할 수 없어. 항상 함께하지.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이기불상 리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황도 다 받아들여. 게다가 신통성정, 성발위정. 기본적인 9구단 다 받아들이면서 이황은 어떻게 성리학 사상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볼 거예요. 쌤이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황 사상을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려워해. 막 쫄아.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해서 보라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황 사상을 좀 쉽게 이해하라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예를 하나 들 거거든. 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 보라쌤이 우리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드는 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황. 이황 선생님의 그 근엄한 얼굴 다 기억하시죠? 자, 이황 선생님 얼굴 탁 앞으로 떠올리면 부금이 깔려야 돼. 부금. 자, 어떤 부금 깔리면 빠밤빰 치치. 빠밤, 빰, 치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황 선생님의 손에다가 이제 글러브를 끼워드려야 돼. 빠밤, 빰, 치치 여기다 이렇게 두 개의 글러브를 손에 이렇게 다 끼워드리세요. 빠밤, 빰, 치치 이것은 그렇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그렇지 바람을 가르는 소리야. 빠밤, 빰, 치치 빠밤, 빰, 치치 쌤, 잠깐만요. 제가 지금까지 보라쌤 보니까요. 단순해. 보라쌤 단순하시죠? 맞아, 얘들아. 나 정말 단순하거든.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 지금 이황의 이기론 설명하면서 글러브 두개 그리셨으니까, 쌤, 혹시 이게 이고요. 얘가 기 아닌가요? 빙고. 좀 너무 훌륭해. 이미 나를 꿰뚫고 있어. 자, 이와 기의 관계를, 자, 두 개의 글러브처럼, 글러브 낀 주먹처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이황 선생님은 처음부터 확실히 밝히셨어. 나는 이가 좋다. 나는 이가 귀하다. 나는 이가 곱다. 자, 이를 오구오구 예뻐하셨거든. 자, 왜 이황은 이를 예뻐했을까? 그렇지. 성리학에서 이는 뭐야? 순서모학한 천리로서의 본성, 인의 예지. 순서모학한 도덕 원리로서의 천리이기 때문에 귀한 거야. 반면에 기는 어땠지? 기억나니 얘들아? 그래, 맑은 기와 탁한 기, 바른 기와 치우친 기,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었잖아. 그래서 기는 어때? 선과악의 가능성이 함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순서모학한 요 이를 이황 선생님은 예뻐하셨구나. 얼마나 이를 예뻐했냐면 잘 들어봐. 이황은 이야말로 전쟁터에서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장군과 같다라고 생각했어. 반면에 기라고 하는 것은 어때? 아하, 선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아, 실수도 할수 있어. 쫄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 얘들아,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하고 발해야 되겠죠? 얘들아, 장군인 이가 나를 따르라 하고 발하면 쫄병인 기는 어떻게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될 거야. 아, 이가 발하면 기는 따라가면 되겠다. 자, 그런데, 때로는 쫄병이 발이 빨라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기가 발할 때가 있어. 얘들아, 기가 발하면, 이 기는, 그렇지. 순서모학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군인 누가? 이가 뜨그득뜨그득뜨그득 올라타야 돼. 장군인 이가 쫄병인 기를 올라타서 그 기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구나. 다 했네. 다 했네. 우리 다 했네. 이황의
그렇지, 이기론 다 했네. 천천히 생각해보자. 어렵지 않아. 쫄지 말라고 했지? 다시 해봐. 이왕 하면 부금 깔려야지. 빠밤밤, 취취. 빠밤밤, 취취. 생각해보자. 이가 바라면. 쫄병인 기는 어떻게 하면 돼? 장군인 이를 따라가면 돼. 그런데 쫄병인 기가 발하면. 장군인 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길을 안내해 줄게. 라고. 이가 길을 올라타서 이끌어줘야 되는 거구나. 한마디로 이황은 이도 발하고, 그렇지, 기도 발할.

이기 호발이라고 부르는구나.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황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둘다 바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 이황 선생님은 기는 물론이고요. 누구도, 그렇죠. 원리인 이도 바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운동성, 능동성, 작용성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죠. 이익이 호발설이라고 부를 수 있어. 기억나니 얘들아? 그런데 장군인 이가 발하면 쫄병인 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지? 따라가면 돼. 따를 수를 써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발 기수라고 불러. 자, 장군인 이가 발하면 쫄병인 기는 네 하고 따라가면 돼. 자, 이번에는 기가 발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장군이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했지?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어떻게 해야 돼? 올라타야 한다. 탈, 승자를 쓰는 거야. 승마. 여러분, 승차, 탑승, 이런 표현 쓰잖아. 아,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했구나.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어떻게 한다? 탄다. 올라탄다. 이런 표현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정리해보자. 자. 이황은요, 이렇게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도 바랄 수 있고 기도 바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왜 그렇게 주장했냐면,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원리였잖아. 원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죠. 이건 안 보였어. 자,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자, 무형이야. 자, 하지만 이황이 보기에 이라고 하는 건 원리로서 형태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 본체와 작용에 있어서의 속성이 다르다라고 보면서 그 본체 자체는 무위, 즉 움직임이 없어. 하지만 아무리 형태가 없는 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용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있다, 즉 유위하다라고 해석한 거야. 따라서 이황은요, 이 원리인 이가 형태가 없는 무형이지만 그 작용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있는 유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기는 어떨까? 얘들아, 기는 재료. 기라고 하는 건 재료잖아. 재료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지. 자, 기라고 하는 건 형태가 있는 재료야.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임도 있죠. 아, 형태가 있기 때문에 움직임도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는 무형 유의로서 유의. 바랄 수 있고요. 키는 형태와 움직임이 있는 유형 유의로서 역시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이발 오케이, 기발 오케이, 둘다 바랄 수 있다고 본 거야. 자, 따라서 잘 보자. 이황은 이렇게 표현했어. 이에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에 동정이 있다. 동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움직임과 멈춤이잖아. 자, 이가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이에 운동성, 능동성, 작용성이 있기 때문에, 원리인 이에 동정이 있기 때문에, 재료인 기에도 동정이 있다라고 주장했죠. 쌤, 알겠어요. 근데요, 이황은요, 왜 이렇게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를 이야기하면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는 이기호발설을 도대체 왜 주장하신 거예요? 예리해. 너무 예리해.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얘들아. 잘 보자. 이황은 결국은,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라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이와 기를 구별하고 싶었던 거야. 왜? 누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그렇지, 너무 잘했다. 바로 이 이의 순수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 그 이의 어떤 도덕 원리로서의 순수한 속성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와 기를 구별할 것을 강조한 거구나. 아하, 한마디로 이황은 이와 기의 무엇을? 그렇죠. 차별성과 구별성을 강조했다는 거알수 있어. 얘들아, 기억나니? 이황도 성리학자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성리학의 기본 진술, 구구단 다 받아들여. 따라서 이황도 이와 기는 서로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기불상잡과 이와 기는 서로 이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기불상리를 둘다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이황은 무엇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야? 빠밤밤 치치, 빠밤밤 치치. 섞이면 안 돼. 구별해야 돼. 뭘더 강조하고 있는 거알수 있어? 그렇죠. 이와기는 서로 잡탕밥처럼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기불상잡을 보다 더 강조하신 사상가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황은요, 이와기는 둘다 바란다라고 한 이기 호발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와 기의 구별을 강조했어. 그러면서 기억.

나니 나는 누가 곱다. 그렇죠. 나는 이가 곱다. 나한테는 이가 그렇지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맞아. 순선한 원리적인 개념. 자, 순선한 그 천리로서의 도덕 원리인 그 이. 그것은 순선무악하기 때문에 존귀하지만 선과악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현상적인 개념인 기는요, 비천한 것으로 이황은 해석했기 때문이야. 언제나 옳은 순도 100% 선인 천리로서의 그 이, 이것은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보았구나. 그러면서 그는요,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존, 기, 비를 주장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라고 해서 이, 귀, 기, 천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두개 똑같은 말이야. 이는 존귀하고 기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황의 사고방식까지 우리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황은 어떤 비유까지 들었다고? 그래, 전쟁터에서 장수와 졸병, 장군과 쫄병의 비유도 들잖아? 자, 이라고 하는 것은 기를 주재하는 장수야. 주재한다라고 하는 건 이끌다. 그렇죠? 리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라고 하는 건 원리이기 때문에 재료인 기를 주재하는 언제나 순선무악한 장군과 같다면 기라고 하는 것은 어때? 장군의 이끔을 받는 무엇과 같다? 쫄병과 같다. 이는 사물에 대해서 명령하기는 하되 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가 이길 수 없다. 당연히 이는 장군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지 명령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가 장군과 같다면 기는 그렇죠 졸병과 같다라고 하는 이규기천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이기호발의 입장을 바탕으로 이황은 사단과 칠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사실 이 사단 칠정론이 이황과 이 사상의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어렵지 않아?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자, 일단 사단 그리고 칠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눈을 사로잡는다. 얘들아 기억나니? 사단이 뭐야? 그렇지. 측수사시. 잘했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의 그 사단이에요. 칠정은 뭐였지? 칠정 기억나? 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괜찮아. 복습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주희의 성리학 같이 공부할 때 우리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주희는 감정을 사단과 칠정이 있다라고 제시했다고 우리 공부했었어요. 사단도 감정, 칠정도 감정인데 칠정은 어떤 감정이었어? 희, 노, 애, 구, 애, 오, 욕. 칠정이 입에서 탁안 나오는 친구들 있지? 괜찮아요. 선생님 지금 다시 해봐. 같이 해봐. 희, 노, 애, 구, 애, 오, 욕. 희, 기쁨. 노, 분노. 애, 슬픔. 구, 두려움. 애, 사랑. 오, 증오. 욕,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었어. 친구들이 흔히 희, 노, 애락 이렇게 짧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리학에 따르면 사단도 감정, 칠정도 감정이었어. 그 감정은 성발위정 성이 발해서 드러난 게 감정이었잖아.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단은 뭐가 발한 감정이고 칠정은 뭐가 발한 감정일까? 그런데 주희는 거기에 대해서 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성리학을 마무리했어. 그 사단과 칠정의 비밀을 밝혀준 것이 바로 조선 성리학자들이었거든요. 자, 우리 이황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천천히 보자. 기본적으로 이황은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 기억나지 얘들아? 이제 나와야 돼. 이도 바랄 수 있고 옳지. 기도 바랄 수 있다. 이와 기는 둘다 바란다 해봐. 잘했어. 이, 기, 호, 발을 주장하셨어요. 너무 잘했어. 따라서 이발 오케이. 기발 오케이지? 좋아. 장군이 이가 바라면 쫄병인 기는 어떻게 하면 돼? 따라가면 돼. 옳지. 이발 기수. 쫄병인 기가 바라면 장군이 올라타서 이끌어줘야 돼. 옳지. 기발이승. 너무 잘한다. 자,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먼저 장군인 이가 바랬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가 바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그렇지. 그 이가 작용했다는 거야. 자, 이가 발하고 작용해서 드러난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얘들아, 이 이라고 하는 건 천리로서 순선무악한 사덕이었잖아. 순선무악한 이가 바란 거니까요, 쌤. 이 감정도 순선무악한 감정일 것 같은데요? 우리 감정 중에서 순선무악한 도덕 감정을 뭐라고 공부했어? 우리 성리학 공부할 때. 그렇지. 축수사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의 4단이라고 공부했잖아? 어렵지 않네. 순선무악한 이가 바라고 기가 따라,

빠른 이런 이발 기세에서 드러난 감정은 바로 순선무악한 도덕 감정이었던 사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귀가 바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귀는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었잖아. 바르고 통한 귀, 치우치고 막힌 귀, 심지어는 맑은 귀, 탁한 귀. 그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었지.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귀가 발하고 이같한 그런 감정, 기발이승에서, 즉 귀가 발하고 작용해서 드러난 감정은 그럼 어떤 감정일까? 그렇죠.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 다 있는 희노애구 애오욕 칠정이 되겠네. 기억나지 얘들아? 칠정은 선도 가능하고 악도 가능한 선과악의 가능성이 모두가 다 있는 일반적인 감정, 현실적인 감정이었잖아. 정리해 보자. 따라서 이황은 사단의 연원은 이발기이수, 칠정의 연원은 기발이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그렇지,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이렇게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감정의 연원을 구분한 것처럼 우리 본성도 구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생각해보죠. 본성 중에서 이의 측면만을 가리켜서, 우리 본성의 찐, 그 이의 측면만을 가리킨 찐, 본성, 찐 본연의 성을 뭐라고 불렀지? 오, 좋아요. 본연지성이라고 불렀죠? 반면에, 우리 본성, 죄송해요. 우리 본성 중에서 기, 즉, 기질의 영향까지 받는, 기, 즉, 기질까지 아우른 그런 본성 뭐라고 부를 수 있어? 그렇죠. 기질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자, 이황은요,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각 이발기수와 기발이승으로 구별된다. 서로 연원이 다르다. 이렇게 본 것처럼 본성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어떻게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쌤, 자꾸만 아까부터 왜 자꾸만 구별해요? 그치, 얘들아? 왜 구별한다 그랬어? 선생님 아까 얘기했었는데. 아이고, 잘했다. 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 아, 그 도덕적인 원리, 이 순선무악한 이 도덕적인 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꾸만 구별시켰구나. 그 도덕적인 원리의 순수성, 도덕성의 순수성을 지켜내려고 자꾸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구나, 분리시켜 놓았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황이 이렇게 구별을 강조한 이유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까? 옳지, 순선한 도덕성. 순선한 도덕성, 또 순선한 도덕 원리,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게 잘 순수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별과 분별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황은요, 주희의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 어떤 주장? 그렇지, 이기불상 자, 이기불상 자비라고 하는 주장에 보다 더 주목하면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각 어떻다? 다르다. 사단은 이발기수, 칠정은 기발이승으로 다르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황이 이기불상을 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기불상 잡을 보다 더 강조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렇게 구별과 분별을 강조한 이유는 도덕적 원리이자 도덕 본성인 이, 그것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황이 바라보기에 사단과 칠정의 연원은 각각 어떤 거야? 다른 거야.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고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도덕적인 기준과 인간의 욕망을 혼동하고 이것이 섞여버리는 오류를 방지하려고 했던 이황의 노력,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 이황의 이기호발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삐뽀 삐뽀 한번 문항들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풀고 쌤과 만나보겠습니다. 쫄지 마. 할수 있어. 먼저 여러분 OX 체크하고 보라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이는 기와 달리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한다. 이거 기본이다. 성리학의 기본. 이기론. 성리학에 따르면 인간과 모든 우주 만물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니까 이는 기와 달리 사람의 마음에만 존재하니? 아니지.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은 다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 사람의 마음에만 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도 다 이가 존재하고요. 사물에도 다 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틀렸네요. 4단과 7정의 연원이 다르다. 그렇지, 이게 핵심이었죠. 4단의 연원은 좋아요. 이발 기수. 7정의 연원은 좋아요. 기발 이승. 이제 입에서 나오셔야 해요. 4단은 본성이고 7정은 감정이다. 이거 맨날 나와.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려. 이거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잘했어. 이거 틀렸지. 왜? 아유, 잘했다. 4단도 감정, 7정도 감정이야. 너무 중요해. 성리학의 기초야, 기초. 4단도 감정, 7정도 감정이었기 때문에 4단은 본성 아닙니다. 둘다 감정이야. 그러면 성리학에 있어서 본성은 뭐야? 옳지. 인의 예지의 사덕. 이렇게 나와야지. 아주 잘했다. 이와 기의 발현 과정은 서로 같다. 얘들아, 이가 바라는 과정과 기가 바라는 과정이 서로 같니? 다르지. 이가 발하면 기가 따라가. 이발 기수. 기가 발하면 이가 기를 올라타. 기발 이승. 분명하게 발현 과정이 달랐어요. 4단은 선하고 7정은 악하다. 이렇게 라임 딱 맞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 그거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 왜? 옳지. 4단은 선하고 이건 맞아. 그런데 7정을 악하다라고 규정할 순 없어. 왜? 7정은 선과 악의 가능성이 다 있어서 가선, 가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7정과 기의 관계는 4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보죠. 기발 이승한 감정이 7정이야. 이발 기수한 감정이 4단이야. 기가 발해서 드러난 감정이 7정, 이가 발해서 드러난 감정이 4단이니까 이거 맞는 인술이 되겠다.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 4단의 선과 7정의 선은 다르다? 천천히 보자. 4단은 순수무악한 감정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4단의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7정도 어때? 선과 악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가선가악한 감정이기 때문에 7정에도 분명히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단의 선과 7정의 선은 다르다? 이황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 한번 천천히 보자. 이황이 보기에 4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드러난 감정이었어? 오, 잘했어. 이발 기수에서 드러난 감정이었지.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천리였어. 그 순수무악한 천리. 그 천리 자체가 발동해서 드러난 감정이 4단의 선이야. 반면에 7정은 어떻게 드러난 감정이야? 그렇지, 기가 바라고 이가 올라탄 기발 이승한 감정이지. 한마디로 무엇이 바란 거야? 기가 바란 거네. 인간의 기가 바란 거네. 이것을 죄송해요. 이황은 형기가 바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형기라고 하는 건 이제 인간의 어떤 육체의 모양, 인간의 육체와 기, 이걸 뜻해요. 아, 이런 인간의 형기가 발해서 드러난 선이 7정의 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이황이 보기에 그 순수무악한 도덕 원리로서의 천리가 직접 발해서 드러난 4단의 선이 인간의 형기가 발해서 드러난 7정의 선보다 당연히 도덕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선이겠지. 도덕적으로 더, 레벨이 더 높은 선이겠지. 아, 이왕이 보기에. 따라서 4단과 7정의 연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4단의 선과 7정의 선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보았다는 거. 좀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빠밤빰, 이기호 발설.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4당 7정론을 바탕으로 우리 이황 선생님은 어떤 수양의 자세를 안내해 주셨을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수양론 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열심히 강의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정말 중요한 꿀팁이 있거든. 선생님 꿀팁을 한번 소개해 주러 이동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황에 대해서 쭉 공부했어. 이황의 이기론에 대해서 쭉 공부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생각해 보자. 이황은 이도 바라고 기도 바란다라고 한 이기호발을 이야기하잖아.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기 때문에 둘다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럼 주제성은 누가 갖고 있을까? 얘들아, 주제성 쫄지 마. 주제한다라고 하는 건 어때? 주인이 돼서 이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너네 성리학의 기초로 생각해 봐. 이는 원리, 기는 재료잖아. 더 주인이 돼서 이끄는, 더 주제하는 것은 원리일까 재료일까? 당연히 원리가 재료를 이끄는 거지. 원리가 당연히 더 주인된 주제성을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리인 이는 주제성을 갖고 있다는 건 성리학의 기본이야. 이거 이황 당연히 인정합니다. 반면에

재료인 기능이요? 어때? 그렇지. 이거는 주제성은 없는 거야. 이가, 원리인 이가 이끄는 주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식으로, 아, 요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구나. 주제성과 운동성이라고 하는 요런 표현으로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황은 이기호발서를 바탕으로 하는 4당 7정의 비밀까지 우리에게 밝혀주었고요. 그도 역시 유학사상가답게 수양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수양을 해야 할까? 자, 기본적으로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수양, 이황이, 그렇죠, 계승하겠죠? 자, 거경, 경건함에 거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열심히 궁구하는 거경과 궁리를 역시 이황도 강조합니다. 자, 거경과 궁리를 함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병행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의 두 날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경건함에 거한다, 이 경의 자세를 이제 강조했어요. 자, 우리 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자. 이 경은요, 공경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 경은 기본적으로 공자가 수양의 기본 자세로 강조한 이래로 대부분 유학사상가들이 수양의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학사상가 치고 경을 부정하는 사상가는 없어. 그런데 성리학에서 주희는 보다 더 거경 공리를 이야기하면서 경을 강조했고요. 그런 내용들 이황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황은요, 이렇게 경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도인 성으로, 아, 하늘의 도가 성이래. 하늘은 어때? 항상 이렇게 성실함을 기본으로 하고 정성스러움을 기본으로 한대. 그 하늘의 도가 성인데 그 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도인 경, 즉 공경하고 경건함에 거하는 그 경에 힘써야 한다라고 보면서 경을 통해서 사람의 도인 그 경을 통해서 하늘의 도인 성에 이를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른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황은 그 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해서 잡념이 들면 안 돼. 아, 마음을 하나로 딱 집중해. 그래서 다른 잡념이 적들처럼 틈타지 않게 해야 돼. 주일무적이 되겠네요. 그러려면 항상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겠다. 아, 몸가짐을 바르게 정돈하고요. 마음은 이렇게 엄숙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이렇게 수영할 때 꾸벅꾸벅 졸면 안될거 아니야? 항상 깨어있는 별처럼 빛나는 이런 깨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상성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밤빰 치치 빠밤빰 치치 계속 강조하지만 이황 나오면 권투 글러브를 끼고 열심히 그렇지 수영하는 복서를 생각해보세요. 챔피언 벨트를 얻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매일같이 오르는 아그 권투 선수의 수양을 생각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오른다. 주일 정상, 주일 무적, 정제 엄숙, 상성성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 서술형 문항으로 종종 출제하시니까 일주일에 한번산 정상에 올라간다. 주일 정상 생각하면서 경의 기본적인 구체적인 내용들 살펴봤어요. 사실 이 내용들을 이황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황 공부할 때 배우지만 우리가 조금 이따 이어서 공부할 또 다른 성리학자 이도 역시요 기본적으로 경을 통해 성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같은 이런 경의 자세는 이황 이이 할거 없이 성리학자들이라면 누구나 긍정할 법한 기본적인 수양의 자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원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사람의 몸은 이와 기가 합하여 생겨난 까닭에 두 가지가 둘다 발하여 작용하고 발할 적에 서로 소용되는 것이다. 둘다 발하는 것으로 보면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음을 알수 있고 서로 소용되는 것으로 보면 그 중에 서로 함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실로 혼합하여 말할 수도 있고 각각 주가 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말해도 안될 것이 없다. 즉, 어때? 이기불상잡과 이기불상리를 나는 둘다 인정한다. 하지만 이와 기를 분별해도 괜찮다. 즉, 이기호발을 이야기하면서 이기불상잡을 나는 조금 더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행간까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자는, 즉, 주희는, 이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도 없다라고 하였다. 또, 이의 동정이 있기 때문에 기의 동정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의 동정이 없다면 기가 어찌 스스로 동정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감정과 의지가 없다고 말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를 말한 것이며, 능이 발하고 능이 낫는다고 말한 것은 이의 신묘한 작용을 말한 것이다. 즉,
이라고 하는 건 원리이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 무형이야. 하지만 그 작용에 있어서는요, 유위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도 결국은 유위하기 때문에 발할 수 있다. 이가 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도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황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4단 7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4단과 7정이 모두 다 이와 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지. 세상 모든 만물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4단과 7정의 근원, 유래와 관련하여 무엇이 더 주가 되는가를 살펴본다면 어찌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는 거죠. 4단은 이발. 7정은 기발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합하여 말하면 7정이 이와 기를 겸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명확하다. 그러나 구분하여 말한다면 7정과 기의 관계는 기가 바란 감정이 7정이기 때문에 4단과 이의 관계와 같다. 왜? 이가 바란 감정이 4단이기 때문이죠. 그 바라는 것이 각각 결맥이 있고 그 이름이 다 가리키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가 되는 것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분별, 구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단은 이가 발하고 그것을 기가 따르니, 즉 이발기수하니 본래 순선하고 악이 없지만 이가 발한 것이 완수되지 못하고 기에 가려지면 불선이 된다. 7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그것을 타니, 즉 기발 이승이기 때문에 역시 불선함이 없지만 기가 발한 것이 절도에 맞지 못해서 그 이를 멸하면 방탕하여 악이 된다. 아, 기발 이승한 감정이 7정인데 위에 올라탄 그 이의 주제를 기가 벗어나서 제멋대로 방자하게 드러나면 그 칠정이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어요. 수양입니다. 경은 상하를 관통하는 것이니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에 효과를 거두어들임에 있어서 모두 마땅히 종사하여 잃지 말아야 한다. 군자의 학문은 마땅히 마음이 바라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경을 주로 하여 존양 공부를 더해야 하고요. 마음이 이미 바랬을 때에는 반드시 그렇죠. 경을 주로 하여 성찰 공부를 더해야 한다.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존양 성찰의 공부도 역시 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황은요, 이기 호발을 강조하면서 4단과 7정의 연원을 구분했어요. 자, 그러면서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일무적, 정제음숙, 상성성 같은 이런 경의 취향을 강조했죠. 자, 그렇다면 또한 분의 조선의 성리학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율곡 이이 선생님은 또 어떤 성리학 사상을 펼쳐 갔을지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이의 성리학 사상입니다. 역시 이이도 성리학자였기 때문에 친구들 성리학의 기본 9구단 이제 나와야지. 그렇죠. 천리로서의 이가 만물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같고 기는 다르다. 이와기라고 하는 것은 어때? 개념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섞일 수 없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는 이별할 수 없다. 이이 선생님도 다 인정합니다. 사실 이황에 이기호발설을 당대의 기대승이라고 하는 학자가 반박하면서 이황과 기대승 사이에서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학문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기대승의 입장을 이이 선생님이 충실히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이황과 이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기본적으로 이기론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 쌤, 율곡 이이 선생님은 뭐 부금 없나요? 부금 있지 얘들아. 왜 없겠니? 선생님 일단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 좀 난해한 그림을 쌤이 그릴 거야. 이거 그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요거 무슨 그림이 저거 이해했나? 쌤이 혹시 깍지 낀두손 아닌가요? 천재. 다 알아들어서 좋아. 너네 혹시 조용필 오빠 아시나요? 가왕 조용필. 누누이 얘기하지 마. 옛날 사람. 옛날 노래밖에 몰라요. 야, 제대로 힘보지 마. 옛날 노래밖에 몰라. 기도하는 이런 노래 있어요. 이거 다 우리 조용필 오빠가 불러주면 소녀 팬들 다 기절하고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자, 앞으로 우리 이 선생님을 딱 여러분 만난다. 그러면 기도하는 딱 부금이 깔려야 돼. 쌤, 저알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거 이와 기가 깍지 낀두 손과 같다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기도하는 하셨잖아요. 아, 그럼 이거 이는 이대로 바라고 기는 기대로 바란다는 이기호발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천재. 너무 잘 써. 지금 안 가르쳐 주는데 스스로 맞게 달았어. 너무 좋아, 얘들아. 잘 봐봐. 이와 기를 이렇게 깍지 낀두 손으로 이해해 본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이와 기가 각자 바랄 순 없는 거야. 교통정리 필요하지? 아, 형태가 있어야지 바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는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기가 바라는 거야. 기가 바라면 원리인 이가 올라타는, 아, 기발 이승. 한 가지만 인정하겠다라고 이는 보았다는 거지. 다 했네. 천천히 보자. 이는요, 기가 발하면 이가 올라타는
한 가지 경우만 인정했다는 거죠. 그걸 이의에 뭐라고 불러? 그렇죠. 기발 이승 일도서이라고 불러. 그럼 정리해보자. 결국 이의는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는 그한 가지 경우만 인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삐뽀 삐뽀 보자. 이의는요. 이와 기가 둘다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높 인정하지 않겠지. 왜? 오직 좋아요. 기만 운동성을 가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야. 아, 그러니까 계속 중요한 거 쏟아진다. 이는 원리인 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성이나 능동성이나 작용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의 운동성, 능동성, 작용성을 부정했다. 이황과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해요. 따라서 정리해 보자. 이는요, 이 말은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이 말은 nope, 애초에 불가능이라고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는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으로 표현해. 지금 중요한 게 얘들아,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 끝까지 우리 눈 땡그랗게 뜨고 내 것으로 가져가야 돼. 이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요. 이는 발하는 까닭이요. 기는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한마디의 말로 압축해서 설명했어. 천천히 보자. 자, 이이가 보기에 바라는 건 뭐밖에 없어? 기밖에 없어. 기는 바라는 거야. 반면에 이는 원리로서 기가 바라게 하는 원리. 즉, 까닭은 될수 있어. 즉, 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바라게 하는 원리이자 까닭이고요. 진짜 발하는 건 뭐밖에 없다? 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발을 부정했다는 것. 기발 이승 한 가지 경우만 인정하는 기발 이승 일도서를 주장했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겠죠. 깍지 낀손 기도하는 떠올려 본다면 아 이는 이와 기가 함께 한다는 조화와 상호 의존을 강조했다는 것알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는 이일분수, 이동기,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 중에서도 이기불상잡, 이기불상리 둘다 인정하면서도 무엇을 더 강조했다는 거알수 있어? 그렇죠. 이와 기는 헤어질 수 없다는 이기불상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와 기의 조화를 강조하는 이는 또 하나 이와 기의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멋진 말로 설명해 내는데요. 이 부분도 진짜 너무 중요해. 얘들아, 천천히 보자. 어렵지 않아. 이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라고 하는 건 원리지, 얘들아. 원리는 형태가 없어. 따라서 형태가 없는 이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만물에 두루두루 통할 수 있다. 반면에 기는 재료, 재료는 형태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 기라고 하는 건 국한되는구나. 원리인 이는 두루두루 통하지만 형태가 있는 기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국한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과 그릇의 비유를 찰떡같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얘들아 생각해봐. 그릇은 어때? 이렇게 각각의 모양이 있어. 각각의 형태가 있어서 국한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릇은 기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다. 반면에 물인 이는요. 이렇게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릇에 담길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물은 그렇죠. 형태가 없는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얘들아, 우리가 물을 그릇에 담아서 안방에서 거실로 옮긴다고 생각해 봐. 이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릇이 움직이고 물이 그릇에 탄 것이지 물이 먼저 움직이고 그릇이 물을 따라온 것은 아니다. 이처럼 아, 이 발은 불가능하고 기발 이승 한 가지 경우만 옳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통기국을 강조했던 이이는요. 그러면 이와 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을지 선생님이 또 하나의 꿀팁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황은요, 이가 운동성과 주제성, 운동성과 주제성을 둘다 가질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의 생각은 다르겠다. 천천히 보자. 이는 이는 바랄 수 없고요, 기만 바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성은 기만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제성은 누가 갖지? 이건 성리학의 기본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는 원리, 기는 재료. 따라서 더 주인이 돼서 이끄는 주제성, 원리인 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도 인정하고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보자. 따라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부분. 자, 이렇게 니은처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은 그렇지 두 사상가의 공통적인 진술이야. 반면에
빗금 치고 있는 이 부분, 이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혹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요, 그렇죠. 두 사상가의 대표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잘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 다평가원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좀 난

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황 그리고 이이의 다양한 사상들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친구들이요, 공부할 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 하지만 쫄거 없다 그랬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본인의 자료 바탕으로 밑줄 잘 치면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블라블라 하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반갑습니다. 생윤너의 멋진 파이널을 위한 문풀 특훈 여섯 번째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정성 들여서 분석해보고 나의 확실한 실력으로 만들어두기로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제인 것이고 발문은 가나 윤리학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쓰고 있고 가나 제시문 마지막 부분에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마무리 시켜주면서 그래도 네 가지의 윤리학 중에서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둘 수 있는가를 한정 지을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가나가 각각 어떤 부분에 대한 핵심 과제를 관심 갖고 있는가를 보면 가는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 문제를 탐구한다.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도덕 표준과 도덕 규범을 제시화하고 정당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큰 틀에서는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지요. 왜? 옳은 행위란 이라는 것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주어진다. 또한 도덕 문제를 탐구하며 그 표준이나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규범적인 성격이 크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을 잡아두시고 문제를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혹시 이거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실천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불안해하시기보다는 규범적 특성을 넓게 말해주고 있는데 라고 잡아놓은 다음 1, 2번 선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그 불안이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1번 윤리 문제를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함. 규범 윤리학에게 적절하지 않죠. 이유는? 위에서 말한 대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보면 가치 중립적으로 윤리 문제나 도덕 현상이나 도덕적 관습을 서술하고 기술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까지 조금 더 보완해서 복습을 해보면 기술 윤리학한테 자주 쓰던 표현이 나오긴 했네 로 복습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2번 선지. 보편적인 도덕 원칙의 정립이 가능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아요. 왜? 위에서 말한 대로 도덕 표준과 도덕 규범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보편적인 도덕 원칙으로서 정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럼 1, 2번 제외했습니다. 확실하죠? 그럼 나를 읽고 3, 4,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윤리학은 옳다, 선하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 의미 분석한다. 참 거짓으로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을 검증한다. 그래서 메타적으로 분석해보는 메타 윤리학이겠고 그 상태에서 3번 선지 가보면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강조한다.

메타요약에서 꼭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들어갔네요. 그러면 3번이 정진술로 정답이고, 4번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위한 도덕 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나의 경우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 자체보다는 그 옳다, 그르다, 선하다 같은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논리 추론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러니 그런 가치 판단 혹은 규범 정립 자체는 메타 윤리학에게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또 2단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규범 윤리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는 해요. 그래서 4번은 그렇게 한번더 복습해 보시면 좋겠고, 5번. 도덕 현상의 객관적인 진술이 주된 목표다. 그럼 이건 기술 윤리학에게 가까운 표현이죠. 이렇게 3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요소는 어떻게 복습하면 좋은지 체크해 봤습니다. 1번 문제 클리어 했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우리를 훈련시켜주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 사상가를 이렇게 한 번씩 환기시켜줌으로써 잊지 않게, 그리고 좀더 고난도의 문제로 접근해 볼수 있게 하거든요. 이 사상가는요, 두 번째 줄,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더 확장된 도덕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다른 목소리로의 뭐 저자이기도 하고 이 사상가, 캐롤 길리건입니다. 그럼 이 길리건은 배려윤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되, 그것이 행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남성들의 목소리나 윤리를 여성들의 목소리나 윤리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둘의 상호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입장이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그 길리건이 강조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윤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건요. 첫 번째, 인간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보살핌과 책임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배려윤리의 강조점이 잘 드러나 있어요. 핵심적이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이거 절대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짚어보겠습니다. 여성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여성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양성 모두의 도덕관을 지닌 특성과 그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된다. 그러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거다라거나 이것으로 지금까지 윤리를 대체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들이 모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화로운 관점으로 도덕적 발달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향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 잘 체크하신 상태에서 1번 선지 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발달 단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아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목소리로서 남성들에 비해서 관계 보살핌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1번은 맞지 않는 진술, 2번.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추론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배려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을 중시해요. 여성들의 윤리에선 이걸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의 도덕 발달 단계에서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발달해 가고, 반면에 남성적인 목소리나 윤리에서는 이성적인 추론과 책임의 권리 문제들, 뭐 정의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배려윤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들의 다른 목소리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이 여성의 윤리와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적인 이런 특성이 조화로운 발달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점을 두고 보자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추론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화로운 관점과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라고 볼수 있죠. 세 번째, 여성과 남성 모두 도덕 문제를 권리와 규칙의 문제로 인식한다. 아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성들이 도덕 문제를 권리와 규칙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요. 그리고 이성적인 추론을 좀더 강조하는 입장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여성들은 위에서 말한 감정, 책임, 보살핌, 관계,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 네 번째, 도덕 판단에 있어서 인간 관계의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네, 맞아요. 위에서 말한 대로 인간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들, 그 속에 보살핌,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길리건, 이 이야기하는 입장으로는 가장 적절하겠어요.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또 다른 것들과의 조화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5번. 여성의 도덕 관점을 관찰하는 것은 도덕 이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5번도 적절한 진술은 아니겠어요. 다섯 가지 선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진술은 4번입니다. 이렇게 베르율리 혹은 길리건, 큰 틀에서 베르율리의 특징을 한번더 복습해 두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기술의 입장에 대한 관점인데, 갑은 기술은 인간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비인간의 수중에서 광기를 부릴 수는 없다. 이 말은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술 자체는요. 그래서 끝에 기술은 분명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그 자체는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훈련한 야스퍼스의 입장이고요. 야스퍼스 문제 나올 때 우리 꼭 이것까지 생각해 놓읍시다. 과학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의 활용과 적용, 그 결과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거 꼭 챙겨 놓을게요. 자, 그래서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하네요. 기술은 인간과 독립된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헌입니다. 그러니 갑번 제시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춘 진술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빠져있는 것은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챙겨놔야 된다. 1번. 우리가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해 기술에 매몰되어 있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그럼 1번이 이야기하려는 기술의 본질은 무엇일까?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된다.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을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자체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빠져 있지만, 탈은폐의 방식으로서 작동하는데, 그 본질을 잘 모르고, 이거 그냥 써먹으면 되는 기술일 뿐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기술에 종속돼 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하이데거 입장이에요. 그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특히 하이데거에서 지금 중요한 거니까, 자, 우리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니까 3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요. 현대 기술은 자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탈은폐 방식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진술이 탈은폐 방식이라는 핵심 용어가 들어가서 마치, 어? 맞는 말인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오진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탈은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 자, 은폐되어 있던 것들을 보여내라라고 닥달하는 것으로서의 현대 기술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자연의 본질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 뭐 사용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의 그 적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연의 그 본질 자체가 드러나게 해준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탈은폐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3번은 핵심 용어가 들어가 있지만 맞는 진술은 아니다라고 빼낼 수 있고 거기에 이어서 4번 선지로 가보면 인간이 기술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기술에 대해서 숙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위에 말한 대로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게 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만 고찰하지 않고 그 본질을 제대로 고찰하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진술로 정답입니다. 자, 그럼 갑번이 이야기한 야스퍼스 1, 2번을 신속하게 정리해 볼게요. 1번.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기술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럴 순 없죠. 왜? 과학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인 거예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개입 없이도 과학기술이 알아서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끼칠 수도 있고 악을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체는 선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의 영향이 어떤 의도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선과 악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 그건 맞지 않는 진술. 두 번째, 인간은 기술을 활용할 때 가치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활용이라는 말과 붙어버리게 되면 그때 조심하란 말인 거예요. 활용을 하게 됐을 때에는 윤리적인 숙고가 필요해요.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붙을 때에는 과학기술 그 자체를 말할 때 가치 중립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선지 중요하고 3번 선지는 매력적인 오답지로서 중요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은근히 오답률이 나오는 문항이에요. 5번 선지로 마무리할게요. 인간은 기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특성을 성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기술 속에 도덕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도덕적인 특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 공부하는 방법, 문제 푸는 방법, 도덕 특성, 도덕 판단이라는 건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말을 단계별로 풀어서 다시 접근해 보면 기술 자체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의 여지가 있는 옳고 옳음 혹은 그름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아니, 아니, 아스퍼스의 경우에는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라는 것, 과학기술 자체는요. 그래서 도덕적인 특성과 기술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스퍼스에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이요. 쉬운 듯 해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4번 문제 갑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시문은요. 지금까지 니부어 출제되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노출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니부어의 관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문 속에서 좀 찾아가 보자면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사회 집단의 생활로 나아갈수록 이성이 충동에 대해 갖는 비중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된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가게 될수록 이성의 비중이 점점 부정적으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으로 갈수록.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다른 국가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그 얘기로 보면 개인들에 비해서 국가라는 집단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이성이 충동에 대해 갖는 비중이 더 부정적으로 되는. 그래서 오히려 집단의 이기적인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추동력이 더 강하게 발생하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더욱이 그들의 선의지는 자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과를 거치면서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국의 이익을 달성하려고 하는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니부어에게서 나왔었던 내용이고 선지로 출제되었었던 핵심 문장이긴 해요. 그럼 그의 관점에서 1번 선지, 국가 관계에서도 사랑과 박애는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다른 국가의 관계 속에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박애보다는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들 간의 공동지성과 목적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집단의 생활로 가면 갈수록 이성의 충동에 대해 갖는 비중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 내지는 공동의 지성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으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그 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표에 더 강력하게 추동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말한 대로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내가 속한 집단과 국가의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세 번째, 집단의 이기심을 견제하기 위한 강제력일지라도 본질적으로 악이다. 아, 안 되죠. 지금까지 말한 대로 집단은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런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이기심이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가? 니보의 입장에서의 해법은 강제력인 거잖아요. 그러니 그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본질적으로 악이다라고 말하다거나 혹은 그 본질적으로 악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혹은 도덕적인 이상주의로 흐르는 것은 실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게 해버린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강제력은 분명 필요하다. 본질적으로 악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니부어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인 협력이 확대된다면 종국에는 사회적인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회적인 협력이 확대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인 분쟁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단 간의 분쟁은 불가피하게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고 다섯 번째, 개인의 선의지는 집단 속에서 강화 안 되겠죠. 지금 핵심이 계속 이거예요. 개인들의 관점에서는 선의지를 잘 발휘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선의지가 강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도 강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기적으로 변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되지만 이 부분이 맞지 않는 진술. 니부어에게서 정답은 2번 선지예요. 그래서 니부어에게서 까다롭게 나왔었던 부분까지 기출문항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도 교재들에서 개발되는 문항들에서 그냥 니부어를 꼼꼼하게 좀 짚어봐야 되는 개념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5번 문제,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시적 여가활동과 과시적인 소비 이야기한 것을 보니 베블런의 관점이겠는데 그런 베블런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선지를 한번 연결시켜서 판단을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봤었던 베블런 문제들에 비해서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짚어드리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읽고 갈게요.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과 인구 이동에 따라 개인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인이 과시하는 재화 말고는 개인의 명성을 판단할 방법이 없다. 이 문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이런 인구 이동에 따라서 이런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서를 통해서 바로 1번의 판단으로 넘어가요. 인구 구조의 변화 혹은 인구 이동 등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도 알겠죠? 이런 선지는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선지가 나왔다면 제시문에 단서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류의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꼭 제시문을 읽어보고 그 제시문의 정보 기반하여 선지랑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둬야 된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도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2번 선지 갑니다. 과시적인 소비는 현대사회 구조 전반에 거쳐서 강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시적인 소비와 여가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상류에 있는 계층으로부터, 상위에 있는 계층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계층에까지 끊임없이 영향을 주게 되면서 우리한테 결정

의류 같은 것들처럼 외면을 치장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부의 소유를 증명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따라서 내면의 성찰을 더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외면의 치장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 명성을 얻으려 합니다.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네 번째, 유한계급은 명성을 목적으로 한 소비활동에서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 지금 얘기대로 보면 명성을 얻으려고 소비를 해요. 그러면 그 소비에서 낭비를 줄이려고 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이 소비활동들은 더 시간의 낭비, 재화의 낭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 나를 증명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낭비적인 소비를 계속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현대사회는 과시적 소비보다 여가활동을 통해서 부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과시적인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비보다가 아니라 나의 소비를 통해서 또 여가활동에서도 시간을 낭비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시적 소비를 통해서 특히나 내 부를 드러내고자 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진술은 가장 적절한 진술은 2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것을 일단 체크를 했고요.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짚고 가고 싶은 거는요. 내용과 구조뿐만이 아니라 선지의 구성에서요. 이거요. 뭐뭐보다. 그다음 5번에서도 뭐뭐보다 이런 장치를 쓰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A보다 B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 이 사상가는 A를 배제하지 않고 상당히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A보다 다른 거라고 썼을 때 오진술로 좀 확실하게 제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3번과 5번에서 그 확실한 장치를 썼다. 라고 문제에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 정답 찾아냈습니다. 6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 적절한 것만 찾아라. 갑과 을이 각각 철인과 현자로 시작하고 있는데 갑에서 이야기하는 철인은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철인 통치에서 그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자인 걸 알 수 있고 영혼을 몸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관심사로 삼는다. 죽음을 육체로부터 벗어나 분리된 정신의 상태로 본다. 우리가 순수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이 몸에서 벗어나서 대상 자체를 영혼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 플라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철인과 같은 이상적인 인간상, 인간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지혜, 순수한 지식, 인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역 니은 선지 먼저 우리 검증을 해볼게요. 죽음은 철인조차 두려워하지만 결국 의연하게 받아들인다. 오답 포인트가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있어요. 철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그러면 내 영혼은 더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왜 두려워? 두렵지 않아. 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기역번의 이 부분은 철인에 대한 잘못된 진술로 오답화 시키려고 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니은번, 죽음은 인간이 참된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지금 얘기한 대로 몸에서 벗어나 대상 자체를 영혼으로 관찰하게 해준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플라톤에게 맞는 진술이에요. 그럼 1번,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삶의 중단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삶이 그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에 가장 쾌락적인 삶을 원하는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 얘기하려면 원자에 대한 개념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원자에 대한 관점을 꼭 한번 복습하신 상태에서 디귿선지 가보면요. 죽음 이후 인간의 영혼은 해체되며 감각작용도 사라진다. 네. 개별 원자로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각작용, 감각기관이 없어지니까 감각작용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영혼까지도 개별 원자로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세계 같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피크로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진술이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훈련한 바 있습니다. 디귿범 맞는 진술이에요. 릴범, 갑과 을, 죽음은 이상적인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판단은요, 을에게서 중요한 연결점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현자일 거고요. 그런 현자들의 경우에 죽음을 피할 수 없냐, 근데 그걸 고통이라고 여기겠느냐, 이두 가지 판단이에요. 일단 사실적이고 현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에 중요한 정오 판단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고통이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시 원자 얘기로 가봐요. 개별 원자로 흩어져요? 감각기관이 해체돼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으므로. 왜? 그들은 경험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들어가는 진술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7번.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론장 이야기 나오면서 의사소통 행위 이야기하는 하버마스 관점이거든요. 그런 하버마스 관점에서 제시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제시문 내용 토대로 선지 바로 연결시키는 걸로 여러분들한테는 분석해서 보여드릴게요. 1번. 전문적인 언어 교육을 받아야 공론장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거나 혹은 뭐 언어 교육을 받았다거나 하는 것이 뭐 있는 것을 부정하진 않겠죠. 전문적 지식이 있어? 그럼 들어와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수 있을 거고. 또 언어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 그럼 또 그것을 토대로 좋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1번의 뉘앙스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참여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전문적인 언어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있고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라고 볼수 있고, 제시문 자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하버마스에게서 워낙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기억해 두시고 짚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공적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에는 전문가만 참,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다면 그에게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이 좀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거, 합리적인 결론으로 갈수 있다는 거, 도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전문가만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공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1, 2번은 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오답의 이유들이에요. 그럼 3번. 바라자는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요구돼도 근거를 생략할 수 있냐? 안 돼요. 발화자가 내 의견과 욕구하는 말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쵸? 하지만 그 자유롭게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장을 보면 자신의 의견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논의를 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준다. 그러니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그걸 생략할 수 있다라고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이 소통의 과정에서 정책의 조정을 위해서, 논의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하며 그것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제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오진술화 시켰다. 그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겠죠. 네 번째,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 행위는 일방적인 전달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답이 아니라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의 행위들. 그래서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일 테니까 적절하지 않겠죠. 다섯 번째, 정치적 의사소통은 시민의 공적 관심을 끄는 모든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로.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소통 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 2, 3, 4번까지 다 짚어보면서 왜 오진술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장치가 있는지 훈련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5번 자체는 하버마스에게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하버마스 선생님은 현대사회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시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었죠. 그러니 5번까지 가기 전에 오답의 이유를 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또볼수 있겠네요. 8번 문제.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AI 문제는 지금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빈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것에 대한 과학 기술적인 접근 자체가 아니라 칼럼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일 테니까요. 이걸 먼저 짚어보는 문제 접근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시문상에서 뭐 이게 핵심이다, 뭐 이걸 강조한다 라는 유에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한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장치를 활용합시다. 맨 마지막에 요컨대. 자, 내 핵심을 여기다가 요약하겠다. 이거 꼭 한번 봐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질문과 그로 인해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까지 성찰적 검열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AI를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성찰적인 검열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건 비판적 검토, 성찰적 검열을 꼭 하자라는 4번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에 비해서 지금 AI가 생성된 결과에 대해서 인간의 개입을 차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인간이 개입되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비판적인 검토를 하고 성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틀렸죠. 두 번째, AI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인간의 가치 판단과는 무관하다. 아니요, 인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한 대로 인간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 번째, AI의 학습 데이터가 누적되면 비판적인 검토는 불필요해진다. 아니죠. 똑같은 논의예요. 비판적인 검토, 성찰적 검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들 3번과 4번을 모아보세요. 정진술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오진술은 비판적 검토 불필요하다. 화끈하지 않아요, 이 구도가?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 다시 한번 확인되고, 5번. AI로 인한 문제점은 피할 수 없으므로 효율성을 우선시해라. 효율성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성찰을 해라. 성찰적 검열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답으로 잡아두면 어떻게 오진술이 만들어졌는지가 눈에 더잘 들어오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9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분배적 정의네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갑 판단해보고 1, 2번 선지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은 순수 절차적 정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다고 했어요. 없으나 여기까지요. 자, 일단 우린 로스인지 알아요. 근데 저이 단서를 안 놓치기 위해서 바로 1번으로 이어갈게요.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있어야 공정한 분배가 실현된다. 와, 이 문제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 개념을 잊었다고 하더라도 단서를 명확히 줬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롤스가 말하는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어도 공정한 절차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결과도 공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포인트만 빼서 이야기해보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 사전적 기준이 따로 있어야 되냐?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1번에서처럼 올바른 정의로운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있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먼저 빼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 읽고 2번 선지까지 가보겠습니다. 공정한 게임의 결과로 생긴 어떤 식의 재화 분배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왜 어떤 식의 분배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냐라면 순수 절차적 정의 때문에 이 공정한 절차를 잘 따라왔을 때그 게임

공정했을 때그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룰 선생의 입장에서 2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원초적 입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가정한다. 아, 맞는 얘기죠.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공정한 절차, 또 그러한 공정한 사회를 규제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고 도출하기 위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황을 설계하는 거죠.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회 계약에서의 자연 상태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원시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르지만 자신이 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 관련된 기본적 지식들은 알고 있다. 제가 지금 말로 쭉 했는데요. 이걸 앞에 회차에서 제가 써드리면서까지 강조해 드렸던 원초적 입장에 대한 핵심 내용들, 이거 잊지 마세요 라고 정리해 드렸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로 다시 한번 복습시켜 드렸고, 2번이 정진술이라는 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 1번 하면서 3, 4, 5번으로 가볼게요. 1번은 과거의 상황이나 과거의 행위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조한다. 이 과거의 상황과 행위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을 보겠다라는 역사적 원리죠. 그러니 분배의 결과에 대한 정형적인 기준을 따로 정하지 말라는 점에서 비정형적 원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취득과 교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절차나 과정과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직이잖아요. 그 노직을 두고 3번 선지. 모든 과세 정책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부당하다. 그렇지 않죠. 왜 그러느냐? 자,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한, 뭐, 복지를 위한 과세 정책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그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3번은 그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든 과세 정책이 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부당하다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과세 정책들 중에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과세 정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과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노직 입장이에요. 최소 국가라고 해서 그 최소 국가가 부과하는 모든 과세 정책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최소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치안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부정의한 문제들을 교정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국가 운영과 시스템의 유지 비용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과세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X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런 설명할 때, 응? 나 이거 기출에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면서 제 진술이, 제 설명이, 아, 복습처럼 잘 귀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 나 이거 놓쳤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 이거 놓쳤네? 하는 친구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제가 짚어드리는 이 내용, 기출에 나왔었던 거니까, 기출에 나왔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본적으로 빼놓지 말고 다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꼭 메모를 해놓으시고 복습을 완벽하게 한다.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한번 다시 복습을 한다. 네 번째, 최소 국가보다 포괄적인 국가에서는 소유 권리가 발생할 수 없다. 맞지 않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 헷갈렸다면 헷갈렸을 만한 부분은요. 노직은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 형태, 예를 들자면 복지국가 같은 형태는 정당하다라고 보지 않기는 하겠죠. 근데 문제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곳에서 소유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발생은 할수 있겠죠. 그러한 소유 권리가 혹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 국가의 포괄적인, 더 확장된 역할들이 개인들에게 어떤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의,

노직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 문제 자체에서는요, 최소 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에서든 누군가 개인들의 소유권 자체는 발생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유권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그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혹은 자유에 침해가 될 거냐, 아니냐는 그 다음의 논의고, 그런 가치 판단 이전에 소유권 자체는 발생할 수는 있을 테니 맞지 않는 진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을 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기출에 나오면서 노직한테 허를 찌르는 선지로 이미 선배들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한테 그게 데이터로 남겨져 있으니까 이것 역시도 이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문제까지 훈련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른 분배가 공정한 분배로 인정될 수 있다. 최대의 행복이라는 원리 혹은 그것에 대한 분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따로 정해놓는 것은 특히 롤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정한 분배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X 해주실 수 있고 이걸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것보다 출제 선생님께서 써주신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보자면 을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을 같은 노직의 경우에서도 분배 결과에 대해서 정해 놓는 것이 비정형적 원리를 추구하는 노직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분배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들을 모두 다 지금까지 기출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분석 요소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또 기출의 요소가 정말 잘 들어가 있는 문제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10번 갑니다. 갑을병 사상가들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연 상태를 토대로 해서 왜 국가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국가 권위의 정당성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 갑을병 사상가가 누구인지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갑은 일반 의지 단어 나왔어요. 루소인 거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그런 루소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격과 모든 힘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둔다라고 하는 우리가 직접 민주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의 관점은 선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1번은 자연 상태에서 강제적 힘에 대한 공포 없이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신의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선지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서가 위에 보시면 3번 선지요. 이 3번 선지랑 연결돼요. 다시 한번 을의 첫 번째 문장과 3번 선지 연결된다.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공통 권력이 존재한다면 유효하다. 그 공통 권력은 리바이어던과 같은 것으로 묘사되는 커먼웰스일 테니까 홉스. 병번은 법에 따라 다툼을 해결할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하면서 시민사회가 성립한다라는 로크의 입장. 그럼 1번 선지 보겠습니다. 루소가 홉스에게 사회계약으로 비로소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홉스는 간과하지 않는다. 홉스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 불이 내 것, 네 것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다고 볼수 없을 텐데, 사회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 소유권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입장이에요. 간과하지 않으므로 1번 맞지 않다. 2번, B와 D예요. 홉스가 두 사람에게 주는 비판인데, 사회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주권을 가질 수 없음. 그런데 당신들은 그걸 간과함. 이거 정답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문장에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주권. 제가 각 회의 문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권, 입법권, 처벌권 같은 그 키워드 중심으로 각 사상가들을 분류해보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번을 홉스 입장에서 보자면 사회계약에 참여한 구성원들, 계약의 당사자들, 계약의 체결자들은 시민이겠죠. 하지만 그 시민들이 리바이드한테 자연권을 양도하면서

그 공통의 권력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는 리바이어던이죠. 따라서 홉스에게서는 계약의 체결자와 주권자, 다시 한번, 계약의 체결자, 주권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입장이에요. 홉스. 두 사람에 비해서. 왜?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로크에게서, 루소에게서 모두 주권은 시민들한테 있어요. 하지만 로크는 그것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해서 세워두는 신탁을 한 상태인 거고, 루소의 입장에서는 그 주권이 당연히 시민들한테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2번이 홉스와 루소 로크를 갈라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왔어요. 자, 그럼 3번 C. 로크가 홉스에게 사회계약을 강제할 힘 없이 말로만 성립된 계약은 무효임을 간과하는구나. 간과하지 않는다. 제가 앞에 써놓은 이 부분이에요. 홉스는 강제적 힘에 대한 공포 없이 맺은 약정은 무효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약은 말로만 성립된 계약은 무효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4번 2. 로크가 루소에게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사회계약 이후에만 형성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로크의 입장이 아니므로 로크에게서 나갈 비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로크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도 자신의 노동이 가해지고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과질의 것을 남겨놨을 때에는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더 짧게,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존재함. 이게 로크의 관점이었잖아요. 그러니 사회계약 이후에만 형성됨, 만이라고까지 했으니 더더욱 로크의 입장이 아니어서 로크에게서 나갈 발언이 아니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입법권과 행정권, 집행권 모두 주권자인 시민 전체에게서 속한 배타적인 권리임을 간과한다. 루소가 로크에게. 루소 입장에서 봤을 때 입법권, 집행권 모두 주권자인 시민 전체에게 속한 배타적 권리임. 이걸요, 로크가 비판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면 좀더 명확한 것이, 로크는요, 주권자인 시민들, 말 그대로 시민들이 주권자이고, 그들이 이 신탁 계약을 통해서 입법권과 집행권을 세우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입법부와 집행부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하게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은 철회가 되죠. 그러니 이것은 시민 전체에게 속한 배타적인 권리이고, 그런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서 두 이권 분립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지 시민의 뜻에 따라 철회될 수 있는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럴 수 있는 그 근거가 시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로크는 5번과 같은 문장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꼼꼼하게 볼 것이고, 루소가 들어간 상태에다가 세 사람이 다 들어가 있고, 형식적으로는 3호는 비판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11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들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달아서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네요. 갑과 을은, 네, 해외 원조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해외 원조 이야기하는 갑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 이거 선지에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세요. 최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동해야 되고,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의 확립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보는 롤스 입장이잖아요. 그런 롤스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기역, 니은 먼저 분석해 보죠. 기역번. 인권에 대한 강조는 고통받는 사회 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매우 중요해요. 고통받는 사회가 왜 기금 문제에 처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롤스는 그 사회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전통들, 혹은 그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정부가 시민들의 기금 문제에 대해서, 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그래서, 이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잘 노력하지 않는, 적극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인권의 문제에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접근은 당신들 정부는 시민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 관심 갖는다면 이 기금 문제 빨리 해결해야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또 인권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런 기금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지점에 매우 중요점을 두는 사장가임으로 기억본 꼭 들어가야죠. 니은번, 원조 대상국의 적정 수준의 정부가 작동되면 원조가 차등될 수 있다. 컷오프 포인트 이야기하는 롤색에서 핵심 개념 역시 또 나왔네요. 그럼 1번,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적 정의에 규제되지 않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장기적 문제보다 더 급박한 문제로서 그 사람들의 피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까? 그러니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 세계시민주의적인 관점의 싱어에게서 롤스와 같이 어떤 공적 정의 혹은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켜줘야 돼 라는 긴 관점보다는 지금 고통받는 사람은 당장 어떻게 대응해서 도와줄 수 있냐 이거에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디귿번, 사회 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접근하면 되니까. 따라서 디귿번 맞지 않고 리을번, 원조 시행 시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죠. 갑의 경우에는 원조를 시행했는데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적정 수준의 사회로 진입했다면 컷오프 포인트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고려하면서 원조를 더 지속할 것인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야 돼서. 두 번째, 싱어의 입장에서는 원조를 받는 그 나라가 우리의 원조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다면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원조가 효과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그때는 원조가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정치적인 상황을, 대상국의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기니리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중요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꼭 도움되셨길 바라고 12번 갑니다.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인데요. 제시문은 고통과 쾌락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밴담인 건 잘 아시겠지만 제시문이 참 좋죠. 동기가 좋거나 나쁘다면 이는 오직 결과 때문이다.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 더더욱 밴담입니다. 쾌락을 낳거나 고통을 피하는 경향 때문에 좋은 것이다. 핵심적인 좋은 문장이고 그에게서 문제 상황 속에 자 한정된 의료 장비를 가지고 누구를 치료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 A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럼 정답은 너무 명쾌한데요. 치료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해악과 사회적인 편익의 총합을 계산하세요. 비용 대비 혜택을 분석하세요. 이게 공리주의에게서 꼭 나와야 되는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고 공리주의의 원칙,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2번 선지, 보편적인 도덕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자, 이 공리의 원리를 모든 상황들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 적용한 결과가 이익을 증진시켰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그렇게 이익을 증진시켰으면 그건 옳은 행위일 가능성이 커요.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보편적 도덕 원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자주 나오죠. 세 번째,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인지를 따져보라 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칸트적인 입장일 가능성이 크고 4번, 유덕한 사람이 했을 법한 행동을 본받아서 실천하시라 라고 하면 덕윤리일 가능성이 크고 다섯 번째,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이라고 한다면 밀일 가능성이 크죠. 벤담은 질적인 쾌락은 따로 없다. 질적인 차이가 따로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잘 나오는 오답의 유형이기도 하죠. 정답 1번인 거, 나머지가 오답인 거 깔끔하게 정리되죠. 13번 갑니다. 시민불복 종류이네요. 갑번은 두 번째 문장. 다수자의 정의감이 호소해서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음을 정당하게 알린다.

라는 롤스적인 관점이고, 을번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으로서 악의 크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를 저울질해 본다라는 공리주의적인 싱어의 관점이 잘 드러난 제시문. 이걸 통해서 기업권, 공유된 정의 간 자체에 대한 시민불복 정도 정당화될 수 있나요? 이것도 핵심이죠. 롤스는 안 된다고 하겠죠. 공유된 정의 간의 시민불복 중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인 것이지, 공유된 정의 간 자체를 불복 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거예요. 반면 싱어는 공유된 정의 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약에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면 불복 중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핵심적으로 나오던 것이어서 기역번을 먼저 제외하고 시작합니다. 니은번, 공정한 기획윤 등의 원칙을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역시 중요합니다.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위배 여부가 심각하지 않다면, 정의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불의한 법을 지킴으로써 그 불의의 공유를 함께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더 짧게 말해봐요. 롤스의 입장에서는 그 불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때에는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공유된 정의 간에 의해서 판단됐을 때 시민불복 중에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심각성의 정도. 디귿번. 시민불복 중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거부도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수 있나요? 될수 있어요. 양심적인 거부도 이러한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시민불복 중이라는 공공의 정의 간, 공유된 정의 간 자체에 근거해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것과는 다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불복종은 공동의 정의 간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고, 양심적 거부는 그야말로 개인의 양심적 거부가 될수 있다면 그것은 판단의 근거는 다를지라도 디귿번이 포인트 두고 있는 것은 입헌체제를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 수는 있냐? 될 수는 있다. 리을번. 시민불복종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될수 있느냐? 싱어가 아예 자신의 저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의사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니, 디, 리가 들어간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기출에 기반했을 때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14번. 강연자가 지지자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동안 지속적으로 출제되다가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재 문제에서도 오랜만에 보는데요. 주거윤리 이야기하는 볼로브의 관점이에요. 그가 인간이 자기 집에 사는 방식을 거주라고 표현하면서 어디에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핵심은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내가 진정한 거주를 위해서는 각별히 노력해야 된다. 그 주거에 대한 나의 노력과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선지랑 바로 연결시켜서 보여드릴게요. 1번. 인간은 자신의 거주지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형성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거주 공간 속에서 내가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속해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거주를 통해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 중심으로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관점이에요. 그래서 답이 먼저 나왔고, 나머지 2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 더큰 집을 소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소유 이상의 책임과 관계 형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더큰 집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지. 이건 내 실존을 회복하는 기회, 를 강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세 번째, 집을 피상적으로 소유함으로써 거주의 본래 의미를 실현한다. 소유라는 단어를 다시 썼습니다. 소유 이상의 것인데 심지어 피상적으로만 소유한다. 안 됩니다.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내 책임을 강조합니다. 맞지 않아요. 키워드 두 개, 소유. 그 이상으로 가야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집은 인간의 저항을 극복하고 적을 막아내야 하는 희생의 공간이다. 아니겠죠? 여기요. 위협에 대한 경계심 내려놓고 긴장을 풀수 있는 안정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희생의 공간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인간이 지구상의 어느 공간에라도 정착하기만 하면 거주가 완성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고 머무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공간과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있을 뿐인 거다. 반면에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러니 정착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상적으로 소유하는 것만도 아니다 라고 제시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시문의 단서, 정보를 꼭 활용해야 된다. 1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에 대답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사상가이지만 문제 상황 속에서는 고마워요. 왜? 개념적으로 크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실수하지 않고 이분의 메시지를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했다. 수령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여겨서 그가 마을을 지낼 때 더럽다고 욕하는 소리가 높아질 것이니 이건 큰 수치다 라고 하면서 뇌물받지 말고 또 청렴한 노력을 통해서 내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하는 목민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약용 선생의 입장에서 목민관으로서의 책임은 어떠한 것이겠는가? 자, 1번.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의 삶을 보살펴야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자는 청렴하게 절약하며 백성의 삶을 보살핍니다. 두 번째, 사적인 청탁 배제해야죠. 뇌물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세 번째, 공과사를 구분해야 되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삼가해야 되죠. 선공후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큰 포부를 지니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지닌다. 맞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을 일으키고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그런 작은 경제적인 이익에 집착해요. 그래서 비리를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정약용의 입장에서는 큰 포부를 지닌 사람, 뜻이 큰 사람은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청렴을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는 목민간의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5번,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에서 면책되면 안 되죠. 사회적 책임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뇌물받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절약하면서 공직의 일을 우선 삼아서 너의 책임을 다해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그래서 5번이 부정의 대답. 고마운 문제 맞죠? 16번.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조합은 이제 우리 훈련된 생윤도한테는 아, 또 이 조합이네 딱 느껴지는데요. 그쵸? 이것, 저것에 어떤 관계를 얘기하려는 걸까를 보면 갑번은 인연을 통해서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말하고 싶다. 즉, 인연 생기를 통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 석가모니의 관점인 것이고 그에게서 중도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1번은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건 도가적인 관점에 있어서 말하자면 유무상생이죠. 그러니까 밤이 있어야 낮도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어야 삶도 있는 것이고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저것이고 저것은 동시에 이것이다. 그러니 이걸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상대성인 특성. 그러한 상대적인 특성 속에서 성인은 저것에는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고 이것에도 옳고 그름이 동시에 있다라고 보면서 도의 지도리, 상대적 대립관계를 넘어서서 없어지는 경지를 일컬어 도의 지도리라고 한다. 제대로 짚었죠? 자, 장자의 입장이에요. 그럼 1번, 지속적인 고행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자, 여기서 오답 근거에 딱 밑줄을 쳤어요. 지속적인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고행이어야 되느냐? 그건 중도에서 어긋나요. 중도라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쾌락으로도 극단적인 고행으로도 가지 않는 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1번 맞지 않고요. 2번,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도록 윤회해야 된다. 먼저 바른 견해를 일으키는 거, 정견, 정사유, 정명, 정업 하는

불교에서의 팔정도와 같은 지속적인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맞는 진술이겠지만, 방향이겠지만,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다음 생을 받게끔 윤회하면 이것은 로병사로 이어진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생로병사는 위에서 말한 대로 태어남, 늙음, 죽음, 병듦, 죽음은 괴로움이에요. 이건 어쨌든 괴로움이에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윤회를 해서 또 괴로우세요. 아, 또 태어나셔서 또 괴로우세요. 이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윤회를 끊어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뺍니다. 세 번째, 인위적인 규범을 따라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절대 자유의 경지, 소유유에 이르르는 것은 맞아요. 외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인위적인 규범을 따른다. 하덕을 따른다. 인간사회 규범과 도덕과 지식과 경험과 언어와 경험을 따른다. 라고 하면 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소유유에 따르려면 도의 경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4번, 3번 맞지 않고, 맞네. 도의 관점으로. 시비, 선악, 미추의 분별에서 벗어나라. 도가 하면 분별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선지에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훈련되면 너무 고맙죠.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4번 정진술, 5번 집착, 탐욕 버려라. 고정불변의 실체 확립해라. 훈련된 우리한테는 이것도 눈에 확 보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특별히 물어보는 걸까요? 석가모니. 불교. 고정불변의 실체라는 건 인연생기를 깨달았다면 없어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됨으로 고정된 거 없고, 변화 안 되는 거 없고, 실체인 것도 없어요. 이걸 합쳐서 고정, 불변의 실체, 이건 세트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줍니다. 17번. 갑을병사 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자연과 윤리 문제예요. 이거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자연과 윤리가 나오게 되면 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요거 그런 거 훈련한다라는 의미에서 딱 정확하게 정오답 포인트 잡아내면서 가보겠습니다. 1, 2, 3, 4, 5번으로 선지가 구성되었는데 보통은 기니들이인데요. 갑의 병의 벤다이어그램은 잘 나오는 유형이죠. 훈련을 해보죠. 갑. 자연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어긋난다. 동물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 의무다.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걸 보는 순간 칸트인 걸 여러분들 잘 아시죠? 1번. 각각의 유기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고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다. 테일러죠? 병번. 대지 공동체. 인간은 그 구성원. 레오폴드죠? 그럼 인간 중심주의와 탈인간 중심주의 둘. 개체론과 전일론. 이런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1번 선지. 인간의 의무를 묻는데, 동물 학대 금지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규정할까요? 라고 칸트에게 묻는다면? X죠. 칸트는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제시문에 동물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도 그건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만이 있고 그것과 그것을 위해서 동물과 관련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간접적인 차원의 의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이 1번의 정오 판단 근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갑의 입장으로 맞지 않으므로 갑만의 입장으로도 틀리다. 2번.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 을만의 입장이냐? 을의 입장은 맞아요.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유기체에게 확장이 될 테니까. 테일러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테일러만의 입장은 아니에요. 레오폴드의 입장에서도 생명 공동체, 또그 안에 존속할 권리를 갖는 구성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특수한 권리가 아니다라고 을과 병이 말할 것이므로. 세 번째,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생명 없는 존재

문제는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칸트 입장에서는 인간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고, 테일러는 유기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니까 인간과 유기체는 모두 생명 있는 존재이므로 생명 없는 존재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3번이 정답. 4번.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가 있다. 생명 없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파괴하거나 그 파괴라는 말 자체에 선악의 가치 판단을 잡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이 종이를 만들어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생명 있는 나무를 파괴해서 종이로 만들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삶을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연의 대상물을 이용하는 그런 단계까지 넓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건 세 사람이 모두 긍정할 것이므로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할수 없고 레오폴드가 들어가 줘야 되겠습니다. 자율적인 행위 능력과 관계없이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칸트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인 지위가 있거든요. 그러니 칸트는 여기에 긍정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도입니다. 5번은. 그래서 정진술은 3번뿐입니다. 잘하셨어요. 18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야, 문화산업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산업에서 소비자들은 상품을 꿰뚫어 보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1번에서처럼 문화산업이 소비자에게 해방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오히려 그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시스템 안에서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는 것이라고 봐요. 1번 정진술. 2번. 문화산업은 소비자의 충동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승화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소비자들이 자본에 의해서 종속된 시장 안에서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게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충동을 승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요, 3번. 오히려 문화산업이 이렇게 강해지면 소비자 욕구를 더 능숙하게 통제함으로써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게 만들고요. 지속적인 문화상품의 소비 상태에 머물게 하는 그들이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계속 소비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다섯 번째, 문화상품의 본질을 파악하면서도 문화산업에 동화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문화산업의 본질을 파악을 하지만 거기에 동화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제시문 속에 강조하고 있어서 부정은 2번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럼 19번 갑니다. 갑을 사상가 교정적 정의인데요. 갑번은 사형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베카리아 관점이고, 반면에 을은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응보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칸트인데, 기업번 갑, 형벌의 유용성이 범죄자의 범죄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용성의 관점에서 베카리아가 매우 강조하는 거죠. 니은번 갑, 형벌은 정신의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신체에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신체에 가장 최소한의 고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지 않죠. 디귿번,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인데요. 국가의 존립 수단으로서 부여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지 않고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 그래서 칸트는 응보주의,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인 유용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역과 리을이 들어가는 선지. 지금 핵심이 아주 깔끔하게 딱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갑번은요 영구 평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연맹을 이야기하는 칸트의 관점이고요. 을번은 폭력에 대해서 분류하면서 진정한 평화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갈등인데요. 기역번 갑. 평화는 민족들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되거나 보장될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러한 계약과 연맹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니은번. 평화 연맹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영구 평화에 가까이 갈수 있느냐? 아니에요. 연맹의 종류가 다양해야 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출제된 내용이지요. 디귿번.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 평화의 실현을 하는 방법도 평화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라는 갈등의 핵심 내용이에요. 리을번, 정치 체제가 개선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수단이 될수 있다는 건 둘의 공통점으로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해 봤는데 잘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실히 만든 다음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7강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보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5강에 오셨습니다. 저희 35강이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완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들아 기출 문제 딱 한 문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모어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한 문제 풀고 뭐 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1강부터 35강까지 배운 내용을 좀 한 번에 탑 키워드들로 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어휘 남아있는 거 한 문제 풀고 나머지 한번 싹 정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9번 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일단 20번 남아있는 거 한번 야무지게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Studies of priming effect have yielded discover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무슨 연구라고 나와 있냐면 priming effect라고 나와 있어. 점화 효과라고 쌤이 써놨거든. 근데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얘들아, 이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라고? 이 지문에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해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떤 연구가 있었나 보지? 자, 근데 그것은 어떤 걸 낳았대요? Discoveries, 어떤 발견을 낳았는데 That confirm 혹은 threaten our self-im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elf-image 하면 자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을요. 확정지어줬을까? 혹은 threaten,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럼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As conscious and autonomous authors of our judgments and our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의 우리는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대.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문에서 많이 읽어봤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정말 자율적이고 의식 가득한 주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아성을 확정시켜줬을까 혹은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드디어 점화효과라고 하는 걸 몰라도 우리가 이 지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Most of us think of voting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voting, 투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혹은 신중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신중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reflects our values and our assessment of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정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평가를 반영해 주는 의도적인 신중한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투표를 생각한대. 그렇죠?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투표라고 생각을 한대. And is not influenced by. 그리고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by consensus. 얘들아, 이거 무슨 단어야? 이거 합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합의. 그런데 irrelevan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혹은 무관한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irrelevancies라고

투표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대. 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냐면요. 투표소의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투표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투표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B번에서 irrelevancies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네요. 무관한 거. 지금 여기서 무관한 게 뭐야? 어디에 투표소가 있는지가 무관한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B번은 확실히 irrelevancies가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내용이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But it is라고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voting,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요. A study of voting patterns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2000년에 애리조나 선거구에 있는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대. 자, 근데 그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요. The support for propositions to increase the funding of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지는 지지인데, proposition 하면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자금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대한 지지가 was significantly greater,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언제? When the polling station was in a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투표소가 학교 안에 있었을 때 학교 자금을 높입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대. 어디에 있었던 거보다? Then, when it was in a nearby lo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 있었을 때보다 그 투표소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있었을 때 학교 운영 자금을 높입시다 라고 하는 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투표 결과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A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적인 주체이고 의식적인 주체라고 하는 우리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때? 아,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투표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투표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험 결과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오케이, A번, threaten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a separate experiment showed that 그 다른 연구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냐면요. Exposing people to images of classroom and school lockers al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에 노출을 시켜줬냐면 학교, 교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물함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을 시켜준 거죠. 그렇게 이미지에 노출을 시켜주었더니 also increased 높여주었을까 혹은 최소화시켰을까? 무엇을? The tendency of participants to support a school initi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경향이냐면 그 참여자들, 즉 투표의 참여자들로부터 support a school initiative. 얘들아, initiative 하면 계획이거든요.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경향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을까? 높이게 만들었겠지. 자, 학교에 대한 이미지, 즉 교실에 대한 사진이나 혹은 그 학교 사물함에 대한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더니 아, 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학교 계획을 지지해 줍시다라고 하는 그 경향이 높아진 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the effect of the image, 그 이미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뭐보다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other vo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투표자라고 하는 거에 차이점보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여지지 않고의 차이가 훨씬 더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C번을 고를 때 also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얘들아, also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잖아. 그러면 앞에 나왔었던 실험 결과와 뒤에 나오는 실험 결과 내용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실험이기는 했어. 왜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투표소의 위치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 실험은 이미지에 대한 노출에 관한 거였거든. 비록 두 개의

다른 실험이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무엇을 높였다? 아,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그 경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also라고 하는 키워드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거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투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행위야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어땠어요? 투표소의 위치,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노출 자체가 이 투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번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느라 여러분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책한 권을 끝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남은 시간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자, 수능 어법 빈출 포인트 탑 5를 쌤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 영어 어법 빈출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 시간 포함해가지고 여태까지 35강까지 어법 포인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법 포인트를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쌤이 탑 5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배웠었던 기억을 한번 끌어내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로 쌤이 가져온 거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중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수일치시켜라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지? 주어랑 동사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수일치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는 거죠?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일치를 잘 시키려면 우리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를 빠르게 찾는 연습을 쌤이랑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너무 길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수식어구를 걷어내고 핵심 주어라고 하는 거, 쌤은 찐 주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찐 주어를 찾아서 동사를 일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예문들을 가져왔는데, 쌤이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은요,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말 제대로 풀었다면 이 예문들은 다한 번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볼 건데,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is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한 문장이야, 얘들아. 누가 봐도 문장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하자고 했냐면,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면 문장이 너무 길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 어딨지?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동사 비슷한 게 보이기는 하는데 얘 동사일까? 이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얘는 분사입니다. 특히 과거 분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분사라서 앞에 나오는 social arrangements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orders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묶여서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진짜 동사 어디 있을까? 진짜 동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is가 진짜 동사가 될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진짜 동사에 보통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와 동사의 길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 얘가 진짜 맞아? 동사 제대로 쓰여져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동사로 잡는다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야. 그런데 헷갈리게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바로 앞에 꼭 복수형 명사를 써줘요. 자, foragers라고 하면 수렵 채집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니까 애들이 is를 보면 눈이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앞에 복수형인데 여기 is로 잡아도 되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테지만 뭐 해야 된다? 진짜 주어 잡아야 된다. 자, 이 전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딱 하나로 잡는다면 여러분 뭐로 잡고 싶어요? 주어가 지금 거의 세 문장에 걸쳐져 있는 이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진짜 주어를 찾자면 the package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package라고 하면 모음집이잖아요. 모음. 자, 그런데 뭐의 모음이냐면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여기까지가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The package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 안에. 그래서 이네 개의 모음집은 is far too complex. 너무나도 복잡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랬을 때긴 문장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동사 찾아라.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is를 발견하면 뭐 찾아라? 진짜 주어 찾아라라고 해가지고 아, package라고 하는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the package is far too complex라고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s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누가 봐도 얘도 문장이 지금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쭉쭉쭉쭉쭉쭉 가면서 봤더니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여기까지 묶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who가 앞에 나오는 students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students가 진짜 주어일까? 아니지. 이때 students는 진짜 주어가 아니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맨 앞에 있는 the rapid increas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죠. 그랬을 때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 있어서의 급격한 성장이냐면 and the number of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어. 학생의 수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는 게 주어였네. 이런 급격한 증가는 has changed, 바꾸었다. 무엇을 바꾸었냐면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그 교실이 구성되는 그 방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는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 동사를 잡고 여기 문제 맞아? 이 부분에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고. 여기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얘 진짜 주어가 단수 명사니까 맞는구나. 라고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얘들아, 관계대명사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솔직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what, 접속사 관계대명사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표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What과 that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뭐로 구별해낼 수 있냐면,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문장을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쌤이 보통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또 따로 올 필요가 있어? 없지. 얘가 이미 선행사를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조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습니다. 즉,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따로 선행사가 올 필요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절이 오면 관계대명사 that이 올 거고요. 그럼 얘들아, 관계대명사 that은 어때?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있어야지.
앞에 수식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떼실 거고요. 자, 그럼

그런데 얘랑 많이 헷갈리는 점은 뭐냐면요. 접속사 되실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접속사 되실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 오면 우리는 접속사 됐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 노트 필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적어보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거에 접속사일 때, 관계대명사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격일 때라고 한번 써볼까? 이 대시 동격으로 쓰이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그 선행사가 뭐여야 되냐면 추상명사여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the idea, the feeling 이런 것과 같이 추상명사인 애가 선행사로 등장하고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될까, 불완전해야 될까? 뒤에 문장이 완전한 애가 오면 얘는 우리가 동격의 that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주면 완벽합니다. 자, 그럼 이론상 완벽해졌으니까 우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Behavioral Economis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자죠. 자,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The Economist, 그 경제학자들인데,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지? 주어 부분이 없으니까 얘 뭐라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 수식해주고 있죠. 자,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what people do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 what을 한번 따져봤을 때 문장의 앞, 문장의 뒤를 살펴보자고 했었어. 자, 문장의 앞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없어? 이때 등장하는 study는 동사잖아. 동사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네. 그럼 첫 번째 조건 일단 맞았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를 봐야겠지. People do something.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 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should be assur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떤 내용을 보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컴마가 찍혀있네, 얘들아.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삽입어구라고 부릅니다. 즉, 컴마를 찍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연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장해야만 하냐면, 언제? When discussing their right or obligation with the law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할 때, 지금 이때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된 애잖아. 그랬을 때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which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e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latter, 이때 더 후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말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것,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해야 된다, 보장 받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should be assured니까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위치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 이때 위치는 관계대명사일 거잖아.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봐야겠지. 자, 쌤이 지금 여기 삽입어구라고 했으니까 얘를 살짝 괄호를 쳐 보자면 앞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 should be assured, 보장받아야 된다. 동사가 오고 있네. 앞에 선행사가 없어. 이미 얘는 조건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which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어떤 것을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다. 넘어가 보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 얘 뭐다?
접속사 대시 들어갈 자리다 라고 해서 우리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을 that이라고 고쳐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포인트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부분이죠. 분사 부분이 얘들아 최근 기출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섯 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분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사가 요즘 엄청 핫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분사를 맞추려면 쌤이 뭘 찾으라고 했냐면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우리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해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거에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있고, 두 번째, 과거 분사 있어요. 현재 분사는 ing 형태를 쓰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 쓰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를 쓰는데,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할수 있냐면 명사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에서. 우리 이거 두 개만 머릿속에 갖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명사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ing가 오거나 PP 형태가 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출 문제 어떤 거를 풀어봤냐면 This data can often be dubious relia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어떨 수 있냐면 dubious 이랬네요. 얘 의심스러운이란 뜻이거든요. 자,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it can be false,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겠죠. 자, 그랬을 때 but deeply humiliated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문제 여기서 출제됐었거든요. humiliated, 얘 PP 형태로 온거 맞아?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이 분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humiliated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창피를 봤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뭔가 부끄러움을 봤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이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이 부끄러움을 받은 이 주체는 얘들아, this data밖에 없어.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아니지. 얘는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4번이 틀렸다고 표시를 했고 얘 뭐라고 했냐면 humiliat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었습니다. 자, 왜 현재형으로 바꿔줬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냐면, 이 데이터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서 너무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갖는다고 했잖아. 이러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주게 된 거죠. 왜? 내가 이 데이터를 썼을 때 맞았을 때도 있고 틀렸을 때도 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얘 현재 분사로 바꿨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문제 되게 초반 부분에 풀어가지고 기억이 조금 안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뭐를 가져왔냐면요. You know,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진짜 이 행성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렇게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말 자체가 너무 세요, 그죠? 세게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킬러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 당신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 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극도로 손상시키게 될 거래요. 우리의 기회를. 자, 어떤 기회냐면요. Of getting our needs, 우리의 필요, 혹은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기회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 비번에 to meet이 들어갈지, met이 들어갈지, 그게 궁금한 거야.

거잖아. 그게 만약에 궁금하다면 얘 주체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충족이 되는 건지 충족이 능동적으로 알아서 되는 건지. 즉, 그거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meet, met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our needs라고 하는 게이 대상이 될 거잖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그러면 이때 의미가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당연히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수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때 그래서 우리가 met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PP 형태를 쓸수 있구나라고 정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보다 아, 분사가 등장하면 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자.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주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면 현재 분사, 당하고 있는 거면 수동태를 쓰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분사를 다루었을 때 뭐를 안 보면 안 되겠어? 분사 구문을 안볼수 없겠습니다. 분사 구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분사 구문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분사 구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원래 문장으로 돌릴 줄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분사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분사 구문, 일단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분사 구문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접속사 지우라고 했어. 두 번째, 뭐 해야 돼?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지우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동사, 남아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이라고 외웠거든요. 그치? 1, 2, 3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이때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아무 주어나 다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걸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당연히 ing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직접 하는 경우, 능동적인 경우일 거고, PP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얘들아,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move uncontrollably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게 우리의 몸을 돌아다닌다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누구야? 활성산소라고 하는 얘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ing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 네 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얘네가 맞는지 살펴보려면 뭐 해야 된다?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 누구라고 했었어? 활성산소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정말 그 세포들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rusting their protein,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을 부식시키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네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다 현재 분사, 분사구문이 오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면요.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그 보트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아, 콤마 찍고 slow가 등장했어. 어? 갑자기 콤마 찍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문장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의심해야 되냐면, 뭐가 생략됐을까? 이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 자, 그 평균적인 보트의 속도,
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긴 거였는데,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느린 것이었다라고 지금 하는 그 문장이었거든. 그러면 이 문장 앞에 지금 slow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사 한번 살려볼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보트의 평균 속력은 뭐와 비교해 봤을 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느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주어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 얘를 그냥 it으로 바꿨습니다. and it 그리고 시제를 봤더니 뭐야? was니까 and it was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이라고 하는 문례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얘 분사 구문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첫 번째 접속사 지워줬어. 그리고 두 번째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를 봤더니 같은 애네. 그래서 주어도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다 보니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거든. 그런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의 시작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slow 부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얘 우리 기출 문제 풀때얘 되게 독특한데 맞는 표현이야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로 분사 구문까지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쌤이 준비해 온 거는요, 형용사랑 부사 자리찾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다 밑줄을 그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인 표현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밑줄 친 단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 줄수 있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 부사는 누굴 수식해 줄수 있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 즉, 이 밑줄 친 애가 명사를 수식하는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형용사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부사는 절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도 이 둘을 구분 지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진짜 까먹으면 안 돼.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 주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해 줄수 있고 보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봤었냐면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가져왔거든? 쌤, 왜 이렇게 기출문제 가져왔는데 짧은 문장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 miserably 라고 하는 부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얘 맞는지 한번 살펴볼래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쌤, 이때 miserably가 앞에 나오는 were made 꾸며줘서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안 돼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수동태로 쓰여지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수동태로 쓰여져 있으면 문장 구조를 잘 보려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문장을 원래 문장, 능동문으로 바꿔보자면 주어가 누굴까? The noise가 주어 되겠죠? 그러면 the noise, 동사 뭘까요? were made인데 과거형인가 보니까 the noise made 누구를? the family, 가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얘들아, miserably가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miserably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몇 형식 문장이야? The noise made the families miserably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부사 들어갈 수 있어? 보사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miserably가 아니라 얘 어떻게 그때 바꿨었냐면
mis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

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어렵게 나온 포인트였어서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고요. Despite or rather because of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we gradually find ourselves uniquely privileged. 아,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죠? 조금씩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Despite, 모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때문에 The sufferings and ambivalence, 얘들아, ambivalence라고 하면 상반되는 감정이거든요. 모순된 감정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통, 고난, 그리고 이런 모순된 감정, 우리가 어떨 때 느꼈냐면요.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우리가 겪은 이런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 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이때, 얘들아, uniquely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기출문제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부사잖아. 부사면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우리 스스로 찾았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를 찾을 수 있었대. 어떻게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었냐면,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색다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얘들아, 쌤이 지금 uniquely라고 하는 부사를 누구를 수식하는 데 썼어?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이라고 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이 너무 길고 단어들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이 지문 파악하는데 어려웠겠지만 뭐만 보면 된다? 어? 부산에? 얘 누구 꾸며주지? 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얘들아, 도치 구문 가져왔습니다. 도치 구문은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는다는 생각으로 도치구문 가져왔고요. 우리 이표 자주 보여줬었어. 한세 번? 네번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도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차분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도치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랬을 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다른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의 부사구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보어, 그리고 부정어, only 부사구, 목적어 같은 애들을 문장의 맨 앞으로 뺐단 말이야. 문장의 맨 앞으로 빼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써놓는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자면 장소의 부사구, 전치사구, 보어 같은 것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져 오잖아. 이거 세 개를 우리는 하나의 부류로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동사, 주어,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즉,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겠지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그냥 써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in the room, 방 안에서, is a desk. 어색하겠지. 그치?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도치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in the room,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빠져버리면, 동사, 주어가 어순을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는 is a desk. 뭐가 있다? 책상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치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happy is the ma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e man is happy였겠지, 원래. 그런데 뒤에 있던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주어 동사 지금 도치되어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정어나 혹은 only 부사구가 나올 때는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얘들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어라고 하는 거, 혹은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면, 뭐가 먼저 빠져나와? 동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를 먼저 보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 한번 보세요. 부정어인 never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Did I dream? 이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이 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Never dreamed I 라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장 틀려요. 그리고 수능에서 보통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이때 did의 밑줄을 그어놔. 그 다음에 얘 맞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맨 앞에 나가게 되면서 조동사가 빠져나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수능에서 나와도 맞다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나오고 있죠.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did I know? 나는 깨달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알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only then이라고 하는 부사구, only 부사구가 나오고 어떤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 거다. 그랬을 때 조동사 did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어순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위에 등장하는 도치와 차이점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들아, 목적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잖아. 그러면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장 볼게요. That book I read.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I read the book. 이 문장이었을 거예요. 나는 책을 읽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던 that book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끌고 왔어. 목적어 부분을 앞으로 쫙 하고 끌고 왔는데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도치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 안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도치만 나오면 애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도치 구문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을 고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With this form of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와 함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서 뭐가 지금 앞으로 빠져 있어? 전치사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전치사구가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키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랬을 때 이때 com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너네 왜 맞다고 할 거야?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는데 그러면 얘의 주어 부분은 the belief가 되겠죠. the belief가 지금 여기 문장에서 단수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com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100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얘 뭐야, 얘들아? Only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Only 부사구가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무슨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만 can social policies be considered key factors of produ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겨질 수 있었다. 뭐라고? key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요. 조동사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주어 동사 어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었냐면, 이때 be considered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비동사 플러스 PP 오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왜 맞다고 설명할 거냐면,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게 되면서,

어순으로 도치됐어. 그래서 조동사 앞으로 빠졌지. 조동사 앞으로 빠졌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이끌어지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주어를 봤더니 social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어.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사고 되어지는 수동태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괜찮다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rar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rarely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하는 부정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뭐 안타. Do they talk about scoring a goal, a touchdown, a home ru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게 될 거죠. 부정어가 맨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조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하고 주어, 동사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거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면요. 뭔가 득점하는 거, 터치다운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법에서 포인트 5까지 해서 쫙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정리해 봐야 되냐면 어휘 논리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겁니다. 왜냐면 어법 반하고 우리 논리 그 어휘 반 했기 때문에 어휘 논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짚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아, 어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첫 번째, 인과관계가 나오는 곳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얘들아, 어떤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 부분에 밑줄을 그어놔요. 그 다음에 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 맞아?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든. 그랬을 때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무슨 키워드들이 나오냐면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혹은 as a result, 그 결과,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 이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결과,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라고 해석하게 됐죠. 콤마 찍고 나오고 있는데,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become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도시가 점점 번영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차 타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차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지게 됐다고 했었어. 왜? 사람들이 잘 살아지게 됨에 따라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 했었어. 왜냐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도로를. 그랬을 때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차 타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주요한 포커스 키워드가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persuading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구나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고 있는 게 얘들아 인과관계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도시가 점점 발전하고 주민들이 부유해졌어.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도출됐냐면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냈을 때 설득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설득하는 이런 표현들이 괜찮은지 살펴보는 게첫 번째 논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자면요, 얘들아, 대조관계입니다. 사실, 대조관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왜냐면, 앞에서 신나게 얘기하다가, but 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however, opposite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다음에,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뒤에서 나온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너네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반대 내용을 짚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많이 일관된 내용을 짚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예문 한번 보자면요.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자, 얘들아,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한 질문이거든요.
생각나시죠? 자, 군대에 있는 남자 혹은 여자 군인들은요, 종종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이득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답이 rightly deserve 라고 하는 게 답이었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이익을 받는다고 했었어. Howev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군인들은 잘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their caregivers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군 간병인 같은 경우는요, help the disabled walk, eat, tend to wound care, and take them to their medical appointments. 이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They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완전 반대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뭐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받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문제에서 문제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대조되거나 반전되는 내용에서 문제 포인트로 많이 삼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또 한번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포인트는요, 통념과 진실입니다. 요즘 최근 기출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을 실어주냐면 일반적인 믿음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 라고 앞에서 신나게 풀어가. 그 다음에 지문 한 중간쯤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지만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하지만 실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틀어버립니다. 그것이 어휘 문제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믿음 We might believe 혹은 Most people think 혹은 Most of us think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통념을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실험이나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아니던데 라고 해서 반박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we might believe that 어떻게 믿어? 우리는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make informed deci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믿지만 사실은 뒤에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 우리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5강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노력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적이 쭉쭉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갯벌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속에 차곡차곡 쌓인 시간의 퇴적물, 서해안 갯벌을 따라 여행을 떠납니다. 첫 여행지는 신안군에 위치한 섬 증도인데요. 과거에는 배를 타고 바닷길을 건너야 했지만 2010년 증도대교가 완성되면서 증도는 섬 아닌 섬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증도의 풍광. 그 속에서 만난 증도의 명물은 짱뚱어 다리입니다. 짱뚱어 다리는 갯벌 위에 떠있는 470m의 나무다리인데요. 청정 갯벌에서만 살 수 있다는 짱뚱어가 이곳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서해바다와 우리나라의 갯벌이 깨끗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짱뚱어 다리 위에서 질퍽한 갯벌과 생물을 관찰할 수 있고 반대로 물이 들면 마치 바다 위를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증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금일 텐데요. 2007년 증도가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것도 바로 천일염 때문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140만 평 규모의 태평염전은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서남해안 청정갯벌인 증도에 태평염전이 조성된 것은 전쟁 직후인 1953년으로 피난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이 빠지면 징검다리로 건너다니던 전증도와 후증도 사이의 갯벌에 둑을 쌓아 염전을 만든 것이 그 시초입니다. 소금은 미네랄 함량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는데요. 미네랄이 풍부한 증도의 갯벌 천일염은 소금 중에서도 아주 드문 희귀 자원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오면 소금을 만드는 염전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이 만들어지는 여러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소금 결정체로 완성되기까지는 사람의 정성과 바람, 그리고 햇볕이 도움을 주어야 가능한데요. 특히 소금 체험은 염전을 읽으며 흘리는 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태평염전 옆에는 소금 박물관이 있는데요. 원래 이곳은 염전에 딸린 소금 창고였다고 합니다. 태평염전을 조성하던 1953년 당시 지은 것으로 돌로 지어 모양새가 특색 있고 견고한데요. 남한 유일의 석조 소금 창고로 우리 염전 역사에서 귀한 유적인 만큼 2007년 태평염전과 더불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물관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소금에 얽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증도 태평염전에서 생산한 천일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소금 박물관을 나와 산책로를 걷다 보면 갯벌이 펼쳐지는데요. 이곳 염생식물원에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을 먹으며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미네랄의 보고인 함초를 비롯해 칠면초, 남은재, 해옥나물 등 수많은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바닷속 갯벌에 뿌리를 내리고 짠 바닷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식물들을 보며 새삼 자연의 신비를 느낍니다.

해안개발로 갯벌 서식지가 파괴되고 또 사람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흰발농개는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갯벌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바다와 자연 속에서 갯벌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때론 무생명들의 집이 되기도 하고 때론 반짝이는 하얀 소금 결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곳. 바다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갯벌을 따라 걸으며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0: 서울 한 고등학교의 쉬는 시간. 한숨 돌릴 수 있는 틈새 시간마저도 공부로 활용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1: 3은 3일 수 있고 또 3 더하기 1은 2 더하기 2지 2 곱하기 1은 어떻게 할 수 있지?
2: 이 문제가 안 풀려서 몇 점 알려줄래?
1: 얘를 미분하고 어떻게 돼? 지금 미분하고
0: 같은 반 친구들에게 수학 문제 풀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이 학생.
2: 어려운 부분을 또 체크해서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3: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돼요.
0: 정확한 수학 개념과 구조를 이해하고 풀이로 전개할 줄 아는 유건우 학생이다. 오늘의 주인공 유건우 학생의 공부법은 과연 무엇일까?

0: 수많은 공식과 도표가 오가는 수학 시간.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 안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정답을 얻는데 수학을 대하는 권우군의 자세는 보통의 학생과는 조금 다르다. 같은 문제를 풀어도 참신한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 보다 쉽게 풀이 설명을 해준다는 권우군. 다른 학생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
1: 기역은 오해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보다 크다가 맞는지 판단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막 좌표를 구해서 오해의 길이를 구해야겠다라고 따질 필요 없이, 왜냐면 등호만 따지면 되기, 부등호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크기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1,0이랑 0,1을 지나는 그래프를 보면 y는 x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2분의 1, 2분의 1이 되죠. 2분 기울기를 따져서 이게 그래프가 위로 오는지 아래로 오는지 따져야 되는데, 모르니까 좌표를 따져볼게요.
0: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신의 사고 과정을 꼼꼼하게 설명하는 권우군.
1: 지금에서 보면 점 C와 직선 Y, X 사이의 거리가 루트보다 크다. 점 C는 여기죠.
2: 네.
1: 맞는 점인데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그래프를 이동시키다가 만약에 여기서 루트만큼 떨어진 그래프가 여기 있다면 C까지 거리가 더 길겠죠.
2: 네.
1: 만약 여기 있다면 C까지 거리가 더 짧겠죠.
2: 네.
1: 만약에 일치한다면 C까지 거리가 그게 되겠죠.
2: 네.
1: 저서 있다면. 그래서 거리 관계를 따지려고 일단 기울기를 1로 하고 거리

0: 내가 루트 2인 직선을 구하라고 이렇게 줬어요, 저는.
1: 네.
0: 그리고 이 직선이랑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되죠. 거리를 구하려면 이거를 일반형으로 만들어주고,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는데, 원점에서 구해도 되죠.
1: 네.
0: 어디서 구해도 거리는 똑같으니까. 00 날리면은 좌택값 알파가 루트 2가 나와요. 근데 지금 알파가 y좌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쪽으로 내렸으니까. 음수밖에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 고난도 논리력이 필요한 프리에선 필요한 개념을 정립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세우는 데 탁월해 보이는데
0: 이걸 쓰는 순간 보이는 게 이거예요.
2: 보통의 학생들도 권우군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3: 저희 이게 투성을 T로 치환하면 T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T 플러스 2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T는 2하고 3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1하고 로그 2에 3 나오는데 그 두 개 더해주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1: 로그 2분의 1의 GX는 로그 2의 GX에 마이너스 1 바꿀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거리이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2: 해결 과정과 정답을 알고는 있지만 획일화된 연산 과정 속에서 문제 풀이의 근거들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진 않았다.
4: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나와서 문제 풀어봐라고 했을 때 본인은 풀지만 그거를 또 설명해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또 학생이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고리들이 착착착착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약간 감으로 알고 있다든지 이런 거든 풀이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다양한 문제의 표현 방식들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는
2: 정확한 개념 이해와 문제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권우군의 수학 공부법. 이 공부법을 찾기까지 어려움도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커 일주일 이상 수업 참여도 하지 못한 것이었다.
0: 일단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는데요. 그 원인이 한 과목도 버리기 싫은 마음 때문에 단위수가 낮은 과목을 공부하다가 단위수가 높은 과목의 비중을 줄여서 그 시험을 못 보던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왜 단위수가 높은 시험에 집중을 안 하고 낮은 시험을 왜 신경을 쓰냐라는 말들을 많이 해서 제 공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나 혹은 제가 공부하는데 그 비중을 잘못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혼란이 계속 오면서 거기서 불안감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2: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압박감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 권우군에겐 빠져나오기 힘든 슬럼프였는데 모든 것을 권우군의 입장과 시선에서 지켜보며 압박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워주려 노력했던 사람 바로 부모님이었다.
5: 뭐 최고가 아닐지라도 앞뒤가 깜깜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거꾸로 여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면서 얻은 스트레스니까 무작정 뭐 최고를 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지 않은 그런 쪽 얘기를 좀 많이 해줬고요.
2: 가족들의 노력 때문이었을까? 마음을 비워낸 권우군은 차근차근 다시 채워나가기 시작했는데
0: 다시 복습을 할 때 보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문자를 읽는다 생각밖에 기분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던 중에 조금 조금씩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힌트를 저에게 남겨줬는데 문제 위에다가 그 힌트가 좀 더 자세해지고 좀 더 논리적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정리법이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제 공부법이 담긴 노트가 세 권 있는데요. 개념 정리 노트, 문제풀이 노트, 그리고 포인트 노트입니다.

0: 모든 학생들이 아마 개념 공부를 먼저 할 건데,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를 한개 집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문제집을 그냥 읽고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저만의 방식으로 개념을 따로 정리를 했어요. 그 방식을 보면 수성사인펜으로 크게 테마를 썼어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저희가 단원이나 서단원까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테마는, 아, 이거는 포물선을 물어보고 있구나, 타원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테마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개념서에 있는 개념을 제 방식대로 요약을 해서 정의를 쓰고 간단한 내용을 쓰고 중요한 내용은 다른 색깔로 쓰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 했고요. 저는 개념 정리할 때 항상 뒷페이지는 백지로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문제를 풀거나 뭐 다른 책을 공부했을 때 개념이 추가되는 게 있으면 심화된 개념을 적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여기 타원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 타원의 정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심화된 개념을 봤기 때문에 바로 이 뒷페이지 백지 부분에 심화된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한 장은 제가 알고 있는 타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저만의 개념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뒷페이지는 비워서 테마별로 정리를 하면서 개념서 공부를 끝낸 다음에는 다시 개념서를 들추지 않고 제가 정리한 개념을 보고 필요할 때 필요한 내용을 추가시키고 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1: 개념서를 참고해 자신이 보기 편하도록 개념 노트를 만들었던 권욱은 단원별로 정리하지 않고 주제별로 명확하게 정리.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색펜으로 표시를 해두었다. 또한 한 페이지씩 공간을 비워두고 추후 발견할 수 있는 심화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엔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거듭하며 개념과 공식을 응용하는 연습을 했다. 이때 풀이 과정은 프리노트에 적어 복습할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틀린 문제는 몇 번이고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했는데,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0: 문제를 풀고 난 후에는 문제집 위에 저만의 기호 4개로 체크를 했는데요. H라는 기호는 하드에 H를 딴 건데, 문제를 풀었을 때 제가 풀긴 풀었지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라는 문제를 H로 나타냈고요. 두 번째 기호는 T인데, T는 타임의 약자로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문제는 힘들었다 라는 문제를 T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호는 느낌표라는 기호인데요. 어렵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참신한 생각이 필요했다 라는 문제는 느낌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번째 기호는 물음표 기호인데요. 물음표 문제는 제가 시간도 오래 걸렸고 너무 어려워서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공부할 때더 자세히 봐야 하는 문제임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체크해둔 문제를 두 번, 세번 풀면서 개념에 따른 여러 유형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1: 문제의 틀린 유형을 분석,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표시하고 중점적으로 복습하면서 약점을 보완해 나가기 시작했다.
0: 많은 유형 문제를 풀이하면서 익히는 게두 번째 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로는 그 문제 중에 제가 체크하는 문제나 기억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한 노트를 들수 있어요. 제가 문제를 정리할 땐그 문제를 상단에 붙인 다음에 그 문제의 풀이를 정리했는데요. 문제 풀이를 정리할 땐 문제집의 풀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과정이랑 생각하는 과정,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말로 풀어서 쓰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마치 저한테 설명한다는 방식으로 글자를 써놨어요. 이렇게 문제의 풀이를 정리한 다음엔 저는 이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나 핵심 전략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포인트라고 또 적어두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복습할 때이 부분을 위주로 보는 중요한 위정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문제와는 달리 글자가 많이 없는데요. 글자가 많이 없는 이유는 제가 글자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 문제의 사고 과정이나 풀이를 이해할 수 있을 때는 글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보면 1번, 2번, 3번 조건에서 밑에와 같은 내용을 꺼내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굳이 글자를 쓰지 않아도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시간이 절약되고 이 문제의 풀이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글자가 많아서 보기 힘들다는 부분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1: 이어서 풀이 중 짚고 넘어가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된 문제는 포인트 노트에 적고 문제 풀이 사고 과정을 서술했는데,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0: 답을 구하기까지 핵심 전략을 파악한 것은 기본. 필요한 조건을 세우며 그에 맞는 공식의 대입 근거를 논리 정연하게 서술한 것이다.
1: 수학에서도 이런 문제의 이런 표현들을 아 이렇게 연결시키더라라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어휘를 늘리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표현이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전문가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이 정확한지만 한 단계만 다시 거쳐주신다면 좋은 학습법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0: 핵심과 사고과정을 서술하는 권우군의 수학 공부법. 먼저 개념서를 참고해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만드는데 단원보다 좁은 범위인 주제별로 정리해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을 모두 익혔다. 이후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 틀리거나 어려운 문제는 기호로 문제집에 표시해 중점적으로 반복학습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포인트 노트를 작성, 문제 풀이의 근거를 알 수 있게 자세히 서술해 정리하고 중요 개념과 핵심 전략을 상단에 썼다. 공부에 있어 왜라는 질문을 일반화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탐구하길 좋아하는 권우군의 꿈은 기계공학자. 기계공학의 원리를 응용해 다양한 산업과 연결시킨다는 것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라는데 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권우군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을 위한 공부도 계속하고 있다.
2: 추진제 없이 단순히 에너지로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둘이 완전히 별개의 이론인데
3: 일단 워프 드라이버는 항법이기 때문에 공간을 이동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EM 드라이버나 말씀하셨던 그런 거를 저는 여기에 다 넣습니다.
4: 앨런 머스크 같은 기업인들도 이렇게 집중을 하는 음성열차 있죠. 진공에서 손익분을 없애고 만든 음성열차. 그거의 원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게 좀 더 비중에서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0: 늘 더 많이 준비해서 멤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언하는 권우군. 동아리 후배들 중에서 1대1 밀착 멘토링할 사람을 찾기로 했는데
4: 공부를 배우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 한 가지 테스트라면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얘기해볼 거리를 주고 그중에서 얼마나 더 접근을 다양하게 했냐 아니면 또 얼마나 신기하게 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멘트를 정할 거야.
3: 최소값이 되게 대칭이니까 이렇게
0: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선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 전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법.
4: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해준 거니까 앞에 두 방법을 이해한 대로 나와서 나랑 똑같이 설명을 한번씩 해보자.
0: 권우군이 풀이한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라는 말에 때 아닌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5: X에 대해 보기 쉽게 이렇게 변형을 시켰고 그래서 X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Y를 아까 상수라고 보면 X에 대한 이차원 등식이 되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풀어주면 이런 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Y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고 나오게 됩니다.
6: 여기에 X 값이 있고 여기에 똑같이 떨어진 만큼의 마이너스 X 값이 있을 때 똑같이 마이너스 fx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그래프인 경우에도 원점 대칭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원점 대칭 함수로 볼 수 있는데
4: 첫 번째 풀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두 번째 풀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풀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중간에 자기가 진짜 말을 해야 되는데 잘 아는데 말을 못 꺼낸 것 같았고 두 번째 친구는 자기만의 설명 방식이 잘 잡혀 있었고 논리적으로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친구한테 알고 있는 걸 꺼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첫 번째 친구로 결정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9반 송요셉입니다.
0: 수학에 대한 개념은 잡혀있지만 심화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멘티 송요셉군. 1대1 밀착 멘토링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은 두 사람. 권우군은 본인의 수학 공부법이 담긴 세 가지 노트를 보여주며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4: 느낌표 있고 물음표 있고 T가 있고 H가 있고 네 가지네. 표시를 해놓는

0: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틀리는 유형이 사실 한 가지가 아니야. 너가 이걸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고 빨리 풀다가 틀릴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부족해서 틀릴 수도 있고 엄청 많잖아. 복습할 때 나는 너가 틀린 포커스를 두고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해. 느낌표가 써있다. 그럼 다시 풀때 내가 이걸 느낌표를 썼는지 생각을 하는 거야. 어느 부분이 느낌이 있었길래 내가 느낌표를 썼을까? 뭐 새로운 생각이 있었으니까 내가 느낌표를 썼을 거 아니야, 이 문제에.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만약에 T가 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재면서 푸는 거야. 이걸 빨리 풀어야 된다 하고 시간을 재면서 시간 단축에 힘을 쓰고. 그래서 물음표는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들한테 아니면 해답지를 보고 계속 고민해 보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음표를 해결했어. 그리고 H는 어려웠다는 거잖아.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려웠던 거야. 그냥 어려웠던 건 어떻게 해야 복습할 때 사고 과정을 확실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 왜냐면 어려웠던 건 자체가 복잡해서 어려웠던 건 아니면 너가 생각을 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거잖아.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를 하면서 아, 내이 부분이 어려웠다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서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어. 너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진짜 이 문제는 너무 어렵고 풀이도 길고 사고 과정도 복잡해서 다시 봤을 때 바로 안 떠오르는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백지 상태로 아무리 풀어봤자 그때그때마다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힘들고 너무 소모적이잖아. 그래서 나는 따로 그런 문제만 정리를 했어. 딱 봤을 때 다른 풀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1: 글자가
0: 글자가 많지.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풀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풀었는지를 그대로 적어놓은 거야. 너가 다시 봤을 때한 번에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자세히 있었어. 3차이의식이 내기 가능한 말이 안 된다. 즉, 근이 아니라 함수값이 나온 걸 보고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걸 보고 이게 임을 알수 있었다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방향에 나타내는 표지판을 여기다가 적어두는 거야. 풀다 보면은 아,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 아니면은 이 문제에서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걸 포인트라고 적어놨다. 포인트를 적어놓고 그 포인트가 가진 거는 전체 의미를 함축해도 좋고 이 문제에서 이 개념이 없으면 못 푼다라는 개념을 함축해도 좋고 너가 이거는 기억하고 싶다라는 걸 적어놔도 좋아. 하지만 너무 지엽적이면 안 되고 중요한 개념의 원리거나 아니면 너가 몰랐던 개념이거나라는 거를 적어두는 게 좋아.
2: 수학에 필요한 개념들을 개념 노트에 정리하고 노트에 풀이를 하면서 문제별 틀린 유형에 대해 분석. 이후 고난도 문제에 대한 사고 과정을 포인트 노트에 작성하는 것까지. 이세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지어 학습해야 수학 공부를 심화할 수 있다.
0: 자, 그럼 내가 문제 정리하는 방법 알려준 대로 한번 이 문제, 너가 체크한 문제인데 한번 정리해봐.
2: 사고 과정을 서술하는 포인트 노트 공부법. 방법이 몸에 익으면 개념과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신유형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만들어 문제 풀이의 지름길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풀이의 사고 과정을 직접 생각하며 글로 적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0: 다 풀었어?
1: 네.
0: 그럼 이제 봐줄게, 내가. 너가 생각했을 때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
1: 일단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제일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해.
0: 너가 처음에 생각한 게 SNM을 구하는 방법이지. 이 생각을 왜 했냐? 그게 중요하잖아. 이 생각을 왜 했냐면 문제에선 조건이 주어진 건 너가 말한 대로 SN, 부분합이 주어져 있지. 나조건과 문제에서 묻는 건 A행에 관련된 거잖아. 한마디로 합을 알려주고 원래 일반항을 구하라. 구하라 아니라 그 관련된 식을 구하라라는 게 문제의 핵심인 거지. 그래서 이 생각을 했지. 첫 번째, 나는 이런 걸 추구했으면 좋겠어. 부분합 SN을 주고 AN, BN을 유추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생각을 했다라고 써놓고, 그러면은 너가 말한 대로 SN을 구한 다음에 부분합으로 해서 AN 플러스 BN을 구할 수 있지. 이 방법도 중요하다 생각을 해야 되는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가 알고 있지만 중요한 개념이지. 그리고 이런 건 파란색 같은 걸로 체크를 해두거나 밑줄을 쳐줘.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을 너가 지금 정리를 안한게한 가지 있어. 그 개념이 뭐냐면 너가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는 과정이긴 하잖아. 물론 뺄셈이라서 이거랑은 이렇게 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두 식이 모두 수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서 수렴이라는 말은 안 썼지. 여기서 앞에서 이런 내용을 써줘야 돼. 모두
3: 쓰려나 모르겠어.

0: 같은데. 그래서 이게 이번 임무로 -3 답을 잘 구했어. 그럼 이제 난 포인트를 뽑는 기준을 알려줄 건데, 포인트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개념이나 전략을 뽑는 거야. 전략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포인트를 뽑는 두 번째 기준은 너가 몰랐던 거야. 접근법이 될 수도 있고,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산 테크닉일 수도 있어. 근데 너가 몰랐던 거지. 그럼 이 문제에서 그건 네가 얻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네. 그런 걸 포인트로 뽑는 걸 두 번째 기준으로 삼아서 이 두 가지 기준 내에서 포인트를 뽑아.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니?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래?
1: 이 부분이랑 다음에 여기서 이걸 뺄 수 있었던 이 부분.
0: 이 부분을 두 개를 포인트로 뽑았구나.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얻어가야 된다 싶으면은 뭐를 뽑을 것 같아?
1: 저는 이 부분.
0: 그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했지. 그럼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하나 쓴 다음에 이 내용을 한 문장 또는 간결하게 기호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을 해놓는 거야. 한번 요약을 해봐. 잘했어. 근데 이렇게 길게 쓰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만 네. 포인트잖아. 포인트는 빨리 보기 때문에 난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 대신 이 기호는 너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 못하더라도 너가 봤을 때 아 SN에서 AN을 뽑아내려면 SN이 뭐야? 부분합이지.
1: 네.
0: 부분합이라는 게 너무 알고 있으면 돼. 부분합에서 일반 하나를 뽑으려면 두 개에서 N-1을 뺀 걸 그걸 이미 이용한다 라고 포인트를 잡아주고, 포인트가 아니지만 중요한 개념은 파란색으로 체크해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1: 네. 제가 써보니까 이제 글자를 어디에서 써야 되고 얼마나 어떻게 써야 될지가 되게 막막해서 그런 부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프리를 쓰기 전에 일단 무작정 펜버터 잡지 말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야. 네가 왜 이런 생각을 했으며 그거를 이렇게 반영을 해석해야겠다 라고 머릿속으로 프리를 정리한 다음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쓸 때 말을 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옮긴다 생각하면은 조금 더 글을 쓰기 수월할 거야.
2: 수식으로 버릇처럼 문제를 풀던 게 습관이 되어버린 멘티.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익히는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더 긴 시간 멘토링을 하더라도 이 공부법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다. 며칠 후 멘토와 멘티가 다시 만났다. 그동안 멘티가 홀로 공부하며 작성해본 포인트 노트를 꼼꼼히 봐주는 멘토.
1: 제가 지난번 멘토링 때 배웠던 거를 한번 복습해봤는데 혹시 어떻게 복습하는 방법이 좋은지 그런 점이 궁금해요.
3: 시간을 들여서 이 포인트 노트 정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말했다시피 복습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지. 포인트를 적었잖아. 포인트를 적은 이유가 뭐였지? 너가 이 내용은 확실히 기억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포인트를 뽑은 거잖아.
1: 네.
3: 그러면 일단 포인트를 먼저 읽어. 그리고 프리를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사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n 플러스 1이랑 an 꼴이 1차 방정식의 꼴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 라는 게 되어 있지.
1: 네.
3: 그리고 이 문제에 적용을 해봤을 때 이렇게 관계식이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바꿨다 라는 부분이 포인트겠지.
1: 네.
3: 그리고 다음번에 이런 꼴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야겠다는 게 내 전략에 될 수 있는 거잖아.
1: 네.
3: 그래서 그 부분을 풀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만약에 너무 오랜만에 봐서 문제 전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이해가 가는 거야. 그때는 너가 말을 설명하는 것처럼 써놨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지.
1: 네. 저는 저만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직 편한데, 제가 만약에 이 방법을 고3 때 시작하면 좀 늦을까요?
3: 이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초창기에는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능을 몇 달 앞두고 아니면 오히려 6월 모의서 끝나고 그때쯤이라면 시작하는 데 늦는 감이 있겠지. 그래서 그때는 이런 방법을 해서 시간을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하지만 빨리 시작한다면 그만큼 효과는 볼 수 있을 거야.
1: 문제집을 그냥 많이 풀려고 하고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이 유형을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만 접근하려고만 하는데, 원형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빠트린 개념들을 다시 보충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0: 그런 비슷한 유형들을 풀 때도 한번 복습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적용할 수 있어서 네,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1: 문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권우군. 권우군의 그런 호기심은 졸업 후 만나게 될 세상에서도 큰 힘이 될 것이다.
2: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3: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 진짜 없어.
4: 진짜 어려운 문제
5: 이건 기다려야
6: 다른 문제로.
5: 기다려, 기다려. 오.
4: 아, 이런 것도 승부욕 붙었잖아. 로프를 잘 못 잔다고.
6: 다른 문제 할까요?
5: 이거 진짜 어려울 것 같아.
7: 권우가 공부 잘하니?
8: 권우 형이야? 그걸 말이라고 봐야 돼.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진수 안피인들레이 자피인들레이 피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간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여러분, 흑역사 있으신가요? 그 흑역사가 인터넷에 박제되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검색이 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늘의 이슈는 잊혀질 권리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건 사람이 있었답니다. 스페인의 마리오 곤잘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빚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후에 빚을 다 갚았고 성실히 살면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검색이 되어서 딸려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EU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글에게 그 링크를 삭제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잊혀질 권리, 즉 the right to be forgotten이라는 개념이 여러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자, 뭔가 이 잊혀질 권리라는 거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자, 오늘 우리가 풀어볼 문제에 이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문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었을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오늘은 30번부터 빈칸 31, 2, 3번 문제 풀어보는 날이죠. 자, 시작해볼게요. 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urrent increase on psychological trauma now speak of trauma as the damaging after effect of voicelessness까지 보겠습니다. 자, 현재의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상가들을 얘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On psychological trauma,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생각하는 사람들, 사상가예요. 자, 그 트라우마 생겼어라고 할때그 트라우마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사람들은 now speak of trauma. 자, 지금 이야기를 한대요. 트라우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s the damaging after effect of voicelessness. 자, voicelessness라고 하면 뭐야? 말을 하지 않는 거. 침묵으로 나타나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것은 뭐를 따라오는 거냐면 a life shattering event. 자, 삶을 뒤흔드는 이벤트, 후에 나타나는 침묵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라우마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삶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뭐 총격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뭐 건물이 무너졌다던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던가 이런 충격적인 이벤트 후에, 자, voicelessness, 뭔가 말하지 않는 것, 침묵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후유증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the devastating event leads to greater traumatic injury. 자, 이런 파괴적인 사건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더큰 트라우마의 상처로 이어진다는 거야. When there is no opportunity to testify to the event. 자, 언제 그것이 더큰 상처가 되냐면 언제? There is no opportunity. 기회가 없을 때. 뭐를 하는 기회가 없냐면 testify to the event. 자, 사건에 어떠한 입증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러한 기회가 없으면 이게 더큰 상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자, 트라우마가 있는데 트라우마가 만약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처가 더 커진다. 트라우마가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1번 선택지 devastating 뭔가 파괴적인 사건인데 우리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파괴적인 사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 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Thus, 그러므로 it is not only the immediate harm and hurt created by the traumatic event, but also the disclosure around it이라고 했어요. Thus, 그러므로 it is not only 자, 뭐일 뿐만이 아니라 the immediate harm and hurt. 자, 즉각적인 해로움, 그리고 아픈 거. 근데 그건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냐면 created by traumatic event. 자,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있어.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해라던가 아픔. 그것뿐만이 아니라 but also 또 무엇이기도 하냐면 자, 요거 not only but also는 봤을 것 같아요, 이미. 무엇이기도 하냐면 the disclosure around it. 자, disclosure 하면은요, close가 닫다잖아. 그럼 disclosure 하면은 닫아 있던 걸 여는 거예요. 폭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주변에 있는 거를 폭로를 하는 거래요. 그 주변에 imposed by 그거는 누구 때문이냐면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스스로에 의해서 자, 그거를 폭로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자, 지금 트라우마가 이야기를 못함으로써 상처가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 말인즉슨 그 사건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 침묵을 지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것이 더 상처입니다. 라는 흐름으로 이어져야지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소설, 폭로 다 열어내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뭔가 이상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 But once the process of emotionally testifying has started. 자, 무엇의 과정이냐면 감정적으로 testify, 증언하는 거. 자,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입증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번 시작이 되잖아. 그러면 it may have to go on for years. 그것은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ven so deep, 이벤트가 너무나 깊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that it takes that long a retelling. 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retelling, 다시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and requires that, 그리고 무엇을 또 필요로 하냐면 much repetition. 자,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etch the event. 자, etch 하면 R로 새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깊이 새기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이벤트를 into another's consciousness. 자,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 집어넣으려면 여러 번의 반복을 계속해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졌어. 자, 그러면 지금 2번 말고 이 but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자, 이런 트라우마적인 이벤트를 말로 표현을 해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하는 것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고 다음을 볼게요. But the retelling. 그러나 retelling. Retelling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는 걸 얘기하죠. 그것은 often in different forms and talking. 자, 말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라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도 talking 말고 such as dance, yoga, art, and writing. 춤을 추거나 요가라거나 아트라거나 writing, 글을 쓰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것도 appears to be 무엇처럼 보이냐면 the key to recovery. 자, 이런 recovery,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낫는다라는 거잖아. Retelling,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만 치유가 되는데 그 이야기의 종류라는 게 꼭 말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댄스라던가 요가라던가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recovery, 치유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staying the same. 자, 게다가 자 그냥 동일한 상태로 머무르는 거야. 자, 그냥 이 상태로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도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거야. 자, 그것이 it's a form of retelling. 그건 역시도 다시 말하는 것의 하나의 형태일 수도 있어. 뭐라고? 그냥 동일한 상태로 머무르는 거야. 자, 그것도 하나의 말하는 형태일 수가 있대. 그게 무슨 말이야? 뒤를 볼게. A portrayal of what happened through a fixed posture. 자, portrayal, 나타내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의 트라우마적인 이벤트, 나의 깊은 감정, 이런 거를 드러내는데 뭐를 통해서? Through a fixed posture. 자, 이런 딱 고정되어 있는 자세를 통해서. 근데 그것은요, that implies,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I'm not okay enough to move on with my life.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move on,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오케이 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있어야만 해요. 라는 거를 의미하는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may need to tell that story. 그러한 이야기를 that way,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For years. 몇 년 동안 before they are willing to risk destroying the negatives. 그들이 무엇을 하는 의지를 가지기 전에 willing to risk. 자, 위험을 가지기 전에요. destroying the negatives. 자, 이런 부정적인 것을 다 깨나가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쓸 의지를 가지기 전에 몇 년의 시간이 이렇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로 하면은 치유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던가 동일한 자세로 있다던가 이러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잖아.

아, 정답 몇 번이야? 정답 2번이야. 근데 이 문제 어려웠던 게 정답이 2번이기 때문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 정답이 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뒤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최근 들어 이 평가원이 그 틀을 다 깨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꼭 4번, 5번이 아니라 막 2번, 3번 이 정도에서도 정답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부분에 틀린 말이 나와버리면은 주제 파악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데. 자, 그런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 읽었으니까. 자, 이게 뭐냐? 바로 but the 힘들게 하는 것은 disclosure. 폭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조용히 있는 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니, 다 있는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일 수도 있고, by oneself.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아유, 뭐 이런 일이야. 그냥 뭐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볼것 같은데, 나말안 할래. 이런 식의 이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에 따라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이 트라우마를 만들 수가 있다. 트라우마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30번 풀었고 이제 3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여깄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고요. 빈칸이 가장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빈칸 문장부터 제대로 탁 읽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되겠죠. 자, normally 보통요, we think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as 빈칸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환경 문제. 그쵸? 그리고 their possible solutions. 환경 문제에 대한 가능한 솔루션을 빈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 오, 간단하네. 빈칸 문장이 아주 명확합니다. 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경 문제라던가 또는 그것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빈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거야. 자, 그럼 환경 문제와 해결책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거를 찾으면 되네. 자, 게다가 그 뒤에 어떤 힌트가 있냐면, if, for example 이라는 엄청 중요한 힌트가 있다.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빈칸에. 빈칸 바로 뒤에 예시가 나오면 엄청 땡큐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빈칸 뒤에 예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 예시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빈칸에 넣으면 된다라고 했잖아. 자, 이거 한 단어짜리 빈칸이잖아요. 그럼 뒤에 나오는 이 주절주절주절주절주절주절 하는 얘기를 어떤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을지만 생각하면 돼요. 할수 있죠? 해볼게. 자, if we are concerned with air pollution. 자, 만약에 우리가 air pollution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대기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we may present. 자, 우리는 내놓을 수 있습니다. 뭐를? A host of considerations. 자, 이 host of라는 단어 좀 알아두세요. A host of가 뭐예요? many랑 같은 거예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데, 떼어서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친구가 거의 없더라고. A host of many라는 뜻이에요. 많은. 자, 많은 고려할 거리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In discussing, 뭐를 토의함에 있어서 why it is bad. 자, 뭐에 이게 나쁜지, what its causes are. 자,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and what may be the solutions. 자, 솔루션은 무엇인지에 있어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요, 다양한 고려를 합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솔루션은 뭔지, 그게 왜 나쁜지 등등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we may talk about the health and economic effects of air pollution. 자, 에어 폴루션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talk about the health and economic effects.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the loss of aesthetic values it entails. 자, aesthetic이라고 하면 뭐야? 미적인 거잖아. 그래서 미적인 가치, 이것이 수반하고 있는 미적인 가치가 잃어버려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Such as, 예를 들어서, the erosion

of clear skies and big views. 자, 이런 푸른 하늘, 깨끗한 하늘이라던가 아니면은 big views, 탁 트인 전망,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또 its impact on natural systems, 자연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And a wide range of other consequences. 자, 그리고 또 다른 a wide range of 하면은 넓은 범위에라는 뜻이잖아. 넓은 범위의 다른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뭔가가 지금 계속 나열이 되고 있죠. 뭐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 우리가 air pollu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저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저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쵸? 그 다음에, in explaining its causes, we may mention the perverse incentives that encourage the use of private automobiles rather than public transportation. 자, 이번에는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 Air pollution이 도대체 왜 일어나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 그때 we may mention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perverse 잘못된 incentive 유인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 유인책은 encourage the use of private automobiles. 자, 이런 자가용의 사용을 오히려 독려한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public transportation 공공 대중교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정책적으로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안 타고 자가용을 더 많이 타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걸 원인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the inappropriate technologies. 적절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 자, 그거는 뭐와 연관이 된 거냐면 involved in heating and cooling. 난방, 그리고 냉방. 이런 거와 관련된 잘못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And the attitudes of people. 자,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태도냐면, who put their own short-sighted interests. 자, 그들의 근시안적인 관심사를 above everything else. 그 모든 것, 어떤 것 위에도 자기 위 관심사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cause에 대해서 얘기를 해. 사실 에어 폴루션이 왜 생기는 걸까? 아,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런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러저러 저러저러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 끝까지 읽지 않아도 요거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normally we think of environmental problems. 자, 우리가 환경 문제와 그것의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빈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 뒤에 에어 폴루션의 예시가 나왔는데, 에어 폴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가, 어떤 내용이 등장했어? 여러 가지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열되고 있었잖아. 자, 그러면 그거를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As 비싸다. separate, 분리되어 있다. technical, 기술적인, overwhelming, 압도적인, multidimensional, 다양한 측면이 있는. 정답은? 그렇지. 5번. multidimensional.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은 빈칸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we may consider possible solutions. 자, 우리는 가능한 솔루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솔루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야. 자, 근데 그 솔루션도요, 또 비슷한 얘기할 거야. Ranging from. 자, 어떠한 범위에 있냐면, public campaigns to change attitudes. 자, public campaign, 공공 캠페인이야. 태도를 바꾸자는. 자, 거기서부터 to carbon taxes. 자, 탄소에 세금을 매기는 거. 또는 congestion pricing. congestion pricing 하면은 교통 혼잡에 대해서 또 요금을 매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and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technologies 또는 대체적인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거야. 이러저러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multidimensional 한 솔루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we may disagree about the comparative importance

depends on various factors. 자, 우리는요, disagree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Comparative importance of various factors.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 누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저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but it would be strange. 자, 이상해요. 뭐라고 생각하는 게? To think that any one of them is beside the point. 자, 그것들 중에 어떤 하나가, 자, 완전 포인트를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해요. 또는 irrelevant. 자, irrelevant 하면은 관련이 없는 거죠. 자, 관련이 없다던가, or completely out of bounds. 자, 엉뚱하다던가. 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multidimensional 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영자스 퀵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내가 단어 하나 알려줬잖아. a host of 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굉장히 빈출되는 표현인데 단어장에 잘안 나와서 너네들이 아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 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죠? 좋아요. 자, 이제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 문제입니다. 자, 빈칸 3점짜리인데 빈칸의 위치는 어딨나 하고 봤더니 마지막에 있어요. 자, 마지막에 있고요. without forgetting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without forgetting 이라고 한다면, 자, forgetting이 뭐야? 까먹는 거죠. 까먹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빈칸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잊지 못하면 빈칸합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그걸 찾으면 되겠네? 자, 찾아봅시다. 자, making information accessible to everyone with an internet connection입니다. 자,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Everyone with an internet connection. 자, 뭐와 함께? 인터넷 연결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보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서 the web intensifies the problem of 이것이에요. 프랑스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읽지를 못하겠는데, 자, 이 웹은요, 강화했대요. 무엇을? 어떤 문제를 강화했대요. 근데 이 문제를 강화했는데, 그것의 의미가 여기 나오죠? 무엇이냐면, right to be forgotten. 뭐요? 잊혀질 권리라는 문제를 강화시켰습니다. 라고 해. 내가 영자의 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여기 등장하네요.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잊혀질 권리. 쓰고 가볼게요. 잊혀질 권리에 문제가 더 intensifies 하니까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 which has, 근데 그것은요, long legal tradition emerging out of French law. 자, 오랜 법적인 전통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된 French law. 자, 어떤 프랑스의 법에서 등장하게 된, 거기서부터 뭐 유래된 어떤 오래된 전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자, 일단은 잊혀질 권리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초반부에. 그 다음에 this right protects the will of a citizen. 자, 그래서 이 잊혀질 권리라는 권리는 무엇을 하냐면 보호합니다. 뭐를 보호하냐면 the will. 뭐를 보호해요? 의지를 보호합니다. 무엇의 의지냐면은 of a citizen. 어떤 시민의 의지를 보호해요. 그 시민이 어떤 시민이냐? Who has been convicted of a criminal act?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을 받은, 그러니까 기소가 돼가지고 범죄자로 확인이 된 그런 사람인 거야. 자, 그런 사람이 and has paid a debt to society. 자, 그런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빚을 다 갚았어요. 형을 다 살고 나왔고 벌금을 다 냈어요. 그래서 죄를 다 페이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to no longer be remembered for those past facts. 자, 더 이상 기억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and to be able to build a new and a new public image. 자, 뭐를 가능하게 해주냐면은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퍼블릭 이미지, 그것을 만들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리즌의 시민의 will, 어떤 의지를 보호해주는 권리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죗값을 다 치렀다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invention은 by the past예요. 자, 어떠한 권리냐면 reinvention, 다시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지. 자, that protects the future of the person. 자, 그 사람의 미래를 보호해 주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colonization 하면은 식민지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식민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포로 잡히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미래를 살수 있게 도와주는,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능력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잊혀질 권리라는 건 뭐라고요? 새로운 삶, 새로운 이미지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과거를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미래를 새롭게 살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바로 잊혀질 권리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The 19th Century Philosopher Friedrich Nietzsche. 자, 이 19th Century 19세기의 Philosopher 누구요?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수능에 칸트 나오면서 엄청 많이 틀렸잖아. 그리고 철학자들이 가끔씩 등장하면서 힘들게 하거든요. 이번에는 니체가 나왔어요. 니체는 knew it very well. 이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When he spoke of the need of a billion for life.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need of a billion for life. 망각이에요, 망각. 자, 그러니까 삶에 대한 망각의 필요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그걸 얘기할 때이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과거의 사람이지만 비슷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망각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So it's even more important than ability to remember. 자,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than the ability to remember. 기억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대요. 뭐가? 망각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Without forgetting 이라고 나왔어요. 대박 힌트예요. 자, 왜냐면 우리 빈칸이 without forgetting 빈칸이잖아. 뭐요? Without forgetting 빈칸이라고요. 자, forgetting을 하지 않으면 빈칸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 문장에서 without forgetting 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왔어. 그러면 같은 말을, 같은 주제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without forgetting 뒤에 나오는 내용이 곧 빈칸과 같은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자고. 자, without forgetting, one would remain bound to an eternal presence of the past. 자, 어떤 사람은 remain bound to,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묶여 있게 되냐면 eternal presence of the past. 자, 과거의 영원한 존재 속에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끝나질 않아. 과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에 묶여 있게 되고, 그것은 that does not allow for building a different future. 뭐를 하냐면 미래의 다른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밑줄 친 부분을 정리한 게 되겠네. 자, 그 말인즉슨 뭐야?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만드는 거. 그거잖아요. 미래를 만들 수가 없다. Without forgetting. 잊지 못하면. 그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without forgetting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뭔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You cannot plan nor you hope. 당신은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어요. 이거 어때요? 미래를 꿈꿀 수 없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오케이. 해놓고 나머지 2, 3, 4, 5 한번 볼게요. 자, are unable to learn from your mistakes. 당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실수로부터 배운다랑은 상관이 없고요. 자, 한번 볼게요. Will forever be bound to the cycle of reinvention. 자, 무엇에 영원히 묶여 있게 되냐면 the cycle of reinvention. 재개발, 재탄생의 사이클에 영원히 묶여 있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재탄생을 못하는 게 문제지. 재탄생을 계속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4번 볼게요. Become overly sensitive. 자, 과도하게 민감해진대요. 무엇에 있어서? To the moral failing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덕적 결함, 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 민감해지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5번 볼게요. Not only retain every memory, but also fully embrace the present. 자, 무엇이냐면은 모든 기억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현재를 완전히 수용한다. 이게 현재를 수용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잊지 못하면 미래도 알수 없다. 미래를 꿈꿀 수도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게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려고 했더니 영자 시클 픽 나왔습니다. 자, 같은 말의 반복. 자, 방금 전에 without forgetting blah blah blah 하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without forgetting blah blah blah 하는 게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빈칸 문장이 바로 위에 두번 반복이 된 그러한 경우에 문제가 등장한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자, 다른 예시들도 한번 볼게요. 자, When we home in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 2026학년도 6월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에 집중을 하면은 We increases our motivational intensity. 자, 우리는요, 이런 동기적인 intensity, 강도가 너무 세져요. 그래서 뭐를 강화하게 되냐면 What'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에 집중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눈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게 된다. 라는 말이 앞에 나왔거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것이 brief moment. 잠깐 동안에는 the trade-off, 이러한 trade-off, 교환이 worthwhile,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but when we, 그리고 나서 여기 빈칸이 나왔었어.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이렇게 나왔었거든. 자, 그러면 여기가 없는 상태에서 뒤에 것만 보는 거야. 우리는 단서를 놓치게 되고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라는 말이 이 뒤에 나왔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뒤에 부분이 같으니까 앞에 부분에 뭐가 올지 유추를 충분히 할수 있었어. 앞에 홈인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갔어야 돼. 따라서 정답은 zoom in for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하나에 집중을 하면 이라는 의미가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게 빈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같은 표현이 빈칸에 나오잖아. 빈칸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이 나오잖아. 근데 그 표현이 앞에 또다시 등장을 한다면 그 표현 주변에 있는 표현들이 정답의 근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짐 캐리가 한때 말을 했듯으로 시작을 합니다. I think Everybody should get rich.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and famous, 유명해졌으면 좋겠대요. And do everything they ever dreamed of.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봤으면 좋겠답니다. So they can see that. 그들이 볼수 있도록. It's not the answer. 뭐라고요? 그게 답이 아님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인용구가 하나 나왔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꿈꾸는 거, 갖고 싶은 거, 그거 다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야 그들이 뭐를 볼수 있어? 그게 답이 아님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실제로 다 되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뭐를 알수 있다? 그게 답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짐 캐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part of this is the same reason. 자, 이것에는 동일한 이유래요. That predicting how you will respond to risk. 자, 당신이 어떻게 리스크, 위험에 반응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is difficult,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이유고 it's hard to 빈칸 이런 말이 나왔어요. 빈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빈칸이 어려워.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정확히 어렵다는 것일까? 앞뒤 내용을 총 읽으면서 종합을 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if you think of your future self living in a very large expensive house, you imagine basking in splendor and everything feeling great.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봐봐. 뭐가 있어? if가 있어. 빈칸 뒤에 if가 있어. 이거 뭐야? if도 뭐의 시그널이야? 그치? 예시의 시그널이잖아. 빈칸 뒤에 예시 나왔네? 그러면 그 예시의 내용 잘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자, 어떠한 예시가 나왔냐면, 당신이 당신의 미래의 자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의 내 모습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living in a very large,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expensive house, 굉장히 비싼 집에 사는 거야. 그러면 you imagine 당신은 상상을 해요. basking in, 자, 만끽한대요. a splendor, 그 장엄한 것을. 그리고 and everything feeling great,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엄청나게 기분 좋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뭔가 행복한 상상을 할수 있어. 자, 그런데 what's easy to forget is, 자, 여기에서 잊어버리기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it said, people in such houses. 자, 이러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can get the flu. 뭘할수 있어요? 독감에 걸릴 수 있어요. become involved in lawsuit. 뭐할수 있어요? 그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argue with their spouses. spouses 하면은 배우자잖아. 배우자랑 싸울 수도 있고요. and suffer with insecurity. 자,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and get annoyed with politicians. 자, 어떤 정치인 때문에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즉, 자, 여기 이런 엄청난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자예요. 세상 다 가진 행복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어때요? 똑같이 부부 싸움을 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화를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리고 Which in any moment, 자, 그것은요, 어떠한 given moment, 어떠한 주어진 순간에 can supersede, supersede라고 한다면 대체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대체할 수 있어요. 뭐를? Any joy that comes from material success. 자, 어떠한 기쁨인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냐면 comes from material success, 물질적인 성공에서 오는 기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한번 볼게. 자, 예시가 나왔습니다. 자, 예시가 어떤 예시야? 내가 엄청 멋진 집에서 사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상상해? 이런 집에서 살면, 와, 세상 행복하겠다. 자, 너무 행복하고 맨날 맨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기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 멋질 것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이 있고, 똑같이 괴로움이 있고, 우리랑 똑같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은요, 어떤 순간에 이 material success, 물질적인 성공이 가져다 주는 joy가 있을 거 아니야. 기쁨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어떤 순간에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이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future fortunes, 자, 미래의 fortunes 하면 뭐예요? 포춘 쿠키 할때그 포춘 말고 fortune은 행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라는 뜻도 있거든요. 미래의 부는 are imagined in a vacuum. 자, vacuum 하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갖다가 vacuum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상상, 미래에 대한 부, 이런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맘대로 막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뻗기가 중요하죠. Reality is, 뭐요? 현실은 it's always lived with the good and the bad taken together.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현실이죠. 무엇이냐면, 항상 현실은 lived with the good, 좋은 거, 그리고 and bad, 나쁜 거가 taken together, 함께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물론 즐거운 것도 있어요. 그치만 괴로운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competing for attention. 자, 우리의 주의를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그 말인즉슨 어떨 때는 막 기쁜 게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만 어떨 때는 슬프고 고민스러운 게내 머릿속에 막 들어오면서 내 주의를 앗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you might think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You know how it will feel. 당신이 안다고요. 어떤 기분을 느낄지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로또에 당첨만 되면, 저런 집에 살면, 나는 어떤 기분을 느낄지, 아, 난 당연히 알지. 아, 보나마나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then you experience it firsthand and you realize, okay, it's more complicated than you thought.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you experience it. 당신이 그것을 경험을 해요. 어떻게 firsthand? firsthand 하면 뭐예요? First hand, 첫 손이잖아. 자, 이거를 의미 무엇이냐면 직접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해요. 그러면 then you realize. 자, 그러면 당신은 알수 있어요. 아, okay. It's more complicated than you thought. 아, 더 복잡하구나. 무엇보다 than you thought 생각한 것보다 생각한 것만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행복하지만은 않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짐 캐리가 했던 말이랑 일맥상통하죠. 이거는 힌트를 앞에서도 주고 뒤에서도 주고 있어요. 자, 짐 캐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다 행복해 보고 다 뭔가 꿈꾸던 걸다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it's not the answer, 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라고 앞에서 얘기를 해줬고,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멋진 집에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들도 괴로움이 있어요. 라는 예시를 다시 한번 주고 있죠. 그래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힌트를 두 번이나 주고 있는 그런 고마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봅시다. It's hard to 빈칸이에요. 자, 뭐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뭐 하기가 어려울까요? 자, 우리 이거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Cope with risks unless you have an optimistic outlook 이라고 해요. 자, 뭐 하기가 어렵냐면은, cope with라고 하면 다루다라는 뜻이잖아. risk는 위험이에요. 위험을 다루는 게 어려워요. unless, 뭐 하지 않으면, you have an optimistic outlook. 자, optimistic 뭐지? 긍정적인이잖아요.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리스크를 다루는 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unless의 의미 알죠? 뭐예요? 뭐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imagine the full context until you experience it firsthand. 자, 상상할 수 없습니다. 뭐를요? 전체적인 맥락을. 뭐할 때까지? 당신이 그것을 experience it. 경험할 때까지. 어떻게? firsthand. 직접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자, 그것을 맥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때? 내가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진 몰라. 그 얘기를 짐 캐리 이야기를 통해서도 했고, 이 멋진 집에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구나. 이렇게 골라줄 수 있었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set your life course if you ignore material success altogether. 자,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삶의 코스, 삶의 궤적을 만들어요. If you ignore material success altogether. 만약에 당신이 물질적인 성공을 완전히 다 무시를 하잖아? 그러면 삶의 궤적, 삶의 길, 이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네 마네가 아니었죠. 물질적인 성공을 거둬도 그게 그렇게 심플하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3번도 아니고요. 4번 볼게요. 자, prepare yourself for possible risks while suffering with insecurity라고 합니다. 자, 당신이 준비를 하래요. 뭐에 대해서? possible risks,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요. 자, 근데 뭐를 하는 동안에? suffering with insecurity. 자, insecurity라고 하면은 불안정성을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불안정성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하라라고 했어요. 아, 불안하니까, 아, 이런 위험에도, 저런 위험에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0: 이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자, 5번 볼게요. Plan for your future. 자, 미래를 계획을 하래요. When you are obsessed with specific scenarios. 자, 뭐를 할 때? 당신이 집착을 할 때. 특정한 시나리오에. 특정한 시나리오에 집착을 하잖아? 그러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뭐 어떤 시나리오에 집착한다. 이런 거 아니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빈칸 문제 3개를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 퀵 체크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be bound to라는 단어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퀴즈로 가지고 왔어요. be bound to 의미를 찾으셔서 이 의미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벌써 몇회 모의고사야? 3회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도 중간 부분을 넘어서 쭉쭉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어때요? 실력이 좀 늘고 있는 거 같나요? 자,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복습 잘 하시고요. 자, 다음번, 다다음번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조금 더풀거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력 유지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고 있지? 알았지?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물리학도 장했습니다. 자, 이제 2단원 전자기장으로 갔습니다. 아무래도 2단원 전자기장도 1단원 역학과 에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다. 뭐 구물소 운동이라든가 돌림임이라든가 일과 에너지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2단원에서도 중간중간 어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대로 잘 해결을 해내야 하고, 또 중간중간 하다 보면 어렵고 그 다음 내용은 좀 쉽고요. 또 어려운 내용 나오면 또 쉽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쭉 어려우면 정말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극복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입니다. 전기장은 물투 수능에서도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 상당히 어려운, 정말 정말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를 출제되는 그런 파트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좀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를 해봐야 하고요. 그 다음 정전기도는 그래도 좀 수월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용어 정리라든가 좀 개념만 잘 확인을 해주면 돼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전기장에 들어가기 앞서 전기력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기력 쿨럼 법칙은 물 원에서 공부해 왔죠? 물론 좀 오래돼가지고 까먹긴 했을 텐데, 전기력을 크게 나타내는 쿨럼 법칙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양쪽에 전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플러스니까 양전하예요, 그죠? 플러스 양전하, 마이너스 음전하.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밀어. 근데 얼마나 세게 밀지? 라는 걸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크기를. 여기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당겨. 얼마나 세게 당기지? 라는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이 바로 쿨럼 법칙이고, 그 쿨럼 법칙에 나타나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 다음, 각각의 전하량의 곱에 Q1, Q2, Q1, Q2 이렇게 곱에 비례한다라고 쓰고, 요거를 이퀄로 바꿔주면 여기 이제 K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수능 문제 풀 때는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뭐몇 배냐, 얼마냐, 몇 F냐 이런 걸 따질 때요 K를 1로 놓고 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 좀더 수월하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풀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만약에 서술형으로 문제 나왔을 때 K를 1로 잡으면 안 돼요. K는 그냥 어떤 수를 정하는 상수값이기 때문에 K를 꼭 빼지 말고 써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능과 내신 시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이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중요하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다. 그리고 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쪽이 F다. 뭐 여기도 F가 됩니다. 아무리 왼쪽이 플러스 2쿨롱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200쿨롱이야. 그러면 이거보다 100배 전기량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도 둘이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F로 크기는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 보면 좀 전기량이 큰 그런 전하가 더 세게 밀고 또 전하량이 약한 건 약하게 밀고 할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로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역제곱 법칙을 해서 R 제곱분의 1 되는 게또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가 이미 1단원에서 배웠던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는 중력은 질량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를 갖고 있고 또 질, 그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서 바로 이 요소가 쿨럼 법칙과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중력은 네 글자로 만유인력이라고 해서 이 힘은 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힘의 종류가 하나란 말입니다. 힘의 종류가 하나니까 부호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길 보세요. 지금 플러스랑 플러스는 서로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힘의 종류가 몇 개? 두 개가 나옵니다. 힘의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규정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인간이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힘의 종류인 두 개를 부호인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별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랑 플러스니까 전하량의 곱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힘의 부호도 플러스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서로 미는 청력이구나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플러스랑 요거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요걸 곱하면 부호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 마이너스는 우리가 인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힘의 종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종류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쿨럼 법칙의 F는 전기력의 크기를 따지기 때문에 요렇게 화살표의 방향이나 아니면 청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부호를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단원의 제목은 전기장이었어요. 근데 왜 전기장인데 전기력을 먼저 공부할까요? 그 전기력이 전기장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기장으로 가겠습니다. 전기장은 전기력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 1에 있는 내용을 물리학 2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 1에 있는 전기력을 잘 공부해 놓으면 이제 전기장을 공부할 때는 베이스가 되니까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수능으로 물투를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능에서는 이 전기력과 전기장을 한 문제에 함께 출제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전기력과 전기장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두시고 그 관계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기장은요. 전기장 해서 electric field. 전기가 electric city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전기장은 electric 장 field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기장이라 부릅니다. 그 전기장은 첫 번째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전기장은 electric field라고 해? 그러면 우리 대문자 2라고 쓰자. 기울여 썼습니다. 물리량이고요.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E는 Q분 F 아니면 분수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는 전기력에 초점을 두고 싶으면 F를 주인공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할 수 있겠죠? Q, E. 우리가 보통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어쨌든 지금 왼쪽에 있는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라는 이 공식은 이 공식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꼭 한번 정리해 두시고 영어로 나오는 것들 자꾸 말로 써서 표현해서 자꾸 암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두시고 먼저 이해해야죠. 저거 어떤 물리량을 뜻하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고 여러분 힘은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전기장의 방향이 곧 힘의 방향입니다. 이건 그냥 힘이 아니야. 바로 전기력입니다. 전기력. 단위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세기를 우린 전기장의 세기라 부르고 그때 전기장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다. 전기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기력이거든요. 전기력의 경우에는 공식을 쓸 때 K, 그죠? 그 다음에 R제곱분의 Q1, Q2 뭐 하나의 전하 대문자 Q 또 하나의 전하 소문자 Q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있는 Q하고 위에 있는 Q가 지워지고요. 남는 것이 이렇게 K, R제곱분의 Q만 남네요. 이렇게. 자, 여기 여러분 제가 나누기 플러스 1 하고요. 곱하기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위 양전합니다. 단위 양전하니까 플러스 1 쿨롱이 되겠죠? 여러분 플러스 1은 나누나 마나예요? 플러스 1은 곱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부를 때 단위 양전하가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전기장 세기, 그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만 딱 이렇게 써놔가지고 E는 Q분의 F라고 암기한 친구랑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친구랑은 천지 차이의 물리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도 푸는 방향이나 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 하고 그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생각들 이렇게 해가면서 접근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보다 물리를 먼저 공부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 잘 빈칸에 좀 적어 넣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싹 지워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지금 전기장의 세기가 이 시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유도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걸 보면 뭐가 남냐면, 여기 Q 보이죠? Q. 이 Q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어떤 임의 전하의 전하량입니다. 요게 바로 요. 플러스 양전하군요. 거기에 Q가 바로 이 Q예요. 상황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음전하의 전하량 크기가 Q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플러스 Q라고 쓸수 있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Q라고 쓸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Q가 갖는 의미야. 그냥 어떤 공간에 그냥 임의의 어떤 전하가 딱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Q입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바로 이 전하를 Q라고 한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바로 이 전하가 Q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그런 힘의 방향, 크기, 색이죠. 그런 걸 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막 화살표가 있는데, 자, 이쪽부터 볼게요. 여기에 단위 양전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랑 플러스는 밀겠네.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 되고, 세기는 화살표의 길이만큼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알고 싶은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알고 싶은 곳이 여기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플러스 1쿨롱을 두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 밀 테니까 밀 것이고, 여기보다는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힘의 크기보단 작아지겠죠. 그래서 화살표 크기가 작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알고 싶은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어딘지, 얼만큼인지 알고 싶은 곳이 이렇게 많구나. 여기 알고 싶어? 여기도 알고 싶어? 여기, 여기, 여기. 그 알고 싶은 곳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죠? 전기장 세기는 Q, 여기 있는 전하, 그 다음에 R제곱, 떨어진 거리, 이렇게 해서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세기, 그 다음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그림. 이번에는 마이너스 Q인 음전하예요. 그 음전하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다가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쿠롱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겠죠? 그래서 방향이 이 방향이 된 것이고, 떨어진 거리만큼 이렇게 그 전기장의 세기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이나 색이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도 플러스 1쿨롱을 두면 되겠죠? 당연히 당기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일 것이고, 여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멀리 있기 때문에 화살표 크기보다 좀 작아진 걸알수 있습니다. 떨어진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알고 싶나 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조심할 거. 쿨롱 법칙은 두 개의 전하가 실체가 있어요. 뭐 그냥 뭐 전하가 되게 작긴 하겠지만 그냥 우리 그냥 탁구공처럼 생겼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전하 하나 있고요. 여기도 플러스 전하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존재하는 거고, 이것도 실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그두 전하가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있고, 떨어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전하량 곱에 비례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쿨롱 법칙에 나오는 전기력은 두 전하, 실체가 있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임에 반해, 전기장의 세기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전하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위치, 곳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단위 양전하를 딱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기장 세기 E는 Q분의 F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렇게 식이 바뀐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 실체가 있는 건 여기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알고 싶은 곳, 장소, 위치, 이런 것뿐이구나. 그런데 전기력의 경우에는 둘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 그런 전하에 대한 어떤 힘의 관계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전기력은 매우 닮아있지만 달라요. 닮아있지만 달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좀 전기장 공부할 때 편리합니다. 그리고 좀더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속도나 또는 정확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위에 있는 식처럼 전기력이 전기장 안에, 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전기장이 주인공이에요. 전기장이 주인공일 때는 여기다 이렇게 E라고 써서 정리를 하지만 이번에는 전기력을 주인공으로 둘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F가 되면 요거 두개 곱해서요. Q, E 라는 식을 만듭니다. 어쨌든 뭐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식도 되게 많이 쓰는 식이라서 요것도 따로 이렇게 좀 암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라 이 식을 써놓고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만 그 유도하는 시간도 좀 아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리를 해두고 가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기장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어려워서 뭐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까다롭고 어렵다는 걸 많이들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다음은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어떤 전하들이 있을 때 거기에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반향들을 라인으로 쭉 그어 놓은 건데 실제로는 그냥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몇 가지 규칙만 알면 아주 손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왼쪽에 있는 플러스 양전하부터 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양전하는요, 전기력선을 그릴 때는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플러스 1을 여기 놔봅시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플러스 밀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어디다 놔도 다 이렇게 다 뻗어 나가는 그런 방향일 테니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 겁니다. 아,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나가는 방향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음전하입니다. 음전하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싶은 곳에 플러스 1쿨롱을 두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당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그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전기력선을 그린다인데 그것 또한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이구나라는 것입니다. 플러스에서 나오고요. 마이너스는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플러스만 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만 있을 때. 근데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주변에 옆에 같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근처에 있으면 플러스는 뭐 하는 거? 나오기만 한다 그랬죠. 그럼 막 나와야 돼요. 나오는데 지금 이쪽에서 나오는 거 하고 이쪽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하면 크로스 겹쳐버리죠.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기력선의 특징 중 하나는 플러스에서 나오고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겹치면 안 되고 갈라져도 안 되고 겹치면 안 되고요. 갈라져도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쯤에 야, 우리들이 겹치면 안 된대! 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전기력선을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전기력선을 만들다 보니까 가운데가 텅 비게 됩니다. 밀도가 주변보다 약한 곳이 생기게 되죠. 자, 이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쭉 연결해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센터를 딱 대칭점으로 만들었을 때탁 접으면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부분을 볼수 있죠. 아, 이때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하량은 같구나. 크게 같구나. 예를 들면 여기를 Q라 합시다. 그럼 여기도 Q가 되어야만 가닥수가 같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센터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거죠. 오른쪽처럼 플러스는 EQ고요. 마이너스는 Q면 이거는 전하량 크기가 다르죠. 그죠? 그럴 때에는 플러스가 더 세기 때문에 그 둘의 중심을 이어도 둘은 대칭이 되지 않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먼저 하나 방향 찾는 거, 그 다음에 겹치거나 갈라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 그렇게 하나.

하고요. 자, 두 번째. 이 선들이 있죠. 선들의 조밀한 정도는 바로 자기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는 이 라인과 이 라인의 간격이 조금 멉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긴 되게 좁죠? 이렇게 좁으면, 아, 전기장이 센 곳이구나. 이렇게 넓으면 전기장이 약한 곳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본단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는 굉장히 촘촘해요. 전기장이 센 곳입니다. 이런데는 듬성듬성 널찍널찍하죠, 그죠? 전기장이 약한 곳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전기장이 매우 약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요 선들의 간격을 가지고 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기력선은 우리 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이 그림이나 또 나중에 공부하게 될 자기력선, N극과 S극 이 부분하고도 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그림으로 볼 때도 쉽게 이해가 돼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류의 전기력선 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평행한 금속판의 전기력선입니다. 자, 이건 뭐냐? 요게 지금 이렇게 네모난 막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평행한 금속판이라고 있습니다. 금속판이니까 사실 비스듬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판. 이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걸 우리가 옆에서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치 막대처럼 보일 뿐이에요. 얘는 금속판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력선을 그을 수 있어요. 전기력선, 전기력선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요. 요 간격이나 요 간격이나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죠, 그죠? 일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장이 조밀한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있으면 전기장이 세고 전기장이 듬성듬성하면 그 전기력선이 듬성듬성하면 전기장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의 간격이 일정하면 전기장은 어때요? 일정하겠죠. 우리 이걸 뭐라 부르냐면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불러요. 균일한 전기장. 선생님 저 이거 들어봤어요. 어디서? 물원에서 했던 균일한 자기장. 기억나죠, 그죠? 그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균일한 전기장. 아, 여기는 전기력선의 간격이 그 촘촘한 정도가 모두 같기 때문에 일정한, 그리고 균일한 전기장 세기를 갖는 그런 공간이구나.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말을 쓰고, 균일한 전기장이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 그걸 F로 주인공을 만들면 QE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균일한 전기장은 전기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어떤 전하를 뭐 양전하라 합시다. 전하를 뿅 하고 여기 집어넣어요.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이 양전하가 이 균일한 전기장 안에서 운동하게 될 텐데, 뭐 양전하의 전하량을 플러스 Q라고 합시다. 그러면 균일한 전기장이니까 전기장 세기 일정하죠? 이 안에서 플러스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전하량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죠? 그러면 일정한 Q에 일정한 E를 곱했으니 여기는 F도 뭐예요? 그치. F도 일정합니다. 여러분. 힘이 일정하대. 힘이 일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바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등가속도 운동은 1단원 저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맞아요, 여러분.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전자기장 2단원에서도 그대로 쓰인답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놓쳐선 안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전화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F는 MA니까 F는 MA에서 지금 이곳에서 받는 힘은 바로 전기력 QE. 이렇게 전기장에서 받는 힘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서 A로 정리해주면 M분의 QE. 이렇게 가속도를 갖게 되고요. 그런 가속도 운동을 하는 전화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앞에 아까 봤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전기력선과 다르게 지금처럼 평행한 금속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서술형 문제든 아니면 객관식 문제든 여러분에게 시험에서 좀 어려운 그런 물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꼭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상황에 대한 뭐 식도 좀 정리해봤고 균일한 전기장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력을 무시합시다. 여기는 지금 이 입자는 전기력만 받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판이 있고 균일한 전기장이 있는 곳에 V0로 뿅 던지게 되면 얘는 이렇게 쭉 직진하지 못합니다. 왜? 플러스는 플러스를 밀 것이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당기겠죠. 따라서 이 입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슨 운동합니까? 그죠? 포물선 운동하죠. 마치 우리가 중력장 내 운동에서 수평바위로 던진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똑같이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에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왜? 지금 전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으로는 아무 일도 없죠. 따라서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게 되고, 그다음 연직방이라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수평 연직하면 우리 중력과 연관된 거랑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걸 이렇게 X 방향, Y 방향이라고 해서 중력을 좀 무시한다고 합시다. X 방향, 등속도 운동. 그다음에 여기는 Y 방향은 당연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그렇게 X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Y 방향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만난 최종적인 이 입자의 운동은 무슨 운동?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여러분, 어떤 느낌 드나요? 정말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같은 개념의 유사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물리학2에서는 물1과 다르게 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X축과 Y축의 2차원적인 운동, 아니면 Z축까지 함께 들어간 3차원적인 공간에서의 운동,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그런 과목이다라는 걸 정말 여실히 이 부분을 보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치워놓으면 완전히 중력장 내 운동과 똑같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높이를 우리가 H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한 시간 t는 루트 g분의 2h. 이건 바로 우리 자유낙하할 때의 그 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중력을 무시한다 했으니까 이 식을 쓰면 안 되고 거기에 대응되는 물리량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바로 a분의 2h입니다. a는 뭐예요? 바로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저기 있는 m분의 QE 그리고 EH를 넣은 요게 바로 시간 T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QE분의 EH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평 도달거리 R의 경우에는 V0의 X 그냥 수평 방향 처음 속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요. 보면 지금 X 방향 V0 처음 속력이고요. 그 다음 시간은 조금 전에 구한 이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수평 도달거리,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까지 구해낼 수 있는 포물선 운동에서의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평행한 금속.

부족판에서의 어떤 입자들의 운동을 해석하는 부분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아마 여기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해서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명확하게 구별하는데 이 문제를 과감하게 써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좀 욕심이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의 범위에 포함된 친구들이라면 잘좀 정리해서 말끔하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좀 수월한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입니다. 여기도 너무 쉽다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랑 같이 내신 시험을 완벽하게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정확한 용어, 정확한 개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술형 문제나 객관식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방법들, 이런 걸좀 익혀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보면 금속 막대가 있어요. 금속 막대면 여러분 뭐예요? 도체죠, 도체.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입니다. 그 도체에 보면 처음에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그들의 개수가 같아서 플마, 셈, 영. 이렇게 된게 바로 전기적 중성이죠. 여기 보면 빨간색이 플러스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란색이 마이너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플러스 여섯 개랑 마이너스 여섯 개가 있으니 0이네?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네? 근데 그렇게 전기적으로 중성인 금속막대 도체에 대전체, 전기를 띤 물체가 슥 가까이 옵니다. 중요한 거,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까이 올 뿐이에요. 그리고 접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플러스가 쓱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플러스는요, 무거워요. 몸집이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마치 압정으로 딱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무거운 입자라서 다음과 같이 위치가 아까랑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됩니다. 대신에 금속막대인 도체에 들어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들이 플러스가 쓱 오게 되면 으악 하고 쫙 끌려가요. 이렇게 끌려갑니다. 맞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왼쪽은 마이너스가 6개인데 플러스가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쪽은 뭡니까? 아, 여기는 마이너스를 띠겠죠. 이렇게. 오른쪽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더 많습니까? 플러스가 많죠? 그러면 플러스를 띠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중성이었던 도체에 다음과 같이 극이 나뉘는 분극 현상이 생깁니다. 한쪽은 마이너스로, 한쪽은 플러스로 마치 극이 나뉜 것처럼 분극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처럼 금속막대, 도체 같은 금속막대의 분극 현상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플라스틱 막대예요. 여러분, 플라스틱 막대는 뭐죠? 바로 절연체죠. 절연체, 부도체라고도 하고요. 유전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 학생들은 부도체라고 다시 배우는데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은 절연체라고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부도체라고 썼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용어가 있을 거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가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이제 절연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전기를 통하지 않아요. 전기를 통하지 않고 위처럼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동글동글 그려놓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원자 하나하나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가 쓱 가까이 접근합니다. 쓱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위에 있는 도체 같은 금속막대는 자유전자들이 와! 하고 쫙 끌려가는데 여기 있는 플라스틱 막대는 자유전자가 없거든. 하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대전체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쏠리게 되고, 왼쪽으로 쏠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체에서 일어나는 분극 현상을 우린 뭐라 부르냐면 유전 분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물론 절연체 또는 플라스틱 막대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유전 분극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그 플라스틱 막대 같은 이런 물체를 우리는 이렇게 유전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요 아래에 있는 유전 분극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그 문제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유전 분극에 대한 설명을 정전기유도 현상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할때 요런 용어들 분극이란 말, 또 절연체라는 말, 또 그런 부분들 좀 표현하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서 정전기유도와 유전 분극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개념이에요. 바로 검전기입니다. 검전기는 아마 실험을 한 친구들이라면 눈으로 쉽게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검사한다.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용으로 우리가 검전기라고 불러요. 위에 보면 대전체를 플러스로 두는데 플러스를 두는 이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조금 쉽게 접근하시라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는 그 부분을 아래쪽에 한번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하면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 대전체고요. 요게 금속판, 금속 막대, 금속 박이라고 봅니다. 얇을 박자예요. 전기가 있어도 바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서 금속판, 금속막대, 금속박 전부 다 금속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 대전체가 쓱 가까이 오면 이 안에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었지만 마이너스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가 그리고 먼 쪽에는 같은 부호인 마이너스가 대전되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맞죠? 근데 거기에다가 두 번째, 손을 댑니다. 손을 이렇게 쓱 대요. 손을 대면 이거 우리 뭐라 부르냐면 접지시켰다라고 불러요. 원래 이 지자는 땅지자거든요. 땅에다가 연결했다는 뜻인데 우리가 대면 우리 발도 물론 땅하고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있는 검전기보다 우리 몸이 훨씬 더 커서 우리 이런 용어를 이렇게 접지시켰다라고 마치 땅에다 연결한 것처럼 그렇게 접지시켰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접지는 지금처럼 손을 탁 대면 전자가 빠져나오거나 싱크, 여러분 싱크대에 물이 쭉 빠져나가죠, 그죠? 싱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소스, 공급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탁 손을 대서 전자가 빠져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쪽에 있는 플러스는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에 딱 붙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붙잡혀 있을 때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가 손을 타고 쓱 싱크됩니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쵸?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오므라들 겁니다. 벌어졌던 것이 이렇게 오므라들겠죠. 그런 다음에 손 치우고 요거 치우고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플러스만 남아있으니 플러스끼리 서로서로 밀면서 이렇게 다시 반발력으로 이렇게 청력으로 벌어지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가 최종적인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가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대전되는 현상을 볼수 있는데 자 이제 위에 가서 플러스 대전체를 봅시다. 자, 플러스가 왔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와야겠죠? 금속판 위쪽에. 그리고 같은 부호인 플러스는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오, 벌어졌네요. 그 다음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대면 싱크나 소스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플러스에 딱 붙잡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못 나와?
에잇 못 나오면

들어가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공급됩니다. 전자가 공급되면 이쪽에 있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가 공급됐으니까 풀마 풀마 풀마 쌤쌤 돼가지고 이쪽에 다시 이렇게 오므라드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냈을 때 오므라들었다. 아, 전자가 공급됐구나 라는 부분들 매우 어렵지만 중요하니까 잘좀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 손 치웠어요. 대전체 치웠어요. 마이너스만 남았겠죠? 그 마이너스들이 골고루 퍼지면서 이렇게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최종적으로는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지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반발력으로 벌어지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플러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두 차이점 잘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점검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전기 실험까지 우리 다 했으니까 검정기 실험까지 다 마쳤으니까 내용 정리는 다 됐고요. 여기서 우리 수능특강에 나오는 문제들 몇개 한번 짚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시험 볼때 도움이 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쪽에 있는 3점 테스트 2번이에요. 이제 균일한 전기장 영역인데 문제 속에 보면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기장 방향이. 근데 여러분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이거든요. 따라서 이쪽이 플러스란 얘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란 얘기인데, 이 전화가 플러스로 와버렸네? 그 얘기는 뭐지? 아, 요 전화는 음전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플러스 X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렸다라고 하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는 이 전화는 플러스 입자일 거야 라고 해서 전화의 종류가 같은지 다른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mg 이렇게. 그리고 전기력은 지금 마이너스 전화니까 플러스 당기고요. 마이너스 미니까 이쪽이 전기력 방향입니다. 여기 전기력은 뭐 F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전기력 F. 그리고 그들의 합성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30도인데 이걸 우리가 세타라고 놓는다면 여기도 세타가 되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요 mg하고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요 크기가 바로 요 f의 크기거든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은 탄젠트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를 다음과 같이 mg 탄젠트 세타라고 놓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이미 1단원에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로 배웠던 부분인데 2단원을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벡터의 요소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전기력이 크기가 mg 탄젠트 세타다라는 걸 알아야 30도를 넣었을 때 60도를 넣었을 때 얼마의 값이 나올지 우리 보기 니은과 디귿을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벡터적인 요소들도 함께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안 풀린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리 뒤에 있는 코드 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주 밀도 있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낸 연습을 한 거거든요. 그 연습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는 전기장 문제인데, 전기장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전하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A랑 B를 주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생깁니까? 그치? 요게 플러스일 때 여기 플러스일 수 있고, 여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를 얼마나 실수 없이 줄여나가느냐. 그 부분이 전기장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가그림 하나만 있으면 어떤 케이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나가 덧붙여졌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A랑 B가 있는데 딱 가운데에 있는 이곳에서 A와 B에 의한 전기장 방향이 왼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B를 여기서 한칸 뒤로 물렸더니

전기장 방향이 확 반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B가 이렇게 한칸 물렸다는 얘기는 거리가 멀어졌죠. 거리가 멀어지면 B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A의 영향력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A의 영향력이 세졌는데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우리 전기장 구할 때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을 넣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A가 뭐일 때 플러스 2여야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B가 다시 와요. B가 다시 오면 B의 영향력이 커졌네요. 근데 이 방향이야. 그러면 B도 플러스구나. 라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의 종류를 예측하고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전기장 문제에서 가장 어려워요. 그것만 여러분이 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포 앤 애프터 두 가지 그림을 잘 보면서 정리를 해두고 한번 문제 니은과 디귿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 준비한 문제. 아무래도 물투는 벡터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휘젓는, XY 공간을 휘젓는 이런 방향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 가그림은 ABC가 모두 다 X축에 놓여 있어요. X축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A에 의해서, B에 의해서, C에 의해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마이너스 X 둘 중에 하나인데 합성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야. 그런데 A랑 C는 그대로 둔채 B를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갔더니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여기 있는 B에 의해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따라왔다는 얘기는 어차피 전기장은 플러스 1클롱을 두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나머지 A와 C도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되니까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우리가 제가 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자동차가 길가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었을 때, 뭐, 주차됐거나 정차돼 있었겠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에다가 뭐, 갑자기 느닷없이 뭐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이러지 않을 거예요. 좀. 뭐 깨끗한 정차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냅둬져 있겠죠. 근데 실험을 했었대요. 그 자동차에 유리 창문도 좀 하나 깨트려 놓고 타이어도 바람을 좀 빼놓고 이래 놨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 더 부러뜨리고 망가뜨리고 본넷도 열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망가뜨려 버리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우리 상태가 공부한다라는 어떤 상태로 딱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한번 흐트러진 자세를 갖기 시작해버리면 그냥 나중에는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끊임없이 늪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말은 쉽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오로지 공부에 대한 생각만 하면서 하루를 갖다가 유지시켜 나가고 일주일, 그걸 한 달, 그거를 한 학기 이렇게 이어나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당연히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의지를 다져보고 각성을 해 나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참아내고 내가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는 학업 역량을 높여야 되는 거다라는 측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좀더 공부해가지고 내신을 더잘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 수도권 15개 대학의 입학처장 및그 사정관, 선임 사정관님들을 만나가지고 교육청 단위에서 회의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의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일단 어떤 전형이든 학업 역량이라는 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학업 역량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점수예요. 근데 그 점수라는 게뭐 처음부터 잘했던 학생이면 더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은 나빴지만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려내는 과정이 3년이라는 과정 동안에 보여진다면, 아, 우리는 좋다. 이 친구는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으로 인정한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대학,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그런 학업 역량을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과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따른 결과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만들어 내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 자꾸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 문제는 저는 해설지랑은 좀 다른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차수가 2 이상인 다항함수 fx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럼 이 fx의 차수를 일단 알아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fx가 2차 ax 제곱 뭐 이렇게 나가는 함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2ax 이렇게 돼버릴 거고, 여기도 2ax 플러스 2x 해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얘 2차야. 2차가 되겠죠. 그런데 좌우변을 보면 여기에 2차에다 9 빼하더라도 2차, 1차 빼도 2차, 2차에다 x를 곱해버리면 좌변은 3차가 나와버린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네. 그러면, 아, 너가 2차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ax 세제곱 3차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지. 예.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마냥 해가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차수를 n제곱이라고 해서 n은 2 이상이다. 2는 안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확인해줘도 돼.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n-1차, 또 한번 미분하면 n-1차. 물론 n이 지금 3 이상, 2 이상이라는데 2안 된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3 이상에다가 1차 더해도 미분하면 얘가 2차지. 2차에다 1차 더해도 2차 나올 거니까 얘하고 얘를 곱한다. 얘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랑 이거를 곱해주는 게 아니죠. 똑같은 밑에 대해서는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좌변은 2n-2차가 나온다고. 2n-2차. 자, 그리고 여기는 n차, 3차 이상 지금 2차 확인했고, 그 3차에서 1차 빼더라도 얘 3차. 3차에다가 너를 더해 준 거. 아니, 그 n차에다가 너한번더해 주니까 우변은 n 플러스 1차가 나와 버릴 거라고. 맞죠? 여기 n차잖아. n차에다가 x 한번더 곱해 버렸으니까 n 플러스 1차. 그 차수가 같아야 된다. 이 식을 써 버리면 아, n은 3차다라는 사실을 알아내 버린다라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얘를 갖다가 미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f 프라임 x를 적어보는 거지.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야. 먼저 좌변부터 볼 겁니다. 이 식이 되게 이제 이게 항등식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한 데다 2x 더해주고 얘를 곱해준 거와 너가 서로 같다? 계속 그냥 비교하면서 다 찾아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냥 제가 해설지랑은 다른 풀이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심플한 거다.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개해버린다 그러면 너를 제곱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이런 거 했죠.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제곱이라는 거 어떻게 전개돼?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다. 2배 이거, 2배 이거, 2배.

왜 이거 이거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그걸 좀 빨리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앞에 거 제곱한다 그러면 9a제곱 x4제곱 이거 제곱한다면 3차 그 다음에 2차로 가겠지 플러스 4b제곱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두 배에 이거 이거 곱할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돌아오냐면 두 배, 6, 6에다가 두배할 거니까 12AB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두 배에 이거 이거 해주면 4BC X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배에 이거 이거 한다면 6AC X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예. 그 다음 보시면 아, 이렇게 곱해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2x를 곱해버리면 되네. 2x. 그러니까 2x 곱해줄 거니까 좀 다른 걸로 적어볼게요. 2x 곱해주면 여기가 플러스 6ax 세제곱. 2x 곱해줄 거니까 여기가 4bx 제곱. 그다음에 2x 곱해줄 거니까 여기가 2cx. 예, 이게 좌변이야. 이게 좌변이 될 거고. 우변을 이제 비교해 볼 건데, 우변 fx에다가 9배를 해줘. 9배를 해줘. 9배를 해줘. 거기에다가 x 플러스 1. 먼저 x 플러스 1 그냥 곱해버릴까,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이거 곱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예. 그래서 x 플러스 1 곱해줄 거니까, 먼저 x를 곱한다라고 생각해. 여기다가 x를 곱한다. 그러면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이렇게 됐고 또 거기에다가 1을 곱해 주아 9배 해준 거죠? 9배 해 줘야지. 9배. 9배 해준 거죠. 여기에다가 9배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 9배를 해준 거에다가 x 곱했고 그다음에 1 곱해 줄 거야. 1 곱해 줄 거니까 9ax 세제곱 플러스 9bx 제곱 플러스 9cx 플러스 9d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거 곱해준다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게 우변이다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여러분들이 비교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비교만. 그러면 너 x4제곱은 이거니까, 아, 너랑 너가 같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9a제곱이 9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약분되고, a는 0이 아니어야 되잖아. a가 0이면 3차가 안 돼버리는 거잖아. a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해버릴 거니까 a는 1이다라는 사실이 나와버리는 거죠. a가 1. 산수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a가 1이면 이쪽 세제곱의 계수는 어떻게 나옵니까? 세제곱의 계수. a가 1이야. 12b. 12b에다가 a가 1이면 6을 더해준 것이, 예, 여기가 9b 플러스 a가 1이면 9가 되겠네요. 넘어가면 3b가, 넘어가면 3이 될 거니까 b도 얼마가 나오는 거야? b도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도 1이야. A1, B1 나왔어요. 그럼 B가 1이야. 여기 다 맞춰보면 B가 1이고 1이니까 8. A가 1이니까 플러스 6C가 될 거고, X제곱의 계수를 보고 있는 거죠. B가 1이야. 그러면 9X제곱, 4X제곱 빼니까 5. 5. 그 다음에 플러스 9C.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럼 넘어가니까 3C가 넘어가면 3이야. 그래서 C가 얼마 나온다? C도 1 나온다라는 사실 알아. C가 1이야. 예. 요쪽 상수항 봐버리면 끝나겠네요. 뒷값. C가 1이니까 너가 1이고 너 1인데, 그럼 9D에다 1 더한 게 1이 나와야 되니까 D가 얼마야? 0이야. 아, 다 찾아버렸잖아. D가 0 나오는 거야. 그래서 fx라는 거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 f'x도 구해봅니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됐던 거고 여기에서 조건이 지금 다르게 풀었을 때 이게 더 필요했던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3,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면 이게 양수다라는 거는 당연해. 그죠? 당연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F1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 넣어줘버리면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산만 길어졌지 실제 들어있는 알맹이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그냥 길어진 식에 대해서 그냥 f'x 여기다 2x 더하고 f'x를 곱해가지고 좌변 fx에다 9배하고 이거 빼주고 이거 해준 다음에 이걸 곱해 그래서 우변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치해야 되니까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가지고 정리하면 abcd 다 클리어. 예.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어디 뭐 계산 실수한 게 있지는 않을까 두렵기는 하지만 예 한번 맞춰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3AC, 6AC 여기 있고 그다음에 4B제곱, 4B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2BC, 4BC 그다음에 EC, 그다음에 C제곱 자 우변 9AX4제곱, 9B 그 다음에 9A, 그 다음에 9C, 9B,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9D, 그 다음에 9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9D, 1. 예. 실수한 건 없네요. 예. 일단 답은 맞았으니까. 예. 그래서, 요런데 선생님도 계산하다 보면 뭔가 실수가 있기도 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문제는 그냥 시간 있고 좀 꼼꼼하게만 하면 누구나 다 클리어할 수 있는 문제다. 예. 그래서 산수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 뭐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조금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냥 이건 정말 어려워. 뭐 이 정도는 아니다.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거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어. 근데 gx를 2차에 2차를 곱했으니까 4차야. gx 자체가. 예. 그 fx gx에 대해서 g의 g'1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로 주어진 겁니다. 자, 첫 번째에서 잘 보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될까?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g1이-f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너랑 너가 같은 값이구나. 같은 값이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G1 플러스 G1을 해주더라도 아무런 지장 없고 너가 F1과 같은 거지.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G'1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F'1 그래서 나오는 게 이 G' 밑에다 적을게요. G'1에서 F'1을 빼준 것도 극한값이 될 건데 그게 0이다. 아, 너가 같은 거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적어버릴까? 마이너스가 0이다. 너가 0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드시 챙겨두셔야 될 게 있어. 반드시. 요것 좀 잘 봐두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 만약에 어떤 hx가 있었는데 hx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ha가 0이고 h'a도 0인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자 이거야. 다항함수에서.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a라는 지점이 있어서 함수값이 0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 미분 계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이 다항함수가 이런 어떤 모습 아니면 여기에 A가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도함수 활용의 파트에 들어가면
이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럴 때, 아, 형태가 이런 거다. 예, 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적어도 이 hx라는 것은 x-a의 제곱이라는 어떤 인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얘를 의미해 주는 거다. 그래서 얘를 미분해버리면 두 배의 x-a의 뭐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x-a의 제곱에 아 너의 미분 이렇게 될 건데 여기다 a 넣어주면 0, a 넣어주면 0 이게 나온다. 그래서 요 조건이라는 게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를 보면 이 gx-fx라는 이 함수가 반드시 x-1의 제곱이라는 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파트다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지. 요런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예. 그래, 여기다 1 넣어봐. 그럼 0 나와. 얘를 미분해. 그리고 1 넣어봐. 그래도 0 나와. 최소한이야. 얘가 다시 x-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최소, 적어도 요 인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얘보다 x-1만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예. 요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실 수 있으셔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gx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fx를 빼준 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얘를 fx로 묶어버린다면 fx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fx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아, 요런 형태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아, 요렇게 곱해진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예. 그 다음 얘를 볼 건데, 얘도 지금 우리가 이 gx 플러스 fx로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분자가 0으로 가? 그런데 얘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G1 플러스 F1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아니 G1과 F1이 같았던 거잖아요. 그럼 F1 대신에 얘가 G1이라고 한다면 두 배의 G1이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 너가 0이고 너도 0이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둘 다 0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예. 가능하실까요? 그 0분의 0꼴이면 한번 생각을 해봐. 이 gx 플러스 fx라는 것이 여기서 또 이 가정을 해보는 거야. 얘가 1로 가까이 갈 때 0이 됐으니까 x-1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 근데 여기가 x-1의 세제곱이거든? 여기에 뭔가 곱해졌다라고 해도. 그러면 약분됐지. 그리고 x가 1로 가면 얘가 0으로 가. 얘가 0으로 가면 다시 너도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0으로 갈 때 0으로 가지 않잖아. 지금 3분의 1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가 또 x-1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 약분해버리면 얘가 1제곱이 되고 제곱이 이렇게 없어진 거고. 근데 1로 가까이 가면 너가 0으로 가? 그러면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얘가 0 나와버려야 돼. 근데 0이 아니잖아. 그럼 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식에서 얻어내 줄 수 있는 건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라는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gx 플러스 fx에 대한 성질을 하나 알게 되는 거야. 얘는 x-1의 세제곱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가 곱해진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근데 얘가 4차고 2차니까 4차에다 2차 곱하더라도 4차 맞죠?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얘가 fx가 최고창의가 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곱해봤자 x4제곱항의 개수가 1이야. 1. 그러니까 여기 곱해지는 게 4차면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k 뭐 이렇게 놔줄 수가 있겠지. 예. 그러면 이 fx 플러스 gx 대신 너를 넣어준다라고 해 여기다가. 그럼 그거를 x-1의 세제곱으로 나눠 그리고 리미트 x를 1로 보낸다라고 하면 너가 약분되고 1 보내버리면
1 플러스 K분의 1이 바로 극한값이야. 그런데 그게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K값이 얼마라는 거? 2라는 걸 알아낸다.

거지. 아, 너가 E였던 거야. 너가 E였던 거야. 그러면 우리 GX에다 FX를 더한다라는 얘기는 GX에다 FX를 더할 건데 GX가 이거잖아. 이거에다 FX를 더할 거야. 그럼 FX로 묶이는 거 아니야? FX로 묶여버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겠지. 맞아요? 예. 네. 이런 형태가 아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다가 FX 이게 GX야. 거기에다가 FX를 더하래. 그럼 FX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까? 얘가 지금 지워버리고 K값 나와버렸으니까 얘가 X-1의 세제곱 X 플러스 2라는 게 너다. 이런 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이. 근데 잘 보면 너가 2차라고 그랬잖아.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에다 2차 곱한 거잖아. 그럼 케이스를 나눠보라는 거지. 아, fx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너가 될 수 있는 함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첫 번째 fx가 x-1의 제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는 x-1의 x 플러스 2가 되겠지. 두 번째, 너가 x-1의 x 플러스 2였다라고 하면 너가 x-1의 제곱이 됐겠지. 이 형태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형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두 개를 곱한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fx가 2차래. 그 상황에서는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는 거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비교를 해준다면 a가 얘는 a가 1이고 b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었던 거고 너는 a가 마이너스 2고 b가 0이었던 거죠. 이런 형태다라는 얘기죠. 납득되십니까? 이런 형태에 대해서 예의 형태를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 GX에서 FX를 빼보자 이거지. 요 형태, 여기 1번의 형태 요걸 보면 1번의 형태라고 한다면 얘가 X-1의 제곱에 여기 형태가 X제곱 플러스 X, B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X-1의 제곱으로 묶이고 있는 형태? 너 맞죠? 근데 두 번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fx가 이거죠. x-1, x 플러스 2였고 너의 형태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2x. 아, 여기 형태를 보는 거지. b가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가 됐던 거고 b가 0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이런 형태. 이 형태랑 너가 같아질 수 없다 이거지. X-1의 제곱 형태가 없으니까 너는 안 되고 너가 되는 거다. 이걸 알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게이 FX, GX 지금 GX가 어떻게 된 거냐면 X제곱 A가 요거죠.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 fx가 뭐야? x-1의 제곱. 이게 gx였던 거야. fx는 이거고 이게 fx고. 예. 이런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 줄 겁니다. 미분해 줄 거니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해 주면 2의 x-1. 이렇게 될 건데 얘를 미분해주면, 여기다 미분한 데다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0, 0이 나와. 따라서 G의 G 프라임 1의 값이라는 것은 G0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예. 여기다 0 넣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0 넣어주면 얼마? 1.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사항이 많아. 아, 요런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도 아셔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요 K값이 2가 나온 것도 잘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얘를 넣어줬을 때, 여기다 X-1의 세

x 플러스 k 이거의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3분의 1이 나오니까 k값이 2가 됐던 거야. 이런 것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좀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어. 이거는 별표 한두개 정도 네. 해 두시고 그 별표가 어렵다라는 별표가 아니고 중요하다라는 별표.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장기전을 펼칠 거야. 장기전. 이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오늘 시간을 포함해서 15시간 동안 진행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강의가 50강이에요. 50강 중에 15강이라는 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3분의 1이야. 아니, 우리가 챕터로 본다면 챕터가 6개야. 그 6개의 챕터 중에 이게 3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그만큼 도함수의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6가지의 활용 분야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첫 번째 접선의 반경식. 1번 접선의 반경식. 다음에 2번 함수의 증가, 감소. 다음 세 번째 함수의 극대, 극소.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의 최대, 최소. 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다음 여섯 번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함수의 활용 파트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저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감소,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최소, 그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하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데 도함수를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여기가 그래프에 관련된 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정말. 이 증가감소라는 게 뭐고 극대극소라는 게 뭐고 최대최소라는 게 뭔지는 다 알아. 이제.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4차 함수, 뭐 일부는 2차 함수. 이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그려내느냐. 그려내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그려보지도 않고선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개념 가지고는 이 변별력 있는 문제에 접근조차도 안 됩니다. 단독적인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어낼지라도 우리가 핵심은 여기에 있다. 물론 이제 이 증가 감소 전에 여기에 중간에 투입되는 게 로레 정리와 평균값의 정리라는 건 있어.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의 모든 거를 한번 찾아볼 거야. 접선의 방정식의 모든 거를 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먼저 교과서에서는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세 번째,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점이 주어졌을 때. 이게 교과서야. 이게 딱세 가지가 아주 기본 메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y equal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점이 a, fa다 이거야. a, fa. 곡선 위의 점. 그럼 이 점에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란 얘기야. 그럼 접선이라는 요 직선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아.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 알아. 그럼 뭐만 알면 끝나는 거야?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 거지. 기울기는 우리가 앞에서 했어. 미분계수의 기하적인 의미. 요 직선의 기울기는 F'A잖아요. F'A.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식이야. 기울기 알고 있고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기울기 M이 주어져 있고 한 점 P,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보통 Y는 기울기가 M이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할 거고 이 점을 지날 거니까 Y1은 MX1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이 두 식을 빼버리면 Y-Y1은 이건 없어지고 M의 X-X1이다라는 이런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지. 그럼 거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예. Y-FA는 기울기 F'A의 X-A다. 요게 바로 기울기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라고 해. FX가 X제곱. 그리고 곡선 위에 점 2,4라고 이야기해봅시다.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니 당연히 이 그림 알고 있잖아. 여기가 2면 여기가 4가 될 거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너를 찾아보란 얘기지. 그럼 요 점을 지난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의 2x, 2x에다가 2를 넣어주면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4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또 y-y1은 기울기 4에 x-x1 이러지 말고 y는 4x 이렇게 갔는데 2 넣어줬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면 되는 거잖아. 이게 y-y1은 기울기 4의 x-2를 정리해주면 얘가 되겠지. 그런데 항상 또 공식은 알고 있는 거고 이 공식은 알고 있는 공식인 거고 실제 적을 때는 기울기 x 그리고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2 넣어줬을 때 4가 되기 위한 요 값은 얼마인가, y절편이 얼마인가, 요걸 찾아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곡선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똑같은 상황인데 기울기가 주어진다 이거야. 기울기 m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이라고 놓는 거야. a, fa라고 놓는 거지. 예.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F'A가 됐던 거잖아. 이퀄 M이 되는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A를 찾아줄 수 있게 되겠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A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네. 그래서 A를 찾아버렸으니까 A를 찾아주면 함수에서 대입하면 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아, 요 점을 찾은 거지. 그리고 기울기는 주어진 거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점이 뭐야? 접점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접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은 함수로 가겠습니다. fx가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이거야.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3인 이런 직선들이 있어가지고 딱 여기에 접했을 때 여기가 3이다 라고 해봐. 여기가 그럼 너가 얼마? 9라는 거 알잖아. 네. 이렇게 가겠지. 아니 얘가 3이 아니죠. 9도 아니고 기울기가 3이다 이거야. 그럼 너를 미분해. 미분하면 2x. 근데 그 2x가 기울기 3이 되는 x값을 찾아봤더니 얼마야? 2분의 3이다 이거야. 아, 요 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라는 거야? 2분의 3이었을 때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사실이야. 그럼 끝났잖아. 접점이 얼마야? 2분의 3일 때 그거를 제곱해버리면 되니까 4분의 9. 접점이 이거였던 거야. 접점이. 그럼 y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3이었어. 3x 그리고 여기다 2분의 3을 넣어줬을 때 얘가 4분의 9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기다 2분의 3 넣으면 2분의 9에서 4분의 9를 빼면

얘가 4분의 9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 뭘 찾았어? 접점을 찾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곡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요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진 거야. 이거는 이걸 한번 봐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 점이 주어진 거지. 요 점이 x1, y1이라고 해볼게. 요 점에서의 접선. 접선을 거준다면 뭐 물론 요 접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있겠지만 접선을 이렇게 거버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을 갖다가 a, fa였다라고 하면 a라고 한다면 1번으로 갔을 때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 y-fa는 f'a에 x-a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나는 거야? 요 점을 지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y1, 여기가 x1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이 식이 뭐에 관한 방정식이냐면 a에 관한 방정식이야. a에 관한. 그럼 방정식 풀면 a 값이 구해진다. a 값이 구해진다라는 건 뭐가 구해진다라는 얘기야? 접점이 구해진다라는 얘기야. 접점이 구해졌으니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 알고 있는 거잖아.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의 과정을 보시라고. 임의의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설정해.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1번식에 의해서 써. 그런데 그 방정식이 x1, y1을 지나.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a 값이 나와. a 값이 나와.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는 거다. a 값이 나왔으니까 fa도 나오는 거고 f'a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어. 실전에서는 너를 나누는 게 중요해. 너를 나눠 볼게요. x1-a분의 y1-fa가 f'a다. 요런 식을 써버리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의의 점을 놓고 y-y1은 f'a, x-x1 주어진 점을 지난다. 이렇게까지 식을 세우지 말고, 잘 보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너와 너의 평균 변화율이야. x좌표 뺀 거분의 y좌표 뺀 거. 그거랑 이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 f'a가 같게 되는 a를 찾겠다. 물론 얘도 a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a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지만 식 자체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게 원칙적인 풀이, 이게 원칙이긴 하나,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식이 매끄럽게 전개될 거다. 그냥 주어진 점이 있다면 곡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기울기와 같다. 이런 식을 세워놓으면 끝. 그래서 거기에다가 얘를 곱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 정말 기본이고, 이제 이 기본에다가 살짝살짝 얹어나가. 그래서 네 번째라는 것이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법선이라는 거를 생각해. 법선의 방정식. 이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건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fx가 이렇게 있을 때, 요 점. 그뭐 a, fa라고 할게요. 예.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너를 법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f'a였잖아요?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f'a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1번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 점을 알고 있고 직선 알고 기울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y-fa는 마이너스 f 프라임 a 분의 1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겠다. 법선의 의미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법선이라는 거를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아, 법선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잘 구해. 그런데 이 법선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의미.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법선이라는 걸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 거냐. 이 곡선 위에 수많은 점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여기 어떤 점이 하나 있었어. 점이. 이 점에서 여기 점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가장 짧은 길이가 어디 있을까? 아니, 얘보다는 얘가 더 짧아 보이잖아. 더 짧은 데는 어디 있을까? 아, 선생님! 가장 짧은 데는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수학에서 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원은 동그란 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동그란 거요! 라는 걸로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선이라는 거에 정말 의미를 알고 싶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 문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 바로 자,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직선이 요 점을 딱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었을 거야. 그거에 수직인 직선을 딱 걷더니 그게 딱 여기를 지나는 그 점, 요 점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최단거리야. 그걸 알아내는 원리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점이냐라고 하면 얘를 바탕으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려나가봐. 원을 딱 이렇게 그려나간다면 여기에 원이 딱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접한 거야. 이런 게 된 거지. 가장 처음 만난 점. 그게 가장 짧은 길이다. 이걸 기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너다. 너다. 더 쉽게 설명한 게 이거고. 이걸 갖다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교점, 처음 나타난 교점을 찾겠다? 그건 더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 이런 법선의 방정식이 요 점을 지나고 있는 거구나. 예. 네,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겠다. 그러면 바로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직선과 수직이 돼야 된다? 기울기 이거다. 이런 식을 세워버리면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공통접선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접선. 이 hx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공통접선이라는 게 이게 f고 예를 들어서 요게 g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만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졌다라는 거를 해석을 해보자 이거지. 여기를 x equal a라고 한번 해볼게. 네. 이런 상황이 이 fx 위의 점, gx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딱 공통 접선을 가진 거잖아.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따져야 되는 조건이 뭐야? 첫 번째, 같은 함수값이어야 되니까 fa라는 함수값과 ga라는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는 아, 요 점에서의 이 fx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와 요 함수에 대해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면 f'a와 g'a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 내용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너. 네. 뭐냐면 hx가 fx, gx로 나눠져.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커나 했을 때, hx가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연속이어야 되고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일치해야 된다. 이 조건 썼었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를 예를 들어서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요 기울기를 갖는 접선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점의 x좌표는 뭐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중점이 되는 거다. 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증명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차에 대해서 이 접선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3차 함수 그리는 과정을 연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2차까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 위에 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법선의 방정식, 그 다음 공통접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개념 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21번째 시간이죠. 자, 아침에 알람 소리 듣고서 한 번에 일어난 사람 있나요? 자, 아마도 5분만 더 한 3번쯤 외치고서 간신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5분만 더를 5번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강의를 키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선생님도 정말 멋지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고난도 문제 할 건데요.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그만큼 배울 게 많다. 자,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진 6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려봐, 이렇게. 원 이렇게 있죠? 자, 간격이 똑같아야 돼. 자, 그리고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모든 선분 중에서 자,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요. 그러면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선분은 총 몇 개 있을까요? 자, 두 점을 양 끝으로 하는 선분은 총 몇 개 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선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 선분의 개수는 6개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하는 가짓수만큼 있겠다. 왜냐하면 두 점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의 선분이 특정되잖아요. 이렇게 두 점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의 선분이 특정되잖아요. 따라서 총 선분의 개수는 몇 개 있다? 자, 6개 점에서 두 점을 선택하는 가짓수만큼 있고요. 잘 계산해 보면 15. 선분이 총 15개가 있는 거죠. 자, 15개 선분에서 임의로 선택한 두 선분. 자, 서로 다른 두 선분이니까 다시 15개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15개 선분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거니까 15C2. 그러니까 총 105가지의 선택의 가짓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이때 두 선분이 서로 만날 때, 자, 조건부 확률의 느낌이 나죠? 두 선분이 서로 만나는 사건을 이렇게 A라고 두고요. 자, 두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건을 B라고 둘게요. 자, 그렇다면, 자,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B바 A를 구하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해 보면 결국 PA분의 PA와 B의

사건이 되겠다. 느낌 오죠? 그러니까 두 확률의 값을 구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뭘 구해볼까요? 우리는 PA를 먼저 구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어떤 시행이에요? 15개 선분 중에서 두 선분을 선택하는 시행이잖아요.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05가지인 것은 쓰고서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A. 두 선분이 서로 만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안될 때는 구체적인 사례를 몇개 그려보면서 자신을 이해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면 두 선분이 만나는 케이스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교차하지 않고서 두 선분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자, 아니면 교차하면서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교차하면서 만날 수도 있겠다. 근데 잘 보면 여기 있는 두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교차하지 않고 만날 때는 두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좀못 그렸는데. 자, 다시. 이렇게 그려야죠.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 안에서도 자, 교차하지 않고 만나는 두 선분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번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삼각형은 생각할 수 없고요. 두 선분을 포함하는, 즉두 선분을 대각선으로 하는 사각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전 경우는 하나의 삼각형에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이때는 사각형이 결정되면 교차하는 한 쌍의 선분이 결정되니까 금연이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두 선분이 만날 때는 두 가지 케이스를 볼수 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두 변, 아니면 사각형의 대각선. 그렇다면 삼각형은 총몇개 있냐? 자, 삼각형의 개수는 곧 뭐랑 똑같아요. 여섯 개점 중에서 세 점을 선택하는 가짓수만큼의 삼각형이 있겠지. 그리고 각각의 삼각형에는 선택의 가짓수가 3개가 있잖아요.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냐? 사각형의 개수는 결국 6개 점에서 4점을 선택하는 가짓수만큼 사각형이 있을 텐데, 자, 사각형 하나당 교차하는 쌍이 한 쌍씩 있으니까 여기는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3은 20이고요. 얘는 3이니까 여긴 60이에요. 이렇게. 그 64는 뭐냐? 잘 계산했을 때 15가 돼서 결국에는 75. 여기 있는 수학적 확률의 분자를 결정하는 것은 75가 되죠. 그럼 두 친구는 둘다 15의 배수니까 15로 나눴을 때 7이고요. 5니까 바로 PA의 확률, 즉 A의 확률을 구했다. 자, 지금 우리의 최종 목표는 PA분의 PAB의 곱사건인데 하나를 이미 달성한 거다. 그럼 두 번째로 갈게요. 그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두 변이 만나는데 길이가 같은 채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두 가지 케이스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자, 그려보면 첫 번째, 일단 점은 6개가 있고요. 자, 두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서 만나려면 뭐 이런 게 있겠지? 하나, 둘, 이렇게 길이가 똑같죠. 뭐 얘만 있겠어? 얘보다 조금 더긴두 변으로 구성된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도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은 아니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친구가 있겠고, 그리고 정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야. 정삼각형도 두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여기는 더 나아가서 세 변의 길이가 똑같네.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한 쌍의 두 변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한 쌍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의 삼각형당 세 번의 선택의 가짓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꼭지점이 정해지면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정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은 총몇개 있다? 6개가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 그러면서 각각의 삼각형에서는 한 쌍의 두 선분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1이었고요. 이와 같은 정

삼각형은 여기 하나와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두 개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세 쌍이 있잖아. 조건에 부합하는 세 쌍이 있으니까 그세개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6이고 여기는 2, 3은 6이니까 12가지가 되죠. 12가지가. 하지만 아직 다루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차할 때. 교차하면서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경우는 아직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교차하는 경우를 봐보자고요. 이렇게. 자, 삼각형 있고요. 자, 원이 있고요. 자, 점은 6개가 있어요. 교차하더라도 길이가 똑같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교차하면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이 뭐잘못 그렸지만 직사각형인데 다시 한번. 자, 어차피 완벽한 직사각형은 그릴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그려보면 이와 같은 길이가 똑같은 대각선이 있고요. 이 대각선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케이스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직사각형이 아닌데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이 교차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는 여기는 대각선을 포함하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어떤 사각형이다? 등변사다리꼴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은 몇개 있냐? 얘를 한 번, 두 번, 세번 돌리고요. 네 번째 일치하니까 이런 직사각형은 총세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직사각형 하나당 교차하는 한 쌍의 변이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1이죠. 이렇게. 플러스. 그럼 이와 같은 이등변 사다리꼴 몇개 있을까요? 일단 요 변의 길이가 결정되면, 요 선분이 결정되면 하나로 결정되잖아요. 요 선분이 하나일 때 2개, 3개, 4개, 5개, 6개일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등변 사다리꼴은 총 6개가 있고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등변 사다리꼴 하나당 교차하는 한 쌍의 직선이 있으니까 선분이 있으니까 곱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3과 6이니까 잘 더하면 3 플러스 6. 그래서 9가 되죠. 여기는 9개, 여기는 12개. 근데 여기 있는 두 사건은 어때요? 중복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건. 길이가 똑같으면서 만나는 두 선분을 선택하는 가짓수는 첫 번째 케이스. 교차하지 않으면서 만날 때, 교차하지 않으면서 길이가 같게 만날 때 12가지. 자, 두 번째는 교차하면서 길이가 같게 만날 때 9가지. 그리고 분모는 뭐 15씩이니까 105가지가 되죠. 그럼 105분의 21이니까 약분했을 때 뭐가 될까요? 5분의 1. 자, 105분의 21이니까 5분의 1이 되겠다. 그럼 다 구했지 뭐. 사건 A의 확률, 그리고 여기는 곱사건의 확률. 자, 그래서 두 개를 좀 정리해 보면, 자, 다음처럼 풀수 있겠죠. 자, 다시 앞으로 와 보면, 자, 곱사건의 확률은 방금 전에 구했잖아요. 뭐예요? 5분의 1. 자, 5분의 1이 되고요. 자, 사건 A의 확률은 처음에 구했었던 7분의 5인데, 자, 분모 있으니까 역수를 곱하면 되죠? 5분의 7. 그럼 곱했을 때 답은 뭐예요? 25분의 7. 답은 25분의 7이 되겠다. 정리할게요. 일단 문제를 풀때 각각의 사건들을 뭐 A, B로 치환,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는 P, B바이를 구하는 것이고 결국 PA와 AB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사건 A는 뭐냐? 바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자, 정정. 사건 A는 두 변이 만날 때. 만나는 케이스는 두 가지로 또 분할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교차하지 않으면서 만날 때. 그리고 두 번째, 교차하면서 만날 때. 교차 안 하면서 만날 때는 두 선분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고요. 삼각형 내에서 세 쌍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3. 자, 사각형을 선택하는 경우에선 64인데요. 사각형이 결정되면 교차하는 대각선 한 쌍이 그냥 특정되잖아요. 곱하기 1. 그리고 두 사건은 어때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더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의 분자가 됐죠. 자, 두 번째를 보니까 길이가 같으면서 만날 때인데요. 자, 교차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정삼각형이 아니면서 이등변일 때.
정삼각형일 때.

자, 다른 점은 정삼각형이 아닐 때는 삼각형에서 한 쌍의 선분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자, 정삼각형일 때는 하나의 삼각형에서 무려 세 쌍이나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3C를 곱했던 것이 앞에 있는 경우와 차이가 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길이가 같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도 사각형당 한 쌍의 그런 선택이 있으니까 곱하기 1이었죠. 그리고 이때는 등변사다리꼴, 이때는 직사각형. 이렇게 해서 결국 만나는 문제였어요. 두 선분이. 하지만 잘 곰곰이 뜯어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선택하는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좀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형식적이고 어려웠던 문제를 우리에게 친숙한 도형 문제로 바꿔서 풀면 편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1번 문제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 번 풀어보세요. 자, 오늘의 고난도 문제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주머니 A에는 자, 지금 2가 하나 있고요. 3이 두개 있고요. 4가 하나 있죠.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두면 좋아. 자, 2가 하나 있죠? 그리고 3은 동일하니까 같은 줄에 놓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4로 두면 이따가 문제를 풀때좀 수월해요, 이렇게. 이때는 1이 어때요? 하나 있고요. 2는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 3은 몇개 있어요? 세 개가 있고 4는 네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게 바로 B가 되죠. 자, 총 얘는 4개가 있잖아요. 총 개수가 4개고, 얘는 총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자, A에서 2개를 꺼냈대요. 그리고 B에서도 2개를 꺼냈대요. 이때, 동시에 꺼냈대요. 그러니까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빼는 거야. 이렇게 몇 개? 두 개, 여기서도 두 개를 뺐다. 자, 두 수의 합과 합이 일치할 때. 자, 이때도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두 수의 합이 일치하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 여기 뭐 A, B가 이미 등장했으니까 S라는 사건으로 볼게요. 자, 꺼낸 네 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가 모두 다른 사건을 이렇게 T라고 둘게요. 그럼 S가 발생했을 때 T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을 기하학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와 분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P, 자, S가 발생했을 때니까 T바 S가 되고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S가 발생할 확률 분해, 그리고 S와 T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여기 있는 두 친구의 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아까랑 구조적으로 굉장히 동일하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자, PS. 자, 그 전에 좀요 얘기를 해볼까? A에서 꺼낸 공을 AB를 할게요. A와 B. A에서 공을 두개 꺼냈을 때 적혀져 있는 수가 AB를 할게요. 그리고 B에서 꺼낸 두 공의 수를 X와 Y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A 플러스 B란 값이 무한정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써보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뭐냐고. 4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3, 4를 뽑았을 때가 최대값이죠? 이건 7이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뭐예요? 2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 3을 뽑았을 때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뭐예요? 가장 큰 수가 4, 4 아니야? 이때는 4가 2개 이상이니까 4만 2개 뽑을 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1, 1을 뽑은 거니까 3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플러스 B와 X 플러스 Y가 어땠으면 좋겠어? 같았으면 좋겠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공통범위 안에 있는 게 일단 5가 있고요. 그리고 6도 있고요. 딱 7까지밖에 안 되죠. 얘는 8까지 되지만 얘가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3가지 케이스를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케이스를 P1이라고 두고, 여기를 P2라고 두고, 이걸 P3라고 둬서 이렇게 같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뭘 구할 수 있다? 두 수의 합이 같은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지금 S라는 사건을 세 개로 분할한 거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의 목표는 뭐냐? S의 확률이야. 그 중에서 또 쪼개는 거죠? A 플러스 B와

x 플러스 y가 같은데 뭐로 같냐면 5로 같을 때예요. 그러면 5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서 생각하면 되죠. 5를 만드는 방법은 2 플러스 3 요게 있잖아요. 이거 말고 없네. 얘는 5를 만드는 방법이 2 플러스 3도 있지만 뭐도 있다? 1 플러스 4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개 사건이 있는 거야. 이렇게 두 사건이 어떻다? 동시에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두개다 만족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사건과 여기 있는 사건은 어떤 관계예요? 독립이잖아. A라는 주머니에서 어떤 공을 뽑던 B가 영향을 안 받으니까 두 사건은 독립 관계여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하면 바로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가볼게. 자, 필기한 게좀 많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건 볼까요? 자, 지금 A 주머니에서 몇 개를 뽑아요? 두 개를 뽑잖아요. 네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이 여기 있는 확률의 분모가 되고요. 자, 2 하나, 3 하나잖아요. 2는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데, 3은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고 이렇게 요런 식이야. 자, 주머니 B는 총몇개 수가 있을까요?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뽑겠대요. 그런데 자, 지금 케이스가 두 개잖아. 두 개를 더할 거야. 첫 번째는 뭐냐? 2에서 하나 뽑는데요. 2가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뽑고요. 자, 3에서 하나 뽑을 거야. 3은 세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뽑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 1을 뽑을 건데요. 1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자, 4를 뽑을 건데요. 4는 무려 4개나 했어. 그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잖아요. 이해 돼?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너무 헷갈려요. 자, 그래서 잘 풀어보면 4C는 뭐예요? 6이고요. 잘 곱하면 2 곱하기. 자, 10C는 45예요. 이렇게. 얘는 2, 3은 6이 되고 얘는 4가 되니까 자, 간단히 여지가 있지.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자, 분모끼리 곱했을 때 뭐예요? 135. 여기는 10이니까. 자, 잘 나눴을 때. 자, 5로 잘 나눴을 때 27분의. 자, 5, 20, 5, 7에 35. 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27분의 2. 자, 이따 동그라미 쳐놓을게.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A 플러스 B와 X 플러스 Y가 둘다 6일 때. A 플러스 B는 6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2 플러스 4도 있지만 3이 3개가 있기 때문에 3 플러스 3도 가능. 여기 사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B 주머니에서 6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 플러스 4도 있지만 3 플러스 3도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건과 여기 있는 사건은 어떤 관계예요? 독립이니까 뭐 P3, P4 할게. 이것도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P3, P4 구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친구는 A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낸 사건이니까 분모가 4C예요. 그리고 2와 4를 뽑는 거잖아요. 2는 한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고요. 4는 한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고요. 3은 두개 뽑을 건데 애초에 두개 있었어. 그러면 2C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사건은 1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사건이죠. 10C. 자, 2사를 뽑을 거야. 자, 주머니 B에는 2가 두개 있어. 그 중에 하나만 뽑고 4는 네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고요. 자, 이번에 3, 3 뽑을 건데 3이 3개나 있어요. 3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4C는 6이고요. 여기는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겠네. 곱하기. 자, 10C는 45죠? 그리고 얘는 8, 3. 그러니까 11이 되죠.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3이 되고요. 자, 분모끼리 곱했을 때 135. 135분의 11.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케이스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마지막 남았죠? 자, 세 번째는 뭐냐? A 플러스 B랑 X 플러스 Y가 같아. 이번에는 7인 거다. 7. 자, A 주머니에서 7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 플러스 4밖에 없어. 이렇게. 자, 그리고 B 주머니에서 7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3 플러스 4밖에 없다고요. 이때는 뭐냐? 이때는 뭐, 바로 갈수 있겠네? 이때 확률은
42분에

자, 3이 지금 두개 있는데 두개중 하나, 4는 하나 있는데 한개중 하나가 되고요. 이때는 1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할 건데 3은 세 개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 자, 4는 네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렇다면 여긴 6이 되고요. 2가 되고요. 그리고 45분의 3, 4, 10이잖아요. 이렇게 곱하기.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 3이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고 4가 돼서 45분의 4예요. 이렇게. 45분의 4가 되죠. 이렇게. 그럼 지금 세 가지를 구했잖아. 45분의 4, 135분의 11, 그리고 27분의 2. 이세 개를 다 더했을 때 사건 S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친구의 공통 분모를 135로 통일하자. 그럼 여기다 이제 분모 분자에 5를 곱했을 때 분자가 뭐가 돼요? 10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135분의 10을 그대로 쓰면 되고, 세 번째에다가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여기는 12가 되죠? 그잘 계산하면 135분의 더하면 21, 여기는 33이 돼서 3으로 나눴을 때 45분의 11이 돼요. 45분의 11.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보다 S의 확률이 되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칸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다 끝난 거야. 이번에는 S와 T가 동시에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인 거 좋다고요. 근데 네개 숫자가 다 달라야 돼. 그럼 여기 있는 케이스를 볼까요? 이렇게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어? 네개 숫자가 다 달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어때요? 괜찮죠? 어? 요 조합 괜찮다고, 요 조합, 이렇게.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가봐. 여기는 이렇게 만나면 안 되죠? 이렇게 만나도 안 돼. 3, 3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조합도, 네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이때는 어때요? 3, 4, 3, 4. 두 개를 연결했을 때 3이 두 개, 4가 두 개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어. 2, 3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1, 4를 선택했을 때. 요게 바로 그거잖아요. 2, 3을 선택했을 때. 그리고 1, 4는 요게 1, 4를 선택했을 때잖아요. 자, 요게 2 플러스 3에 대한 경우고요. 이게 1 플러스 4에 대한 경우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다이렉트로 가면 여기는 4실, 그리고 1실, 2실이 있고 여기는 10실, 그리고 1실 곱하기 4실이니 계산해 보면 이거는 6분의 2예요. 그렇다면 3분의 1이 되겠고 이거는 45분의 4, 45분의 4가 되겠다. 그러면 135분의 4가 되죠. 그럼 다 끝난 거야. 자, 곱사건의 확률을 구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 S의 확률도 구했잖아. 이제 두 개의 B를 통해서 답을 낼수 있겠네? 자, 이걸 한번 와볼까요? 세 번째. 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바로 사건 P, T 바 S예요. T 바 S예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구하냐? S의 확률분에 ST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자, 곱사건의 확률을 앞에서 구했잖아요. 135분의 4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S의 확률은 역수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11분의 45가 되죠.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사라져서요. 결과는 뭐야? 결과는 33분의 4가 되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바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합이니까 여기는 33이 P고요. 그리고 4가 Q니까 두 친구의 합은 37. 답은 37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복잡해 보이는 사건도 사건의 이름만 잘 붙이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합이 같을 때가 S 사건. 자, 네개공 숫자가 다 다를 때가 T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S가 발생했을 때 T니까 이와 같은 확률의 비로 풀 수가 있다. 조건부 확률 중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문장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사건들을 바로 확률로 바꿀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1이 한 개인지 2가 두 개인지가 한눈에 보이죠? 이렇게 같은 것끼리 모아놓으면 문제를 빨리 푸는데 굉장히 좋다. 물론 요걸 쓰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사건을 세 가지로 분할해서 차근차근 풀었더니 자, 좀 시간은 걸렸지만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난도 문제를 총세 가지 풀 건데 두 번째 문제 만만치가 않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는 좀 쉬울까요? 자, 과연 그럴까요? 자, 한번 기대를 좀 하고 2번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아마 세 번째 문제가 좀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은 어떤 시간보다 많이 알찬 시간이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준비를 많이 해왔어. 알려줄 게 많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상자 A는 흰공이 6개가 들어있대요. 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꼭 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이트 6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약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상자 B에는 검은 공만 6개 있대요. 자, 블랙볼만 6개 있다고요. 여기는 A 상자, B 상자다.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했고요. 네, 동전이 등장하네.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A에서 두 개를 뽑는데요. 자, 그 다음에 꺼낸 공을 그냥 B에다 넣는데 꺼낸 두 개의 공을 B에 넣고 자, 뒷면이 나오면 B에서 한 개를 꺼낸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보통 쉬운 문제는 앞면 뒷면에 따라서 그냥 A, B 어디서 뽑을지가 결정되고요. 뽑는 개수는 똑같아. 근데 이 문제는 A, B도 달라지고 뽑는 개수도 달라요. 자, 다시 A에 넣는데요. 이런 시행을 세번 반복. 자, 세번 반복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행 횟수가 3인 독립시행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이럴 때는 사건을 특정해서 P를 우리가 구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뭐냐? 바로 뭐예요?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여기 있는 사건이라는 것은 앞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뭐예요? 2분의 1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세 번의 시행 횟수가 있으니까 사건이 발생할 횟수는 최소 0부터 최대 3까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일 때. 아, 조건 확률이네, 또. 독립시행과 조건 확률이 섞인 거예요. 요거를 사건 뭐랄까? S라 할까? 자,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때. 사건 T라고 할게요. 이때 조건 확률의 값을 P분의 Q라 했을 때 PQ의 합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적분할까? 자, 일단, 문제에서는 S와 T를 우리가 정의했는데, 그럼 뭘 물어본 거야? S가 발생했을 때, T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결국, P, S분의, S와 T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먼저 S의 확률 좀 구해볼까? 자, 아까랑 좀 구조는 똑같아요. P, S로 가보자. 어떻게 하면, 자, 공의 개수가 6개일까? 이미 6개였죠. 6개였는데, 만약에 앞면이 나왔다고 쳐볼게. 앞면은 보통 헤드죠? 앞면이 나왔다고 치면 몇 개를 줘야 돼요? 두 개를 줘야 되지. 그런데, 뒷면이 나왔다고 치면 한 개를 받는 거야. A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리해. 근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규칙에 맞게끔 풀면 되죠? 앞면이 나오면 두 개를 주고요. 뒷면이 나오면 한 개를 받는 거야. 세 번의 시행을 했을 때총 개수가 여전히 여섯 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를 줬으면 자, 준다는 거니까 A 입장에서 두 개를 줬다는 것은 두 개가 없어진 거죠. 두 개를 줬으면 한 개씩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이것만 있겠어? 한 개를 줬으면 두개 받고 한개또 주면 되고요. 그리고 한개한개 받다가 막판에 두개 주면 총 개수 여섯 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S라는 사건을 세 개로 분할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 근데 두 개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주려면 H 앞면이 나와야 되잖아. 한 개를 받으려면 뒷면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건은 결국 HTT예요. 동전을 세번 던졌을 때앞뒤 뒤예요. 근데 이 친구 뭐야? 뒤앞 뒤잖아요. 얘는 뒤뒤 앞이잖아. 이 각각의 사건들은 확률이 다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여기도 2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세 친구의 합이 바로 뭐다? 우리가 찾는 S란 친구의 확률이 되겠다. 8분의 3. PS는 너무 간단하죠? 8분의 3. 자, 그래서 계속 논의를 좀 전개해 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ST의 곱사건의 확률이 좀 어려운데, 이제 여기서 좀 집중을 해야 돼. 잘 봐. 자, 두 번째. 곱사건의 확률. 6개가 유지가 되는 건 좋은데, 더 나아가서 뭐까지 원하냐면,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대요.

그 말은 받을 때는 검은 공, 검은 공 받는 거야. 그리고 줄 때는 흰 공두 개를 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검은 공, 검은 공 주고, 자, 검은 공, 검은 공 받고, 줄 때는 흰공두 개를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 첫 번째. 자,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A는 흰공이 6개가 있었고, 그리고 B는 검은 공이 6개가 있었던 거잖아. 자, 요 사건과 한번 대응시켜봐. 2개 주고 한개한개 받을 건데, 이한개한개 받는 것들이 뭐가 돼야 돼요? 검은 공, 검은 공. 그리고 처음엔 줄게뭐 흰공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처음엔 주겠다고, 뭐를? 흰공 두 개를 주겠다고요. 그러면 A에 있는 흰공이 6개에서 이렇게 4개로 줄잖아요. B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검은공. 자, 정정. 없었던 흰공이 두 개가 됐고요. 기존의 검은공 6개는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검은공, 검은공 받을 거니까 이번에는 이게 반대로 이동하잖아. 누가? B1이. 그 A는 신이 났지. 흰공은 유지가 되고요. 기존에 없었던 검은공이 추가. 자, B는 흰공은 변함없지만 검은공이 5개로 줄었잖아. 그 다음에 검은공을 한번더 A에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부합하는 총 개수가 몇 개예요? 6개면서 검은공이 2개인. 이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만족한다고요. B라는 사건은 어때요? 아, B라는 주머니는 흰공은 유지되지만 검은공은 4개로 줄었겠죠. 그리고 또 조심할 게 있어요. 이렇게 흰공을 2개 줬다는 것은, 자, 정정. 지금 세 번에 또 사건이 있는 거야.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앞, 뒤, 뒤가 있는 거죠. 앞, 뒤, 뒤. 이렇게. 앞이 나왔기 때문에 2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가 나왔기 때문에 검은 공을 준 거야. 근데 조심할 것은 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검은 공한 개를 주는 건 아니죠. 흰 공을 줄 수도 있고 검은 공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걸 반영해서 계산해야 돼. 그래서 여기 사건이 몇개 있다? 사건이 6개가 있는 거야. 그 6개 사건을 다 반영해야 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잘 봐. 지금 여기 있는 2분의 1은 이미 계산해야죠. 어떻게 하냐면 P1은 2분의 1에 이렇게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 잘 봐요. 여기서 이제 6개 중에서 2개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사건이야?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건데 흰공에서 2개를 선택한다고. 그냥 62분의 62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는 8개 중에서 한 개를 줄 거야. 그러면 81이에요. 그런데 검은 공한개 주는 거잖아. 검은 공 6개에서 한 개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은 공 6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되고요. 이번 사건은 7개를 중에서 또한 개를 뽑는 거죠. 아까부터 하나 줄었어. 총 개수가. 7개에서 한 개를 뽑을 건데 검은 공은 5개잖아요. 5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51이야. 이두개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렵다고요. 계속 계산을 해보면 P1은 8분의 1 곱하기. 얘는 1이죠? 있으나 마나. 얘는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얘는 7분의 5야. 7분의 5. 이렇게. 그럼 뭐가 되겠어? 8분의 1은 그냥 나머지 확률에서도 기본이니까 남겨두고 두 개를 곱해보면 28분의, 자, 15라는 그런 확률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뭐한 거예요? 곱사건의 첫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구한 거죠. 지금 우리가 다룰 케이스가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란 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사건을 세 개로 분할했었잖아. 한개 받고 두개 주고 한개 받는 거야. 근데 단순히 이걸 넘어서서 A의 최종 그런 개수가 검은 공이 두 개일 그런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은 똑같아요. 시작은 뭐예요? A는 흰공 6개,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검은 공 6개로 출발하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처음에 한개 받을 거잖아. 근데 받는 게 뭐냐고. 바로 검은 공 하나죠. 검은 공 하나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흰공 6개, 검은 공 하나가 되고요. 자, B는 검은 공의 개수가 5개로 준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흰공두개줄 거야. 여기로. 이렇게 W 두 개를 줄 거라고요. 화이트. 그렇다면 W의 개수는 하나, 두개 줄죠? 검은 공 그대로. 주머니 B는 흰 공이 없었는데 하나, 다섯, 두개 늘었죠?

비요 이렇게. 자, 마지막에는 이제 검은 공을 또 하나 받을 거예요, 이렇게. 검은 공 하나 받으면 이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아니야? 신공은 그대로인데 검은 공은 두 개가 돼서 총 개수는 여섯 개면서 바로 검은 공이 두 개가 되죠. 여기는 신공은 그대로지만 검은 공이 하나 줄었다. 그리고 또 반영해야 될게 뭐라고요? 세 사건이 있다고. 어떤 사건이에요? 뒤, 앞, 뒤인 거죠. 사건이 총 6개예요. 이걸 반영할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 P2예요. P2. 자, P2는 어떻게 하냐? 일단 뒤, 앞, 앞이라는 세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이고요. 자, 첫 번째 사건은 6개 중에 한 개를 준 거잖아.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사건인데 검은 공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 두 번째 사건은 7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사건인데, 자, 여기는 7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사건인데 신공 6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6C2가 되고요. 자, 마지막 퍼즐. 7개에서 하나 선택할 거야. 그래서 7C1인데 검은 공 5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5C1이 되겠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이 되고, 자, 여기는 1이니까 있으나 마나. 여기도 자, 72분의 6C예요. 그럼 이건 뭐야? 21분의 그리고 15가 되겠네. 15. 이렇게. 자, 그다음에는 77이니까 7분의 5가 되죠? 이런 식으로. 3으로 나눴을 때 얘는 5가 되고 얘는 7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8분의 1 곱하기 자, 49분의 25가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의 확률을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요. 자, 우리 한번 싹 지우고 할게요. 자, 지금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8분의 1 곱하기. 자, 8분의 1을 묶을 거야. 28분의 15죠? 28분의 15가 되고. 자, 두 번째 확률을 8분의 1을 묶었을 때 49분의 25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 남은 거죠. 세 번째 케이스. 자, 한번 지우고 가볼게요. 이렇게. 이 문제가 좀 쉽지가 않고요. 어떤 공을 뽑았냐에 따라서, 앞에서 뭐흰 공을 뽑았냐, 검은 공을 뽑았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건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뭐 W나 B 같은 약어를 통해서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가볼게요. 요거죠? 자, 시작은 똑같아. 시작은 뭐예요? A는 흰공 6개, 그리고 B에는 검은 공이 6개인데요. 자, 한개한개 받을 거야. A 입장에서 받고서 줄 거야. 자,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는다? 검은 공을 받는다. 그리고 그럼 이제 A는 신공은 그대로 6개, 검은 공은 한 개가 됐다. 자, 주머니 B에는 검은 공의 개수가 하나 줄었고요. 자, 한번더 받을 거야. 검은 공 하나만 줘. 그러면 A는 자, 흰공은 6개고요. 그리고 검은 공은 2개로 늘었다. 자, 주머니 B에 검은 공의 개수는 4개로 줄었다. 자, 마지막 케이스. 이번에는 줄 거야. 흰공 2개를 줄 거야. 자, 그렇다면 A는 우리가 원하는 총 개수는 2개면서 검은 공이 2개인 상태로 바뀔 것이고, B는 흰공이 2개, 그리고 검은 공이 4개가 되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사건이 발생하잖아. 어떤 사건? 뒤 앞이잖아요. 그래서 뒤 앞이어서 아까와 똑같이 6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P3는 뭐냐? P3. 일단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3개가 연속해서 발생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이죠. 자, 첫 번째 사건을 볼까요? 6개 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건데, 6개 공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사건인데, 검은 공 6개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한다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전 사건. 확률이 1이잖아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건데, 검은 공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이것도 의미 없죠? OC1분의 OC1이죠? 자, 마지막. 이번엔 상황이 바뀌었죠? 8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그렇다면 8C2가 되고요. 신공 2개를 뽑을 거야. 신공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6C2가 되겠다. 거의 다 왔어요. 자, 2분의 1의 세제곱은 아까와 계속 동일하게 8분의 1이 있고요. 이건 뭐야?

달과 1. 너도 가니? 1. 남는 것은, 이거 뭐야? 28분의 15예요. 28분의 15. 28분의 15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 8분의 1을 묶었을 때 남는 것은 28분의 15가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일단 앞에는 8분의 1이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세 친구의 합을 구할 건데 잘 통분해서 계산해 보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일단 분모는 98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는 155가 돼요. 뭐 이런 계산이 이 문제풀이의 본질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곱사건의 확률을 구한 거야. 우리가 처음에 뭘 구했냐면 사건 S의 확률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곱사건의 확률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자, 세 번째. 우리 진정한 목적은 뭐냐? 자, 사건 S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T바 S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 처음에는 사건 S의 확률 분해,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 자, 곱사건의 확률은 뭐냐? 조금 전에 구했었던 따끈따끈한 8분의 1 곱하기 98분의 155가 되겠고, 자, 사건 S라는 친구는 지금 확률이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확률인 8분의 3에 역수를 곱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자, 분모끼리 곱했을 때, 자, 98 곱하기 3이 뭐예요? 자, 바로 294가 될 거야. 294. 자, 분자는 155. 자, 더 이상 약분될 수 없기 때문에 294가 P로 확정되고, 155가 Q로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해보면, 자, 최종 단계, P 플러스 Q. P가 뭐야? 자, 294야. 자, Q는 뭐야? 155야. 잘 더해보면, 9, 4, 4. 아, 그래서 답은 뭐다? 449가 되겠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지금 2번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3번 문제는 더 특별한 기술을 요구한다. 왜냐면, 지금 앞에서 어떤 공을 끄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건의 확률이 영향을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처음에 어쨌든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죠.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개일 때, 사건 S. 자, 검은 공의 개수가 2개일 때, 사건 T.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는 바로 T바 S가 되고요.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S의 확률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A가 몇개 있었어요, 공이? 6개 있었는데, 3번의 시행을 거쳐도 여전히 6개가 된대요. 그러려면 줄 때는 2개 주고 받을 때는 1개 받으니까 2개 주고 1개 1개 받으면 되잖아요. 이 안에서도 또 3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전을 던지는 독립 시행이 3번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새 친구는 독립이니까 2분의 1 3번 곱한 것을 곱하기 3하니까 쉽게 PS를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ST의 곱사건이었다. A 주머니에서는 공이 여전히 6개이지만 기존에 없었던 검은 공 2개가 추가되어야 돼요. 그 말은 흰공 2개를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건을 이렇게 단순화시켰어요. 흰 공이 6개 있다는 것은 W6, 검은 공이 6개 있다는 것은 B6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때그때 그때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바꿨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건은 여기만 해도 총몇개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야. 동전이 뒷면, 앞면이 세 가지 사건이 있고요. 자, 검은 공을 1개 주고, 검은 공을 1개 주고, 흰 공을 받아오는 거야. 이렇게 두니까 어때? 시시각각 변하는 검은 공과 흰 공의 개수, 그리고 총 개수가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확률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정말 만만치 않고요. 이 문제는 좀 여러 번 풀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또 기술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푼 거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쌓는 게 중요하고요. 어차피 완벽한 문제, 똑같은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를 쌓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난도 문제 3개 풀어봤는데요. 아마도 3개 다못푼 친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개푼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에 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틀린 문제를 통해서잖아요. 그 문제를 배우면 확실한 것은 어제보다 내가 더 성장했잖아. 뭐 10개 다 맞추면 기분 자체는 좋겠지만, 기분만 좋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0: 실력에 도움되는 것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문제와 씨름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 그런 문제 해결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속도를 높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공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라는 것은 기본기를 닦는 공부와 문제 해결 능력을 닦는 공부에 어떤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다. 뭐 중하위권 친구들은 좀 기본기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문제 해결력의 비중을 높여야겠습니다. 자, 자신이 어떤 비중이 적절할지는 각자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21번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22강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두 번째 대단원 삼각함수 단원입니다. 예. 이 삼각함수 단원부터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갈 거니까 일단 너무 처음부터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봤을 때 이 삼각함수가 처음에는 제일 많이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껴졌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삼각비 내용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면 그 내용들이 조금은 좀 더 쉽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는 당혹스럽더라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밟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미리부터 이렇게 말해서 겁먹는 건 아니시겠죠? 예. 우선 이 삼각함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삼각비를 함수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삼각비를 얘기할 때 각도가 먼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 각도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45도, 60도, 30도 같은 특수각에 한정을 지었다면은 이제 얘를 일반적인 각까지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각이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개념 내용인데요. 우선 수학에서는요, 시초선, 예, 우리 막 태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작하게 되는 선을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 시작하게 되는 기준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각을 잴때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 선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인지 그 바깥으로 돌아가는 각인지를 보는데, 어쨌건 밑바탕이 되는 기준선이 있어야지만 각을 잴수 있어서 기준선이 되는 선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각은요, 여기를 각을 잰다고 하면은 여기 이 선에 대해서 이 기준선을 가지고 잴 거고요. 이 위로 잰다고 하면은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각을 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초선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한 변을요,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경은. 쭉.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 동경을 양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음의 방향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라고요? 시계 반대 방향은 양의 방향.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각 XOP가 주어

떨어질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가게 크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게 크기를 알파보다라고 하면 이 XOP는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도가 된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각을요, 알파도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알파도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이 동경이 이렇게 시초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아오면 원래 위치로 오게 되죠. 시초선 360도. 우리 한 바퀴가 360도로 돈 거잖아요. 네. 360도 돌고 알파만큼 더 가도 이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계 방향, 즉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알파만큼 와도 어때요? 예. 네. 얘네들은 지금 알파만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와도 같은 동경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도를 기준으로 해서 360도만큼 더하고 빼고 해도 똑같이 뭐다? 같은 동경의 위치 알파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한 바퀴 돌고 와도 그만큼 더 가면은 똑같은 위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때 보통 이 알파도는요, 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요 일반각 상황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1사분면에 있다. 근데 동경이 그럼 1사분면에 있으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제가 각 세타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본다면 이 세타도에 해당하는 거는요, 0도보다는 크죠? 그리고 90도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다. 그럼 이 세타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겠죠. 1사분면. 근데 여기에 뭐를 붙여도 된다고요? 네. 360도에 한 바퀴 돌고 나서 0도를 추가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정수를 양쪽에 붙여도 된다고요. 얘가 몇 사분면? 제1사분면. 그러면 제2사분면에 만약에 동경이 있다고 합시다. 물론 얘도 시초선을 기준으로 세타를 재주는 거죠. 네. 그럼 얘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제2사분면에 와 있다 하면 90도, 물론 이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하고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 360도 n 플러스 하고 180도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거. 얘가 제2사분면에 표현되는 각입니다. 그래서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몇 사분면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로 작성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3, 4분면이면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아야 될 거고, 4, 4분면이면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각에 대한 표현, 그리고 얘네들이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문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도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호도법. 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각의 단위는 60분법의 요 도기호였어요. 근데 이 호도법은 뭐냐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호 AB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중심 각이 있는데 이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의를 하고 얘를 단위로 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R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요만큼 R까지 갔어요. 예. 네. 그럼 요 R에 해당하는 길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각이 알파도인데, 이 알파도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했다고요? 1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호의 길이도 그것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알파도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는 R이고요. 그러면 360도만큼 다

양변에 파이를 곱하게 되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됩니다. 그러면 1도 기준으로 따지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걸 세 개를 다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파이 라디안이 180도와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어쨌건 다 비례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뭐까지도 다뤄볼 수 있을까요? 네.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등도 다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호의 길이는요,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냐면, 2πr, 원의 둘레의 길이에다가 360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우리 이 단위를 60분법이 아니라 뭘로 나타낸다고요? 네, 단위만 바꾼 거예요. 라디안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었죠? 그럼 360도는? 네, 2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2파이 라디안분의 중심각 세타라고 하면은 2파이분의 세타라고 둘수 있겠죠. 그러면은 2파이, 2파이 나눠지면 남는 것이 뭐예요? r 세타가 됩니다. 이 r 세타가 뭐다? 아, 호의 길이 공식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이제 부채꼴의 넓이도 어떻게 구했어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원 전체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전체 중심각의 크기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고, 그것의 중심각의 크기 우리 세타 라디안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파이 파이 약분을 해주면 남는 게 뭐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게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로 볼수 있는데 r 세타는 호의 길이인데 호의 길이 보통 l로 많이 표기하거든요. l이라고 쓰면 아,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호의 길이로도 우리가 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참고로 호도법으로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단위인 번은 네, 라디안은 주로 생략해서 쓴다라는 점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 내용을 확인을 했으니까 대표 문제 1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81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은? 예. 네. 그래서 360도만큼의 차이를 쭉 보시면 돼요. 그럼 810도부터 먼저 360도로 끊어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우선 360도 곱하기 정수배 두배 하면 720이 나오죠? 720, 810도에 얼마만큼 추가하면은 720에다 얼마 추가해야지 810도가 될까요? 720이면은 예, 720에다가 90만큼 추가하면은 810이 되니까 90도가 될 겁니다. 아, 얘는 결과적으로 90도를 나타내는 각의 크기랑 서로 같겠구나. 예. 그럼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볼게요. 얘는 그럼 360도에다가 얼마만큼 추가해야지 630도가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270도예요. 360도만큼 뜯어냈을 때이두 개의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얘는 이 동경과 일치하진 않겠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360도 곱하기 정수배인 3배를 할게요. 그럼 1080이고요. 1200에다가 1080을 빼면 120도네요. 네, 마찬가지로 불일치하죠? 얘도, 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450도예요. 450도이면은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720이잖아요? 여기 잘 모르겠으면 알파도다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720에다가 빼기 450한게 알파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아, 얘는 얼마가 나와요? 270도가 나오죠. 그래서 알파도에 해당되는 것은 270도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20도예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720도죠. 뒤에 그냥 0도겠죠. 아, 이것은 또 아니구나. 얘는 시초선에 일치하겠구나라는 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잘 모르겠으면 알파도다라고 둡시다. 그럼 알파에 해당하는 것이 1080에다가 마이너스 990입니다.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얼마가 나와요? 네. 90이 나오네요. 아,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구나? 90도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쫙다 비교해 봤을 때, 동경이 같은 것은 90, 90. 얘 나이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답은 몇 번? 5번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관찰해 볼수 있는 것은, 아, 1번하고 3번도 같은 동경을 나타내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1번, 3번, 같은 동경 나타내겠네. 끝입니다. 자, 1번 이렇게 해결을 해 봤고요.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계산량이 조금 많죠? 시초선 OX와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가 마이너스 840도일 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은 정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알파의 값을 구하셔야 했는데, 알파의 범위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이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840도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때 주의사항, 이 알파에 해당되는 게요 범위에 있는지, 범위에 있게끔 하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따져봅시다. 360도에다가 얼마만큼 곱해야 될까? 360도 곱하기 음수인 마이너스 3을 따져보면 얘가 마이너스 1080도가 나오죠. 마이너스 1080도에다가 얼마만큼을 추가해주면 840이 될까? 1080에다가 840을 빼볼게요. 그럼 남는 게, 아, 4, 240. 여기에 들어갈 것은 플러스 240도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240도면은 알파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네요. 알파는 얼마다? 값으로 따지면 그냥 240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360도만큼의 그 정수 배수에 해당하는 숫자들, 그리고 그걸 대입해서 이항시켜서 알파랑 일치하는지, 근데 그 알파가 범위 내에 있는지까지 체크해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2번은 이렇게 해결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몇 사분면? 제2사분면에 존재하는 것은? 자, 이제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제2사분면에 있으려면 우리가 사분면을 그렸을 때 제1사분면이죠, 여기가. 그 다음 여기가 제2사분면이에요. 여기가 제3, 여기가 제4사분면입니다. 그럼 제2사분면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2사분면에 있으려면은 일반각으로 나타냈을 때그 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정수 n에다가 얼마? 90도만큼은 커야지 2사분면 안에 들어오고, 360도 곱하기 정수에다가 뭐보다는 180도보다는 작아야지 2사분면에 들어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당되는 걸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얘를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알파. 이때 이 알파는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해볼까요? 632도네. 그러면 360도. 자, 632에다가 360을 빼면, 2에다가 0 빼면 2 그대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7. 272면 될까요? 500에다가 132니까 632 맞습니다. 272도. 이미 요 범위 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270도를 넘고 360도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는 몇 사분면에 있을까요? 얘는 제4 사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만큼을 떼어내면서 몇 사분면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작업까지 해보시면 좋아요. 마찬가지, 얘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3 하면 1080이에요. 1150에다가 1080 빼면? 네, 70. 70%

90도네. 90도보단 작아요. 몇 4분면? 네, 제1 4분면에 있겠죠. 그래서 얘도 정답이 아니겠네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604도예요. 그러면 360도에다가 곱하기 음수해서 저라면 마이너스 2를 곱할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720도에다가 얼마만큼 추가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알파도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604도 플러스, 얘 이항할 거죠? 플러스 720도를 해주시면 돼요. 즉, 알파는 720에서 604를 빼면 되는 거니까 얘네를 뺍시다. 빼면 16, 116, 116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도에 해당되는 것은 116도다. 그럼 116도면 180도보다는 작고 90도보다는 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몇 사분면? 제2 사분면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따졌을 때 3번이 정답이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것들은 아예 안할 거냐? 그럴 수는 없겠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 또 계산을 같이 가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려고 봤더니 그러면 720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80이고요. 여기를 알파도다라고 두면은 알파는 1080에 빼기 851이에요. 1000에다가 800을 먼저 빼면 200. 80에다가 51을 빼면은 29죠. 그래서 나오는 거는 229도입니다. 그래서 알파에 해당되는 것은 229도. 그럼 180은 넘었고 270도보단 작으니까 제 3, 4분면이네요. 자, 똑같은 논리로 얘도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3 해도 더 음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까지 곱할게요. 그러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4 하면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1440도가 돼요. 그럼 얼마만큼 추가해줘야지 마이너스 1234가 나오냐? 우리 얘 넘겨주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1440에다가 1234를 빼주면, 아, 얘는 602. 아, 206도만큼만 추가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206도? 206도면 180도보다 크고, 예, 270도보다 작으니까 몇 사분면? 제3, 4분면에 각이겠죠.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어쨌든 얘네들이 각각 제몇 사분면에 포함되는지 여러분들이 따지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은, 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풀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계산량이 좀 있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계산을 좀 필요로 하는 문항이었고요. 3번 지나가서 이제 4번 봅시다. 4번. 각 세타가 제2사분면에 각일 때. 이게 중요하죠. 2사분면의 각이다. 아까 표현을 했듯이 얘가 2사분면의 각이려면 세타가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360도 곱하기 정수 n 플러스 9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 라는 거. 여기까지 됐죠. 근데 발문한 건 뭐였냐면 각 2세타가 나타내는, 네,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요. 그러니까 양변에 뭘로 곱하면 돼요? 양 부등식 안에? 네,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그래서 2 할게요. 그러면 얘는 360도 곱하기 2n. 90도 두배 하면 180도. 2세타. 얘도 360도 곱하기 2n. 플러스 360도. 다 2씩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360도에다가 정수배한 거는 이제 원래대로 한 바퀴씩 돌아오는 거고, 이 뒤에 있는 부분만 봐주면 되는 거죠. 180도와 360도 사이는 몇 사분면인가요? 네. 제3 사분면과 제4 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제3 사분면과 제4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크잖아요. 180도보다 크고 360보다 작으면 3, 4분면, 4, 4분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양호한 형태의 문제 유형입니다. 이제 문제는 5번이에요, 5번. 5번은 이제 나누어지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첫 단추죠, 얘는 항상. 지금 보시면 제 3, 4분면의 각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타의 범위를 일단 먼저 따져줘야 돼요. 제 3, 4분면은 어디부터 출발하죠? 180도와 270도 사이. 거기에다가 360도 곱하기 정수배만큼 와야 되니까 180도보다는 커. 그리고 270도보다는 자가를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야 될 거는 3분의 세타잖아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나눌 거예요.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뭐 n 플러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360도를 손을 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걸로 묶어낼 거니까 360도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를 3분의 n, 여기는 나눌 수 있으니까 60도. 그래서 여기는 3분의 세타. 여기도 360도는 그대로 두시고요. 뒤를 나눠요. 3분의 n 플러스 90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60도에서 90도니까 제1사분면이고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거는 제234가 되는 거 아닌가요, 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3분의 n 정수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3분의 n은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케이스를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n이 정수 k에 대하여. 첫 번째 n이 얼마일 때? 3k일 때를 먼저 볼 겁니다. 3배수일 때. 그러면 여기다가 3k를 넣으면 360도 곱하기 정수 k 플러스 60도. 그리고 얘가 3분의 세타. 얘는 3k 집어넣으면 그때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90도가 되니까 몇 사분면이 돼요? 제 1사분면이 드디어 되는 거죠. 이제 K가 비로소 정수가 되기 때문에. 아, 얘는 그래서 제 1사분면이 각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 N이 얼마일 때? N이 3K 플러스 1꼴일 때. 네, 정수 K에 대해서 3K 플러스 1일 때. 얘는 그러면은 여기다 3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면 360도 곱하기 n 대신에 3k 더하기 1 나누기 3 플러스 60도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쓰면 k 더하기 3분의 1이 되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k 더하기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또다시 분배해서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120도에다가 60도 추가한 것이 되니까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180도가 되는 거죠. 360도 K 플러스 몇 도? 180도. 이게 3분의 세타. 마찬가지로 요 자리에다가 3K 플러스 1이 되니까 360도 곱하기 K 플러스 1이었던 게 3분의 1 곱하기 360도. 즉, 120도에다가 90도 추가해서 얼마? 21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사분면일까요? 맞아요. 제3 사분면이 됩니다. 그러면 정수가 3K, 3K 플러스 1꼴. 또 하나 더 있죠? 3K 플러스 2꼴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3K 플러스 2를 요 n 자리에 대신 대입해주면 360도 곱하기 K에다가 3분의 2가 이제 추가적으로 곱해져서 240도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00도. 네, 300도. 그 다음 3분의 세타. 여기는 360도 곱하기 K. 3분의 2가 여기 곱해져서 240도 더하기 90도 하면은 330도가 되겠죠. 그러면 300도보다 크고 330도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 네, 제4사분면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얘기했잖아요. 없다. 있는 거는 1, 3, 4니까 정답은 제2 사분면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산 과정들이 조금 네, 꼼꼼하게 요구되는 문제였어요. 두배 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네, 분수꼴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거 3분의로 나눴네? 3분의 1도 다 뭉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드시 이 360도에 곱해진 이 자리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게끔, 정수꼴로 나오게끔 최종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얘와 같이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어줘야 되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요거는 꼭좀 연습을 해 보도록 하세요.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이제 5번 지나가서 6번 봅시다. 6번. 다음 중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얘는 개념을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뭘까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라는 거. 근데 보통 라디안은 단위를 생략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그래서 물론 이제 30도에다가 곱하기 뭐 180분의 파이 뭐 이렇게 곱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냥 요 파이 대신에 다 뭘로 집어넣을 거예요? 180도로 다 바꿔치기를 해보세요. 요 자리에다가. 그러면 변환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3분의 파이는 실은 몇 도여야 됐어요? 60도. 그래서 1번 아니네. 그 다음 파이에다가 180 넣으면 4분의 3 파이는 뭐가 돼요? 4분의 파이가 45도거든요. 45도에다 3을 곱하는 거니까 145도가 되겠죠. 네, 45도 곱하기 3? 아, 135도죠. 죄송합니다. 135도. 마찬가지로 파이에다 180도 넣으면 3분의 2파이의 라디안의 경우는 120도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요. 180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6분의 11파인데 파이는 180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넣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33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거는 뭐밖에 없나요? 네, 2번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문항의 경우는 정답이 2번이에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예.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이럴 거예요. 쌤, 그러면 30도도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네. 30도를 나타내고 싶으면 뭘로 나누면 될까요? 6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30도는요. 6분의 파이 라디안이구나. 얘는 뭐 우리가 지금 구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150도는 쌤,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또다시 비례식에 의해서 1도가 뭐가 돼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0도는 라디안으로 곱치고 싶으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30으로 나누면 5, 30으로 나누면 6. 그래서 뭐가 된다? 6분의 5파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0도는 라디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마이너스 60도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곱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라디안으로 바뀌겠죠? 바뀌면 뭐가 돼요? 얘는 어차피 60도 자체가 3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라디안이구나. 이렇게 반위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00도도 봅시다.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니까 180, 300하고 파이 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60으로 나누면 5. 60으로 나누면 3.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라디안. 그래서 각각을 다 구해줬는데, 여기 60분법에다가 이 숫자를 곱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이용

통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단위를 라디안을 배웠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된 꼴의 문제들을 좀 물어보겠죠. 다음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파이 대신에 180도를 쓰시면 된다. 파이 라디안 대신에. 그럼 저걸 계산을 해봅시다. 5분의 9 곱하기 180도. 그러면 5로 나누게 되면은 5, 3, 15, 그리고 여기에다가 6. 9에다가 36을 곱하면은 270 플러스 54 해서 도를 나타내면 되고, 얘는 324도구나. 기억은 참이네요. 네, 기억 참. 자, 각 9분의 7파이는요, 제 3, 4분면의 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4분면이 이렇게 한 면을 4개로 분할을 했을 때, 우리가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파이. 근데 9분의 7파이는요, 파이보다는 분명히 어떨 거예요? 작을 거니까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9분의 7파이는. 그리고 뭐보다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니까요. 그러면 제 3, 4분면의 각이 아니라 제몇 4분면? 네, 2, 4분면의 각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디귿을 볼게요. 각 12분의 파이를 나타내는 동경은 마이너스 705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냐? 네.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라디안으로 바꾸거나 앞에 있는 거를 60분법으로 바꾸면 되는데, 앞에 있는 거를 60분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80도를 12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얘는 15도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15도.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 얘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720도. 그러면 마이너스 705도가 나오려면 플러스 얼마 추가해주면 돼요? 네, 15도 추가해주면 돼요. 365로 묶어내고 남는 것들이 15, 15. 동경과 당연히 일치하겠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 파트가 어쩔 수 없이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을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3, 4분면에 존재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냐면 기준이 되는 4분면들의 그 4분면의 경계선들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0도 시초선 자리잖아요. 네, 시초선 자리. 시초선 자리는 여기가 0도이면서 동시에 0라디안으로 보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90도잖아요. 90도는 파이 라디안을 2로 나눈 거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180도 선인데 얘가 파이 라디안으로 보면 되고요. 여기는 270도 선인데 270도면은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얘네들 각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3분의 11파이예요. 그러면 3분의 6파이, 즉 2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죠. 한 바퀴 돌고 나서, 네,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는데, 지금 3분의 5파이만큼 가야 되는데, 3분의 5파이는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죠. 네. 요렇게. 그러면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2파이만큼 갔다는 거는 남은 파이에서 3분의 2만큼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남은 파이에서 3분의 2만큼 왔으니까 얘의 동경이 위치하는 곳은 몇 사분면? 제 4사분면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요, 얘는 제 4사분면이 돼요. 제가 제 4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6분의 25파이 같은 경우는요, 6분의 24파이, 즉, 4파이예요. 2파이 두 번만큼 돌았고요.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만큼 더간 겁니다. 덧셈. 그럼 두 바퀴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놓고, 그 다음 6분의 파이만큼 간다고 했으니까, 얘의 경우는 이만큼, 6분의 파이만큼 간다는 얘기죠. 네. 몇 사분면?
얘는 제1사분면입니다. 요거 때문에 제1사분면. 자, 그 다음에 9분의 49파이를 보도록 할게요. 9분의 49파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우선은 5파이에다가, 즉 4파이 더하기 파이에다가 여기 좀 지울게요. 붙여서 써서 4파이 더하기 파이, 여기까지가 5파이죠. 네, 5파이면은 9분의 45파이고 남은 게 9분의 4파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나고 두 바퀴 돌고 파이만큼 더간 다음에 9분의 4파이만큼 더간 거잖아요. 9분의 4파이면은 대략 80도니까 이만큼 더온 거죠. 그래서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8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인데 이제 나머지 것들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 얘는 그럼 어떻게 따져야 될까? 저라면 마이너스 파이 하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의 경우는 파이가 180도니까 12로 나누게 되면은 15도. 이게 대략 75도가 되거든요. 이만큼이 도수로 따지면 75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얘의 상황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고 시계 방향으로 파이만큼 갔다가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파이만큼 갔다가 또 다시 시계 방향으로 75도만큼 더간 거예요. 여기 있겠죠? 몇 사분면? 얘는 제2사분면에 있겠습니다. 네, 제2사분면. 그래서 1번,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파이, 즉 마이너스 15분의 30파이만큼 더간 다음에 마이너스 15분의 4파이만큼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시계 방향으로 2파이만큼 한 바퀴 이렇게 다 돌았고요. 거기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15분의 4파이만큼 더온 거예요. 그럼 15분의 4파이만큼 더 왔으면 당연히 제 4사분면에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제 4사분면에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제 나머지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지나가서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두 상수 AB에 대해서 얘네가 이렇게 성립을 할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굉장히 쉬워지죠? A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132도가 A 곱하기 180도잖아요. 파이 뭐라고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라는 개념 하나만 알면 되니까 A의 값은 금방 나와요. A는 180분의 132. 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90분의 2로 나누면 66. 네, 2로 한번 나눠서 66인 거 나왔고, 3으로도 한번 또 나눌 수 있네요. 30분의 22. 2로 한번더 나누면 15분의 11까지 나왔습니다. 자, B도 마찬가지로 B도는 12분의 5. 파이는 180도죠. 네.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값은 12분의 5 곱하기 180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3으로 한번 나누면 4. 여기는 60. 2로 한번 나누면 30. 2로 한번 더 나누면 15. 그래서 15 곱하기 5에서 b의 값은 75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ab의 값은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15분의 11 곱하기 75. 15를 75랑 나누게 되면은 75 나누기 15의 값은 3. 정답은 얼마가 된다? 네. 아, 5죠. 죄송합니다. 5. 11 곱하기 5에서 정답은 5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9번 문제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이번에는 10번을 볼 건데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더 편하냐면 A는 여기서 끝내고요. B는 여기서 끝내세요. 그럼 문제에서 AB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차피 다쓴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180분에 132, 그리고 12분에 5 곱하기